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의 최신형 첨단 AI 칩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규제의 허점이 1년 만에 막힙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AI 칩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을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은 물론 중국 밖에 있는 기업에도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의 첨단 AI 칩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에 있는 중국 기업 자회사들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아있는 기둥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늘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해 4일로 미뤘습니다. 철거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 하루 3시간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센터백 조유민이 부상을 당해 월드컵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조유민이 부상으로 소집 해제되고 훈련 파트너로 사전 캠프에 동행한 전북의 조위재가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유민은 어제 치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초반 상대 선수의 돌파를 막아내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해 에너지와 자원 등에서의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강 실장은 어제 SNS를 통해 출국 사실을 밝히며 특사단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함께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과 단체들이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개월 만에 두 번째 특사 방문인 만큼 이들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0도, 전주는 31도,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오늘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경남 해안 지방에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오늘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건강한 신체. 성공의 조건으로 이런 걸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다 성공을 했을까요? 반대로 그러한 배경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걸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더 건강했다면.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츠시다 고노스키에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내 몸을 아끼면서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법을 배웠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결핍이 결핍으로 끝나지 않은 건 그 결핍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그저 불행으로 볼 것이냐, 성장의 토양으로 삼을 것이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태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와, 6월입니다. 6월 1일, 그것도 월요일, 한 주, 또 새로운 달,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이동희님, 박현준님, 정윤하님, 조혜영님 등등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도 예, 코스피가 1.1% 이상 올라서 8,574, 또 새로운 기록 계속해서 쓰고 있는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늘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오늘 2%나 또 빠지면서 1050선에 또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잠시라도 더 한번 살펴보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숫자입니다. 숫자. 어떤 퍼센테이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도 알려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죠. 8번 연속 동결입니다. 중동정세 어찌 될지 모르고 국제유가 또 물가도 많이 올라있고 또 한켠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올린다면 언제 올릴 것인가, 그 시기의 문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일까요? 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힌트를 드리자면, 어휴, 1370님 7%라고, 어휴, 그러면 우리 많이 힘들 거예요. 힌트는 2%와 3% 그 중간쯤? 아니면 한가운데?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까지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의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선은 오늘 그 6월, 아니다, 5월, 5월 수출 실적이 나와가지고 요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5월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한 겁니다. 월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선, 뭐 원인은 다 아실 겁니다. 반도체가 워낙 잘 팔리니까요. 반도체 수출이 169% 증가했고요. 371억 달러. 엄청납니다. 자, 이제 어떤 소식들 준비했는지 좀 들어볼게요. 아이템을 강영현 기자부터요.
2: 네, 물가 상승으로 지금 가계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증여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잘못된 절세 정보가 많은데, 그래서 국세청이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했습니다. 어떤 건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오늘 퀴즈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리가 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빠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 소식들 알아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 수급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0: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부터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와요.
3: 네.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다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 중반에서 최고 7% 수준입니다. 네. 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대출금리 상단이 8% 수준까지도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미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를 넘어섰습니다.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인데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은행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입니다. 이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연 4.28%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에 약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쓰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도 연 3.001%로 1년 4개월 만에 3%대를 넘어섰습니다.
0: 당연히 이자 부담이 무거워지겠죠.
3: 네, 한국은행의 과거 분석을 고려해보면 기준금리가

0: 금리도 최근 상승세가 가팔러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기댈 수 있는 이 금융권에서의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시려고 마통 뚫거나 비투하신 분들 많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엔 주식 투자에 빚을 활용한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36조 2,500억 원입니다. 올 들어서 9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또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107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 2조 6,500억 원 늘어나는 수치이고요. 또 이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5.8%선인데 네. 이 코스피가 3,200선을 처음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이제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신용한도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금리가 연 7%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 기준으로만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2조 원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규제에 묶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 늘어난 612조 원 상당인데 이 5월만 놓고 보게 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의 100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사실 B2는 주식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없을 때 차라리 조금 하는 게 낫지 정말 이렇게 뜨거울 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가계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예요.
2: 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소득 하위의 20% 1분기 가구가 이제 1분기에 실제 흑자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년 전보다 오히려 6만 원이 더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43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소득 하위 20%의 적자 규모는 2019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지금 최대 수준인데요.
1: 그러니까 소득 하위 5분의 1, 20% 가장 어려우신 분들. 안 그래도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43만 8천 원이에요.
2: 네, 이 흑자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흑자액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은 상태라는 거고요. 즉 벌어들인 소득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1분기 실제 흑자액은 344만 5천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1분기 기준으로 2022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 지출을 다 빼고도 지금 340만 원의 돈이 넘는 돈이 남았다는 건데요. 소득 하위 20%, 상위 20%의 격차는 3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벌어졌나 보면은 소득과 소비의 흐름이 엇갈렸기 때문인데 먼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은 정체된 반면 보험료, 이자 등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물가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씀씀이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는 이 같은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반도체 수출 호황 때문에 일부 대기업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이 지급되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지금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또 이맘때 되면 이제 계절 음식 먹으러 갔다가도 물가 체감하게 되잖아요. 뭐 냉면, 삼계탕 이런 건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에?
2: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서울 지역 냉면 1인분 평균 가격이 12,600원으로 1년 전보다 4%가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냉면집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인상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승은 또 서울에만 국한되진 않았는데요. 참가격 집계 기준으로 보면은 충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냉면 평균 가격이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랐나 보면 이제 원재료,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이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에서 한우 양지 100g당 가격이 지난주 기준으로 7,000원에 가까워지면서 1년 전보다 15%가량 올랐습니다. 또 삼계탕 가격도 상승세인데요.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의 삼계탕 1인분 평균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전국에서 삼계탕 평균 가격이 18,000원을 넘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한데 실제로 유명 삼계탕 식당들의 가격은 2만 원 안팎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는 이제 각 닭고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지난 겨울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3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됩니다.

0: 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합니다.
1: 또 어려울 때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면서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강예지 에디터.
2: 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6%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 꼴인데 2021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대출 규모 자체는 줄고 있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중대형 저축은행 30여 곳에 1분기 신용대출 잔액이 약 2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원 가까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차주수는 9만 명이 늘어나서 207만 명을 넘어섰고요. 작년에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저축은행권에서도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 네. 이 다중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강영현 기자 통해서 들어볼게요.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상위 30%냐 이러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 많다면서요.
0: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안 이제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약 13만 4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나눠줬던 전국민 90%에게 지급되었던 2차 민생회복 쿠폰과 다르게 이번에는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 1차 고유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같은 취약계층이었고요. 2차는 말씀하셨다시피 소득 하위 70%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제 이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 이제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소득 감소라든지 보험금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지금 지원금 대상자에서 선정 결과 그리고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7일,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셔야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잔액은 소멸이 됩니다.
1: 8월 말까지요?
0: 네.
1: 자, 그리고 부동산 이슈도 한번 짚어볼게요. 강예지 리더. 정부가 사들여서 그러니까 LH 통해서 사들여서 임대를 주는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에 9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요?
2: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이 신축과 기축을 합쳐서 총 3,200가구입니다.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인 3만 1,000가구의 10% 수준이고요. 이 매입임대주택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도심의 주택을 사서 무주택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이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이 매입임대주택을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약정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수치는 목표 달성까지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현장에서는 공공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가 낮게 책정됐고 또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임대의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뭐 제대로 이제 고쳐가지고 좀 공급이 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이것도 잘 안 되나 봐요.
2: 네. 생활숙박시설이란 일단 호텔과 오피스텔 성격을 결합한 숙박시설인데요. 레지던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취사가 가능하고 또 장기 체류가 가능해서 부동산 과열기에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서 투자와 주거 수요가 대거 유입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1년에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고 신규 생활숙박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생숙에 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등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숙박시설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각각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별로 이 조례와 운영 지침 등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숙박업 미신고 시설과 실제 주거 사용 현황 등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다가 생숙 실태 조사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라는 지침을 전달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선이 여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 들어볼게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도

0: 그렇고 뭐 증여 상속세 관련해서 정말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중에 잘못된 사실이 좀 많다고요.
1: 네. 그래서 국세청이 유튜브 등에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콘텐츠가 퍼지고 있다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면 이때 소비한 금액은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특히 부모의 카드로 고가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빚을 갚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 그 비과세 기준이 부양 의무가 성립하는 이제 비준이 부양 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라고 해도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뭐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그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필수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면은 현금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했는데요. 자녀의 소득 유무와는 무관하게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 출산과 관련된 증여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0: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가족끼리 차용증 쓰면 그것도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면 몇 억까지는 빌려주고 빌릴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겁니까?
1: 현행 세법상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 적정 이자율 지금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에서 이를 근거로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2억 1,700만 원은 무상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기준으로 역산한 것이고 원금 자체가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차익 금으로 이제 소명을 해도 원금 상환 여부, 상환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을 상환 시점까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은 증여로 간주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0: 탈세하는 증여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결혼하고 축의금 많이 들어온 걸로 신혼집 장만하는 것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1: 네. 신랑 신부와의 친분이 아니라 혼주, 그러니까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주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으면 현금 증여로 보아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주택 취득 자금에서 이제 출처를 쓸 때 거기에 결혼 축의금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방명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 야, 근데 이 손님이 부모님의 손님인지 자녀들의 손님인지를 하나하나를 야, 이것도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갔을 때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또 헷갈리는 게 사실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안 돼서 상속세 나올 게 없다. 그래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됩니까?
1: 네, 상속 재산이 이제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상속 재산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또 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면은 상속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은 주택 취득가액이 가격 상승분을 적용받지 않아서 현 시점보다 더 낮아지고 그래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빼는 건데 이게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오늘은 이제 세법까지도 살펴봤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얼마일까요? 요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기준금리가 8번째로 동결됐죠. 이걸 대신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준비한 멘트를 거의 비슷한데 0716님이 최근에는 물가상승과 중동정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향후 인상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왠지 AI 느낌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복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0716님 그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사실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줄줄이 또 따라 오르게 되죠. 5949 쓰시는 분께서 대출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랐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바람을 보내주셨고요. 7149님은 기준금리는 1%입니다. 대출금리는 더 높죠. 빨리 대출 갚고 싶네요 이렇게. 근데 또 기준이 올라가면 또 시장금리랑 또 연동이 되어서 대출금리도 또 같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장호님, 큰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금리가 얼마였죠? 라고. 한 달 전 기준금리를 알려드리면 이번 기준금리를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8번 연속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자면 2와 3. 예, 그 한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그리고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사전투표율이 최우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정치에 대한 그리고 투표를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라는 관심도 높아지는 거 좋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되면 안 되겠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미리미리 따져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0: 요즘에는 그 투표 인증샷 때문에 실수들 많이 한답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사실 투표 마친 뒤에 SNS에 인증샷 올리는 문화, 예. 이제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 친구분들이나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것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는 거기선 찍으면 안 돼요.
2: 네, 네.
0: 찰칵 소리 나면 안 됩니다.
2: 네, 네,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들을 보면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한 피고인에게 50만 원, 뭐 8회 더 지방선거에서 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지하는 것은 이미 기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찍었다고 도장을 꽉 찍은 그 투표 용지에 하나는 것이고요. 기표 전에 투표 용지는 찍어도 뭐 무죄 선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하. 기표 전에 그냥 비어있는 그 투표지만 찍어서 이제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죄 선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0: 근데 또 그게 기소가 됐나 보네요.
2: 네, 기소가 됐던 부분이.
0: 피곤하게 재판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0: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구역은 나 혼자 있으니까 편하게 네. 찍어야지. 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네네네, 안 됩니다.
0: 그러면 나와서 찍는 건 어때요?
2: 그러니까 나와서 일단은 그러니까 허용되는 인증샷 같은 경우는 투표소 밖에서 뭐 엄지, 부위 뭐 이런 거 하면서 찍은 사진, 투표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서나 뭐 공유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사진, 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투표 참여 인증샷 이런 거 다 모두 다 허용이 됩니다.
0: 아, 근데 내가 투표하기 전이나 투표하고 나와서
2: 네.
0: 요즘 뭐 이게 V자 하거나 엄지 치켜 세우는 오해 살 수 있는데
2: 네.
0: 내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찍어서 올려도

0: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거를 SNS에 올리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1: 그 또 개인이지만 그래도 누구를 돕고 싶다. 선거운동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허용이 돼요?
0: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또 허용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요즘에 온라인 선거운동 많이 하시고 또 하니까 그쵸.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온라인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선거가 운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들을 게시하면서 누구 찍자. 뭐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 기관과 관계없이 선거일 당일만 빼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우리 뭐 누구 찍자 이메일 보내고 채팅 보내고 좀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선거 날만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십니다.
1: 그 전날까지.
0: 네. 근데 온라인 선거 운동하면서 하시면 안 되는 것들.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허위 영상물을 올린다든가 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이 되고요. 당연히 후보자 비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공공연 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이게 뭐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이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또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성 게시 금지 뭐 이런 거 올려주면은 나중에 금품을 주겠다 이런 대가성 받고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허용 좀 선거 운동 하시는데. 선거운동 전에 그러니까 뭐 말로 하는 거나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 선거일 아니면은 선거 당일날 아니면은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선거운동 중에만 허용되는 방법은 뭐 어깨띠나 모자 옷 같은 것을 입고 아 누구를 찍자 뭐 누구 기호를 써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같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신 분들만 가능한 거고요.
1: 등록이 된 선거운동원으로.
0: 네. 일반인 분들, 일반 자원봉사자나 그냥 일반인 분들은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소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0: 네. 뭐 공무원 같은 분들, 미성년자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 하실 수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선거철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확성기 소리.
0: 네, 오, 맞습니다.
1: 꽤 큽니다. 이거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0: 제가 지난주 일요일 오전 8시경에 동네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확성기를 크게 튼 선거 유세 이제 차량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주말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일요일 날 늦잠 즐기시는 분들께.
1: 요즘 늦잠 자기 힘듭니다.
0: 오히려 반감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었는데요. 원래는 이 공직선거법에 소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이렇게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는 헌법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선거 차량의 확성 장치는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이 생겼습니다.
1: 121데시벨이요?
0: 127데시벨.
1: 127?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 전투기가 이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약 120데시벨입니다.
1: 물론 이제 거리의 차이는 좀 있겠으나 오야 전투기 소음이 120데시벨인데
0: 네.
1: 허용되는 그 확성기 차량이 127까지예요.
0: 네. 네. 더 놀라운 건 대통령 선거나 시 도지사 후보 차량의 경우에는 150데시벨까지 허용됩니다. 사실상 규제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소음 규제에 관련한 거 보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75데시벨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1: 근데 예, 예, 예.
0: 그걸로 따르면
1: 집회 시위보다 훨씬 더 훨씬 크게 틀어도 되는 거예요?
0: 네, 크게 틀 수 있습니다.
1: 아 이게 참 선거 운동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참 예, 견뎌야죠.
0: 네.
1: 신승호님이 보도블록 위에 유세 차량 올라가 있는 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끔 보면
0: 네.
1: 인도 위에다 이렇게 주차하는 선거 네. 차량들 좀 있어요. 좀 불법 주차 아니면 저희 집 앞에도 어떤 차량 한 대가 계속 거기 서 있던데 이거 주차는 해도 돼요? 막?
0: 그러니까 유세 차량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규정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차량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주정차 관련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1: 딱지 끊는 거예요?
0: 네, 딱지 끊습니다.
1: 예.
0: 그 선거 유세 차량이라고 뭐 예외가 없는데

0: 그럼에도 유세 차량에게 무단 주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 그러니까 이번 지선에서도요. 서울에서 한 새벽에 우회전 차로에 이제 기초 의원 후보자의 유세 차량이 운전자 없이 무단 주차돼 있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 적도 있고 심지어 역주행 방향으로 세워져 있어서 신고를 당한 적도 있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유세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고 사실 뭐 교통 방해야 조금 불편하다 할 수 있는데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이게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모두 다 당연히 단속 대상이고요. 경찰은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은 이동 조치 안내하고 따르지 않으면 단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거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괜히 뭐 선거 개입 아니냐, 무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 피곤할까 봐
0: 네네.
1: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을 한다는 거죠.
0: 신고 민원 해주셔야 됩니다.
1: 아이고 그러게요. 유솔님이 인도 위에다 주차하고 종일 유세하는 후보들 보면 비상식적이긴 해요. 이렇게 참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도 네. 너무 많이 좀 쳐져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0: 네네네. 이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선거 기간에 화물차를 몰던 30대가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어서 아랫부분 끈을 잘랐다가 지금 현재 불구속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현수막이 너무 사람들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게 쳐져 있다라고 해서 내가 좀 일부 치웠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0: 네.
1: 거예요.
0: 공직선거법 규정을 좀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현수막을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가 좀 핵심입니다. 현수막이 불편하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개인이 임의로 제거하면 처벌받습니다.
1: 그러니까 임의로 제거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0: 네. 뭐 실제 처벌받은 사례들이 편의점 앞에 현수막이 내부를 가린다는 이유로 끈을 가위로 절단한 경우 벌금 50만 원.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가린다는 이유로 또 끈 절단하면 50만 원. 뭐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내 출입구 하나가
0: 네.
1: 간판 하나 보이는 게 이게 엄청난 매출인데
0: 맞습니다.
1: 좀 답답하시긴 하겠으나 그래도 마음대로 치우면 안 된다.
0: 네. 이게 사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걸 수 없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직접 제거한다 하면은 그거는 법률 위반이어가지고 수사 대상이시니까
1: 직접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네.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어요.
0: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은 네, 거기에서 딱 조치해 주실 겁니다.
1: 한 템포 일단 좀 참으시고.
0: 네.
1: 근데 그 왜 아예 사거리를 그냥 막 현수막으로 다 장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빌딩을 다 그냥 뒤덮는 경우에 큰 현수막도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몇 개 이상은 걸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은 혹시 없어요?
0: 개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면 안 되고 현수막의 네. 아랫부분 높이도 2.5m 이상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1: 네.
0: 이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높이 제한을 받지 않아서 뭐 스쿨존에도 설치가 되고 일부 시야를 좀 가리는 높이에 설치가 될 수 있어서 좀 이게 안전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크고 있습니다.
1: 이게 지금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0: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 근데 이런 법을 고치셔야 되는 분들이 또 선거에 출마하고 이러신 분들이라 이거 참 어렵네요. 서민들이 또 불편을 또 겪을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아, 또 선거 공보물 이제 우체통에 아마 다 꽂혀 있을 텐데
0: 네.
1: 이거 가져갔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이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60, 70대 어르신들이 이 혐의로 지금 경찰에 수사받고 계시는데요. 우편함에 꽂힌 선거 공보물 몰래 가져가시는 겁니다.
1: 남의 집 거를요?
0: 네. 근데 이게 범행 동기가 단순합니다. 폐지를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려 했다라는
1: 폐지.
0: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아이고야.
0: 실제 판결을 보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책자형 선거 공보물 몰래 가져간 7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 벌금 250만 원이요?
0: 네. 벌금형에 250만 원을 내리면서 그 대신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내지 않고 1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이제
1: 집행유예면은 뭐 구속만 집행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벌금도 유예해요.
0: 벌금형에도 유예가 있습니다.
1: 야, 근데 벌금 250만 원이고 폐지 줍는 거 비용은 너무 큰데. 공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네. 예. 공범을 7개 가져가가지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없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1: 아이고야,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선거 공범물은 절대 남의 집 거 가져가면 안 된다.
0: 네.
1: 또 하나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아, 문자 폭탄. 나는 살아보지도 않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출마하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번호를 네.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 뭐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 막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0: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이제 법에서는 자동 동보 통신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이제 예비 후보자에 한정되고 횟수도 총 8회를 초과할 수가 없고 이제 전화번호도 신고한 전화번호 한 개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 모두 다 이제 위법인데 근데 개인이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락처를 확보한 후보자 측에서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에게도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에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자가 잘못된,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문자가 됩니다.
1: 아.
0: 일단은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보낼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신의 전화번호,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됩니다.
1: 아, 문자 밑에?
0: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자 진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문자에 포함된 수신 거부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하시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신고를 하시면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상담 신고는 118118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또 이런 그 질문도 있는데 5948님이 선거 끝나고 유세 때 입었던 잠바 입고 다녀도 되나요? 농사 일할 때.
0: 아, 되십니다.
1: 아, 괜찮아요, 이거는?
0: 네, 그러니까
1: 선거철 끝나고 네.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0: 선거 당일엔 입으시면 안 되고.
1: 아, 선거 당일에는 투표 당일에 네, 입으시면 안 되고
0: 그 다음 날부터 입으셔도 돼요.
1: 이정옥님이 선거 끝난 뒤에 선거 공보물 그 종이 어떻게 버리면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이거 그냥 분리수거 하면 됩니까? 종이니까.
0: 잘하시면. 네.
1: 그러게요. 또 그 가짜 뉴스 뭐 딥페이크 막 이런 거 문제인데 요즘 AI로 누구나 쉽게 또 생성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이게 어떤 게 법 위반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일단은 딥페이크로 만드는 영상이나 뭐 음성 이런 것들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선거일부터 한 3개월 전까지는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딥페이크로 이제 우리 후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다 금지되시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좀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다 안 되십니다. 허용되는 거는 투표자 참여 권유를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1: 그
0: AI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AI 그림이나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방법. 이런 것들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딥페이크로 이제 선거 후보자의 얼굴이나 이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하는 걸 게시하는 거, 이게 AI 영상입니다라고 표시해도 다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1: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0: 네.
1: 윤예림 변호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로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 계엄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어제 미얀마 북부의 반군 장악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4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4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에 머니무브라고도 하죠. 예적금들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그 고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서 주가에 연계된 예금 상품 ELD라고도 하는데 이걸 내놓고 있는데요. 어렵기도

0: 또 하고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지점뿐만 아니라 황당한 지점도 있거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ELD, 생소합니다. 네. 네.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1: ELD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금은 안전하게 묶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살짝 베팅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1,000만 원을 ELD에 넣었다고 쳤을 때요.
0: 네.
1: 그 1,000만 원 자체는 정기예금처럼 은행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만기까지 들고만 있다라고 하면 원금 무조건 돌려받게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굴리게 되는 거죠.
0: 네.
1: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이자 부분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예금했으면 한 3% 금리 주는 상품이었다면 한 30만 원 정도를 증시에 투자를 하고
1: 맞습니다.
0: 그 30만 원이 불어나는 거에 따라서
1: 이자도 달라지게
0: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주가 연계 예금.
1: 네네 맞습니다.
0: ELD라는
1: 네.
0: 거고 예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럼 장점은 뭐예요?
1: 일단 이제 크게 장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정기 예금 금리가 2, 3% 수준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사실 우리가 3년 될 수 없는 사람 완전 포모를 느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뭔가 좀 은행에 예금을 넣고 있지만 그런 포모를 좀 덜 느끼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를 보면 최고 수익률이 6에서 10%까지도 제시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일반 예금의 두세 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되면 두세 배, 못 돼도 본전.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 은행에 예금을 넣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주식이 무섭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ELD 상품에 넣어놓으면 내가 ETF를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보통 정기예금보다 요즘에 뭐 은행들이
1: 네.
0: 10% 연수익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1: 네.
0: 홍보를 하던데
1: 네.
0: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1: 일단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0: 이론상.
1: 네, 연 1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 10%를 받기 위한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0: 조건.
1: 네, 네.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0: 네.
1: 내가 이거를 가입할 때 코스피 지수가 500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1년 뒤 만기 때 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지수가 500에서 600 사이 그러니까 0에서 20% 사이에 얌전히 머물러 있다가 만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홍보한 대로 연 11%대 10%대 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근데 그 지수가 1년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20%를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600이라는 숫자를 넘겨버리고 찍고 나오는 순간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걸 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주가가 아무리 더 올라도 연 2%대 처음에 했었던 낮은 수준의 거의 일반 예금 수준의 금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반대로 지수가 가입 때보다 더 떨어져서 500 아래로 가버리게 되면 이때 수익률은 연 1%대. 그러니까 일반 정기 예금만도 못한 수준의 어떤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적당히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게도 안 오르고 딱 좁은 구간에서만 머물러야 광고에 적힌 대로 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인 거죠. 네.
0: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인데 투자시장과 연계된 예금이고
1: 네.
0: 복잡합니다. 어떤 파생적인 약속
1: 네.
0: 일종의 이제 복권을 하나 가미를 한 거예요.
1: 네.
0: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넣는 겁니까?
1: 이제 이게 그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네.
0: 20% 이상 오르면
1: 네.
0: 그냥 최고 10%로 제한해서 돈 다 돌려드립니다.
1: 네네.
0: 이거면은 내 마음속에서 우와 코스피가 20% 올랐대 나도 20% 수익인가 봐 라고 했는데
1: 아니라는 거죠.
0: 최초의 약속은 그냥 10%만 받고
1: 네네.
0: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이거예요.
1: 그 낙아웃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넣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 ELD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예전에 그 ELS처럼.
1: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짜 점심은 없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이게 은행이 지수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0: 이거는 이제 네. ELS랑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네, 거. 그쵸. ELT 예금이니까.
1: 네. 근데 그 약속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 그 비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보험으로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단 내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도 이제 보상을 해주지만 일정 부분은 본인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고객도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LT도 똑같은데 원금 보장이라는 우산을 씌워주는 대신 은행이 일정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데 그게 바로 낙아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식인 거죠. 지수가 떨어지면 가입자한테 원금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비용을 어디서 메우느냐. 바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추가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우리가 고객이 잘 됐을 때 윗단은 은행이 챙길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대신 고객이 잘 못 됐을 때 밑단은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했을 때 왜 이렇게 되지 하지만 위험을 나눠 갖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내 수익이 왜 이렇게 잘렸지라는 억울함이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ELD.
1: 네.
0: 주가 연동 예금? 뭐라고 부르죠? 정확한 명칭이? 증시 뭐 연동 예금? 뭐 이렇게 아마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연동 예금?
1: 지수 연계 예금 이렇게 아마 부를 수 있죠.
0: 지수 연계, 네네. 지수 연동 예금.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을 한다라면.
1: 네, 맞습니다.
0: 뭐 예전에는 뭐 홍콩 H 지수 연동하는 네. 것들도 좀 있었고.
1: 네.
0: 0에서 20%의 사이. 그러니까 딱 이 가두리 안에만 있을 때
1: 네.
0: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벗어나면 우리 거.
1: 네, 맞습니다.
0: 은행 입장에서.
1: 네, 네, 네.
0: 그걸 이제 낙인, 낙아웃이라고도 하고 에쿼티 링크드 디파짓.
1: 네, 네.
0: 예전에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
1: 그게
0: 주가 ELS. 연계 증권
1: 네,
0: ELS였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금이지만 파생적인 계약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1: 네.
0: 근데 그럼 확실히 원금 보장은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간, 함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따져볼 게 또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은 사실 조건부 약속이거든요. 이게 만기까지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만기를 처음에 가입한
0: 정기예금처럼
1: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이거 예금의 일반적인 룰과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1년짜리 ELD에 1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8개월쯤 돼가지고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중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0: 네.
1: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받기로 했던 이자를 싹 다 못 받고 영원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원금 1천만 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수수료까지 빠지니까 다 못 받고 몇십만 원씩
0: 아하.
1: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0: 원금 보장이지만 수수료 같은 거 다 제하면
1: 네. 그러니까 이건 만기를 채워야지 원금을 보장해 준다.
0: 그렇죠.
1: 라는 그렇죠.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죠.
0: 마지막으로 ELD 네. 지수 연동 예금 이거 가입할 때 어떤 걸 따져봐야 하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1: 네, 저는 지금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요 최고 금리, 그러니까 은행들이 홍보를 하는 뭐 6% 10% 준다는 게 아니라 최저 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최저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실히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금리밖에 못 받겠구나. 그거까지도 우리가 봐야지 아 진짜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낙아웃 기준 아까 우리가 20%로 설정을 했는데
0: 네.
1: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상품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5%로 할 수도 있고 45%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이 낙아웃 기준이 다르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게 만기 때 지수만 보고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같은 20%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선정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만약에 중도 해지 수수료도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중도 해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ALD라는 상품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지수 상승작에는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0: 오히려 확 올라버릴 때.
1: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수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ELD 상품은 요즘 같은 상승장보다는 어느 정도 지수가 횡보하는 수준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저는 요 상품이 조금 더 네.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또 예금이지만 어느 정도 투자 판단도 들어가야 네. 하는. 하지만 본인이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파생 성격이 있습니다.
1: 네.
0: 어스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코스피 상당히 강한 날인데요. 2부 개미 수급 시간에 지금 투자 시장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과 내일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오전부터 남부 일부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5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4%가 증가한 371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장중 처음으로 8,6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0.11%가 오른 8,485.67로 출발했고 장 초반 8,600선을 돌파하며 지난달 29일 장중 종가 사상 최고치인 8,476.15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9%가 내린 1,072.77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 계엄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하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총

0: 무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수사인력 파견 등을 해경 내 회의에서 적극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탈세 제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만찬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위해 6.3 지방선거 이후 조만간 총리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4일까지 고객이 요청을 하면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카드 잔액을 100% 환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스타벅스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만 잔액을 환불해줬지만 5.18 탱크대 행사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시적으로 무조건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무기 구매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그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할 것이고 서명과 함께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며 한 가지 확보해야 할 보장은 이란의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동의했고 그들은 이제 군사적 무기를 개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에 최근 3주간 약 70척의 선박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미군의 지시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간 페르시아만을 오가려는 일부 상선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 수는 하루 3척꼴에 불과해 하루 100여 척이었던 전쟁 전과 크게 비교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을 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해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 8강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파랭킹 25위인 우리나라는 12일 오전 11시 피파랭킹 41위 체코를 상대로 1차전을 벌이고 19일 오전 10시 15위인 멕시코와 2차전, 25일 오전 10시 60위인 남아공과 3차전을 치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0도, 전주 31도,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자, 6월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번 연속 같은 숫자를 들으셨을 테니까요.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2.5%로 또 동결이 됐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2.5%였습니다. 15111님 정답 2.5. 지식이 상승하는 KBS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9984님이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보내주셨었는데 택시기사입니다. 손님 내리시고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는데요. 2부까지도 택시 안에 틀어놓으셨겠죠? 고맙습니다. 5467님은요. 10년 넘게 6시부터 라디오를 켜고 일을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듣지만 문자는 처음이네요. 라고 하면서도 정답 2.5 맞춰주셨습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4747님이 예, 막내 동생에게 예, 금리 더 오르기 전에 빌려간 돈 빨리 갚으시오라고 하면서 정답 예, 2.5%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0819님 성공예감 커피 쿠폰 못 받을 확률이 2.5%시라고요? 아, 거꾸로 아닌가? 예. 야, 고맙습니다. 0819님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와, 우리 증시 코스피 이러다 9000선 가겠네가 진짜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245포인트 2.89% 오른 872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1.3% 떨어지고 있고요. 1060선. 오늘도 증시 내에서의 양극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또 한 방에 따라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가 14.5%나 폭등하고 있네요. 사실 우선주가 좀 그동안에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그 기대할 수 있는 좀 배당이 좀 꽤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 방에 14.5%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급등하네요. 삼성전자는 6.78% 급등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보합권입니다. 최근에 이러다 시가총액 역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격차를 벌리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본주만 해도 1980조 원. 삼성전자 본주만 시총 2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또 AI 기대감들 반영되는 것들이 참 강세입니다. LG전자가 26% 급등하면서 시총 16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LS 일렉트릭, 네이버 등등도 두 자릿수 때 강세. 코스닥 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로봇주가 13%나 강세. 로보티즈 같은 로봇주 23% 강세. 오늘 한미약품의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코스닥 쪽으로 바이오주에는 별다른 예, 온기가 퍼지지는 않고 있네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1513원대로 외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원 정도 올라서 1513원대. 사실 증시 전반적으로 온기는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보면 코스피 내에서 코스피가 2.7%나 급등합니다만 상승하는 종목은 216개,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680여 개. 양극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또 이분의 도움 말씀을 한번 구해보시죠. 개미스쿨 시간 오늘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9천도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 뭐 될 때마다 요즘은
0: 그러게요.
1: 한 1000포인트씩 올라가서 뵙는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3주에 한 번씩 뵙는데.
1: 네.
0: 야, 그러게 굉장히 빠릅니다. 뭐 만도 얼마 안 남았고요. 진짜. 우선은 뭐 화제가 됐던 이야기들 한번 짚어볼게요. 그 지난주에 27일이었죠. 5월 27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역시나 뭐 돈이 엄청 몰리더라고요. 사흘 만에 28조 원.
1: 네.
0: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1: 인기 있는 주식에 돈이 몰리고 예. 또 한없이 인기 있는 주식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최근 장세를 제외하도 늘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뭐 레버리지가 도입이 됐던 거는 실은 이게 꼭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레버리지를 꼭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다기보다는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살려고 하는 한국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미국이 한국보다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뭐 많잖아요. 맞죠. 나스닥 3배도 있고.
0: 뭐 영국, 홍콩 등지로 가서도 하니까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투자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다 자기 책임하에서 대체로 어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기회를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한국에서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요 개별 기업의 여러 가지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업은 자기 돈, 주주들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채를 쓰는 레버리지를 써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보다 주식은 더 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0: 네.
1: 우리가 이 주주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결국 사업을 하는데 남의 돈 쓰는 레버리지를 쓰기도 하는데 기업이 나중에 청산을 할 때는 주주들에게 주주들은 후순위 이제 청구권자고요. 먼저 채권자들에게

0: 축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올라갈 때는 좋지만 물론 제가 뭐 반도체 주식이 어떻게 될지란 주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일반론으로 보면은 늘 시장은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2021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그때 코스피가 3,300까지 갔었죠. 네. 그때 공모주 청약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공모주 청약이 그때는 아마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2021년, 2020년보다는 상장하는 종목이 드물어서요. 그 당시에 따상상 이런 거 기억하세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상장되자마자 상한가 두 번 치는 게 이게 노멀이다라고 생각하고.
1: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막.
0: 당연한 줄 알았죠. 예.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왜 그 IPO를 하고 그럴 때 증권회사들이 이제 지분을 뭐 가져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안 주냐 그랬어요. 뭐 제 생각에는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르고 떨어지는 것들이 이 늘 반복이 되는 장인데 네. 사실 뭐 그 후 3, 4년 동안에는 공모가 하회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과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안
0: 뭐 투자자에게 드리는 조언이죠. 뭐 그렇죠. 제도나 이런 건 자기 선택인데 예, 이게 뭐 늘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남들과 레이싱하든 게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는 그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신 분들이 이른바 포모 나만 네. 없을 것 같은 그런 증후군을 겪으면서 더 급하게 풀 악셀을 네. 밟으려는 이런 심리들이 또 시장에서는 또 항상 또 있어 왔고 때마침 레버리지 ETF가 생겼고 그러게요. 근데 왜 실제로 몰린 돈을 보면 삼성전자 관련 단일 종목 ETF보다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몰렸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럼 뭐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0: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예. 지금 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두 종목 다 훌륭한 기업인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한 5만 원에서 한 30만 원 됐는데 SK 하이닉스는 10만 원대에서 200만 원쯤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은 뭐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것도 관점의 차이거든요. 네. 메모리가 안 좋을 때는 휴대폰이나 가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은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돈을 그야말로 긁어 모으는 게 반도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전체 이익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크니까 뭐 그런 기대가 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뭐 파업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못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야 삼성전자가 7.4%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이고요. 또 이렇게 참 시장이 극단적으로 하루하루 또 평가가 막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했던 삼성전자 우선주가 뭐 13% 14% 하루에 뛰어버리고요.
0: 그럼요.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 대비 혹은 가진 자산 가치 대비 시장이 고평가됐나 저평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진 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저평가됐다 그래가지고 그 저평가가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고 또 고평가됐다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이 뭐 당장 그 반전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이 가는 흐름에 올라타는 게 저는 뭐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예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과 지금의 주가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판단들은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아까 포모 말씀하셨는데요. 뭐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쏠림이 나타날 때는 내가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포모가 온 거잖아요.
1: 네.
0: 내가 모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대 못 사고 30만 원대 산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대가 사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게 40만 원, 50만 원 갈지 지금.

0: 지금이 고점일지 알 수는 없는데 단지 지금까지의 흐름을 내가 잘 몰랐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결국 포모를 부르는 일종의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무리해서 포지션을 잡는 것들은 저는 좋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그야말로 100m 선수 스프린트가 뛰듯이 아주 뜀박질을 지금 한 거예요. 3월 이후로.
1: 네.
0: 그러면 이 추세가 아주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올랐던 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시장이 뜀박질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꽤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그럼요.
0: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조정 국면에서 내 포지션을 사실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 잠깐의 조정 때.
0: 그럼요.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하죠. 우리 3월 초에 한 20% 정도 밀렸잖아요.
1: 네.
0: 그때도 무슨 뭐 반대매매가 나오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짧은 조정이지만 그 짧은 조정마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국면에서 주가 지수가 지금 한 3000포인트가 올랐는데 내가 그 국면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격을 맞추겠다라는 도전 그리고 또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는 행위가 과연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2023년에도 그때 2차전지 광풍 불었을 때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그때 공매도를 하고 선물 매도를 했던 일부 헤지펀드들이 아주 크게 다쳤었거든요.
0: 네.
1: 물론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거품이 꺼졌고 그 당시에 판단이 맞았지만 과감하게 타이밍과 가격을 노려서 했던 행동들이 큰 또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시장 타이밍, 가격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0: 그리고 내 생각이 조금 틀렸더라도
1: 네.
0: 조금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돈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또 그 반도체 관련주들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뭐 사실 실적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평균 350조 넘었고요. 하이닉스는 250조 원 넘었고요. 근데 또 보면은 최근에 시가총액은 거의 뭐 한 2000조대 1600조 이렇게 해서 많이 또 따라왔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보면 하이닉스가 더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하거든요.
0: 이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1: 그러게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일각에서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격차를 벌리긴 합니다만 이러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 역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전망들도 나와요.
0: 실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넘버2 기업이 이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됐던 게 99년 가을인지 98년 가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즈음에 1위가 됐고요.
1: 네.
0: 그전에는 한국전력이 꽤 오랫동안 한국의 시가총액 1위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삼성전자가 부각된 이후로 크게 보면 한 3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요. 중간에 현대차도 있었고 또 닷컴버블 때는 SK텔레콤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넘버원이었고 2위랑은 격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데
1: 네.
0: 크게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커졌지만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붐을 등에 업고 그 갭을 줄이면서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존재감을 가진 넘버 투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다변화된 이 사업 포트폴리오보다는 반도체에서 얼마나 더 보냐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지금 갭이 사실 지금 남아있는 시가총액의 격차가 지금까지 좁혀온 격차의 규모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이것도 뭐 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게 또 뭐 안 된다라고 말할 만한 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난 한 7, 8년 만에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러게요. 또 뭐 삼성전자 주가는 또 뭐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또 아니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또 그쪽도 이제 실적 추정치는 마찬가지로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요. 또 그 최근에 나온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14.9%에서 이제 20.8%로 늘리기로 했고 전술적 전략적 배분까지 하면은 거의 20% 후반 30%에 육박하도록 국내 주식을 안 팔고 갖고 있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가만히 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연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서 주가가 못 올랐을까 생각을 하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죠. 글로벌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는 돈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제가 3주 정도 전에 왔을 때 한 70조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머니무브.
0: 예. 예. 이 과거 역대 최고치가 75조 원 20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주 만에 들어온 돈이 111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뵙고 나서 한 4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외국인이 파는 게 주된 이슈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외국인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팔고 있어요. 그때가 4천이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130조 원 정도가 팔았습니다.
1: 그러니까 외국인이 130조 원을 파는 와중에도 코스피는 두 배 가량 올랐고.
0: 두 배가 올랐죠.
1: 예.
0: 예. 근데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뭐 공적 기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시장을 이끄는 중심 축이 일단 외국인은 파는 쪽인 것 같고.
1: 그렇죠, 지금은.
0: 그걸 받아내는 쪽은 어떻게 보면 한국 가계 자금의 머니무브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외국인이 왜 파는가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많은 편이지요.
1: 네.
0: 한국의 코스피가 작년 이맘때 2천 하다가 지금 8천까지 갔으니까
1: 그 4배 올랐으니
0: 이제 뭐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1: 예.
0: 외국인들이 작년 11월부터 팔았습니다. 130조 넘게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대만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작년 11월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주말까지 885억 달러 팔았습니다. 아주 많이 판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붐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대만에서 주식 판 게 246억 달러입니다. 물론 한국 많이 판 거 맞죠. 그렇지만 작년 이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대만 시장도 많이 오른 쪽에 속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지금 TSMC도 연일 뭐 사상 최고치 치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지만은 아무튼 뭔가 아직까지 이제 낙관론이 우세한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만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올랐으니까 파는 힘이 강한 것 그렇죠. 같고
1: 그러니까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0: 네.
1: 비중이 너무 커져서
0: 뭐 상대적으로 네. 코스닥에서는 덜 팔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좀 사고 있죠. 이제 코스닥은 뭐 코스피처럼 이게 주가 지수 자체가 의미가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1: 그렇죠.
0: 이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개별 주식을 사거나 이게 나온 건데 어쨌든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어차피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한국 주식인데 코스피는 거의 자본시장 개방 이후로 가장 강한 강도로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사고 있다는 거는 뭐 코스닥은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주가 지수가 뭐 어떤 여정으로 갈지 뭐 9천만 예컨대 뭐 이게 지금 보더라도 뭐 도달 못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0% 15% 오르면 되니까 이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시 팔긴 힘들 거고 그래서 가계 자금의 유입 속도 같은 것들이 뭔가 시장 흐름을 좀 그 체크하는 데 중요한 수급상의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정말 지겹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한 2% 남짓이다.
0: 네.
1: 근데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2%만 담으려고 했던 게 훨씬 더 몇 배 커졌을 테고요. 그럼 네. 또 계속 덜어내야 되는 건 그냥 기계적인 거고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0: 그런 힘이 좋은데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1: 파는 거니. 그러면 이제 그 가계 자금의 머니무브 이제 한 130조 원 넘어왔다라고 보시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왔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0: 130조 원은 네.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도 금액이고요.
1: 예.
0: 111조 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올 들어서 자금이 유입된 겁니다.
1: 올해
0: 작년이 14조 원 정도 유입이 됐고요. 올 들어서 111조 원이 들어왔는데
1: 주식 투자 자금으로
0: 그중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자금이 81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30조 원 정도는 주식형 펀드로 들어왔는데 액티브 펀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재량껏 주식을 고르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돈이 조금 빠져나갔고요. 한 1, 2조 빠져나갔고 ETF로 패시브 쪽으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뭐 들어오는 ETF 자금이 사실은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패시브라고 말하기 힘들죠. 이거는 거의 뭐 특정한 섹터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쏠림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고 가계 자금이니까 그 가계 자금이 계속해서 증시로 들어오는지를 또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또 수급의 힘 균형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은 주식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0: 아, 네, 네.
1: 보너스 받으면 주식을 더 사겠다. 심지어 뭐 교회나 절에서도 주식 이야기 많이들 한다고 하고. 근데 이거는 하여튼간 가계 자금 동향은 계속해서 좀 봐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터 린치라고 하는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죠.
1: 네.
0: 이 칵테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피터 린치의 직업이 펀드 매니저니까 전부 다 자기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는 결국 그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의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누구나 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주식 마지막에 주식 살 돈이 없게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 뭐 사실 그런 단순한 논리인데 근데 지금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뭐 조심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주식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고요.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이제는 좀 잘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둔화가 되면 아 이제 주식할 만한 사람들 거의 다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가속도가 붙어서 좀 더 빠르게 늘어나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1: 그 칵테일 파티 이론의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그냥 주식 전문가한테 많이 몰려든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 전문가한테 이 종목을 한번 사봐라라고 추천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0: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지금은 뭐 삼성 반도체 주식을 둘러싸고 뭐 충분히 뭐 그런 그런 대화들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1300님이 저희 둘째가 살던 전세금 빼서 주식을 샀어요. 부모도 모르게. 야단쳐도 요즘 젊은이들이 다 주식 포모에 있다는데요. 이렇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포모 또 머니무브가 이렇게 심각하다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라는 게 참.
0: 그럼요. 저는 주식 투자하기 좋을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늘 위험한데 이 투자는 평생 하고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투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여기 잘 편승해서 한번 벌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타이밍은 2000, 3000일 때가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뭔가 내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이 벌어들일 어떤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 높은 가격에 산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주 낮은 가격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평생 할 것. 노후자금 준비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0: 네. 사실 자기 돈 아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주식은 사고 파는 거다 트레이딩 하는 거다라고 하는 뭐 어떤 시점에선 잘 팔아야죠. 근데 제가 뭐 주가 지수 뭐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00 갔던 게 2007년이고 외환위기 때 940까지 갔지만 2000에 물린 사람들 고생했지만 2011년에 한 4년 지났더니 한 2300 가요. 그때 주식 산 사람들이 한 1800까지 고생했지만 2017년에 한 2600까지 가고요. 그 고점은 2021년에 3,300까지 가면서 넘어섰고요.

0: 그때 3,300대 뭐 삼성전자 9만 원대 사셨던 분들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8,0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식 올라갈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사고 판다 그러면 강세장에서 물론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은 상당히 나쁜 타이밍에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기다리면 보답을 해준 거고 특히 적립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건데 결국 주식 투자는 누군가는 그 주식을 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내가 팔면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이거를 잘 팔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벼락 거지가 될 거라는 공포심과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포심 사이에 어딘가의 균형점이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늘 그래서 또 평정심을 지켜야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또 그런 심리가 또 어렵기도 합니다.
0: 그럼요. 네.
1: 개미스쿨 시간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탈세 제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장중 처음으로 8,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때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불법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미 CIA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정부가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병원 입원실에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회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4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코스닥은 왜 이렇게 소외를 받느냐. 특히 2081님이 뭐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오르는 거랑 너무 비교가 되고 아까 뭐 이제 8,770선까지 있는 코스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1,054. 사실 30년 전 코스닥 지수가 1,000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30년 전과 지금의 지수가 거의 똑같다는 거. 아이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또 자금 쏠림도 심하고요.
0: 네. 뭐 장기적으로 코스닥이 최근 1, 2년뿐만 아니라 많이 못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을 본따서 코스닥을 만들었는데 네. 뭐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목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섞여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짧게는 지금의 문제는 저는 코스닥만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그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코스피가 8,700인데 오늘 뭐 떨어진 게 한 700개 되고 오른 게 한 200개라면서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4월 달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온 이후로는 뭐 반도체와 기타 등등으로 나누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사실은 네. 또 극심하죠, 양극화가.
0: 양극화가 크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와 기타 종목이라고 하는 게 뭐 왜냐면 코스피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이 많고 투자 자들의 쏠림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어떤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한 유력 제약회사가 예전 같으면 굉장히 한 10% 15% 오를 수 있는 기술 수주권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란 게 결국 쏠림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이 쏠림이 뭐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코스닥이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오히려 오늘 그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뭔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이 돈을 버는데도 그 종목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주말에 한번 사무실에서 작업해 보니까 ROE가 자본 효율성이 ROE가 10%가 넘고 배당 수익률도 3% 넘게 주는데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1: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돈을 잘 버는데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네. 주식들이요.
0: 근데 이제 지금 투자자들의 돈은 반도체로만 가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물론 이제 올라가는 주식에 쏠림이 있는 거는 또 늘 있는 현상이고요. 근데 반도체가 조금 특수한 거는 예전에 뭐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는 굉장히 스토리나 꿈은 창대했지만은 기대대로 안 됐죠. 근데 반도체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하는 좀 특성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PER이 8배가 채 안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제일 싸다.
0: 근데 이제 지금 PER이 8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예상치인데
1: 그렇죠.
0: 우리가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뭐 가치 투자만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PER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은 PER의 어떤 계산의 전제가 되는 그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예상치의 가측성도 되게 높아야 되는데
1: 네.
0: 반도체는 실은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한번 어긋나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크게 그 고평가돼서 주식이 거래가 되지 않는 영역의 주식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특히 양극화가 컸던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다 빨아들이죠.
0: 이 주식 자체가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은 아니고 시장이 이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하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리적으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게 지금 올라가는 좋은 쪽에서 기회를 보는 것도 전 하나의 투자고 또 시장이 잘못 그 가격을 매긴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인데 제 생각에 지금은 양쪽의 기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빨리 가는 거.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래쪽으로서의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좀 같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또 안 움직이는 주식들은 나름 이제 좀 안전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건 자기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1: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 단위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한 제약사 주가는 장대 음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팔고 이제 또 막 역시 AI가 묻어야 돼 막 이러면서 저쪽으로도 막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은 또 그렇다는 거고 아까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꽤 좀 산다라는 것도 좀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물론 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코스닥 내에서 큰 거는 아닙니다만
0: 그럼요. 네.
1: 어떻게 좀 의미는 없겠습니까?
0: 그냥 코스닥이란 것 자체가 이거를 별도의 단위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있는 특정 종목들을 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은 뭐 이게 어떤 바이 코스닥 뭐 바이 한국 주식을 산다 이런 의미 부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오늘 환율이 1,516원. 글쎄요. 오늘 그 아침에 5월 수출 성과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 기록적인 뭐 877억 달러.
0: 아, 네.
1: 사상 최대치 계속 쓰고 있고 수출 정말 잘 되고 있고 증시도 좋은데 글쎄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져서 일까요? 1,510원대 원화 약세 계속 이어지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왜 다음 달부터죠? 원화 거래를 24시간 이제 연장을 하죠. 무중단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외환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는 뭐 맞고요. 실은 그런 제도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역외 시장에서 한국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24시간 거래는 한국 내에
1: 네.
0: 금융시장이에요. 지금까지 새벽 2시까지 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해 주는 거고요. 근데 뭐 저는 MSCI 코리아 지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한국 시장이 그동안 우리가

0: 작년 봄까지의 박스피로 생각해보면 못 올랐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보다 정확히는 우리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력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1: 네.
0: 주가로만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지난 2년도 그런데.

0: 않습니까? 네. 그때 S&P 500도 한 100 몇십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8000 넘어갔고 S&P 500은 7000 넘어갔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양질의 자금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이건 한국의 시장이에요.
1: 네, 네.
0: 양질의 자금 들어와서 뭐 우리 주식을 외국인에게 뭐 넘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의 점유율이 40% 가까이 되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사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심각한 위기가 외환위기였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외환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장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런던이나 아니면 뉴욕이나 여외 시장에서도 좀 편하게 거래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1: 네.
0: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외국인들이 MSCI 같은 데서 어떤 그 평가를 내릴지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목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어차피 또 외국인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도 그렇고 거의 뭐 과반 가까이 네. 외국인 지분율이 또 다른 것들도 또 있으니까요. 또 왜 그 금융당국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0: 네.
1: 또 이제 그런 규제를 열어주는 방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기관하고 또 외국인 개인 성격도 네. 다르잖아요?
0: 이미 뭐 이런 움직임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네. 증권회사들이 외국인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1: 제휴를
0: 해서.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금융산업을 이 뭐 선진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 밸류체인을 넓혀놓고 보면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또 많고 또 이것도 역시 후행적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주식이 쌀 때보다는 한국 시장의 바닥에서 지금 3배 오르니까 결국 한국 주식에 대한 욕구가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뭐 들어와서 올라간다. 아,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의 하나의 증표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황을 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제가 투자는 평생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뭐 한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뭐 단기적인 어떤 전술적인 뭐 주가에 영향 주는 어떤 요인이나 이런 걸로 뭐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런 신호들은 상당히 한국 시장이 좀 속도가 과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징후로도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경제 방송들, 해외 증권 방송들, 뭐 24시간 하는 방송들에서 한국 증시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주식 사는 방법에 대한 뭐 공유가 또 많아진다고 네. 하는데 사실 그거 역시 현상이지 그거 가지고 뭔가 영향을 전망하기에는 사실은 또 쉽지는 않을
1: 뭐 한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뜀박질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의 평균 회기라고 하는 미국이 그렇게 좋았지만은 지금 한국 시장이 더 낮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못 오른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들면서 제 생각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도체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거는 지극히 좋은 일이고 한데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니까 한국 자체가 뭔가 계속해서 반도체 이외에도 뭔가 기업들이 주주환원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거지. 지금 외국인이 안 사도 우리들이 지금 반도체 좀 많이 사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어떤 쏠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또 지난주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향후 또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1: 네.
0: 물론 증시 전반적으로는 국내의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또 증시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글쎄요. 뭐 거의 7월에 금리 인상 할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그런 정도의 뜻으로 한국은행이 좀 흔히 말하는 좀 가이던스를 자본시장에 준 것 같고요.
0: 거의 깜빡이 켜준.
1: 네. 근데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 한 번의 인상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한 두 번 정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는 경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또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있는데 지금 시장금리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니 그 세 번까지 간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뭐 두 번 정도까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 금리가 뭐 작년부터 뜀박질을 해서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거의 고금리 시절보다는 금리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상황이 좋을 때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올려놔야 좀 나쁠 때 쓸 수 있는 정책의 버퍼가 생기거든요. 네.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이 국면에서 한 뭐 두 번 정도 뭐 올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0: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까지 높여서 봤는데 사실 그게 대부분 반도체 수출 영향이다 보니까 뭐 증시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경제 전반에서도 그 온기가 과연 퍼지겠느냐. 반도체 수출만 좋아서 경제 숫자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금리를 높이면 또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텐데요. 지금.
1: 그러니까요.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이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끊임없이 금리 레벨을 높이면서 경제의 과열을 걱정해야 될 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때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견제를 하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낮출 수 있는 정책 여력을 마련해 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빚내서 집산분들 막 걱정거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1: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과잉 부채 구조로 갔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기조적으로 많이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과 자본시장이 서로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서로 간의 전망을 추론을 하고 제 생각에는 한 두 번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뭐 그게 세 번으로 간다 그러면 또 기대가 세 번으로 끝날 거란 기대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0: 그 이상으로.
1: 네 번, 다섯 번의 기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0: 아하.
1: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뭐 올리더라도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가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7월 또 그 이후에도요.
1: 네.
0: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오름폭을 4%까지 높여놨네요. 8,800도 돌파했습니다. 8,813. 코스닥은 왜

2% 이상으로 낙폭이 더 커졌고요. 보합권에 있던 하이닉스가 1.5% 정도까지 이제 상승으로 돌면서 또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상승폭을 키웠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거의 15%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 삼성생명, 삼성물산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계열사들도 또 동반 강세인 상황.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6월의 첫날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이 예상돼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차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해안, 내일 오전에는 남부 일부 내륙에도 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반도체 수출 초호황으로 지난달 우리 수출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5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3월 872억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두 달 만입니다. 월 수출은 3월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핵무기 구매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그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할 것이고 서명과 함께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며 한 가지 확보해야 할 보장은 이란의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동의했고 그들은 이제 군사적 무기를 개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소방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악성 코드와 피싱 메시지를 만들면서 사이버 전쟁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은 이란이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피싱 메시지를 정교하게 제작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사이버전을 펼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 계정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AI 생성 영상을 정기적으로 유포하며 온라인 선전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차질 우려에 대해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부터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6월 14일까지 고객이 요청하면 충전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카드 잔액 100% 환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스타벅스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만 잔액을 환불해줬습니다. 이정후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5개를 몰아치며 33일 만에 타율 3할에 복귀했습니다. 이정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6타수 5안타를 때리고 타점 2개, 득점 1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정후는 빅리그 무대를 밟은 이에 미래 오늘 처음으로 5안타를 쳤으며 타율은 3할 4리로 올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해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 8강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파랭킹 25위인 우리나라는 12일 오전 11시 피파랭킹 41위 체코를 상대로 1차전을 벌이고 19일 오전 10시 15위인 멕시코와 2차전, 25일 오전 10시 60위인 남아공과 3차전을 치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월 첫날인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0도, 전주는 31도,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제주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카자흐스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제3의 안전한 장소를 언급했는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인데요.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자국에 보관할 의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과거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협상에서 중재자로 활약했던 카자흐스탄이 이번에도 키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태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인 말라카 해협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대체 물류 경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태국이 37조 원 규모의 새로운 물류 통로를 개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합의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보유 금지가 이뤄져야 임무를 완수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이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강화한 종전 양해각서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란도 새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즉각적인 제재 완화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어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주간 약 70척의 선박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미군의 지시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선박 분석가들은 상선들이 오만 해안에 가까운 항로를 지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 수가 하루에 3척꼴에 불과해 하루 100여 척에 달했던 전쟁 전 선박 운항수와 비교하면 해협 통항이 충분히 복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 성을 25년 만에 다시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네타냐후 총리의 공세 강화 지시에 따라 기존 국경 통제선인 옐로우 라인도 넘었는데요. 현재 이란은 레바논 내 휴전을 종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지상전 확대가 종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 반군 장악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4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중국 접경지대인 미얀마 샨주 남캄 타운십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는데요. 민가와 인접한 곳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폭약 젤리그나이트가 터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젤리그나이트는 광산 발파용으로 널리 쓰이지만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밥상은 차려졌는데.
3: 네. 양해각서 밥상은 차려졌는데 이걸 떠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해각서 초안에 추가 양보를 또 요구하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당국자 3명을 인용해서 이 잠정 합의 조건을 더 강화했다. 그래서 뭐 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초안에 추가 조건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을 함께 내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느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 특히 미국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그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문구도 강화하길 원한 걸로 일단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핵무기가 없다는 보장이다 라면서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네. 하지만 이란은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도 합의문의 자치 수정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일단 양측이 문안을 교환하는 건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도 뭐 당연히 우리도 자체 수정안을 반영할 거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또 이란은 미국이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안에서 합의 승인 문제를 두고도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갈리바피 이란 국회의장이 이란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 쪽도 그렇다고 해서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에는 좀 신중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CNN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합의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추가로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지금 지역 동맹국들도 전투를 재개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습니다.
2: 합의가 될 듯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가.

지휘관 그룹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주요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최고 지도자 측이 이것을 수용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란 정부는 이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특히 타스님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았다.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의 타바타바 A 공보 담당 부국장도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일에서 물러

0: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번 사안이 이란 권력 핵심부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란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권한은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1: 그렇죠. 네.
0: 특히 외교, 안보, 군사 분야를 비롯한 주요 국가 정책은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번 종전협상에서 지금 폐제시키한 대통령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 창구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사임설이 일단 아니다라는 부인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조용한 죽음.
0: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실제 병력이 아닌 무인 로봇 전력으로 지상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1: 네.
0: 올 들어서 임무 2만 2천 건을 무인 로봇으로 수행을 했다는 건데요. CNN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 표적 3개에 공격을 6번 가하는 전투 상황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 수행은 로봇이 했고요. 병력을 실제로 투입한 건 없었다라는 건데요.
1: 네.
0: 처음 출격한 로봇이 장애물에 걸려서 우회하다가 폭발을 해서 러시아 군의 주의를 끈 뒤에 네. 후속 로봇 4대가 적 지의 후방으로 침투하는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사람 같죠? 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164회의 공격을 분석한 결과 로봇이 이번에 했던 공격의 효과를 내려면
1: 네.
0: 병력 2,300명이나 필요했을 거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절반은 죽거나 다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인 지상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 지휘관이 예전의 전쟁은 훈련 강도와 규율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걸 되돌릴 순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러시아군 포로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차량을 조용한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동할 때 소음이 거의 없답니다. 10m 네, 거리 안으로 좁혀져서 들어와야만 비로소 사람이 감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1: 그렇죠.
0: 거죠. 피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인구가 훨씬 적거든요.
1: 네.
0: 근데 4년간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 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초기부터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는 4년이 지난 결과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고요. 정확도와 화력이 향상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매체인 더 내셔널도 로봇의 전환은 최소 5만 5천 명이 전사한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절박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지원을 많이 줄였고 러시아보다 인구가 1억 명이나 적기 때문에 이 로봇을 동원하는 건 불가피했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올해 이 무인 로봇들을 더 추가 배치한답니다. 최전선 병력의 30%를 무인화할 계획인데 이미 최전선 후방 20에서 40km 안에서는 일부 병력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전문가는 러시아군 공격을 병력이 아니라 공중과 지상 드론이 막아내는 형태의 새로운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요.
0: 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유턴 없는 일본.
0: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29일에 2025년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본의 총 인구가 1억 2,304만 9,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에 했을 때보다 309만 6천여 명이 감소했거든요.
1: 네.
0: 1920년에 인구 센서스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20세기 이후 일본에서 인구가 5년간 300만 명 이상 자연 감소한 건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 군인이 200만 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온 건데요. 숫자가 300만 명 정도면 태평양 전쟁 때와 비슷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라는 그런
1: 그렇죠.
0: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1: 네.
0: 지금 일본의 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악순환 때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 회복도 빨리 되고 베이비 붐을 맞았습니다. 총 인구가 15.3% 증가하면서 그때는 바로 반등세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려서 한 번 시작된 감소 추세가 스스로를 강화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 네.
0: 지금 악순환의 원인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14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전체의 11.2% 62.2%에 그쳤는데 네. 65세 이상 고령층은 29.4%.

0: 1.5%였습니다. 아. 이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은 고령층이라는 건데요. 그러네요.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인구 자체가 빠르게 줄면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고령자가 많아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을 담당하는 세대는 얇아지기 때문에 네. 특별한 반전 요인이 없는 한 이 감소폭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턴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당연히 위기를 느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인구 전략회의를 출범시켰어요. 네. 2100년까지 인구를 8천만 명대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장기 전략을 제안했는데 인구를 다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붕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인구 감소를 유도하는 연착륙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방침인데 네. 지금 일본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자체는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그렇죠. 2025년에 0.8명이었어요. 그때 일본은 1.2명이었거든요.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가 네.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 오를수록 떨어진다.
0: 일본 중앙부처 관료사회에서요. 승진을 했는데 오히려 연봉이 감소하는 이른바 연봉 절벽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 실장과 과장급으로 승진한 뒤에 연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이 정상 지급이 되면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실무자들의 소득은 높아진 반면에 네.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리직은 승진을 했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만 지급하는 이른바 서비스 잔업이라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네. 2021년에 고노다로 당시 행정개혁 담당상이 초과 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해서 수당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제 이 수당을 받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총무성의 한 간부는 내가 실장으로 승진은 하니까 이런 걸 못 받아서 연봉이 100만 엔, 947만 원 이상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꽤 네. 크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인사원이 올해 4월부터 본부성 업무 조정 수당 지급 대상을 관리직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900만 원 이상 줄었는데 네. 50만 원 정도 준다고 이게 지금
1: 해결될 문제가
0: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특히 지금 40, 50대의 불만이 큽니다. 왜냐하면 후배들, 젊은 후배들은 처우가 개선된 혜택을 바로 누리는데 네. 자기들은 젊은 시절에 장기간 무급으로 잔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승진을 했더니 수당을 못 받는 그런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자 직위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일본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1: 승진 안 할래.
0: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고려하는 중견관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는 돈을 더 주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니케이 신문은 승진이 손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관료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정치권 차원에서 근무 방식을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감자의 눈물.
0: 벨기에가 감자튀김의 원조 국가를 자처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0: 세계 최대의 감자 가공식품 수출국으로 유명한데 지금 감자 생산량이 너무 넘쳐나서 농가들이 잉여 생산량을 무료로 주거나 손실을 무릅쓰고 폐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감자튀김 산업이 호황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을 그동안 꾸준히 늘렸습니다.
1: 네.
0: 여기에 기상 상황도 좋아서 올해 생산량이 크게 또 최근 몇 년 새에 크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수요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서 지금 심각한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자 농가 조합이 현물 시장에 가공 산업용 감자 거래가 멈춘 지난달 초 이후에 0유로로 공식 가격을 거래 가격을 공시했는데 이게 두 달째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이 또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감자튀김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은 줄었습니다. 2월에 유럽연합의 대미 감자 수출이 1년 전보다 8% 떨어졌고요.
1: 네.
0: 이란 전 때문에 에너지 비용은 높아졌습니다. 그쵸. 감자를 보관하고 운송하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지금 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아랍 국가들이 주요 감자튀김 소비국이었는데 수출을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또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외식을 줄였어요.

0: 그런데 감자튀김 소비의 상당 부분은 식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여기 이제 중국과 인도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감자튀김 시장이 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 감자 농가의 타격이 2중 3중으로 더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현재 성인 8명 중에 한 명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욕구 자체를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찾는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다만 이번 벨기에 감자 대란은 냉동 가공식품용 감자에 국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감자와는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1: 이런 어려움이 또 전쟁의 여파도
0: 그렇습니다.
1: 있네요. 네. 다음 키워드 학사모는 던지세요. 풍선은 안 됩니다.
0: 지금 미국 대학에서 졸업 시즌이 한창인데요.
1: 그렇죠.
0: 각 지역에 풍선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뭐 학사모만 던지는 게 아니라 풍선도 날리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 전신주와 전선에 걸려서 전력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화재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그냥 풍선 말고 금속성 풍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호일 풍선이라고도 부르는데 플라스틱 필름에 알루미늄을 입혀서 얇고 반짝이는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풍선들. 헬륨가스 풍선입니다.
1: 네.
0: 공기 대신 헬륨가스를 넣으니까 일반 풍선처럼 가라앉지 않고 잘 뜹니다. 그런데 풍선 표면을 전도성 물질로 뒤덮기 때문에 전선에 걸리면 사고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최대 전력 행사는 제발 졸업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지 말아달라. 지금 관할 지역에서 올 들어서 100건 이상의 정전이 이 때문에 발생을 했고 4만 6천 명 이상이 전력 공급 중단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 네.
0: 애리조나의 주에 있는 전력 회사도 지난달 21일에 풍선이 전선에 걸렸을 때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라면서 시연회를 열 정도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지 말고 끈을 매달거나 무게추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고 버릴 때는 꼭 바람을 빼고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에 조지아주에서는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이 생일 파티에서 사용됐던 알루미늄 재질 풍선이 고압선을 건드려서 합선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건조한 기후와 가뭄이 겹쳐서 아주 큰 화재로 이어졌거든요.
1: 네.
0: 근데 미국은 땅이 넓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가도 여전히 나무 전선 전신주와 전선을 아직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00kV 이상의 고압선로의 매설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0.5%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서울이 전선 지중화 비율이 2024년에 62.8%에 달했어요. 주요 도시들은 45% 이상, 전국 평균은 21.7%인데 그래도 100% 아니니까
1: 조심.
0: 네, 이런 풍선은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이 손 딱 놓칠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조심하기는 해야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록밴드 펀의 We Are Young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탈세 제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 흑자도 1,019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장중 처음으로 8,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때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불법기업 정당화 메시지가 미 CIA에 전달된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해양경찰청 계엄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정부가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병원 입원실에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바닷길인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국이 말라카 해협을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거대한 물류망 건설 프로젝트인 랜드 브릿지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랜드 브릿지 프로젝트 사업 규모가 무려 37조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1: 네, 랜드브릿지는 말 그대로 육지를 다리처럼 이용해 바다와 바다를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0: 네.
1: 태국 서쪽의 안다만 해에 있는 라논과 동쪽 타이완에 있는 춘폰을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 혁명 프로젝트인데요. 총 사업비만 1조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에 달합니다.
0: 네.
1: 양쪽 바다에 대규모 심해항을 건설하고 두 항구를 잇는 고속도로와 복선 철도 그리고 에너지 수송을 위한 오일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화물선들이 말레이반도를 빙 둘러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했는데
0: 네.
1: 이제는 태국 중부에 짐을 내려서 육로로 가로지른 뒤 다시 배에 싣고 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태국,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0: 생기는 겁니다.
1: 네.
0: 이를 위해 글로벌 물류 거물인 두바이의 DP월드와 손을 잡고 50년간 통합 운영하는 민관 협력 사업, 즉 PPP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1: 네, 그야말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엄청난 사업인데 태국 정부가 지금 이 랜드브릿지 사업 하겠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0: 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감 때문입니다.
1: 네.
0: 현재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25%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데요.
1: 네.
0: 이곳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폐쇄 위기가 고조되고 인근 국가들이 통행료 징수를 논의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의 아누틴 찬유라쿤 태국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내각은 더 이상 말라카 해협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즉 단순한 경제사업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과 중동 위기 속에서 태국이 강력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지겠다는 승부수인 셈입니다.
1: 네, 근데 과거에도 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발표했다가 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던데 이번에 어떻게 좀 진짜 시작할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이미 대형 프로젝트들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요.
1: 네.
0: 태국인들조차 매 정부마다 랜드브릿지를 말하지만 말뚝 하나 박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할 정도니까요.
1: 네.
0: 실제로 지난 20년간 미얀마 다웨이 경제특구,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 사툰주의 팍바라 심해형 등 수많은 메가 프로젝트가 환경단체의 반대나 정치적 문제로 줄줄이 자초된 일명 잔혹사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꼽습니다. 첫째는 경제성 확보입니다.
1: 네.
0: 배에서 짐을 내려서 철도로 옮기고 다시 배에 싣는 이중 하역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치적 영속성입니다.
1: 네.
0: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부경제회랑 EEC특별법 같은 강력한 법적 기반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역사회의 합의입니다. 환경 파괴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점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1: 네.
0: 과거 팍바라 심해양처럼 백지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아누틴 정부는 한 번에 다 짓는 대신 라농 심해양 우선 건설이라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들고 나와
1: 네.
0: 90일간의 끝장 검토에 들어간 만큼 과거보다는 실행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 랜드 브릿지가 현실화될 경우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0: 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유럽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대부분을 말라카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거나 지연되면 한국 경제의 숨통이 막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 네.
0: 랜드브릿지가 완성되면 우리로서는 물류 시간을 단축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랜 B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37조 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사업인 만큼 한국의 건설사나 항만, 철도, 스마트 물류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중동의 붐 못지않은 거대한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태국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향후 입찰 과정을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네.
0: 말라카 해협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태국의 1조 바트짜리 거대한 도박이 과연 신구로 끝날지 아니면 세계 물류 지도를 바꾸는 심장이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0: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카자흐스탄인데요. 이 카자흐스탄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카자흐스탄 뭐 실크로드 국가로도 보통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아직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0: 이 시간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 우리가 막 쉐크로드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북쪽으로는 네.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네. 동쪽으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고 아.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원래는 유목민족들이 살던 데인데
1: 그렇죠.
0: 국가가 형태로 자리가 잡힌 거는 15세기쯤이니까 좀 뒤늦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 19세기에는 서구 열강들의 이제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고전을 하다가 네. 1936년에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소련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아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립하자마자 이제 초대 대통령을 한 사람이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인데 네. 이 사람이 무려 29년이나 독재를 했거든요. 최근까지 독재를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이제 예, 그 열기에 밀려나서 이제 물러났고요.
1: 네.
0: 그러다가 2022년에 말에 대선이 치러져가지고 현재 토카예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현재 이제 재임 중인데 이런 독재의 역사 때문에 이거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고 또 임기도 7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거잖아요.
0: 지도를 보면은 정말 네. 큰 나라예요. 내륙 국가인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국토가 크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군요. 굉장히 큰 국가인데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무래도 거인 국가다 이런 얘기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인구는 2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정말 적죠.
1: 예.
0: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거인이라고 붙은 중앙아시아의 거인 국가다라고 할 때 이 국토 면적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도 가장 거인이에요.
1: 네.
0: 특히 이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나라의 중요하죠. 중요도가 커졌는데
1: 네.
0: 특히 우라늄 생산량이 세계 1위예요. 근데 워낙 이 우라늄 매장량은 1위는 아니고 호주가 가장 많습니다. 124만 톤인데
1: 네.
0: 현재 그 생산량은 카자흐스탄이 1위로 82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이 러시아고요. 특히 이 최근에 인공지능 또 뭐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1: 네.
0: 이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원전을 세우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우라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1: 네. 외국 기업들이 최근에 또 카자흐스탄에 그래서일까요? 네. 투자를 많이 한다고요?
0: 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법을 바꿔서 외국인 투자자들께 10년 동안 거주할 수도 있는 게 비자 발급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도입하면서
1: 네.
0: 그만큼 외자 유치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제 금융 센터를 세워서 뭐 약 80여 개 나라 4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1: 네.
0: 데이터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국제 통화 기금이 2026년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고요. 전체 GDP 규모도 이 지역에서 가장 큽니다. 세계 경제 순위는 49위예요.
1: 네.
0: 뭐 이런 점 때문에 역시 이제 거인 국가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우라늄 생산량 1위 국가인데 정작 원자력 발전소는 없고요.
0: 네.
1: 작년에 첫 번째로 이제 원전 입찰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참가를 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작년에 처음 이제 입찰이 있어서 1호 네. 원전, 발라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도 입찰을 했는데 안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 국제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입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달 말 28일과 29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했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정식으로 두 나라 간의 원전 협력에 관련된 이런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삽을 뜨게 됐고요. 완공은 2030년대 중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가 워낙 이제 에너지 수요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지고 자국내에서도 이제 첨단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더 많이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2035년까지 이제 원전 에너지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 미국 이런 데가 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1: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란 간 협상에서 지금 현재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해외 반출에 동의를 하면 카자흐스탄이 유력하다면서요.
0: 네.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이번에는 또 되나 매주만 이렇게 맞아요. 지내고 네. 있습니다. 이 농축우라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60% 고농축우라늄을 상당량 이란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 사안 중에 하나예요.
1: 맞습니다.
0: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네. 다른 장소, 다른 나라로 보내서 미국의 관련 기관이 입회하에 여기서 폐기하는 것도 동의하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죠.
1: 네.
0: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카자흐스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부응을 또 카자흐스탄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그 IAEA 사무총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했는데
1: 네.
0: 그때 토카예프 대통령이 그 이란 고농축 우라늄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농축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1: 네.
0: 과거에도 좀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15년에 이제 이란이 그 당시에 오바마 네. 행정부 때죠. 그래서 그때 국제사회하고 이제 핵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3.67%의 저농축 우라늄을 제3국가로 이제 반출을 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그때 반출 대상국이 러시아였어요.
1: 아.
0: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반출을 전량을 그 고쳐 농축 우라늄 약 300만 킬로그램 정도를 반출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포기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거기서 그런 대가로 그러면은 좀 여기에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합의 내용에 따라서
1: 네.
0: 카자흐스탄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라늄이 많이 있으니 그 우리가 이제 8,500kg의
1: 네.
0: 이 농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우라늄을 그러면은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그 풀리지 않았던 이 농축 우라늄 문제가 풀렸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이 우리도 그러면 아. 그 당시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1: 그렇군요.
0: 우리가 그러면은 또 다시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죠.
1: 네. 카자흐스탄에 또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저농축 우라늄 은행이 있다고.
0: 네.
1: 그럼 이쪽으로 갈 예. 만약에 이제 현실화 된다면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렇게 좀 특이한 은행들이 있어요. 씨앗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북극 지역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농축 우라늄 은행도 이제 있는데 이게 IAEA가 직접 이거를 관할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지역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거죠. 뭐 이란 등 많은 국가들이 그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할 때
1: 네.
0: 예, 이제 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아니다. 예. 민간용, 민수용으로 우리가 농축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1: 그렇죠.
0: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사실 그 과정에서 핵무기 생산에 관련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1: 네.
0: 실질적으로 또 곧 거기 60% 농축 우라늄에서 이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빨리 이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고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1: 그렇죠. 네.
0: 그러니 이제 이 IAEA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필요한 나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행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논의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다가 잘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5년인가 이제 겨우 이제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1: 네.
0: 카자흐스탄 동부 오스케멘이라고 하는데 이 저농축 우라늄 은행을 세우기로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현재까지 이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약 90톤 정도의 이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1: 네.
0: 근데 이 만약에 이제 우라늄을 이란의 우라늄을
1: 네.
0: 고농축 우라늄을 카자흐스탄이 받는다면은
1: 네.
0: 여기서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행에 보관할 수 있고 또 그만한 충분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1: 그러네요.
0: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러면은 이 은행이 운영된 게 이제 꽤 됐는데 그럼 과연 이제 우라늄 직접 대출해간 국가들이 있나 한번 제가 또 막 찾아봤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랬더니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 이 우라늄을 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 사실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1: 그렇겠죠. 뭐
0: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라든지 또는 국가금 개혁으로 할 수 없을 때 뭐 상황이 굉장히 나빠서 이 이제 우라늄을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나라가 사드릴 수가 없을 때 이제 네. 아예 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할 경우에 이제 뭐 매입하거나 대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무상 지원은 아니고 뭐 시장 가격에 맞는 돈을 그렇군요. 또 내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대출해 간 이 핵 이 전옥축 우라늄을 핵무기 사용하는데
1: 뭐 안 되죠.
0: 또 재고농 이걸 전옥축 우라늄을 가져다가 다시 고농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엄격히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어서
1: 네.
0: 아직까지는 뭐 이 은행이 그 이용된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1: 우라늄 대출이라는 생소한 네. 단어도 오늘 또 배우게 됐고요. 또 카자흐스탄이 육상 물류의 중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네.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겠죠.
0: 네, 맞아요. 앞에서 태국 통신원이 네. 태국도 새로운 이제 육로 물류망을 건설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네. 있다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이 문제가 지금 화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이란하고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를 이 육상 교역로로 이제 연결하는 거를 또 이제 중간 회랑이라고 해요. 근데
1: 네.
0: 이 회랑에서 카자흐스탄이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라시 뭐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물류 노선이 크게는 네. 이 러시아를 통과하는 이 북부 해랑이라는 게 있고요.
1: 네.
0: 또 이 서남 아시아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중동으로 나가는 이 남부 해랑 이렇게 있다고 해요.
1: 아.
0: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데
1: 네.
0: 뭐 이 러시아로 가는 이 이제 육로 이 교역로는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1: 어렵죠.
0: 것 때문에
1: 네.
0: 굉장히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1: 시베리아를 횡단하기는
0: 네, 시베리아를 횡단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뭐 다시 뭐 남부 회랑 네. 호르무즈는 당연히
1: 호르무즈
0: 지금
1: 또
0: 안 되고
1: 있고
0: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간 회랑,
1: 중간 회랑.
0: 카자흐스탄이 역할을 중요하게 아. 하고 있는 이 중간 회랑이 지금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식 명칭은 카스피의 횡단 국제 수송 노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총 4,250km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1: 네.
0: 여기가 지금 가장 뭐 관심을 모으고 있고
1: 네.
0: 이거를 카자흐스탄이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21세기에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는 게 아닌가.
0: 네, 맞아요. 이거를 네. 지금 뭐 이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한 게 사실 뭐 10년도 넘은 2013년부터인데
1: 아,
0: 이게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그때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1: 네.
0: 회의가 열렸을 때 명칭이 신실크로드 국제 비즈니스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이 관련 국가들도 이거 새로운 실크로드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1: 네네.
0: 2024년에 카자흐스탄이 이 관련된 이 노선에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선, 카스피의 횡단 국제 수송 노선의 운송 시간이 평균 18일에서 23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길기는 하죠. 그럼
1: 예. 예,
0: 길기는 한데
1: 네.
0: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가는 이 노선보다 남부 해랑 노선보다는
1: 짧은 거예요.
0: 훨씬 짧은 거예요. 이쪽 뭐 해상 노선을 이용할 경우는 28일에서 최대 40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1: 그러네요.
0: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1: 네네.
0: 그리고 이 물동량을 보면은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이 이제 러시아 이 북부 해랑 노선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대신 이 중간
1: 해랑
0: 이
1: 네.
0: 카자흐스탄이 있는 중간 해랑으로 이제 그 여러 물동량이 늘어 몰리면서 네. 그 이전에 비해서 물동량이 10배가 늘어났다 그래요. 아.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중동 때문에 좀 그러니까. 불안해지면서 수요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큰 이 카자흐스탄이 이제 이 주도로 해서 2030년까지 이 뭐 철도 노선에다가 우리 돈으로 약 14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1: 네.
0: 그런데다가 세계은행도 최근에 여기다가 관심을 많이 나타내서 네네. 뭐 여기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 뭐 중동 정세라든지 뭐 이런 러시아 관련된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노선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핵심 구간을 여기다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약 5조 원에 관련된 관한 이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니까 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1: 카자흐스탄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지금.
0: 뭐 최근에 카자흐스탄이 이제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꽤 지금 그 이 대국 사이에서 균형 예결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곧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리죠.
1: 네.
0: 그래서 대통령도 곧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인데요. 카자흐스탄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주변 국가들
1: 네.
0: 유럽 각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더 카자흐스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때가 되고 있지 않나 이게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미리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불안정한 국제정세 또 경제 위기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클라슈이크의 허쉬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구름 사이로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과 내일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본 쪽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밀어올리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 때문인데요. 차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해안, 내일 오전에는 남부 일부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습도는 3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877억 달러를 수출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오만함을 제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실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수정안을 전달하며 이란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3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 산업통상부가 집계한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 등으로 수요와 가격이 폭등하며 역대 최대인 37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컴퓨터도 AI 서버용 저장장치의 수요가 늘면서 수출액이 290%나 늘었고 석유 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높게 유지되면서 46% 증가했습니다. 또 화장품과 바이오 헬스, 농수산 식품 등의 품목도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조업 일수 감소와 부품 공장 화재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5.9%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액이 18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아세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20.8% 증가한 60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만 1,01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정부는 수출이 높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처음으로 장중 8,8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9.52포인트, 0.11% 오른 8,485.67로 출발해 4% 가까이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8,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오전 11시 30분쯤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막판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로 내란을 심판해야 한다.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로 오만한 정권을 제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본투표 이틀 전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천안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듯 선거로 내란 세력 청산해야 한다는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정선대위원장은 헌법을 파괴한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해선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 뽑아야 지역 현안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만큼 투표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 표심 집중 공약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송원석 선대위원장이 그간 부족했다, 반성한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오만한 권력을 투표로 견제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중도층에는 정권 심판론 바람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고물가와 집값 폭등 등 민생이 무너졌다며 국민의힘에 미래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송 선대위원장은 무거운 물가 이자 부담을 보며 한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오늘 제주와 울산에서 막판 한 표를 호소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책임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3: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경찰이 철거 시공자의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형사 입건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발주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화청 본사,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등 시공계획이 적절했는지가 첫 단추입니다. 계획이 적절했다면 이에 따라 현장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또 사고 당일 단차가 발생한 뒤부터 사고 발생까지 12시간 동안 어떤 의사결정으로 단차가 방치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공사 계획과 시공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년 전 가설 지지대 등 보강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와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약 열흘 동안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소환했습니다. 또 계엄 정당화 시도에 대해서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내란 부하 수행 혐의 피의자로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해경 내부 회의에서 총기 휴대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은 유치장 정비와 수사인력의 계엄 사령부 파견도 주장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KBS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란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란 모의부터 가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계획 개정에 관여해 계엄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했던 겁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전입니다.
1: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자 6명이 숨지거나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다시 전달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이 이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보 불가능한 레드라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의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합의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조항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스콧 벨센트 미 재무장관도 레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 보유 금지가 이루어져야 임무를 완수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려 한 건 47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금기시되던 이슈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서게 한 핵심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꼽았습니다. 또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격한 게 큰 실수였다며 과거엔 소극적이었던 걸프국들이 이제는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 등에 매우 협조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걸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전략이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략적 요충지 보포르성을 25년 만에 다시 장악했습니다. 막바지 힘싸움 중인 미국-이란 간의 종전협상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6: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의 군사 요충지 보포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세 끝에 성을 장악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포르성은 중세 십자군 시절의 고성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와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나바티에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 레바논

0: 철수 이후 25년 만에 보포르를 다시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세 강화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기존 국경 통제선인 옐로 라인을 넘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국경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리타니 강까지 건너며 레바논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이란은 레바논 내 휴전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가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종전 협상에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양측의 무난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에 대해서 이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탈세 제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오늘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매우 강력하다며 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딜레마가 적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고

0: 상황이다. 당초 스타벅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만 잔액을 환불해 왔었습니다.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에 따른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 중단, 고용 안정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오늘과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또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축하하던 프랑스 거리 곳곳이 폭력 현장으로 돌변하면서 7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뒤 흥분에 휩싸인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만 2만 명이 몰렸고 이 중 일부는 상점을 파손하고 차량 등에 불도 질렀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전국에 경찰력 2만 2천 명을 배치하고 대중교통도 통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을 투척하자 경찰이 최루가스로 대응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결국 전국에서 780여 명이 체포됐고 경찰과 헌병 57명, 시민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축구팀의 승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곳은 프랑스뿐, 정부가 인파 통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전국적인 폭력 사태에도 다음날 파리에선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참석하는 공식 축하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규모 경비인력이 추가 배치된 가운데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우승을 한 지난해에도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해 500여 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이정후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5개를 몰아치며 타율 3할에 복귀했습니다. 이정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6타수 5안타를 때리고 2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는 빅리그 무대를 밟은 이래 오늘 처음으로 5안타를 쳤으며 타율은 3할 4할이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서 규정을 추가해서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다른 사람 소유 중고차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차량 이력 등 중요 정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과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리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등록 제조시설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와 상하이 버터떡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 5명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법인 한 곳을 포함해서 일당 5명을 적발하고 두 쫀크와 버터떡

0: 더더욱 2만 5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제조시설을 옮겨 다니거나 휴업한 음식점을 제조소로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AI 특수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타이완 통계당국은 AI 특수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앞서 지난 2월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을 7.7%에서 1.9%포인트 크게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얀마 북부의 반군 장악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폭발은 중국 접경지대인 미얀마 샨주 남캄 카웅탄 마을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민가와 인접한 곳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폭약이 터지면서 발생했고 폭발 충격으로 인근 주택 100여 채가 훼손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6월 첫날 점심 잘 드시고 계시죠? 코스피가 1년 새 100% 넘게 뛰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주식은 왜 그대로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도 관심 많으시죠?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나온 가운데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막판 변수와 정치권의 셈법까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부모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공부 좀 해라, 일찍 다녀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잔소리들. 참 신기하게도 어릴 땐 그렇게 듣기 싫었었는데 지금은 또 제가 그 말을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득 그리워지는 부모님의 따뜻한 잔소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원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할 텐데 오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요?
4: 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오전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음들이 들렸다. 이런 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2: 네.
4: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인명피해도 발생한 걸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 그리고 실종자들도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자세한 인명피해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 네, 피해가 더 크지 않게 잘 수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강한 오름세네요.
4: 네, 그야말로 파죽지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8,500, 8,600 쭉쭉 넘더니 8,800까지도 늘어냈는데요.
2: 그러게 말해요. 네,
4: 여기까지 고작 1시간 걸렸습니다. 현재도 4% 넘는 5% 가깝게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8,8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총도 7,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수급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은 오늘도 털어내면서 1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새로 찍으면서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시총 2천조 원 돌파했고요. 하이닉스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개장 직전 우리나라의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372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투심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네. 뭐 장은 뜨거운데 이제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가 30% 좀 안 되게 올랐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종목이 같이 뛴 건 아닙니다.
2: 네.
4: 지수 상승률을 웃돈 종목은 전체 고작 4%, 900곳이 넘는 곳 중 39개뿐이었고요.
2: 그러니까요.
4: 예, 또 수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를 찍은 종목이 800개가 넘어갈 만큼 반도체를 빼면 8천을 넘어 9천을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도 반토막 수준이다. 온도차가 큰 K자 흐름, 양극화가 점점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2: 네. 지금 코스피는 8,856.38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또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4: 네, 자신의 SNS에 부동산 탈세 신고 접수 건수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2: 언급한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4: 국세청이 지난해 말이었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올해 3월까지 벌써 780건의 탈세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인데 이 중 80%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될 만큼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고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비롯해서 대출 규제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차 강경한 메시지 남기면서 추가 정책이 언급될지도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네.
2: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4: 네, 2차 지급이 시작되고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 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2: 왜 이렇게 많은 거죠?
4: 네, 이번에 지원 대상이 아시다시피 소득 하위 70%로 제한이 되잖아요.
2: 네.
4: 그런데 벌이도 시원찮은데 왜 내가 소득 상위 30%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엔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를 하고
2: 네.
4: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최근에 줄어든 소득이나 실제 생활 형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소비 쿠폰은 받았는데 이번엔 왜 안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다고 합니다.
2: 네.
4: 접수된 내용들만 봐도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이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요청도 상당했는데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건 맞다면서도 억울한 사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안내하겠다.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9만 건 정도가 받아 드려줬다고 하니까요. 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다 하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최저임금에 대한 직장인들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인상 요구가 꽤 높게 나타났다고요?
4: 네, 10명 중 6명 이상이 시간당 12,000원은 넘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시급 만 원을 넘기면서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 상징적인 기준이 현실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체감하는 변화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물가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사는 데나 미래 계획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 다 말했는데 조사에 응한 70%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라고도 답할 만큼 얼마나 주용하지만 어디까지 적용해 주느냐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그 내년부터 군복무한 시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4: 네.
2: 근데 이게 또 모든 군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4: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는 그간 6개월만 인정해 주던 걸 최장 12개월로 늘렸고 더 나아가서 아예 군 생활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2: 네.
4: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복무 중에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된 경우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을 받아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고 치면 안 되고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 네. 자, 요즘 유튜브나 또 SNS에서 세금 관련 정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요?
4: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상속 증여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엄마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내 월급은 전부 저축해도 증여세가 없다거나 가족 간 송금할 때 특정 메모만 남기면 세금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정보들이 퍼지고 있는데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국세청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부터 가족 간 금전 대여 같이 실생활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관련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네. 비수도권 환자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4: 이달부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병동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최대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제한이 사라지면서 5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 내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하루 기준 약 1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간병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스타벅스 소식입니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이제 문매를 맞았었는데 오늘부터 그 한시적으로 선불 충전금 전액 환불한다고요?
4: 맞습니다. 원래는 이용약관상 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했었는데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충전금액 사용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전액 돌려줍니다. 환불 신청은 스타벅스 앱과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고요. 계정당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되는데 네. 지금 쌓인 선불 충전금만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일각에선 미국 본세 콜옵션 행사 가능성까지도 나오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만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6월의 첫날 6월 1일인데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부모의 날입니다. 아, 부모님의 따뜻한 잔소리 또 추억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9752번 쓰시는 분께서는 치매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항상 밥 먹었니 하시란 말씀이요. 그때는 잔소리라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꿈에서라도 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셨고요. 배미라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독립한 지 12년째인데요. 나이 들수록 제일 그리운 말은 밥 먹고 다시 자. 얼른 일어나서 밥부터 먹어. 이 말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는 너무 짜증났는데 이제는 주방에서 나는 도마 소리가 그리워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6015님, 친정 가는 길에 거의 다 와서 작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마침 전화온 아빠가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제 나이 40, 아빠 나이 70이신데 아직 그냥 어린 딸이라시네요 하셨고요. 5895님께서 저는요 잔소리 잘 듣고 자라지 않아서 내 아들한테도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 부모님은 어찌 그리 잘 참으셨을까요 하셨네요. 4050님, 안녕하세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잘 먹어서 튼실한 집인데요. 우리 엄마 늘 하시던 말씀이 오늘까지만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는 덜 먹어서 살 빼자 합니다. 그립네요. 평생 오늘까지만입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3: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 아래 5차로에서 낸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양재대로 과천 방면으로 LG전자 앞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여전히 많이 혼잡합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부곡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 강원권 새마릴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북대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이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서대구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와, 오늘 코스피 또 불기둥이더라고요.
3: 와, 네. 8천 진짜 시장이 세다.
1: 900도 가겠던데요. 지금 8,863.22. 뭐,
3: 이 분위기면 이번 주에 9차 보지 않을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 9천만 이야기했는데 네. 진짜 숫자가 이렇게 가네.
3: 지금 8,866이거든요.
1: 네.
3: 그러면 한 2% 정도만 올라도 9천 갑니다. 네.
1: 뭐 오늘 또 매수 사이드가까지 발동됐다면서요.
3: 아,
1: 네.
3: 진짜. 아,
2: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라서요.
3: 그렇게 오늘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네. HBM 뭐 그 최신형 뭐, 네, 그거 네. 이제 납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좀 약간 상승 출발했는데 이게 어쨌든 요즘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약간 반도체로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장 초반보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른바 네. 이제 장대 양봉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좀 빨리 달렸기 때문에 오늘 좀 아침에 좀 떨어졌었거든요.
1: 네.
3: 쉬어가나라고 했는데 역시나 돈이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역시 그 양전했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지금 현재 1.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워낙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어서
2: 네.
1: 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빼면은 코스피는 4천 뭐 대 초반 정도로 이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세상에 살림은 어디나 있고 미국도 M7이라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다 사상 최고치를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물론 우려는 되지만 다른 데들도 성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다른 데들이 전혀 성장을 안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코스피의 다른 상장사들도 올해 추산하는 이익 전망이 한 20% 이상 상승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성장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잘 나가는 애들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아 이제 이 여기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가 좀 쉬고 다른 데가 가겠지라는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된다. 계속해서 주도주가 상승하는 그리고 전망으로 봤을 때 2027년, 2028년까지 반도체의 시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1: 네.
2: 그 전망이 꺾이기 전까지는 주도주가 잠깐 쉬었다 또 가고 잠깐 쉬었다 또 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요즘 주식이 잘 나가서 그런가 이게 코인하신 분 하신다는 분들은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3: 그럼요. 요즘 누가 코인하니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고요. 실제로
1: 코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3: 이제 코인 관련돼서 이 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볼 수 있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죠. 일단 뭐 거래 대금 자체가 확 줄었고요. 이 거래 대금이 한때는 그 예전에 한창 21년에 막 코인 시장이 붐 일었을 때요.
1: 네.
3: 그때 보면 그 거래 그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저 아직까지 숫자가 너무 약간 경이로워서 기억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강아지를 약간 미모한 민코인인데 당시 이제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돼서 약간 여러 가지 발언하면서
1: 맞아요.
3: 그때 갑자기 가격이 확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3: 그날 도지코인이 업비트라는 단일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14조를 찍었어요. 혼자서. 근데 지금은 업비트, 빗썸, 뭐 다른 코인원, 코빗 이런 여러 거래량을 다 합쳐봐야 2조가 되나 안 되나?
1: 아 그래요? 그
3: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1: 어.
3: 그때 한때는 이제 코스닥하고 지금 코스피 다 합친 거래량보다 코인 시장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때 우리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24년 모의 때 보자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코인 시장이 지금 더 이제 죽은 상태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은 가격이거든요.
1: 네.
3: 뭐 올라야지 들어와서 투자할 맛이 나는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12만 6천 달러를 찍고서 그때 막 2억 간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1: 네.
3: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만 4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몇 번의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부진해서 7만 4천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10월 지난해 10월부터 비교해서 우리 국장 보면 200% 그러니까 100% 넘게 올랐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그럼 돈이 사실 코인으로 올 리가 없죠.
1: 그러니까 이런 뭐 중독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은 네. 뭐 코인들이 좀 올라갈 만도 한데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건 주식시장 여파인가요?
2: 물론 이제 시중의 자금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조금만 올려도 자금이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워낙 폭등하기 때문에 자산이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몇 년을 거쳐오면서 이 자산의 정체성에 대한 약간 저 개인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불안정하다?
2: 네. 처음에 가상자산이 나왔을 때 이건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처럼 약간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험자산보다
1: 비트코인 같은 경우
2: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하고 일반적인 금융시장하고 달리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위험이 터지면 도리어 가상자산이 좀 움직이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약간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위험자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는 금 시세보다 나스닥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더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 이걸 안전자산으로 봐야 돼, 가상자산으로 봐야 돼 약간의 혼란이 있으면서 지금 만약에 금이라고 치면 저쪽에 중동의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뭐 그러면 오를 만도 한데 뭐 그것도 안 움직이고 주식으로 봐도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얘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뭐 그 한때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치형 큐레이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전히 안전하다?
2: 저는 사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 자체가 가치평가가 잘 개인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럼 투자 자산으로 저는 분류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 자산이냐, 뭐 위험 자산이냐의 가치 판단이 조금 힘든데 아까 그냥 금융 시장에서의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이른바 이제 금융 시장으로 가상 자산이 들어온,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른바 ETF라는 상품들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금융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융 기관들이 가상 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느냐. 이른바 위험 자산으로 같이 분류해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 시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변동성이 더 커지는 현상이 아이러니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자산으로 보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고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위험 자산과 움직이는 거 맞고요. 아까 나스닥과 동조화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나스닥과 동조화도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은 나스닥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동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올랐던 걸 보자면 기존에 이제 M7 중심으로 올랐다고 보면 최근에는 하드웨어,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네. 오히려 소프트웨어는 그 이제 AI가 오면서 소프트웨어 종말론까지 이제 나오기로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약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AI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약간 소프트웨어를 닮은 거잖아요. 어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도 아니고 나스닥의 소프트웨어랑 움직이는 거고 그럼 디지털 금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이 대표적인 ETF 상품을 파는 회사 중에 이제 블랙락이 있는데 네. 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거기서 나온 보고서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보고서를 쓴 책임자가 자기도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게 금이냐 디지털 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거고 그것을 보자면 금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역사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나온 지 한 20년 될까 한 정도 동안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증가하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증가하는 것은 뭐 일단 그 가장 큰 근거로 둔 게 이제 세대의 변화를 많이 들었고요.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금과 비트코인 중에 약간 선택지를 고르라고 하면 선호도를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 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인식이 바뀌면서 금을 향해 가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위험 자산 성격이 더 강하고 게다가 이게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좋아진 게 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한 정도로 큰 가격 상승을 이뤘고 시장 규모도 커졌긴 했지만 또 반대로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또 거래가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자금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동화하기가 가장 좋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이 되면서 가격이 출렁이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사실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장기적인 가치 우상향이 왜냐하면 전 세계 돈은 어쨌든 앞으로도 많이 풀릴 테니까 통화 가치 대비해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택할 수 있는 자산 비트코인이나 금을 일부는 택하겠지만 일단 당장의 자금 흐름은 수익이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반도체라는 거죠. AI 산업 성장에 이제 영향을 받는 때문에 돈이 안 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더군다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금들은 또 그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더 빨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엔 돈이 안 들어오는 것.
1: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봤을 땐 더더군다나 비트코인한테는 안 좋은 분위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2: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3: 사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주식도 안 좋습니다. 근데 주식은 지금 왜 좋냐? 그냥 AI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 AI가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3: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지난주엔가 4% 올랐나? 그날도 보면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수는 4% 넘게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는 종목은 바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1: 네.
3: 그런 종목들은 금리가 올라도 사실 위험자산에 돈이 빠지게 돼 있는데 이른바 이제 AI 저는 기세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데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게 뭐 전쟁 이슈도 있지만 전쟁이 이렇게 이어지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지금 인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 근데 이제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얘기가 이제 세금 부과한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내년
1: 1월부터인가요?
2: 네. 1월 1일부터 이제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게 2024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 건데요.
1: 근데 이게 몇 차례 그 연기되긴 한 거죠.
2: 세 차례 정도. 이게 처음 얘기된 거는 그 이 전이었고 한 세 차례 정도 2022년 1월에 처음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게 2023년 1월로 미뤄지고 그다음에 2025년 1월 그다음에 이제 2027년 1월 이렇게 미뤄진 거라
1: 이거는 확정입니까? 그러면
2: 현재로서는 확정이고요. 근데 뭐 모르죠. 정부가 또 연기한다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 또는 양도나 또는 대여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이 소득은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22%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네.
2: 다만 이제 전체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해서 하는 소득이고요. 그리고 연간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사실은 내년에 벌어들인 돈을 2028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내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2028년 5월에 이제 세금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근데 지금 여기 과세 폐지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뭐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뭐 저 심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5만 명 넘을 경우에는.
3: 이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면 5만 명이 넘으면요. 이게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관부서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검토를 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검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회의 가고 그다음에 뭐 그 이제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지든지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은 어쨌든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거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태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소관 상임위가 아마 다시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 구성된 멤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1: 네.
3: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논의는 한다.
1: 근데 이제 주식은 그 공투세는 안 걷기로 했잖아요.
2: 무산이 됐죠. 네.
1: 근데 이제 코인은 걷는다고 하니까 왜 코인만 걷느냐는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이게 이제 형평성을 따지는 건데 이게 과연 주식하고 코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따질 수 있느냐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형평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투자에서 나오는 자산 모두 비과세를 해줘야 되냐라는 문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주식에서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것도 했어야 되는 걸 저희가 못한 거거든요.
1: 네.
2: 근데 이 했어야 되는 걸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자산을 비과세 해주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 주식시장에서 금투세 도입을 못한 게 시장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제도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성급하게 하면 우리 시장 망가진다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식시장 얘기한 것처럼 거의 만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주식시장도 이제 세금을 걷는 거
1: 네.
2: 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쪽 가상자산을 비과세를 해줄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식은 어쨌든 간 기업의 투자금이 들어가서 기업의 발전,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투자라는 수익을

0: 없지만 그 안에서. 근데 가상자산을 놓고 보면 그게 주식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도 국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사실 음성적인 영역에서 네.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산업이 성장하기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과세라는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도 생겨서 쉽사리 형평성만 가지고 이쪽을 과세를 안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2: 세금을 물리는 건 맞는데 지금의 구조대로 물리는 게 맞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문은 그럼 제대로 진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그 대원칙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돼 있냐라는 부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 금투세를 안 내갖고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하나로 퉁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에 가끔 보면 이제 비트코인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 나오냐면요. 어떤 그 고란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코인을 내가 비트코인 들고 있는데 이게 손실이 약 10% 정도 손실이 났어요. 네. 그러면 나는 계속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일단 비트코인 팝니다. 거기 손실 10%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주식에서 번 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에요. 그 두 개 합칩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는 고란이라는 사람이 번 거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거죠. 자본이득세 관점에서 한 개인이 그래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너가 어디서 벌었던 간에 네가 진짜 번 돈은 얼마니에 네네.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로 보자면 일단 만약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라고 이제 봤다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주식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주식에서는 돈을 잃었는데 코인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똔돈이라고 치면 나는 번 돈이 없잖아요. 근데 코인에서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기타 소득으로 구성됐어서 그런데 기타 소득은 그냥 일회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굉장히 돈을 한 5천만 원 잃었어요. 아 슬퍼. 근데 내년에 제가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저 고란이라는 개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개년도를 합치면 제로잖아요. 저의 소득은.
1: 그렇죠.
2: 투자 소득은. 그런데 잃었다고 해서 뭐 세금을 돌려주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5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세금을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돈 벌었다고 그 당해 년도에 뜯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구조의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 이게 돼 있냐.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걸 다 잡아낼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같은 경우에 특히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네가 실제로 이렇게 국세청에서 잡은 걸로 봤을 때는 야 너가 5천만 원을 번 거야 라고 국세청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나는 2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내가 계산한 거는. 네. 그런데 국세청이 야 너가 이제 국내 거래소로 뭐 코인이 이동한 거 이걸 따지니까 너는 5천만 원을 번 건데? 라고 하면 서로 주장이 맞부딪히잖아요. 그럼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개인이 해야 돼요.
1: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2: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번 게 아닌데 이만큼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0: 사실은 처음에 고란 기자가 지적해 준 그 통산과세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전체 어떤 투자 자산을 한 계좌에 묶어서 투자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수익 낸 걸 다 통산해서 과세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여가지고 지금 주식도 아직 비과세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불만이 없으려면 각 투자 자산 간의 형평성보다는 저는 그 가상자산 내에서 부과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잡지 못해서 부과를 못하고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네.
1: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끝곡 비틀스의 골든 슬럼버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록위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1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 내가 살아가는 하루,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그리고 소중한 우리 동네 4년을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의 첫날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하게 내리쬐는 볕에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과 내일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본 쪽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밀어올리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 때문인데요. 차츰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해안, 내일 오전에는 남부 일부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소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책임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7번째로 홍해 우회루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 흑자도 1,019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불법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과 관련해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해경 계엄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6월 1일 2부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막판 변수는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요동치는 민심과 정치권의 셈법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네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에볼라 확산까지 세계는 지금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조윤주, 이용주 두 외신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프로게이머죠. 페이커 선수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협박과 살인 예고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면서요. 근데 이를 놓고 이제 여야가 물론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죠.
4: 맞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요. 사전투표율은 23.51%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 4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인데요. 사전투표가 이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에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2: 그렇군요.
4: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같은 숫자를 두고 여야가 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양당 모두 이 호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이 투표율이 높은 거는 지난 조기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심판 역풍이 분 결과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입법 권력에 이어서 이 지방 권력에서도 이 국민의힘을 심판하려는 민심의 흐름이 좀 감지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아가 이 보수 일각에서 제기된 이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이 이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면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이 얼마나 이 민심과 괴리가 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난 대선은 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 맞았지 이후 1년의 이 시차를 고려하면 이번에 이 높아진 사전투표율은 이 내란 역풍만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고 그보다는 최근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좀 늘어나서 이분들이 투표장으로 향했다는 게 맞는 진단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보다 이 본투표 투표율이 좀 높아져서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높아진 사전투표율은 사람들은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편리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이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좀 투표 참여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 최종 변수는 이 내일 모레 실시되는 이 본투표율 그리고 특히 이 중도층과 무당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3: 일단 각 당 다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표 열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에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보는 사람들도 아, 저 당이 좀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맘때 항상 나오는 것은 아전인수다라고 하는 거고 언론도 아전인수라고 표현을 하고 비판도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총선에 비해서 항상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사전투표 열기가 이렇게 높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의 정권 교체와 국민의힘 심판의 그 열기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그 전에 대선에서 설령 박빙 승부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당이 너끈하게 이기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표 열기가 높다는 것은 야당 지지층이 포기하고 투표장에 안 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야권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증표로 또 해석을 그쪽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겠고요. 근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거는 그러면 과연 최종 투표율이 높을 거냐 이 문제인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만큼 최종 투표율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작이 되고 그때 사전 투표율이 11.49%였거든요. 네. 근데 전체 투표자의 20.2%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전체 투표자의 3분의 1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한 40% 정도의 투표자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만큼 전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재보궐선거 보면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투표자의 반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50%는 넘어설 거라고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투표율이 60%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6월 3일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할 텐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4: 네. 이 본투표 이틀 앞두고 여야 지도부 이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오늘 충청과 이 영남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이 선대위원장 오늘 이 충남 천안에 있는 박수현 청남도지사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회의를 이미 열었고요. 오후에는 이 충북 괴산으로 이동해서 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충청은 아무래도 이 정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인데요. 이 민주당이 중원 표심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2: 네.
4: 정 위원장은 이어서 이 경북 안동에서 오준기 경북도지사 후보 지원을 한 뒤에 울산 남구로 이동을 합니다. 이 울산에서는 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그리고 전태진 울산 남구갑 이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역할을 좀 나눠서 험지와 격전지 그리고 이 전통 지지

0: 기반을 좀 동시에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오전에 이 제주를 찾아서 이 시민과 상인들을 만났는데요. 제주는 이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곳을 찾았냐라고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네. 험지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외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다짐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장 위원장은 오후에는 이 정청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울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울산 남구가 보궐선거 후보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 밖에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좀 별도로 일정을 소화합니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는 국회에서 이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긴장간담회를 열었고요. 오후에는 대구 달성군으로 내려가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수 국민의힘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경기도로 이동해서 이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합동 유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박빙 혹은 이제 조금 이게 우리 쪽에서는 모자르다는 지역에 네. 총공세를 하고 있군요.
2: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제주도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체 여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작은 편에 해당하고 인구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거가 끝나기 전에 대표가 한 번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은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방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지도부 행보가 영남권 쪽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선거 막판에는 수도권 쪽에서 유세를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영남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을 한 번 더 결집을 시키고 또 영남 지역이 그만큼 아직까지 접전에 해당한다. 접전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충청도로 갔는데 충청도도 원래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접전이다 이런 평가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은 좀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하고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범수도권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근데 소도시나 농어촌 쪽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또 영향력이 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쪽에 버티는 힘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또 민주당이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접전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지역을 많이 지원해 줄 거다 이런 메시지가 여당 입장에선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부가 직접 간 거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본인이 또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거다.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대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지금 여야 지도부가 다 유세 중단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각지의 네. 유세를 좀 자제시킬 것을 또 자제령도 내리고 지도부도 또 대전 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운동이 좀 남은 기간에 이 사고 를 거쳐서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이한 게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서 또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죠.
0: 네. 이 선거 막판에 이명박, 이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좀 적극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좀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앞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과 이 수성못을 찾아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직접 독려를 했고 또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부산 이 해운대시장을 찾아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을 했고 또 오늘은 서울 성동구의 이 서울숲을 찾습니다.
1: 네.
0: 서울숲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행보가 성수 발전에 이 보수가 공헌했다. 예, 정원호 민주당 이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 발전을 이끈 게 아니다. 예, 이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전 대통령들의 행보에 여권을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던 전 대통령들이 한 진영의 편을 너무 노골적으로 들면서 이 국민 분열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묶어서 감옥 상민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 좀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보수 진영 내부의 좀 반응입니다.
1: 네.
0: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뭐 영남권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 좀 두루 통화해 봤는데요.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해서 전 대통령들의 지원이 뭐 나쁠 건 없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동시에 또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평가도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1: 그래요?
0: 예, 오히려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찌개가 매운데 고춧가루를 더 넣은 셈이다. 예,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전직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면서 지금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김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1: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운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네.
1: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일단

0: 지원 유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청, 강원 이렇게 거치고 또 대구, 경북 다시 왔다가 뭐 그 전에 또 경남 지역을 들르는 이런 유세를 좀 광폭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돋보이는 점은 안간 지역이 어디인가. 네, 워낙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네. 안간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호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1: 예. 예,
0: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승산이 보이는 지역을 다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선거 끝나고 해석의 싸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갔던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박근혜 효과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편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근데 반대로 그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 또 평가할 소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나선 상황이고 서울에서는 네. 특히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 장소에 들르는 그러니까
1: 뭐 청계천이라든지
0: 그렇죠. 얼마 전에 서울숲이라든지. 청계천이고 이번에는 서울숲 이렇게 들르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2030 남성 사이에서 좀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예. 있었어요. 그 점이 이제 이 서울의 2030 남성이라고 했을 때는 좀 중도층이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계열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다 할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전투표 마치고 발언을 한다든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거나 현재의 여당 선거의 중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남 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그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어제 한 유세장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우영찬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하면서 아기에게 뽀뽀를 하라고 했다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2: 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영찬 민주당이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가 이 정원호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양천구 목동에서 유세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당시 정원호 후보가 한 시민의 아기를 안고 있었고 옆에 있던 후보가 아기에게 뽀뽀 한번 뽀뽀라고 말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진 겁니다.
1: 굳이 왜 그랬을까요?
2: 예, 사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발언과 이 영상이 알려진 후에 또 논란이 된 장면이 우 후보가 얼굴을 아기 쪽으로 좀 가까이 가져가려는 듯한 장면이 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된 겁니다. 실제 현장에 함께 있던 임세은 민주당이 선임 부대변인이 곧바로 우 후보를 막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고개를 젓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1: 네.
2: 일단 이 장면이 공개되니까 국민의힘 등 야권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주당 인사들의 아동인권 감수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앞서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에서 초등학생에게 오빠라고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던 일을 함께 좀 거론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논란이 커지니까 우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면서 정작 이 어른들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대했던 게 제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또 같이 있던 정원우 후보도 이거는 돌발 행동이었다. 현장에서 좀 문제를 대처했다 선을 그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나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일단 아이를 봤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 부모한테 양육에 있어서 육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부터 나누는 것이 맞겠죠. 근데 보자마자 이제 뽀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좀 평소에도 그런 언행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신체 접촉에 대해서 상대가 아동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1: 그렇죠.
0: 예, 다 상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1: 하물며 이제 그 반려견도
0: 네.
1: 다른 사람의 그렇죠. 반려견일 경우엔 허락을 받고 뭐 가까이 가거나 만지거나 그렇죠. 그러거든요.
0: 예전에는 막 그냥 만지는 것이 네, 예, 네, 그냥 상례인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현장에서 상당히 조심하는 대목인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저 후보가 보육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런 행보나 연설이라든지 또 선거운동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인데 폭력적인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언행이 또 있고 차별적인 언행 또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0: 이번 선거 다 끝나가고는 있는데 다음 선거를 앞두고라도 좀 정치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정당 내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이번에도 현장에서 그 정원호 캠프의 임세은 현장 대변인이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같은 팀 식구 중에 누군가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미리 공유하는 그런 좀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 당내에 이걸 교육할 수 있는 인력들 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관위도 후보자들이나 선거운동 한번 쫙 모아가지고 선거운동 시에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를 하면서 좀 같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차례 절차를 다음 선거부터라도 좀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선관위 차원에서 좀 밟아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직 선거까지는 이틀이 남았으니까요. 후보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5: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1: 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 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7: 안녕하세요.
6: 주주클럽 같습니다.
2: 주주클럽.
1: 아니 용주 씨 네. 그렇게 뭐 오늘따라 표정이 좋아요?
2: 아유 네. 신나는 월요일 아니고요. 네. 우리 또 우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1: 아, 그런 거죠?
2: 네. 네.
1: 알겠습니다.
6: 웃음이 굉장히
1: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미국 이란 상황은 뭐 그닥 그렇게 웃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해결 될락말락하다가 또 트럼프가 뭐 최종 승인을 거부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 둘의 협상이 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제가 잇몸을 조금 보이려고 했는데 이 어제 들어온 소식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이 조건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건을 조금 강화시켜서 관련 수전 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발송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뭐 아직 뭐 무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2: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초안을 이스라엘 그 동맹한테 뭐 회람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또 이거를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그 뭐 강화한다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자금 동결 해제. 이란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자금들을 해제하는 부분이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부분이 처음에 나왔고요.
1: 그 다음에 줄 풀어주는 건 나는 못하겠다.
2: 네, 그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또 나온 보도에 보니까 뭐 이란 고농축 우라늄 요거 어떻게 미국이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호르무즈 재개방 요거 관련해서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이번 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1: 그러니까 특히 핵 문제와 자금 동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압박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동결 자산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사실은 이번에 그 이란이 동결된 자산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 4분의 1 정도 한 240억 달러 정도를 동결 해제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1: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2: 전체가 다 아니고요. 한 4분의 1만 좀 동결을 좀 해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그냥 120달러는 즉시 120억 달러는 그냥 즉시 달라 그러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차차 이제 협상을 해가면서 나중에 동결을 해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네.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이란과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가 핵 협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핵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인 4명을 석방을 했거든요.
1: 네네.
2: 그때 오바마 정부가 이란 정부한테 17억 달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엄청 까면서
1: 비난했죠.
2: 엄청 비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 오바마 대통령은 뭐 리더십이 없다. 어떻게 뭐 테러리스트들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거 이란 전쟁 막아보겠다고 이걸 동결 해제시키면
1: 그때부터 더 훨씬 더 많은 10배 가까운
2: 10배 가까운 돈을 하면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어지고 마가 쪽에서도 또 들끓고 네. 중간 선거는 다가오고 지금 이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봅니다.
1: 근데 어쨌건 이게 양측에 뭔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란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결 자산도 좀 해제를 해줘야 뭐가 이게 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투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금? 예, 말하자면 이란 재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한 449조 원 정도를 한화로
1: 네.
2: 조금 이제 써서 뭐 석유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이 미국 기업들이 합작툴에 건 합작 투자 거래를 위해서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1: 네.
2: 그런데 그 돈은 미국 쪽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걸프국 그 동맹들 있잖아요. 뭐 UAE, 사우디 이런 데에서 자금을 돌려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동결 해제해서 지금 이란을 제거시켜 주는 게 아니라
1: 네,
2: 다른 이 펀드를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 근데 이게 좀 그 가자지구 사태와도 좀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할 때 이런 뭐 펀드를 만들어서 그 재건을 하겠다고 말했었거든요.
1: 네.
6: 대신에 그 이제 미국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돈을 받아가지고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재건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근데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고 그것 때문에 이란이 직접 타격을 받았거든요. 피해를 봤는데
1: 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뭔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란의 동결 자산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걸프 국가들한테 돈을 사실상 내라고 해서 그걸로 자금을 만들어서 재건하겠다. 굉장히 놀부심보 같은.
1: 근데 그거는
6: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을 해가지고 다 박살을 내놓고서는 내 돈을 쓰기가 싫고.
1: 그러게요.
6: 근데 이제 재건을 해주면 어쨌든 모양은 나니까. 그럼 걸프 국가들한테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너네들 계속 피해를 입을래. 그냥 지금 돈 좀 내서 여기서 우리 잘 마무리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측 트럼프의 입장이었고 이런 트럼프의 뭐 저 더 강화해서 수정안을 전달했는데 이란도 이거를 뭐 호락호락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6: 네. 일단 처음에 이제 MOU가 나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MOU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가장 큰 핵심 의제가 그 농축 우라늄
1: 네.
6: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하기로 했다. 핵무기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MOU에 그런 얘기 없다. 그런 얘기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양측이 MOU를 주고서는 기싸움을 벌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MOU 나왔다. 근데 이란 측에서 물론 그래 나온 건 맞다. 근데 서로 다른 내용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양측 간에서 이 MOU 한 장짜리 만드는데도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주말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뭔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쫙 꺼내다가
6: 네.
1: 주말이 끝나갈 때쯤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난 못 받아들여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6: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해서 이제 그전까지는 미국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져간다라고 말했고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것이 미국 쪽에서 그러면 좋다. 미국으로 안 가져와도 된다. 대신에 이란 밖으로 꺼내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좋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안 가면은 제3국으로 가는 것도 용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이란 측에서도 네. 그러면 이 농축 우라늄 60%를 희석하자. 농도를 낮추자. 이제 그것까지는 된다고 얘기했는데 핵심 쟁점은 지금 호르무즈협 개방. 이게 좀 핵심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측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지렛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봉쇄. 역봉쇄로 맞서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협을 개방하는 대가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주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240억 달러 일단 원래 우리 돈이니까 그거라도 좀 풀어줘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전까지는 마치 받을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1: 뭔가 이번에 네. 이번 주말 지나면 풀 것처럼 네, 네. 얘기를 했거든요.
6: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이걸 왜 했냐. 협상은 봤더니 뭐 그닥 나아진 것도 없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나 중간선거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허풍을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근데
1: 정말 상관없을까요?
6: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이 아주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중간선거, 물론 이제 이번이 마지막 임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대통령은 그 어느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동결된 자금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6: 네. 26일부터 페제스칸 이란 대통령이 그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풀어줬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반정부 시위 때문에 인터넷을 다 차단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준 이유가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다 사업도 하시고 그거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1: 그게 또 민심 폭발의 맞아요. 촉매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네팔이나 그런.

0: 들이 온라인상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1: 이란 정부에 네. 대해서.
0: 네. 그래서 정치적 탄압에다가 그리고 이제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뭐 잡혀간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숨진 자녀들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데 사실 전쟁 전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1: 그런데
0: 지금 보니까 식용유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300%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닭고기 가격도 거의 200% 가까이 쌀도 주식인데 170% 올랐거든요.
1: 뭐 지폐뭉치를 이만큼 들고 가야 뭐 빵 한 조각을 살 정도라고
0: 맞습니다.
1: 하니까.
0: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이란의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68.7%.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거 훨씬 더 높을 거고요. 특히 식료품 가격이 140에서 20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페제스칸 대통령 사실 원래 협상파로 알려진 사람이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뭐 강경파 우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 페제스칸 대통령이 혁명수비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제기했고 뭐 심지어 사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겠는데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좀 공격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 봐라.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물론 군인들은 뭐 군인 정신으로 버틴다고는 하지만 지금 월급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거냐.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전쟁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부 의견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 어쨌든 근데 좀 이란 당국에서도 이 민심을 수습할 뭔가는 필요하겠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이 88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88일 동안 인터넷이 없는 게.
1: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2: 그렇죠. 아 이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단지 그냥 인터넷 유튜브 못 본다 이게 아니라 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거래요. 88일 동안. 그러면은 천만 가구 이상이죠. 가구가. 그쵸. 아무것도 소득을 내지 못하고 88일 동안 그냥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모즈타파 하메네이가 그 MOU 합의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의회한테 경제 복구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감축을 해야 되고 전쟁 피해 복구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좀 아젠다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이란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68%가 오른다고 하니까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240억 달러라도 미리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호르무즈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인 것처럼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봉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에요? 이란이에요?
0: 근데 이건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한쪽에서 공격하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이걸 역봉쇄하면서 지금 컨트롤하는 건데 그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둘이 이제 머리카락 딱 잡고서 이제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놓을래? 이걸 하는 거니까 사실 양쪽 다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경우는 미국은 또
0: 맞아요.
1: 뭐 이란으로 들어가는 상선을 쏘고 또 이란은 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은 배들이 지나가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 거고요.
0: 네. 실제로 미국 재무부가 28일 날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을 세계 유통하는데 관여하는 마샬 제도 선적의 유조선인데요. 플로라 선적 포함해서 8척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메디에프 트레이딩 포함해서 15개 이상의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직접 이제 공격한 일도 물론 있고요. 상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1: 근데 카타르가 지금 뭐 또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카타르가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원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뭐 통행료 30억씩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나 약간 좀 아예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30억을 부과하진 않겠지만 카타르가 얘기하기로는 그냥 거기 그냥 통행료

0: 30억까지는 아니어도 만 1, 2억 정도 부과하면은 그걸로 그 돈으로 지금 이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돈으로 거기 있는 기뢰들 조금 제거하는 데 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내긴 했어요. 근데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1: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양측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충돌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2: 네, 물론 전면전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샹그릴라 대회가 있었고요. 30일날 그때 이제 피테겟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다시 개입할 수 있도록 태세를 잘 유지하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해상 봉쇄 작전은 철통같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1: 네.
2: 결국 통행료 없는 해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군이 해상 봉쇄 작전 과정에서 감비아 국적 상선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9일 날. 그래서 이제 뭐 이란 선박을 직접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뭐 제3국의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란과 뭐라도 좀 협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충돌을 뭐 전면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뭐 정밀 타격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1: 네. 네. 올해가 이제 미국 독립 250주년인데 뭐 트럼프는 자기 얼굴 새겨놓은 250달러 지폐도 만들라 그랬어요.
0: 맞습니다.
1: 이 와중에
0: 올해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해서요 트럼프 얼굴이 들어간 250달러 지폐 발행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그 백악관에서 들고 나와서 봤는데 거기에 트럼프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 사진을 뭘 썼냐면 예전에 트럼프가 그 교도소 출석했을 때 찍었던 그 머그샷을 아니 사진도 뭘 그런 걸 골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1: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 보다. 트럼프는.
0: 아니, 뭐 이상해.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2: 네.
1: 지금 또 전 세계 방역당국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죠?
2: 네. 지금 민주 콩고에서 시작이 됐고요. 주변 국가인 우간다 그리고 이제 남수단까지 지금 세 개 나라로 확산이 됐는데
1: 네.
2: 의심 사례가 1,100건 발생했고요. 이 중에서 246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확진자 9명 나왔고 사망자 1명이 보고됐고요. 남아메리카에서도 에볼라 의심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브라질도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 갔다 왔었던 방문객 2명이 의심 사례가 있어서 지금 격리가 됐고요. 이탈리아도 에볼라 의심 사례가 있어서 지금 격리가 됐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세계보건기구 발표인데요.
1: 네.
2: 그 감염자 중에서 5명, 그러니까 간호사 4명 포함해서 5명은 일단 회복이 됐다라고 밝혔고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이 28일 날 민주 콩고 수도인 킨샤사 공항에 직접 도착해서 지금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 콩고가 지금 그 반군과 또 그 지역 군인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서 피란민도 있고요. 그리고 식량도 불안하고
1: 복잡하구나.
2: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까
1: 예.
2: 의료진들 접근한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 콩고에 또 문화가 있는데 장례식을 치를 때
1: 네.
2: 그 망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한답니다. 키스도 하고 안아주고.
1: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전염이 될
2: 네,
1: 우려가
2: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상황이 좀 악화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도 30일 날 성명 발표했는데요. 민주 콩고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말하면서 2주 사이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그 국장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톰 프리든이 언론에 출연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그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자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진 거라고 말하면서 미국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1: 이게 왜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2: 맞아요.
1: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막을 뭐 백신 같은 게 없나 보죠?
2: 백신이 있기는 해요. 이게 1976년에 처음 나온 건데요. 과일박쥐 배설물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하고 그 과일박쥐 배설물을 접촉한 동물이 감염되면서 이게 퍼지게 된 건데요.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 이제 변종이 5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발된 치료제가 머크사의 에르보라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 여기에 듣지 않는군요, 이게.
2: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자이르 변종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네 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 콩고에서 유행하는 것이 분디부조 바이러스인데 자이르 백신과 치료제를 쓴다 여기에 썼던 이제 백신과 치료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분디부조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19도 전 세계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실 아프리카 지역에 한정적이거든요. 이게 치사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치사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사망하는 겁니다.
1: 네.
2: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잠복 기간 대비해서 치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이제 발병하고 많은 거죠.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브라질이나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민주콩을 갔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격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은 겁니다.
1: 아,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2: 네.
1: 얼마 전에 뭐 크루즈선에서 발생했던 한타바이러스도 있지 않아? 이건 어떻게 돼가고
2: 네.
1: 있어요?
2: 일단 한타바이러스가 이제 그 크루즈선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약간 무슨 떠있는 배양실처럼 확 퍼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크루즈선이 MD 혼디우스라는 그 배인데요. 여기에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 승무원 포함해서 147명 탑승했고요. 지금까지 13명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나고 이 중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1: 네.
2: 일반적으로 한타바이러스는 쥐 배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지는데 사람 간 전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이 배에서 발생한 것이 안데스 변종이고요. 이거는 또 사람들 사이에 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크루즈선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세계 각국 사람 다 돌아갔고 그 해당 국가에서 다들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역시 변종의 문제인데 그럼 네. 뭐 이건 치료제 백신은 나왔습니까?
2: 네. 아. 일단 치료제는 있긴 한데 정품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격리하는 것이 지금 최상의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잠복기가 좀 깁니다. 6주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1: 그래요.
2: 일단은 모두 다 격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중하순까지는 혹시라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 국제설레발 주주클럽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식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1: 네, 월요일은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줄 서혜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1: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대전 유성구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유명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의 가족을 또 살해 협박한 사건이에요. 이게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5: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사건인데요. 뭐라고 글이 올라왔냐면 페이커 선수 이상혁 씨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분 뒤에 같은 커뮤니티에 오후 3시에 일원역으로 가겠다. 주변 여성들도 조심하라라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1: 네.
5: 지금은 이 글들은 다 이제 지워진 상태입니다만은 서울 도봉경찰서가 작성자를 추적하면서 두 글은 이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글인지 또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서 일원역 역사 안팎에 인력을 배치하고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요즘 이러면은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맞아요. 걸 알고 있을 텐데.
5: 네. 이게 네.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글을 올려도 협박죄로 처벌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1: 네.
5: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이 글은 사실은 이제 페이커 씨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특정인을 겨냥을 한 글이잖아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피해자가 좀 대상이 특정됐기 때문에 협박죄의 성립이 이제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런 역으로 가겠다. 뭐 주변 여성들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로 뭔가 협박이나 좀 공포심을 조장한 이 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협박죄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0: 그런데 작년 3월부터 형법에 새로운 범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공중협박죄라는 건데요. 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죄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역에 가서 뭐 주변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도 지금은 형법상 공중협박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이제 범죄가 되고 범죄가 네. 됩니다.
1: 이런 식의 협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일 텐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나요?
0: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경찰이 출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허위 신고 또는 허위의 어떤 단순히 협박을 위한 뭐 공중협박의 그 공중협박 관련한 내용만 글을 올리고
1: 그 해당 가족은 또 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0: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페이커시 할머니를 특정을 해버리면 그 가족이나 또 대상으로 지목된 분들은 굉장히 좀
1: 어디
0: 무섭죠.
1: 예.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엄벌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되지만 실제로 공중협박 관련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좀 판결 같은 걸 보면 집행유예 판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판결이 무조건 뭐 엄중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어쨌든 유죄 판결은 대부분 선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출동한 거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손해배상금을 경찰에 의해서 이제 청구당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금이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경찰이 이런 허위 글을 올렸거나 좀 협박성 공중에 대한 협박성 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도요.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7,16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뭐 4,3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졌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는 좀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또 의지인 것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또 너그럽게 생각했다가 끔찍한 결과들을 봤기 때문에 이러지 않도록 분명한 그 엄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 입원실 이야기 해볼 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없애려다가 이게 또 논란이 돼서 현행 규정 그냥 유지하기로 했어요.
0: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한 민원인이 좀 제기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가족들이 좀 한 병실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그 남자 병실, 여자 병실을 좀 따로 두도록 시행 규칙 상에 딱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부당한 사례가 있다. 뭐 가족이 있거나 또 뭐 직계 뭐 좀비 속에 함께 있을 때 그럴 때는 쓸 수 없으니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는 병실 구분 이 시행 규칙은 좀 폐지하겠다라고 원래 보건복지부가 밝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 현장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좀 다른 뭐 범죄 피해 발생 우려라든지 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때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또 입법 예고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서 결국에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1: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점들이었어요?
0: 이게 보면 그 의료 처치 과정에서 병실에서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옷도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뭐 소변줄 교체 이런 것들 되게 일반적인 어떤 의료 처치이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성별끼리 있어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성별이 다른 환자가 있으면 좀 노출 위험이 좀 그만큼 커져서 조금 더 이제 불편함이 좀 가중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마취가 덜 깼거나 수술 직후라서 거동에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다른 범죄 피해 우려라든지 이런 네. 문제점도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좀 상황을 상황을 좀 반영을 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남녀 병실 규정 그 병실을 좀 분리하는 그런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좀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직후에 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네, 24년 3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생산을 총괄하던 공장장이요. 이 직원과 좀 갈등이 있어서 네. 한 언쟁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또 10분쯤 더 다툴 정도로 좀 두 사람 간에 좀 언쟁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공장장이었던 A씨가 피곤하다며 누웠었는데 얼마 뒤에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이 공장장의 그 진단명인 뇌내 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숨졌습니다. 예, 유족들은 당연히 이게 업무를 하다가 그렇죠. 숨진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1: 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0: 예.
1: 이유가 뭡니까?
0: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어떤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다. 뭐 단순히 뭐 언쟁이 있었고 업무를 했지만 이게 뭐 뇌출혈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또 평소에 고인에게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음주, 흡연 이력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강 요인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이유였습니다.
1: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 소송까지 갔다면서요?
0: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망 관련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법원에서는 다행히 유족의 편을 들어서 업무상 재해가 맞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날의 어떤 이 언쟁 심각한 언쟁이 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다라고 봤는데요. 이 다툼이 끝나자마자 쓰러졌던 것이고 또 함께 다툰 직원도 A씨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라고 증언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이런 뇌혈관 질환을 전혀 앓은 적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갈등이 기존의 어떤 다른 신체 조건과 겹쳐서 뇌내 출혈로 이어졌다고 보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겁니다.
1: 근데 이게 뇌출혈과 같은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좀 힘들어요?
0: 이게 사실 규정상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뭐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유족 입장에서 입증해야 할 것들이 꽤 있는데요. 네. 일단 산업재해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보며 인정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보면 뇌혈관 질병, 뭐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24시간 안에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그 일이 그 사망한 사람의 극도의 긴장이나 흥분을 일으켜 혈관 기능에 어떤 뚜렷한 변화를 줄 정도였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1: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단순한 말다툼을 했는데 네. 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네. 네, 그런 것도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0: 말다툼은 사실 직장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다툼이 모두 산재로 인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 사건은 말다툼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떤 급격하게 어떤 그 뭐 심박동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격앙되었고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뇌내 출혈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인이 특히나 과거에 뇌혈관 질환이나 진단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이 사건 그 업무상 재해 인정의 큰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다툼 직후에 곧바로 쓰러진 점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 당사자였던 사람이 유족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줬던 점 이런 것들도 산재 인정에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수준의 뭐 의견 차이나 가벼운 언쟁 이런 건 모두가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뭐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래서 회사의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려면 평소에 어떤 걸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0: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업무가 얼마나 가중했는지 또 사망하기 직전에 또 업무가 얼마나 또 다른 업무가 생겨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자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업무의 일지나 분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뭐 휴게실이나 뭐 직장 내부에 CCTV가 있다면 뭐 쓰러지거나 뭐 다쳤을 때의 그런 장면 촬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괴롭힘이나 갈등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면 평소 업무 압박이다 갈등이 누군가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나 뭐 통화 기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6월의 첫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칩니다. 이적의 혼자였다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분포 서울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낮 기온이 되겠고 세종과 대전, 광주 31, 강릉과 대구는 32, 부산, 제주 28도 등 오늘 전국이 27도에서 32도 분포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곳곳에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쁨 예보입니다. 대기질은 괜찮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쪽에 산지로는 호우주의보가 오후 1시 반에 약간 조금 전에 약 30분 전에 발효가 됐는데요. 지금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에 전남, 경남, 제주에 이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오늘과 내일까지 주로 전남과 경남, 제주에 강한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오늘 밤부터 전남, 경남으로 확대돼서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 으로도 지나겠고요. 강우량이 남부지방 대부분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내일 33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0: HLKA.
1: 지금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2: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3: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는 곳이죠.
2: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두 번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심한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요. 2019년 2월에도 대전 사업장 70동 추진체 2형 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서 안에 있던 노동자 세 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 불과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주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3: 한편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화재와 함께 불소가 누출돼 일부 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3,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근석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현재는 화재 진화 이후 누출가스 제거가 완료됐고 근로자들도 대부분 복귀한 상태입니다. 불이 난 곳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SK하이닉스 4캠퍼스 공장 6층 가스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소방당국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근로자 11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산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 작업 반경에 함께 있던 근로자 일부도 산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진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도 있어 정확한 부상자 숫자는 아직 집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사고 이후 추가 인명피해를 막고 방제 작업을 위해 근로자 3,600명을 임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정확한 불소 누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방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반도체 등 생산 작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자원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여야는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는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이 대통령 지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5: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직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3: 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지금 총력 유세전일 텐데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다죠?
5: 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국의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도 글을 올려 제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관계 당국에서 신속하게 구조와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피해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유세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도 전국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 운동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제주와 울산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한 장 위원장은 SNS를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빠른 구조와 화재 진압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유세에서 율동과 로고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기자, 먼저 사고 현장 인근 CCTV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첫 번째 CCTV 영상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발 직후 시점으로 추정되는데요. 오전 10시 59분쯤에 당진 대전선 옆 산지 너머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처음에 작게 피어오르던 연기가 점점 커지더니 약 30초 만에 아예 기둥 형태로 자리 잡고 뻗어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폭발이 있고 약 20분 뒤 CCTV 영상입니다. 산 너머로도 연기가 멎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이고요. 또 연기는 대전 유성구 시내에서도 관찰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폭발 직후인 11시쯤이고요. 산지 너머에서 회색 연기가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2명 중에 1명은 중상이고요. 최초 신고 당시에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런 신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3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또 소방당국은 10시 59분에 신고를 접수하고 11시 17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신고 접수 약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고 1시간쯤 전인 오후 1시 7분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1: 네. 그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있겠죠.
0: 네, 이제 막 불이 꺼져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곧 착수할 거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공장 1층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2018년 5월 발생한 폭발 사고로는 현장에서 두 명이 숨졌고 세 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2019년 2월에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나서 작업자 세 명이 숨졌습니다.
1: 네. 오늘 오전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0: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나기 30분쯤 전이죠. 오전 10시 반쯤에 SK 하이닉스 청주 4 캠퍼스 공장 안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불화수소가 누출됐습니다. 모두 11명이 눈 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였고 산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현재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 3,600명을 임시 대피시키고 또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장비 가동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으며 안전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근로자들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동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번 폭발과 누출 사고 피해가 컸던 원인 짚어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잘 들리십니까?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앞서 제보 영상에서 연기가 높게 피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어떤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2: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재 발생 직후에 연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점, 또 그리고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음이 한 3회 연속으로 들렸다. 그래서 연쇄적인 폭발이 발생했었다라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최초의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폭발로 인해서 그 건물 내부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연물들이 순식간에 화재에 노출되면서 그런 것들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연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다만 이제 신속하게 진압이 이루어진 점은 추가적인 가연물들이라든지 건물 전체로의 연소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 이 내부 폭발음이 들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추가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추가로 폭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한 11시 한 50분경에 이제 초진이 됐고요. 또 방금 전 한 1시, 오후 1시 반 정도쯤에 이제 완진이 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추가 폭발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제 내부의 수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가연성 물질 혹은 또 인화성 물질 여부에 따라서 혹시라도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들은 적게나 아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 과정 중에 조금 더 조심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1: 네,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은 뭘까요?
2: 기본적으로 초기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사망자라든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지금 이제 5명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상 1명, 그럼 경상 1명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마도 내부에 폭발이 발생하는 순간 그 현장 안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으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유독가스라든지 또 이를테면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어떤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 화상인 이런 이제 중상자도 현재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1: 이번 사고가 난 곳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방산 업체잖아요. 앞서 추진체 폭발 가능성도 언급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무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로켓 추진체라든지 항공 우주에 관련된 이런 부품이라든지 또 장비들을 개발해서 제작하는 이런 이제 이 사업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추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이런 시험 테스팅을 하면서 성능들을 확인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진체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장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정상 작동이 아닌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여기 이제 세척공실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장비들을 이제 세척하는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 공간에서의 어떤 화재 발생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마도 화재 완진 이후에 화재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2: 뭐 이런 화재가 발생이나 폭발이 반복된다라는 건 뭐 한 두 가지 이유로 좀 줄여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그 공장 자체의 안전관리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뭐 하지만 사실은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공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또 이런 과정들에서 안전관리는 상당 부분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화재가 반복되는 폭발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체를 취급하는 공정 자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변수라든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폭발로 이어지거나 또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발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다른 현장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더 많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클 텐데요. 민가와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주의할 점 있을까요?
2: 일단 폭발이 발생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기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변 지역에 피해가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다만 지금 상당 부분 화재는 이제 진압이 돼서 연기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희석이 됐기 때문에 고농도의 유독가스 흡입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연기라든지 또 이를테면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창문은 가급적 오늘 오후 정도쯤은 좀 닫아주시고 또 외출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폭발로 인해서 사실은 잔해 같은 것들이 주변으로 비산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비산돼서 뭐 피해를 줄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비슷한 시각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불화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불화수소가 어떤 물질이고 또 인체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 반도체 공정에서 이 불화수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깎아내는 이런 에칭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화학물질인데요. 사실은 가스 상태로 유출됐을 때, 예를 들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기랑 비슷하게 확산되는 이런 성질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불화수소 자체는 사실은 이제 연소성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출이 됐을 때 금속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열을 발생한다거나 부식을 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 화재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체 위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상당히 이제 피부에 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흡입했을 때 심장마비 유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출 자체만으로도 인체의 위험성도 있고 또 화재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잔존 가스들, 누출된 가스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뭐 제독이라든지 필요하시면 필요하다면 이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켜서 인체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상황, 이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이제 인원들이 투입돼서 정상적인 어떤 공장의 가동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네, 인명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2: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폭발이 발생한 작업장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더 있을지 모를 인명피해에 대비해서 건물 내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56동으로 불리는 건물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동시 시간대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도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4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서 불이 난 건물 한계동에 대한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11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 네, 과거에도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는 것이죠.
2: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과거에도 두 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두 명이 숨지고 이 세 명이 심한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2019년 2월에도 대전 사업장 70동 추진체 2형 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노동자 세 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 불과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주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0: 주식화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요즘은 뭐 어딜 가나 느끼시겠지만 주식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SNS 등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큼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된다 이런 댓글도 많던데요. 이른바 포모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포모 증후군이란 영어 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만을 딴 약자죠. 남들이 누리는 경험이나 기회에서 나만 이것 될까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나오던 말인데 뭐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만 이것 됐다는 포모 증후군을 주식 시장에서 나만 이것 됐다는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두 글자인데요. 나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이 되드리면 시옷 이응입니다. 시옷 이응. 아, 이것감을 느낄 때 참 씁쓸하죠.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요즘 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이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얘기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좀 기분도 풀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뭐 친구, 직장, 가족 안에서의 이것 등 아, 두루두루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약간 떠오르시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휴대전화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9730번 이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사연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연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죠.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서휘영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곳곳에 공사 구간도 많고 사고로 인한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졸음쉼터에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차량들 쭉 정체 빚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현풍분기점을 가기 전 1차로에도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이 구간 2차로의 작업도 진행 중이라서 고령터널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영동 2터널에 대형 화물차 사고 나서 1,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5차로에 있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1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 이후 반포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하면서 일대 차량들 정체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3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다시 전달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이 이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유세에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옥 다녀온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연일 오르면서 한 번도 주식 투자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분들까지 이제는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남들은 주식 투자로 다들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이런 장에서 이것 될 수 없다는 포

0: 호모징어군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것 될 수 없다 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는데요. 두 글자고 나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과 함께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감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여쭤봤는데요. 보내주신 문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3772번 쓰시는 분은 요즘 이것 감을 자주 느끼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것 느끼는 분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뭐 온통 주식시장 얘기고 또 뭐 부동산시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은 주식 들고 있어도 제 주식은 오르지 않아서 이것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예. 4344님 오래전 아빠가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주식엔 손대지 않으셨었는데 요즘 몇 억 벌었다는 소리 들으니 이것감으로 우울하네 하셨어요. 누가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로 왜 우울하신 거죠? 아빠가 보셨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주변 분들이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 이러신 건가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참 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것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5820님은 요즘 억대 성과급 받는 직원들 소식 들으면 이것감이 엄청 밀려온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뭐 심지어 같은 회사 내에서도 어느 부문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잖아요. 예. 4172님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이것도 있습니다. 주식을 아예 하지 않거든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이것감이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뭐 주위의 말에 어떤 현혹되지 않고 잘 흔들리지 않는 뭐 소신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하여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 또 공개시판 참여 해 주시면 사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죠. 오늘은 광주와 경인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광주입니다. 김영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광주 오늘 날씨 어떤가요?
1: 네. 6월의 첫날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의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 밤 늦게부터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0: 비 소식이 있고 나면 조금 이제 기온이 떨어지겠네요. 광주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1: 네. 요즘 공원에 가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날 수 있죠. 네, 유심히 살펴보면 산책을 잘하는 보호자도 있지만 반려견이 뛰어서 쫓아가기 바쁜 보호자들도 있고 또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면 짖느라 힘든 좀 반려견까지 다양한 산책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가 반려견과의 산책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산책 교육에 나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반려견과 산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한 마리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미 뭐 국내 반려동물 인구 수가 1,500만 명을 넘었었다고 하잖아요. 광주 지역은 어떤가요?
1: 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8만 6천여 마리입니다. 정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려동물 등록률이 평균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그 산업도 정말 커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있는데요.
0: 맞습니다.
1: 뭐 산책 중에 돌발 행동이나 배설물 방치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네. 서로 공존하는 문화가 필요해 광주시가 반려견 산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0: 그럼 이 산책 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차근차근 소개해 주시죠.
1: 네, 교육은 주말 시간 광주 시립미술관 마당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반려인에게 올바른 산책 예절과 함께 반려견 통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참여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반려견 훈련사들로 구성된 한 협동조합이 강의를 맡아 진행했는데요. 패티캣 교육을 먼저 하고요. 또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문제 행동 상담을 통해 교정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그 현장을 함께 가실까요?
2: 여기 산책할 때 아이들이 너무 끌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끌어서 왔고 안 간다고 버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끌지 않고 짖지 않게 보호자님에게 집중하면서 따라오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보호자님들께서 훌라후프 중앙에 서주시고
3: 안장.
2: 이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과 한 바퀴 돌아올 건데 돌면서 보호자님을 따라오면 간식을 하나
3: 아니야 주세요. 바로 들어.
2: 옳지.
3: 안전해 이제. 이 친구는 항상 나가는 그 원래 했던 네, 습관이 맞아. 있으니까 간식 들고 같이 가보세요. 손에 그냥. 괜찮아. 그래도 아까는 밖을 보고 돌았어. 안녕하세요. 이민선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심심한 집에 있다가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저기 개도 있고 저긴 사람이 있고 여기는 풀이 있고 여기 무슨 냄새나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짖기도 하고 강아지들끼리 만나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밖에 산책을 나왔다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먼저 집중을 하고 우리 엄마 보고 눈 한번 마주치고 간식 먹고 앉아 한번 하고 간식 먹고 다른 강아지가 자기한테 가까이 와도 짖지 않고 우리 보호자에게 집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하고 있습니다.
1: 네, 들으신 것처럼 산책 교육할 때 훌라후프 안에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보호자가 한 발짝 나가면 반려견이 보호자 옆에 바로 붙어서 따라오도록 하는 훈련도 있었고요. 또 보호자들이 여러 명 참여하니까 서로 마주보고 교차하며 지나가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네. 자, 평소 같으면 강아지들끼리 서로 짖고 뭐 싸우려고 하거나 또는 인사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자에게 집중하고 가던 길 가도록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0: 이게 글쎄 참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일 것도 같은데 네. 현장에서는 글쎄 직접 보면 또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좀 잘 따라오던가요?
1: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좀 잘할 때마다 간식을 제공하니까 어느 정도 강아지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네. 이 교육이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렸고 뭐 다른 강아지 꼬리를 물려고 하고 거나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네. 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짖는 강아지가 거의 없었고요. 모두 다 보호자들에게 집중을 잘했습니다. 네. 반복 교육의 힘을 이제 보여준 건데요. 보호자들도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달라질지 몰랐다면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집중 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호자들의 교육 소감도 들어보시죠.
4: 산책할 때 강아지가 이제 혼자 막 앞으로 가려고 하고 강아지 만나면 너무 아는 척 하려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주인한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5: 다른 개들 보고 짖고 그런 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교육 잘 받아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호자에 이렇게 집중하게끔 교육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예 만족합니다. 집에 가서도 이렇게 계속 하고 싶습니다.
6: 오른쪽 약간 튀어나가는 그게 좀 있는데 뭐 집중도 이제 높이면은 충분히 해결된다고 하시거든요. 앉아 뭐 다섯 번씩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차츰차츰 엎드려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7: 막 혼자서 튀어나가는데 오늘 하고 나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재밌게 잘 교육받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배웠던 것 토대로 해가지고 집중시키고 나서 한번 해보는 걸로 노력해봐야죠.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 민망하지 않고 민폐하지 않게 서로 에티켓 잘 지켜가면서 산책도 하고 지내야죠.
0: 네, 어쨌든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교육을 받으면 뭐 주위 사람과의 갈등도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반려동물 교육은 글쎄 꼭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더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교육은 좀 부족했는데요. 네. 광주시가 이번 산책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수요가 크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집중 교육으로 서구와 광산구를 찾아 산책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는데요. 이 역시 인기가 높아 빠르게 신청 마감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를 넘어서서 시민과 반려동물이 광주 도시에서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나들이 행사 등을 추진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노미연 반려동물복지팀장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4: 반려가구 증가에 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는 아직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0: 산책 중 돌발 행동이나 배설물 방치 등으로 인한 갈등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한 단속보다는 교육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이번 산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반려견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많아진 상황인데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도시의 문화와 공간을 즐기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시립미술관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반려동물과 동반 관람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반려동물은 보호자에게 말 그대로 동반자이자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겐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제 비반려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배변 봉투 챙기기, 산책줄 꼭 하기와 같은 올바른 산책 문화를 지키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비반려인 역시 보호자 동의 없이 동물을 만지지 않는 것과 같은 패티켓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오늘 소개한 산책 교육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정책이 더 많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2: 네, 광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경기 인천 지역의 또 생생한 현장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 떠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3: 네, 여러분은 다 마신 생수병이나 음료수 페트병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분리수거함에 넣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2: 그렇죠.
3: 그런데 고양시에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포인트를 적립받고 이렇게 모인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2: 네.
3: 최근 고양시에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양시 여성회관 자원순환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커다란 봉투를 들고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봉투에는 투명 페트병 병이나 캔, 종이팩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차례로 재활용품 무게를 측정하고 나서 포인트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2: 네.
3: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4: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가게입니다.
5: 페트 가져오셨다. 양이 많아요, 선생님.
6: 이런 건 뜯어서
5: 네. 알겠습니다.
4: 완료. 728 포인트. 됐습니다. 독립해 드렸습니다.
5: 얼마
4: 하셨어요? 728.
2: 뭐 소리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이 바로 포인트로 적립되나 봐요.
3: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투명 페트병과 캔,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서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데요.
2: 네.
3: 투명 페트병이 1kg당 300원, 이 알루미늄 캔류는 1kg당 7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2: 네.
3: 일정 기준이 넘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의 라벨을 제거하고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배출해야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그렇군요. 그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3: 네,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과 포인트가 쌓이는 즐거움 때문에 꾸준히 참여한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2: 네.
3: 어떤 분은 매주 빠지지 않고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7: 지나가다 보니까 모르게 넣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페트병 이거 재활용하는 거더라고. 이렇게 수거한 만큼 대가로는 부족한데 조그만하게 돈을 모아지니까 다른 그 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냥 외로 생기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면은 자연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 탄소 그 뭐 해가지고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족들도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도와주기도 해요.
8: 제가 이거를 알고 이게 뭐냐고 했는데 이렇다 그래. 그거 괜찮네. 한번 해보자. 재미로. 그래서 뭐 돈 보다가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달째 해요.
9: 사실은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자연 보호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고 돈을 바라는 것보다는

0: 달리는데 한몫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시민들이 이제 환경보호를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활용품이 모이다 보면 글쎄 뭐 이 현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무게를 측정하는데 활동가들의 손길이 빠질 수 없는데요. 네. 이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가가 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돕고 있었습니다. 네.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제대로 제거했는지 확인하고 이 무게를 측정하고 나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활동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제가 여기서 지금 있은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페트병이 제일 최고로 많고요. 투명 페트병. 그다음 알루미늄 캔. 그 외에 플라스틱. 그리고 그 외에는 고철. 그리고 많지 않은데 우유팩 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아이는 투명 페트병입니다. 제가 직접 이 활동에 참여해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에 그 작은 습관을 실천을 하면 그게 바로 이 자원순환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참석할 생각입니다.
1: 이 활동가분들 도움 덕분에 자원순환 가게가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나저나 이 고양시에는 뭐 이런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2: 네. 고양시는 올해 자원순환 가게를 기존보다 5곳 늘어난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AI 기반의 무인 회수기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13개소에서 모두 18대가 운영 중입니다.
1: 네.
2: 이 무인 회수기가 라벨과 이물질이 제거된 재활용품만 투입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지난해 자원순환 가게와 무인 회수기 운영에는 약 2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요. 이를 통해 59톤의 고품질 재활용품이 회수됐다고 합니다.
1: 예, 뭐 시민들의 참여가 실제 성과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고양시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저는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이원규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자원순환 가게에서 회수하고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 중에는 투명 페트병, 그리고 우유팩이나 종이팩, 알루미늄 캔류를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 이런 재활용품들은 고품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회수될수록 탄소 저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에서는 지금 무인 회수기와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역에 20개소에서 매주 1회씩 요일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데 한번 알아보시고 가장 가까운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정말 이 올바른 분리배출이 자원순환은 물론이고 탄소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무심코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다시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1: 네.
2: 고양시 자원순환 가게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는 현장입니다. 투명 페트병 하나를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습관이 자원 절약은 물론이고 탄소 중립 실천으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함께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5: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번 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에서는 여야 후보 캠프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0: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실제로 경남도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안수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전직 경남도청 공무원과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련한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의혹은 박안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편집, 유포,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글쎄요. 뭐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다? 뭐 그 정도면 물증을 포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AI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캠프 쪽 입장은 어떤가요?
1: 네. 수사 의뢰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 캠프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박안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하고 박 후보 측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후보 캠프도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철저한 수사와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와 사단법인 경남유월항쟁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실제 인물이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속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려 한 중대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창원내 민주동문회도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박안수 후보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그러면 박안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 입장은 또 어떤가요?
1: 네, 박안수 후보 측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 지시 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개 유포 목적이 아니라 누리집 개설 전에 비공개 디자인 시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안수 캠프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바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선관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0: 네.
1: 다만 박 후보 선대위는 제보자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선관위 제보 경위와 김경수 후보 측 접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근데 이번 의혹을 선관위에 제보한 사람이 그 박안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창원지검에 고소하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다죠.
1: 네. 이번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신고자 A씨 측은 박 후보 캠프 수석 대변인 B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전 경남도청 특별보좌관 등 총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안수 후보 캠프가 지난달 29일 반박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신상 등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사적 메신저 대화 기록을 피켓으로 제작해 전시하고 법정 보호 대상인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고의로 발설,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또 기자에게 신고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제공한 행위 등은 공익제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예, 이건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대 추진 중인 석유화 복합시설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직원 실신과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죠.
1: 네, 지난달 24일 폭 2m, 높이 17m 가량의 타워 밀폐 공간 안에서 용접 중이던 20대 근로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가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0: 네.
1: 의료진은 개인 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달 25일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발생한 사고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시공사 소속 40대 안전관리자가 홀로 타워 안으로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드럼 내부 맨 밑에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공정은 중단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식 시설 조사였다면 또 다른 작업자와 동행했을 것이라며 본격 조사 전 현장을 잠시 둘러보러 혼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 사고 원인은 지금 밝혀졌습니까?
1: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현장 감식에서는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시공사와 원청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시공사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타워드럼은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임시로 저장하는 용기로 아직 정식 사용된 단계였습니다.
0: 네.
1: 이로 인해 내부 산소 결핍이나 알 수 없는 잔류가스 누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0: 그 시공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1: 네, 시공사인 DLENC 측은 현장 내 산소 농도와 가스 농도가 정상 범위로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밀폐 공간 출입 절차와 단독 출입 경위, 사고 전후 현장 관리 체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DLENC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부 현장 확인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던데요.
1: 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는 연이어 발생한 울산 샤인 프로젝트 현장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DLENC에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면 작업 중지와 특별 안전 감독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밀폐 공간 내 질식 사고로 가스 충전과 환기시설 설치,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만 이뤄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중대재해라는 겁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불과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것은 원청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통째로 붕괴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다음 달 12일과 13일 이제 부산에서 BTS 월드투어 공연이 열리게 되는데 이걸 앞두고 숙박 바가지 요금 논란이 한창 일었었잖아요. 그 대응에 나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공연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가 이어지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부산시와 정부는 인근 대학과 종교시설 등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곳을 확보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범 부처 차원의 특별 현장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오는 8일과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에 나섭니다.
0: 예, 정말 공연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한 숙박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고요?
1: 네, 불편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체는 지방정부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되고 세금 찰루 여부 조사 등을 받게 됩니다. 바가지 요금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평가 감점 기준이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합니다. 또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기존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에 포함된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 등에 대해서도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 김미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또 됐군요. 1부 마무리하면서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가 함께 부르는 칙 투 칙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8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전국이 27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거의 비슷한 낮 최고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가장 높은 곳 경북 김천 32.4도, 경북 울진도 32도까지 올랐고 대부분 경상권으로 오늘 30도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대체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 겠고요. 밤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인데요. 충청과 남부는 가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제주는 흐린 가운데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으로도 점차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에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된 비는 내일 제주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예상되는 강우량 오늘과 내일 대부분 남부지방이 20에서 60, 많은 곳은 전남 남부 80mm 이상이고 일부 경상권도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120에서 150mm 이상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그리고 오존 농도 대부분 높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와 일부 서쪽의 기온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0: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독성 물질인 불소가 누출되면서 11명이 눈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여 산해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군이 또다시 이란의 레이더 및 드론 통제 시설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에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칩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사인 아람코, 엑손모빌, 쉐브론의 합산 시총보다 20%가량 높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 뭐 코스피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지만요. 한 증권사 분석을 보니까요.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이 반도체 대형주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주가는 다른 종목 주가는 4천대 초반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때 잘 나갔던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비반도체 업종이 상승 대열에서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반도체 주가가 흔들 경우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되겠고요. 하여간 이것되는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되는 두려움에 지금이라도 좀 뛰어들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런 포모 심리부터 잘 다스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나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시옷, 이응,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들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우리고장 살림살이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7811 끝번호 쓰시는 분은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거 보면 부러운데요. 우리 집 자녀 한 명이 주식으로 수익이 나서 가족에게 조금씩 보너스를 주고 있네요. 덕분에 이것감은 좀 덜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기특한 자녀를 두셨네요. 네. 최형성님, 저는 주식했다가 몽땅 털어먹고 그 뒤로는 주식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이것감 때문이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다시 뛰어드시는 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5383님은 저는 35년 동안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했는데요. 그동안 친척과 친구들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것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해피엔딩이네요. 네, 저는 앞부분만 읽고서 아, 계속해서 이걸 느끼고 계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 내 집 장만 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609님은 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이것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또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송유성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데요. 요즘 일부 종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한데 그동안 꾸준히 증시 분석하고 위험을 안고 주식 투자를 한 분들이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소위 벼락거지 된 느낌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쿨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재밌는 사연이라 이분만 봐야겠네요. 1253님. 저희 집에는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애들 둘이 있어요. 1대3으로 매번 눈치를 보면서 이것감을 느낍니다. 아주 아주 힘들어 하셨는데 와, 느끼시는 그 감정이 어떨지 확 다가옵니다. 아유.

0: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네. 자, 이제 내신문 박중규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먼저 이 소식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오늘 오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죠.
1: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밖으로 대피해 2명은 화상을 입은 채 구조돼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 네.
1: 이 중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고요. 나머지 1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작업에 나섰고 오후 1시 7분께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세척공실에서 화약 세척작업을 하다 원인 미상에 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무엇을 세척했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 네.
1: 한편 오전 10시 32분께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가스룸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이 곧바로 불길은 잡혔지만 인체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가 일부 누출돼서 7명의 환자가 부설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라고 소방당국자는 전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올해 이 충북도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27곳으로 늘어났다면서요.
1: 예,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주 대소원면 소재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7개 시군에서 27곳, 12.65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곳, 9.76 헥타르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한 건이 줄었지만 피해 면적은 2.89 헥타르나 늘었습니다. 이 지역별 피해 현황을 보면 청주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는 충주 7곳, 음성 4곳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주는 작년까지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 농경당국은 청주 지역 과수 농가에 퍼져 이 잠복해 있었던 과수 화상병 바이러스가 기후 조건 등과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서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해서는 정밀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달부터 그 비수도권에 상급 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고요?
1: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나 사적 간병이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최대 4개 병동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는 이러한 병동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종전대로 4개 병동에서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에 환자는 하루당 10만 8천 원의 간병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해 그 전국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1,4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뭐 역대 최대치라고 하던데요.
1: 예,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62개의 총 방문객은 1,400여 만 명이었습니다. 총 방문객은 2018년 1,157만 명을 시작으로 이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외국인 방문객도 2024년 10만 2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10만 9천 명으로 2년 연속 10만 명대를 넘어섰고요.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축제 비중은 2018년 69.8%에서 지난해에는 88.7%로 늘었고 지난해 축제에서 쓴 총 소비 금액은 4,600여억 원, 전년 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0: 네.
1: 이 관광공사는 지난해 문화관광축제로 총 5,800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이 숙박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상 긍정적인 언급량 등을 토대로 산출한 총 사회적 파급 효과는 6천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오늘도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0: 지역의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모르는 걸 참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3: 네,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우리 동네 공원과 관련된 지자체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0: 네.
3: 흔히 공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알아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0: 네.
3: 우리 동네 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0: 네.
3: 그 숨은 살림살이를 짚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숲세권이니 뭐 소위 이제 공세권이니 하면서 녹지가 많은 곳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뭐 친환경 도시를 내세우면서 녹지 공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던데 특히 도시공원 조성에 참 적극적이죠.
3: 네.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은 대략 2만 3천여 개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죠. 그 이유는 도시공원이 미관 개선은 물론 매연 같은 공해를 줄이고 폭염 피해까지 막아주기 때문이거든요.
0: 네.
3: 또 방금 말씀 주셨듯이 거주지로서의 가치도 높여주죠. 최근 주민들의 휴식권 요구가 더 높아지면서 관련 지자체 예산도 조금씩 증액된 추세입니다.
0: 네.
3: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총 예산의 3%에서 5% 안팎을 공원 녹지 분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닌데요.
0: 네.
3: 복지나 인건비 같은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중에서는 꽤 큰 목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0: 아니, 그러면 도시공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나요?
3: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보면 크게 조성비와 유지관리비의 두 축으로 나뉘거든요.
0: 네.
3: 보통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할 때 들어간 예산은 평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잡는데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작은 동네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억 원, 규모가 좀 큰 테마 공원은 수백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0: 꽤 많이 들어가네요.
3: 네, 예산 구조로 보면 전체 공원 예산의 60, 70%가 이 땅값, 그 공사비 등 조성비로 처음에 왕창 들어가고
0: 네.
3: 일단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나머지 30% 안팎의 예산이 유지 관리비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0: 근데 우 소장님, 그 요즘은 뭐 공원을 이제 새로 만들 때 예산 집행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3: 네, 지자체에 공원 예산 구조를 흔들어 놓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0: 어허.
3: 과거 지자체들은 돈도 없으면서 사유지를 앞으로 공원 지을 땅으로 묶어두곤 했거든요.
0: 네.
3: 이를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20년 동안 공원을 안 지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일몰제거든요.
0: 네.
3: 그래서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려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당장 그 땅들을 사들여야 됐죠.
0: 네.
3: 그래서 기존처럼 대형 공원 부지를 새로 사는 방식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졌고
0: 어허.
3: 대신 기존의 짜투리 땅을 활용하고

0: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있고요.
1: 네.
0: 또 LH가 땅값이 살 때 부지를 먼저 사고 지자체가 할부로 나눠 갚는 국토부의 토지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산 남구나 성남시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초기 예산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도심 속 짜투리 땅을 활용한 가성비 공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의 공원 예산은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민간 자본과 국가 제도를 융합해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절감형 예산이 대세인 셈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지자체가 공원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지 그 실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선 도심 속 유유지에 만드는 테마 정원형 공원입니다. 큰 부지 매입비 없이 집 앞 5분 거리에 미니 녹지를 제공해서 예산 효율성이 높습니다.
1: 네.
0: 여기에 공원 관리를 주민이나 단체에 맡기는 공원 입양 제도가 활발합니다. 대행업체에 주던 사후 관리비 대신 주민들에게 모종이나 도구만 지원해 관리 예산을 대폭 아끼는 방식이거든요.
1: 네.
0: 또 최근에는 주민들이 동네 쓰레기 투기 지역을 직접 꽃밭으로 바꾸는 골목길 가드닝과 밤길 안전을 위한 경관 조명을 더하는 범죄 예방 세티드라고 하죠. 예,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예산까지 결합하고 있는데요.
1: 네.
0: 결국 거대한 시설 투자를 하는 대신 주민 참여와 유유지 재생을 통해서 행정은 예산을 아끼고 주민은 치안과 복지를 체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1: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생활 밀착형 공원이 결국 이제 대세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중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원도 좀 있나요?
0: 네. 대표적으로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1호점 엉뚱발뚱 놀이터거든요.
1: 네.
0: 아, 이 사례가 아주 독보적인 모범 사례인데요. 이곳은 설계부터 놀이터의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기획에 참여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기존의 놀이터 이제 아시잖아요. 플라스틱 네. 조형물로 인공 조형물인데요.
1: 네.
0: 그런 조형물 대신 넓은 모래밭, 흙언덕, 통나무 같은 자연을 배치해서 아이들은 물론 주민 전체의 공동체 쉼터가 되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조성하기까지 2년간 4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억 원 들여서 시설을 깔고 노후화되면 또 고쳐야 하는 일회성 소모 비용에 비하면 자연을 살린 놀이터는 관리비도 적고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1: 좋네요.
0: 결국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예산은 아끼면서 주민 만족도는 극대화된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호평받는 어떤 지자체 공원 사업을 살펴봤다면 반대로 그 예산 낭비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네. 최근 전국 공원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맨발 걷기 황토길이 아, 대표적입니다.
1: 많더라고요.
0: 네, 맨발길과 세족시설을 짓는데 많게는 8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세금이 투입되거든요.
1: 와, 꽤 들어가네요.
0: 네, 이것도 막 과도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1: 네.
0: 심지어 멀쩡한 그 자연 산책로를 뜯어내고 인공 황토를 깔려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1: 네.
0: 가장 큰 문제는 유지 관리비 폭탄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황토길은 가뭄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부상 위험이 크고 폭우엔 흙이 쓸려 내려가 주변을 진흙탕으로 만들거든요. 결국 기후 변화 때마다 세금으로 흙을 새로 채워야 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소모성 예산 낭비가 지속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1: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바로 이제 예산 낭비가 되는 셈인데 그런가 하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지자체들이 그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원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0: 네. 반려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줄이려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여서 반려견 놀이터를 짓고 있지만 도리어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전 조사 없는 깜깜이 집행이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공원 구석 짜투리 땅에 무작정 짓다 보니까 반려인들은 불편해서 안 찾고 비반려인들은 휴식 공간을 뺏겼다고 불만을 터뜨려 결국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1: 네.
0: 여기에 사후관리 예산 부족이 더해집니다. 시설만 지어놓고 악취나 위생관리 예산 없다 보니 소음과 배변 문제로 이웃 갈등만 커지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 밖에 또 예산 낭비로 꼽히는 곳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주민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공원에

0: 수억 원을 들여서 정체불명의 조형물이나 거대한 분수, 네, 분수대를 세웠다가 비판을 받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보여주기 시설물은 결국 매년 관리비만 축내는 예물단지가 됩니다.
1: 맞습니다.
0: 이를 걸러내려면 공원관리 및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필요한 토목공사나 조형물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물은 주민 설명회나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를 강화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1: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뭐 모르긴 해도 아 우리 동네에도 저런 비슷한 거 있는데 하는 분들 많이 계실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공원과 뭐 나무 한 그루에도 지자체 예산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걸 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네. 자, 오늘 뭐 얘기를 좀 정리하는 뜻에서 우리 고장 공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0: 네. 오늘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세금 낭비를 막는 핵심 방안 세 가지만 정리하자면
1: 네.
0: 첫째는 조성비와 운영비를 세트로 묶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 해돋이 공원은 옆에 있는 생태 교육관과 인력 인프라를 통합 관리해 유지비 폭탄을 막고 활용도 극대화했습니다. 또 둘째는 주민을 전문가로 키워 공원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1: 네.
0: 외주 용역 대신 주민들을 공원 가드너로 양성하는 방식인데요.
1: 이거 좋은 것 같아요.
0: 네, 전남처럼 정원 관리사를 키워 공원 지킴이로 채용하면 예산도 아끼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1: 네.
0: 마지막은 치정용 조형물을 걷어내고 녹재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비싼 분수대나 동상 대신 최근 그 지방 정원이 된 진주시 월화산처럼 인공 구조물을 줄이고 초록빛 쉼터에만 예산을 써야 소중한 예산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아, 오늘 뭐 어쨌든 여러 면을 통해서 공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데 끝으로 오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평은 공원 예산은 보여주기식 토목공사가 아니라 주민이 숨쉬는 초록빛 복지여야 한다입니다.
1: 아유, 그러신 말씀입니다.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초록빛 복지. 자, 우리 고장 살림살이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소외였습니다. 오늘 뭐 그 주식시장 얘기로 좀 많은 문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0554님이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의 노인이 오시나 외로운 분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잘 정리하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밖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네킹콜과 나탈리 콜이 함께 부르는 Unforgettable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 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 일 없이 지난한 일상으로의 복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8부작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는 이언 해킹의 책 미치광이 여행자를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직장도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잊은 채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둔주, 보행성 자동증, 방랑벽 등으로 불린 이 증세는 마치 유행병처럼 유럽 곳곳에 번졌고 정신없이 길을 떠난 이들은 미치광이 여행자로 불렸다.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소박하고 무해한 처방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오늘은 기업인의 연설문을 쓰고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를 만납니다. 바로 저희 프로그램의 전 진행자이기도 하시죠. 많은 청취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 강연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리가 바뀌었죠. 네. 네, 저희 지금 이 사람의 제가 진행하기 이제 바로 전에 진행을 하셨는데 네. 이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자리가 좀 바뀌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1: 아, 이거 언제 제가 그 자리에 앉았나 싶게 벌써 정말 옛날 일 같이 느껴지고요.
0: 네.
1: 여기 막상 이렇게 저 초대받은 사람으로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 제가 그 진행할 때 네네. 여기 나오신 분께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예. 네, 잘할 걸 그랬다.
0: 네.
1: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0: 그래서 역지사지가 이게 네. 중요합니다. 입장 한번 바꿔보는 게 저도 사실 그래서 아나운서로 맨날 질문하다가 네. 텔레비전에서 패널 경험을 하면서 아 이쪽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깨닫기 질문도 어려운데 답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은 예. 어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질문 받는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죠.
0: 예, 제가 좀 칼을 쥐고 있는 건가.
1: 그렇죠.
0: 예.
1: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어떻게 칼을 좀 잘 다치지 않게. 네. 아, 어떠셨어요? 그 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을 얼마 정도 진행을 하셨었죠?
1: 제가 한 2년 8개월.
0: 예.
1: 한 200분 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0: 그 시간은 작가님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1: 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매일 우리 PD님한테 칭얼대고 아 이거 못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0: 예.
1: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와 진짜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아주 밀도 있게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떤 때는 그 한 분의 인생 전체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이 네. 평생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을 네. 이제 그걸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전 세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니. 아, 그런 역시.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저는 그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0: 예.
1: 이게 그런 좋은 기회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저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그 어때요? 대통령의 글쓰기가 첫 책이셨죠?
1: 예.
0: 처음으로 쓴 책.
1: 예,
0: 예. 예. 그게 12년 됐나요?
1: 그게 2014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예.
0: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쓰기 책의 출간 전과 후로 내 인생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1: 예. 저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0: 예.
1: 그냥 그러니까 그 책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그게 출판사였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썼어요.
0: 네.
1: 그 책을 이제 쓰자마자 직장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책 출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어디 다니는 인생에서 그냥 어디에 다니지 않고 지금처럼
0: 네. 네. 네,
1: 이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어찌 보면 내 시간이나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하지 못했죠. 남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게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그럴까? 그렇게 살았죠.
0: 정말 부러운 인생이신데요. 글 쓰는 것만 빼고.
1: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됐다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안 하고.
0: 예.
1: 그 전에는 시키는 일 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옛날에는 시킨 일을 내가 내 역량에 정말 붙이고 힘들어도 해야 됐거든요.
0: 예, 그렇죠.
1: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0: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월급 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1: 그럼요.
0: 예.

0: 진짜요?
1: 어, 진짜입니다.
0: 저보다 잘 쓰는 건 확실한데 작가님보다 잘 쓰는.
1: 아니요, 저보다. 예. 어, 아니 누구나 그 수준 이상으로 써줘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더 글을 써야 되냐 그러면 AI는 어떤 도구냐면 잘 쓰는 사람을 더 잘 쓰게 만드는 도구지 못 쓰는 사람을 잘 쓰게는 못 만듭니다.
0: 아.
1: 네. 있는 거에 더 뭘 덧붙여주고 증강해주고 네. 이 지렛대 효과를 주는 도구지 없는 걸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정말 더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 혜택을 더 입으려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네.
1: 그 직장에서도 실력 있는 상사가 부하 직원 잘 부리잖아요.
0: 그렇죠.
1: 잘 뽑아 먹잖아요.
0: 원래 그래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시집살이를 많이 한 시어머니가
1: 그렇죠. 잘 부리잖아요.
0: 잘 부리죠. 네. 예. 어떻게 하면 힘든 줄 알고.
1: 네. 예.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좋은 걸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알아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를.
0: 네.
1: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줍니다.
0: 예.
1: 아, 대충 줘도 된다는 걸 압니다.
0: 네. 그러면 작가님도 실제로 AI 네.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1: 많이 하죠.
0: 예.
1: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걱정인데 옛날에 한 10시간 드렸던 거를 지금 2, 3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나머지 7, 8시간은 AI가 해결을 해줘요.
0: 그래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이게 조금 그 비밀일 수도 있지만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책에나 이런 데 쓴 적은 없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썼던 그분들을 모셨던 8년이 제가 그분들의 인공지능이었더라고요.
0: 아.
1: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저 같은 뭐 참모를 데리고 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야 뭐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간단합니다. 많은 걸 수집해놨다가 그걸로 이제 뭔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수집해서 갖고 있었어요.
0: 거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예. 저만큼 그분의 어떤 말과 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영감과 통찰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맞고 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 것을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분 흉내를 낸 거거든요.
0: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된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1: 근데 딱 인공지능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걸 하더라고요. 사람들 쪽을 많이 제가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 모시면서 대통령과 어떻게 함께 글을 썼는지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부렸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쭉 그랬던 그 방식들이 생각이 났고 그 방식으로 제가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 같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연설 비서관과 그렇게 부리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을. 워낙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탁월하셨던 분들이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뭐 요구하고 했던 것들을
0: 네.
1: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근데 인공지능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한테 받아갔던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0: 나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인공지능한테.
1: 그래서 글을 또 많이 써야 되고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 예.
0: 아 그러네요. 그 완전히 빙이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 최고의 산출물을 뽑아낼 수 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걸 많이 줘야 돼요.
0: 네.
1: 학습을 시켜서 애가 그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준 걸 가지고

0: 글을 이제 쓰죠.
1: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셨어요, 인공지능하고? 사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저는 작년 말에 이제 처음.
1: 되게 빠른 편이 아니시네요.
0: 작년 말에.
1: 예.
0: 근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제가 글쓰기에서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다.
1: 네.
0: 정말 가성비 높게. 왜냐면 저는 무료 쓰거든요. 무료.
1: 아, 유료 버전 아니에요?
0: 아, 일부러 그래요.
1: 네네.
0: 돈보다는 너무 깊이 빠져들 것 같아서 무료를 쓰시면요.
1: 네.
0: 빠져들고 싶어도 오래 못 빠져들어요.
1: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0: 어느 정도 쓰면
1: 안 해줘요. 더 이상은.
0: 안 해주고 네. 내일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거리두기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져들면 저는 거의 뭐 영혼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정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 예, 그래서 무료를 쓰시는 걸로 네. 돈이 네.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0: 전혀 아닙니다.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진짜 공부라는 책을 내셨어요. 사실 어릴 적에 제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야. 시험을 안 봐도 될 거야. 네.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고 매 순간 시험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진짜 공부 뭐 아, 이게 진짜 공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공부라는 게 뭘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읽고 듣는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 네.
0: 뭐 직장에서 공부도 다 뭔가를 읽거나 들음으로써 뭔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어떤 소유를 늘리는 아는 거에 양을 늘리는 이런 거였다면 제가 이제 직장 나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공부는 말하고 쓸 때 되더라고요. 말하고 쓸 때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말하고 써봐야지만이 진짜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지 그게 내 것인지를
1: 네.
0: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소유를 늘리는 공부가 아니고 공유하는 공부,
1: 아.
0: 나누는 공부, 베푸는 공부가 저는 진짜 공부다.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당연히 그 생각했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입신양명과
1: 예.
0: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본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들공의 아비부 스승부인데 그 아비나 스승을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아비나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죠. 그럼 공부를 왜 하냐.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뭔가 남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직장 나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했는데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막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었던 것은 그냥 읽고 듣고 나만을 위해서 내 소유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여서 그랬구나.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먹었어야 되는데
1: 네.
0: 써먹는 데까지를 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시험 잘 보고 내 성적 올리고 내 등수 높이는데 이 위한 공부여서 공부가 재미없었던 게 아닌가.
1: 나만 알고 있는 건 공부가 완성이 된 게 아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네. 이끌어줄 수 있어야 네. 진짜 그게 공부다.
0: 네. 그렇게 했을 때 아 공부 아 이래서 맞아 공부를 해야 돼.
1: 네.
0: 아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라고 알았을 때 다시 또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순환해야 되는 건데 막혀 있었던 거죠. 그냥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1: 네. 근데 3년 전에 진짜 공부 책을 처음 내셨는데 최근에 또 새로 펴셨어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0: 아 우선 이제 그 전에 냈던 것은 청소년 대상이었고요.
1: 예.
0: 이번에는 이제 그 어른 높으실 수 있게끔 어른용으로
1: 네.
0: 한 거고.
1: 청소년 대상, 기성 대상은 메시지가 좀 다릅니까?
0: 아니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정말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절감했거든요.
1: 예.
0: 하나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1: 네.
0: 모든 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그러니까 요 시대는 그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우리 중장년 청년들 뭐 저는 이제 중장년도 이제 지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제가 경험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사실 청소년기 학생 시절에는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성세대가 돼서 하는 공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기성세대는 어떤 공부를
0: 그러니까
1: 해야
0: 이제
1: 되는 겁니까?
0: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면 왜 공부를 했나.
1: 예.
0: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1: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 잘 풀고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1: 예.
0: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디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런 그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직장 소속도 벗어나고 이렇게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것저것을 다 잘하고 이게 평균이 높았어야 돼. 구경수 평균이.
1: 그렇죠.
0: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평균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무엇 하나, 남보다 좀 뭐 잘하거나, 뭐 남보다 더 그걸 좋아하거나,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그 하나, 그걸로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살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50에 저는 나왔는데, 이제 뭐 60까지 한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120살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 길고 그런데 그 기간을 살아내려면은 그러니까 이 뭔가를 많이 아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건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많이 해서 뭐 많이 알다 대답을 잘한다 뭐 문제를 잘 푼다 문제 인공지능이 제일 잘 풀고요.
1: 예.
0: 결국은 그 이후에는 그 어찌 보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 문제 내는 사람, 뭔가를 자기가 안 것을 말하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그 어찌 보면 나만의 어떤 콘텐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먹히는 시장에서
1: 네.
0: 팔리는 그런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팔아먹으려면은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말하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아는데 이제 그 기본 전제는 듣기와 읽기가 많이 돼 있어야지
0: 그렇죠.
1: 나오는 거잖아요.
0: 그건 그렇죠.
1: 예.
0: 그거는 이제 그건 기본입니다.
1: 예.
0: 문제는 그 전에는 듣기와 읽기만 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말하고 쓰려면은 듣기 읽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이때 듣기 읽기는 되게 재밌어진다는 거죠. 의미 있어진다는 거죠.
1: 네, 네.
0: 말하고 쓰기 위한 읽기 듣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공부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때 공부하려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 동기가 있어야지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0: 예.
1: 예. 그거 어떻게 나한테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0: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엄마가 막 공부해라 한다고 예. 동기부여가 막 돼가지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공부하려다가 엄마

0: 잔소리 하면 책을 덮게 되죠. 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마치 그게 동기부여가 될 줄 알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막 그건 잔소리를 막 하셨잖아요. 하등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0: 네. 자기가 공부법을 좀 저희가 제대로 배워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서 예. 예. 나머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좀 얘기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26.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도 이상 기온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기온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국에서 오늘 경상권의 기온이 가장 높은데 현재 경북 김천이 32.2도까지 올라 가장 기온이 높고 대구나 경주, 함양, 밀양, 의성 등지로 31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도 현재 기온이 30.5도,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점차 제주에 내리는 비가 밤부터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오늘은 지금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찬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강우량을 보면 남부지방이 20에서 최대 80mm 이상 예보되어 있고요. 제주도도 30에서 80, 많은 곳 산지로 12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곳곳이 높거나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제주나 일부 남부지방으로 비가 오면서 기온이 높은 상황 유지하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의 기온 내일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2거래일 연속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12.23포인트 상승한 8,788.38에 코스닥은 24.77포인트 하락한 1,050.0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치에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외국인 순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10%대 급등하며 35만 원 넘어서는 등 신고가 경신했고 SK하이닉스 1%대 상승했습니다. LG전자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등 LG그룹주 강세를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들 네이버와 두산, 한미약품과 삼성물산 상승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전선주, 통신주 강세였습니다. 반면 MLCC 관련주와 스페이스X 관련주, 리튬 관련주와 통신장비, 제약바이오주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50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반도체 수출 초호황으로 지난달 우리 수출이 871억 5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5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3월 872억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두 달 만입니다. 월 수출은 3월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신현송 한은총재는 오늘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매우 강력하다며 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딜레마가 적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이 훨씬 많다며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일곱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원유를 국내로 운송 중입니다. 앞서 홍해를 통과했던 우리 유조선 6척 가운데 4척은 지난달 국내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부 한국 유조선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뒤 우회 항로로 홍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칩 빅3가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했습니다. 현재 이들 빅3의 합산 시총은 아람코, 엑손모빌, 쉐브론 등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의 합산 시총보다 22% 높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6월 14일까지 고객이 요청하면 충전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카드 잔액 100% 환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의 임금교섭에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최대 80mm 이상, 제주에는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어제였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여섯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자 각국이 우회로 확보부터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에 나섰는데요. 이런 변화에 최근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로 앞으로 10년 해운 산업의 슈퍼사이클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수주가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한미조선협력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가 한국 조선업에는 오히려 수혜가 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네.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2: 예.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59분 대략 한 11시 정도였고요.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의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사고 현장에 7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고 이번 사고로 5분이 돌아가셨고요. 두 분은 대피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화상을 좀 전신화상을 입어서 이 전신화상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좀 상당히 좀 위중한 상태라고까지 현재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은 일단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일단 오늘 회사 측에서 나온 추정 얘기는 화약 세척 작업을 하다가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정도만 회사 측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 측과 이제 경찰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이제 공식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2018년도 2019년 두 번 이미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 공장이라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고 숨진 직원들에 대한 뭐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부상을 입은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라는 대국민 사과 내용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직후에 바로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 얘기를 했고 원인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 지시를 내린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이틀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도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바깥에서 하는 대규모 유세, 뭐 로고성을 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단하라는 등 이 자제령을 내려서 애도의 뜻을 함께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2: 네.
1: 증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급등했다고요?
2: 예,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3.8% 코스피가 올라서 8,788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8,874까지 가서 8,900선 근처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2.3%가 또 떨어져서 1,050에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오늘까지 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4거래일 동안 좀 대략 10% 이상 지수가 더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800선 돌파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었고 잠시 후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 2천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첫 기업이 됐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개인이 코스피를 동반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기관이 2.5조가 넘게 순매수했는데 역시 상당 부분은 금융투자 쪽 ETF 자금이 들어와서 오늘은 사실 개인들이 ETF 또는 이제 개별 종목 이렇게 대규모로 주식을 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이 오늘 1,510원대를 넘었다라는 거 환율이 이렇게 장이 좋은데 환율이 또 급등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외국인이 또 3조 원 넘게 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급등장이 이어졌는데 반도체 관련된 국내 호재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GTC 행사가 이번 주 예고가 돼 있고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예고돼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다음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컴퓨텍스 행사가 예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라고 하는 개발자 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AI와 관련된 또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뭐 나오거나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이른바 반도체 슈퍼위크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기대치가 좀 있는 거고요. 또 국내에서도 젠슨황 CEO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컴퓨텍스라든가 이런 행사에 또 젠슨황 CEO가 방문을 해서 여기서 나올 얘기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AI 관련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 또 젠슨황이 국내 방문하는 데 따른 수혜주들 뭐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가 LG그룹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10%가 올라서 34만 9천 원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35만 4천 원까지 갔었고 하이니스는 초반에 약세를 가다가 장중에 상승세로 돌아서서 236만 3천 원 1% 조금 넘게 올랐고요. 장중에는 240만 원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시가총액 2천조를 넘었다고 네. 하는데 뭐 하루 만에 10% 올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과열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였었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좀 못 올라간 편인데 하이닉스에 비해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첫날부터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방송할 때도 삼성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에서 앞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0% 넘게 오르고 하이닉스는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시총 격차가 다시 300조 원 이상으로 좀 벌어져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선다.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시각은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때 지난주에 관심사였냐면 닷컴 버블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스코 시스템즈가 당시 시총 1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선 이후에 시총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좀 주목을 됐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넘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초반에 그 주말 사이에서 나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좀 계속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한 350조 내외, 하이닉스는 260조 내외 얘기가 좀 돼 있고, 그러니까 대략 한 100조 원 정도 영업이익 차이가 나는 거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500조 내외, 하이닉스는 350조 내외까지 영업이익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0조, 내년에는 한 150조 정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영업이익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던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화제성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한 투자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5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 엄청나네요.
2: 지금 삼성전자 최대치가 49만 원이거든요. 노무라증권에 그거보다 거의 두 배인데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시총이 삼성전자가 5천조 원을 갈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250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234만 원까지 236만 원이었으니까 뭐 얼마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좀 왜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박하게 평가를 했냐. 근데 이게 근거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 ETF 상품을 보니까요.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더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주에 방한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 주들이 올랐다는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 오늘 그 기본적으로 올랐던 건 LG 그룹주,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한 로봇주.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서 로봇주들 하고, 그러니까 기아는 상대적으로 해서 좀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주 중에서도 조금 대형주, 그다음에 현대차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 또는 LG 그룹과 연관성 높은 종목들만 중심으로 올라서 로봇주도 전처럼 다 오른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이한 거는 네이버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15% 정도 올랐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젠슨 황 CEO 방안에 따른 뭐 수혜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LG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이버 오늘 18% 올랐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로보틱스 중에서는 로봇주 중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렇게 좀 올랐는데 LG그룹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구광모 회장을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처음으로 좀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게 좀 주요한 어떤 그런 이유가 좀 됐다고 해석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젠슨 황 CEO가 분당의 네이버 신사옥 1784라고 그러는데 이 신사옥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이해진 GIO를 만날 예정 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 네이버가 이 신사옥 그러니까 1784라는 신사옥은 로봇 친화형 건물로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되게 화제가 됐던 건물인데요.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숨은 로봇 관련주다. 이런 해석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아무래도 클로바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소버린 AI 관련된 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와 이 AI 관련된 협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 엔비디아가 한국에 제공하는 26만 장의 GPU 가운데 6만 장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협력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오늘 카카오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네이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5월 수출 정리해 주십시오.
2: 예, 짧게 말씀드리면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 전달보다 1년 전에 비해서 53% 증가해서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다시 경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169%가 급증을 해서 371억 달러. 아, 이거 역시 월간 기준으로 수출의 1위,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고, DRAM 수출이 369%, NAND가 206% 각각 증가를 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42%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석유 제품도 늘었고 컴퓨터, 석유화학, 선박 등이 좋았는데 자동차는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근데 자동차도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는 수출이 늘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무역 수지가 269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해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고, 무엇보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무역수지 흑자 누적이 1,019억 달러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역대 최대치인 952억 달러를 불과 5개월 만에 뛰어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
1: 온 세상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공개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투자하기 참 어렵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경제쇼랑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 특집 공개 방송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본질이 대체 뭔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제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경제쇼 유튜브 채널 영상 클립 내용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3: 최근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일명 장보고 N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아니, 경제 코너에서 웬 군사무기 이야기냐고요? 그 이유는 이 잠수함의 심장인 SMR 기술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0MW 이하급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대형 원전을 더 작고 유연하게 만든 차세대 미니원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SMR이 앞으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공용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 전기가 부족한 오지나 바다 위 해양 플랜트까지 어디든 필요한 곳에 쏙쏙 설치할 수 있다는 게 SMR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기술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용 SMR과 차세대 소형 원자로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SMR은 이제 우리 산업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SM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곧 타결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 조선업에는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이자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의 연구원인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여섯 번째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돼 있으니까 그 우회로인 이제 홍해를 통해 가지고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이 나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이제 이런 사태를 지금 조선업에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2: 조선업에서는 일단 이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일이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경제 전체에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사태가 먼저 끝나길 바라고 있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선박 가격이 일부 오른다든지 새로운 선박 수요가 생긴다든지 중국과의 네. 경쟁에서 좀 다른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든지 이런 면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좀 좋은 기회다라는 두 가지가 상반된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안 좋기도 하지만 좀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은 좀 여러 항로들이 또 개발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산업계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 네, 일단 유조선만 보면 우리가 중동에서 필요한 기름의 7, 80%를 가져오는 그 항로가 있습니다. 메인 항로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중동에서 기름이 많이 못 오다 보니까 네. 이미 이거를 소위 대서양 연안이라고 하는 남미나 아프리카나 미국에서 필요한 석유나 석유 제품을 가져오는 선단이 이미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2: 네, 근데 이제 그 항로로 가게 되면 뭐 50%, 100% 심지어는 거의 두 배 이상 더 멀리 운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부에서 네. 큰 배가 항구로 오려면은 대서양을 일단 횡단한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중동에서 한국까지 와야 되니까 거의 그 배 길이가 운항 길이가 두 배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못 지나가면은 아프리카 밑에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1: 아.
2: 그러면은 똑같은 석유인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만 킬로미터로 오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2만 킬로로 와야 되니까 같은 양의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서 배가 두 배 이상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면은 뭐 배를 발주하는 선주라고 하나요? 그런 선주사들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까?
2: 근데 이제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가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필요한 배가 많으니까 발주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애매한 게 뭐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끝날 것 같다, 뭐 주말에 끝날 것 같다 하면서
1: 네.
2: 이게 뭐 이렇게 질질질 끌어가지고 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1: 네.
2: 일단 그 배를 운항하는 선사나 배를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사태가 곧 끝난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아직은 발주의 움직임은 없는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합의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1: 예.
2: 다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중동의 에너지 기반 자체가 많이 훼손되거나 흔들리게 되면 이제 대규모 유조선 발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네, 선주들도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는 상황이군요.
2: 네.
1: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도 많이 하지만은 카타르로부터 LNG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타르는 또 천재지변이라고 하나요? 그런 포스마주라고 하는 거를 뭐 늘렸다고 하는데 이런 LNG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LNG를 수입하는 그런 업계들도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석유도 문제지만 석유는 그나마 이제 좀 우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2: 이제 호르무즈에 막히면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거나 뭐 UAE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현재는 뭐 막힌 물량의 한 30, 40%는 이제 우회가 돼서 나오니까 이제 또 다행히도 이 대서양 연안의 여러 국가들이 석유 생산을 좀 등산을 해서 현재는 이제 한 전 세계 석유 필요량의 6에서 10% 정도가 이제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LNG는 카타르가 전 세계 LNG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UAE랑 합쳐서 20% 정도 되는데 이건 우회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증산하고 뭐 호주에서 증산하고 이런 다른 나라가 증산을 해줘야 되는데 가능한 증산 일정은 이제 사실 올 가을부터 예정이 돼 있고 이 증산을 통해서 막힌 물량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는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러니까 1년 이상은 전 세계 시장에 LNG가 부족한데 왜 지금 당장 그러면은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느냐?
1: 예.
2: 보통 이 LNG를 북반구가 많이 쓰고요. 북반구가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에는 LNG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고 있고 지금 유럽이 벌써 우리나라 8월 불볕더위 이상의 더위가 지금 덮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한 더위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되다 보니까 LNG 업계에서는 이미 지금 긴장감이 돌고 있고 만약에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사태와 이상 기온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올 여름이 만약에 엄청나게 덥고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안 풀리면은 전 세계 LNG 가격이 2022년 3년 그때 이제 현물 가격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올랐습니다.
1: 엄청 올랐었네요.
2: 엄청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미 좀 돌고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뭐 LNG를 미국이 수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시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2: 미국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뭐 캐나다부터 해서 미국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제 올해 새로 생산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1: 예.
2: 그 프로젝트들의 물량이 카타르를 다 대체할 수는 없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하반기 이후에 생산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다가오는 여름에 어떤 LNG 물량 부족은 이제 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 LNG 플랜트라는 게 카타르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그 셧다운을 공장을 끈 상태인데 이거는 아주 낮은 온도의 물질 다루다 보니까 설령 내일 당장 이란하고 미국이 합의를 하고 통항이 자유로워진다더라도 거기서 정상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데는 전문가들 예상한 두세 달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6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만약에 합의가 됐다.
1: 네.
2: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두 달 만에 물량이 나온다. 그래도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LNG 가격의 영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피하기가 어려운 확률적으로 올 여름은 좀 비싼 LNG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LNG는 겨울에 좀 수요가 올라간다고 하신 거죠? 난방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2: 네. 이제 한여름에 일단 발전 수요로 한번 수요가 좀 올라가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다시 줄어들었다가 겨울에는 발전 수요 더하기 난방 수요가 오기 때문에
1: 네.
2: 사실 겨울이 가장 피크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그 많은 LNG를 혹은 천연가스를 한 번에 주문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초가을부터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수요, 그다음에 가을부터의 비축, 겨울에 이제 최대 수요 이게 다 겹쳐서 이 전 세계 천연가스 업계는 이제 8월 이후부터 항상 바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정말 빨리 끝나야 되고요. 6월 중순, 6월 하순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석유랑 별개로 천연가스와 LNG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은 상당히 피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정말 시계침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제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올 2월에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좀 조용한데 이제 권 대표님께서는 이 마스가라는 용어를 일단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단 이게 왜 그러신 거죠?
2: 제가 이제 이 한미 조선 협력 사항 관련해서
1: 네.
2: 뭐 여러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논의를 이제 많이 했는데 특이한 게 이 용어를 단 한 명도 미국 사람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용어를 쓰면은 좀 약간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1: 네.
2: 이게 미국에서 이 마가 그 영어 발음을 매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매우 미국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 특정 계파가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당 계파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3: 네.
2: 근데 우리가 한미조선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한미조선협력 하자라는 것은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특정 정당의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가 초당적인 이슈인데 우리가 이걸 초당적인 이슈라는 걸 뻔히 알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 세력만 좋아하는 단어를 자꾸 쓰면은
3: 네.
2: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불쾌한 거예요.
3: 그러가네요.
2: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한미조선협력을 말할 때 항상 정확하게 쓰는 단어가 US Korea Shipbuilding Alliance라고 항상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 단 하나의 자료에도 마스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3: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3: 네.
2: 좀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만든 조언인데.
3: 신조어죠.
2: 예.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막 즐겨 쓰다 보니까
3: 아.
2: 이게 내 나중에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3: 예.
2: 우리나라 뉴스를 이제 영어로 해서 영어권에서 뉴스가 나올 때 왕왕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3: 아, 오히려 한국 언론의 뉴스 타이틀에 마스가가 나오는군요.
2: 네, 네. 그거를 이제 영자 신문이나 영어 뉴스에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니 이거는 이벤트성 단어지 왜 제가 자꾸 쓰냐
3: 네.
2: 하고 해서
3: 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2: 네, 그래서
3: 거군요.
2: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가급적 쓰지 말고
3: 네.
2: 네, 미국 사람들이 컴포터블 편안해하는 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3: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한미조선협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미조선협력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경과 조치가 된 상태예요?
2: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3: 네.
2: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 나오고 대통령 간의 이야기 나오고 해서 뭐 몇 달 안에 뭔가 발주가 많이 나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한 것 같으나

0: 사실 미국은 거대한 나라이고 미국 안에서 이 문제는 이제 뭐 이 문제를 인식한 건 10년이 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심각하니까 좀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온 것도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1: 네.
0: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치, 분석,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동맹국과 협력을 해서 미국의 조선업 능력을 좀 다시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 문서, 네. MAP라는 문서가 이제 올 2월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참고로 조선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해군입니다. 미 해군.
1: 아, 해군입니까?
0: 네. 그 우리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1: 많이 다르네요.
0: 네. 해군에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총괄을 하는 게 미국 조선업 산업의 가장 큰 수요자가 해군이다 보니까 해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선 정책을 관할을 뭐 좋든 싫든 합니다. 그 해군이 이제 올 5월에 지난달에 이제 또 앞으로 해군은 미 해군은 어떻게 배를 확충할 것인가라는 네. 이제 그런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동맹국의 도움 받아서 군함을 좀 빨리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그들의 해군 문서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문서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밑에서 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초당적 법안들이 몇 개 이미 나와 있고요. 쉽스 액트라는 대표적인 법안이 있는데 그런 법안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쉽스 액트가 거쳐갈 상임위가 11개입니다.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많죠.
1: 많아 보이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임위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속도만큼 발주가 나오진 않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뭐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을 바라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5월에 발표했다는 그 미 해군의 그 함정 증설 계획이라고 하나요? 방금 네. MAP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몇 척을 몇 척으로 증가를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0: 네. 3번 자료 띄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그 전투함은 이제 291척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이 미국 해군력을 그 의무화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 법에는 355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 해군은 지금 법을 못 지키고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다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해군 참모총장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좀 우스갯 얘기입니다만 이런 상황이니까 291척과 355척의 격차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040년까지 355척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확한 계획을 냈고
1: 네.
0: 어떤 배를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서 하겠다라는 좀 제법 상세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에 따르면 이제 소위 핵이 들어가는 핵 추진을 하는 이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은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가급적 하되
1: 네.
0: 거기에 들어가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듈은 동맹국에서 좀 도움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에 쓰는 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배도 있고 지원함이나 다른 이제 수송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원함이나 수송함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배는 이제 배 구조물은 상선과 비슷하니
1: 네.
0: 이거 동맹국에서 지어오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동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 공군이 특히 그런 취향이 매우 강한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질로써 양을 압도한다라는 그런 그 철학이 강했습니다. 미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좀 버려놨어요.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첨단의 항공모함을 할지라도 보급품이 제대로 오지를 않고 병사들이 이제 뭐 먹을 것이나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근에 미국의 가장 최첨단 항공모함에서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식사 보급이 잘 안 돼가지고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미 해군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건 미국이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배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하겠다. 의회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진일보하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은

0: 발주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 계획에 있는 동맹국이 세속적이지만 한국인가요?
0: 뭐 거기서 말하는 네. 거는 이제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뭐 미국을 봐도 그런 자기들이 조선을 의지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한국 조선업이 가장 그 규모나 기술력이나 이런 걸 탁월하기 때문에 네, 한국을 뭐 여러 차례 여러 번 명시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1: 사실은 이 한미 조선 아 이게 마스가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신조어다 보니까 단어여서 표현이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미 조선협력 관련해서 그 규모가 과거에 그 당시에 1,500억 불 정도로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우리가 뭐 자본을 넣고 등등 사업에 그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뭔가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0: 네, 그 이제 이거는 MAP라는 또 다른 자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1: 네.
0: 사실 그 전에는 미국에서 비슷한 자료에 항상 강조하는 게 동맹국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고 미국 조선소를 좀 이렇게 다시 좋게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 많았는데
1: 네.
0: 이번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은. 브릿지 전략이라는 걸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1: 예.
0: 그전에는 외국에 도움 받더라도 배를 미국에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만. 네. 근데 이 브릿지 전략이라는 건 배 일부를 배가 10척을 같은 배를 발주하면 은 그중에 2척은 아예 한국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8척 중에 4척은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만들고 마지막 4척은 미국에서 다 미국산 부품으로 만들자라는 소위 단계를 두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브릿지의 의미가 앞서 있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다리.
1: 예,
0: 그 다리의 네. 개념이 한국에서 필요하면은 아예 배를 만들고 그 배 만드는 과정에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교육도 받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지 직접 보고 배운 다음에 그 역량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다.
1: 네.
0: 사실 그러한 그 표현 자체가 미국에서는 약간 금기어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뭘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걸 못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보면
1: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거예요.
0: 네, 그렇죠.
1: 반도체 전 세계 1등 하고 있는데 네.
0: 저희가 뭐 30년 지나서 30년 네.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아프리카를 비하한 뜻은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우리가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서 배워서 일부러 아이고. 만들어 오겠다.
1: 네.
0: 이런 뉘앙스예요.
1: 아이고 미국 뭐 입장에서 역체감이 확대네요.
0: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그 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은 아닐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입장은 국가 정책으로 민간 시장에 상당히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게 미국 조선업이 망가진 이유 자체가 반시장적 원리인 법안, 그 존스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미국 안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그 배는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이 100년이 넘은 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법 때문에 사실은 미국 조선업이 망가진 거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규제 때문에 망가진 조선 산업인데 뭐 자꾸 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보조금을 걷고 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정책 자체가 좀 넌센스고 그냥 미국 안에서 배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고 웬만한 배는 그냥 밖에서 사옵시다. 사실 그런 비판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협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비판자의 목소리를 따르면 우리는 더 좋아요.
1: 아 그렇군요.
0: 한국에서 그냥 배 사오자는 거예요. 사실 극단적으로.
1: 네.
0: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일은 안보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까 미국이 결국은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중국한테 중국 해군하고 어떤 태평양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 미 해군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지배력이 위협받겠다. 위협받고 있다. 이미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 군함을 다 사온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군함을 외국에서 다 사오는 그런 나라는 단연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비싸더라도 웬만하면 다 자기 나라에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오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국내 세수와 수리 기반이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하 잠수함 프로젝트가 그런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미 조선 협력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한국의 전투함 만들어가면

0: 네. 지금 방금 또 답변 중에 잠수함 말씀하셔가지고 또 잠수함 쪽을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보면은 요즘 조선업계 최대 화두 중에 화두가 이건데 60조 원짜리. 아,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을 출발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성능을 과시했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어떤지 전해주시겠어요?
1: 사실 굉장히 지금 과열돼 있습니다.
0: 아, 과열돼 있습니다.
1: 과열돼
0: 저만 해도 지금 이러니까 과열돼 있죠. 네. 네.
1: 이게 왜 과열돼 있느냐. 네. 조선업계 최대의 고민은 이제 이 업황의 사이클입니다. 이제 조선업은 보통 보면은 한 10년 중에 3년은 좋고 7년은 어려운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0: 예.
1: 왜냐하면 이제 배라는 게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뭐 시장 구분이 없이 배는 나라 사이에 물건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시장 좋으면 발주가 막 됐다가 해운 시장이 안 좋으면 발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 좀 안정적인 물량이 길게 있으면 좋겠다.
0: 아, 모두의 꿈인가
1: 모두의 거군요. 꿈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뭐 올해 수주했다 하면은 이 캐나다 잠수함 자체를 납품하는 그 일정이 일단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잠수함이라는 거는 이 한 몇 년 쓰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수리를 네. 해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 수리를 이제 잠수함을 40년을 쓴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 여러 번 하는데 할 때마다 배를 새로 만드는 가격에 뭐 한 10% 20% 많게 30%까지 또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수십조짜리 사업이 되느냐. 잠수함을 처음 납품할 때는 사실 전체 사업 이 매출 기대 매출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 한번 납품하면 한 40년 씁니다. 그 4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매출이 발생한다. 이게 매력입니다.
0: 네, 매력이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만의 매력도 아니고 독일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여기에 전력 투구, 우리도 전력 투구. 그래서 이제 좀 과열된 상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국이랑 독일이 좀 경합이 세게 붙다 보니까 그러면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 현재 이제 캐나다 안에서도
0: 네.
1: 한국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독일도 네. 매력적인 제안을 하니 두 개 다 취할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캐나다 해군과 캐나다 GDP 규모를 봤을 때는 이 잠수함을 6척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을 운영하는 그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수함 한 대에 여러 이제 그 군인들이 붙어야 되고 부대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잠수함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혀 다른 한국의 도산 안창호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의 2일 212입니다.
0: 네.
1: 그 잠수함 클래스하고 전혀 다른 건데
0: 아.
1: 전혀 다른 거를 섞어서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0: 그러겠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분할 발주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높지 않고
0: 네.
1: 아마 이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라고
0: 네.
1: 보시는데 저는 이제 51-4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 아, 완전 팽하다는 건가요?
1: 아니, 이제
0: 우리가 51로 조금 높다는
1: 네,
0: 건가요?
1: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51-49로 말씀드리냐면
0: 예.
1: 50-50은 너무 이제 너무 냉정한 이야기고
0: 아, 네. 네,
1: 의지를 담아서
0: 아, 정치적인 숫자인가요?
1: 네, 51-49로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발표나 이런 결정은 언제 정도 나는 걸까요?
1: 빠르면 6월 말이고 아니 뭐 네. 7월서 늦어도 8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는 네. 이제 이 2분기 말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팀 코리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 네, 이거는 이제 하나 오션이 그 주 계약자, 그다음에 한국 안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돼 있고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잠수함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납품 시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한 회사가 다 이걸 처리하기는 녹록지 않고 나눠서 이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잠수함하고 독일 잠수함하고 이제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도 고민이 많습니다.
0: 어떻게 좀 다른데요?
1: 이제 캐나다가 이 잠수함이 필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패트롤 서브마린입니다.

0: 합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은. 근데 캐나다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안선 길이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북극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지 않는, 그런 그 굉장히 미개척지가 대부분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잠수함은 물에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항해를 하고 작전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사실 그런 목적에서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맞는, 핵 잠수함이 맞는데, 핵 잠수함을 캐나다가 운용할 만한 예산은 없으니 재래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중에서도 좀 크기가 큰 잠수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
1: 우리나라께
0: 예, 유리한데,
1: 네.
0: 근데 캐나다 군이 그동안 그럼 누구하고 손발을 수십 년간 맞춰왔느냐? 그거는 나토군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핵심은 유럽 쪽 나토의 핵심은 독일이죠.
1: 예.
0: 그러니까 캐나다 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독일군하고 독일군 혹은 독일의 무기 체계라는 건 나토와 다 호환되니까 익숙한 체계를 쓰고 있다가 한국군 체계가 오면 이건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례를 들자면 우리가 한때 이제 불곰 사업이라 그래서 러시아한테 차관을 주고 나서 그걸 이제 돈이 아닌 러시아 무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1: 예.
0: 그때 받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지고 도움이 됐으나 당시에 그 무기를 운영했던 군인들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무기 체계가 오니까 이거는 같은 걸 정비해도 매뉴얼도 다르고
1: 네.
0: 방식도 다르고 부품도 달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뭐 꼭 이 불곰 사업이 다 그 100% 비길 건 아니지만은 캐나다 군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써야 되니까 예,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미국이랑 캐나다가 손잡고 한국의 품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네, 저도
1: 들고
0: 저도 그렇게 예, 간절히
1: 뭔가 프로젝트 100호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잠수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용 선박을 원하는 나라가 뭐 북미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0: 네. 사실 이번 이란 전쟁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로 변화된 세계의 어떤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미국이란 단일 패권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 지역 분쟁을 미국의 과거에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단기간 종식을 시켰는데 지금 러우 전쟁 4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1: 네.
0: 이란 전쟁도 사실 끝난다 하는데 사실 뭐 어제 뉴스만 봐도 다시 또 서로 간에 이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특히 이 불꽃이 바로 이제 튀고 있는 유럽과 중동은 재무장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야 뭐 방산의 어떤 그 기존에 해오던 게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는데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방산 기반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제의 생명선은 이제 해상 수송로인데 해상 수송로는 사실 잠수함이 있어야만 완벽하게 그거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건데 잠수함을 제대로 운영한 나라가 지금 중동 국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예. 잠수함, 뭐 수상함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안에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까지 제가 볼 때 중동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방위산업의 수요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지만 동남아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지금 중국이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볼 때는 필리핀 앞바다, 베트남 앞바다인데 이미 중국에 나온 지도를 보면 중국이 점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중국의 영토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모든 중국 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땅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바다가 다 중국 거라고 이미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이미 베트남, 필리핀, 중국 뭐 이렇게 영토 분쟁, 바다에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이 서해로 밀고 나오고
1: 네.
0: 중국이 대만으로 밀고 나오고 중국이 일본 쪽으로 밀고 나오고 이게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이게 이제 불이 뭐 온도가 낮아진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발생할 일이고요. 이걸 막으려면 각 나라가 중국 해군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이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의 핵심은 잠수함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선업에서의 앞으로의 큰 어떤 성장 모멘텀은 방산이고 그 방산에서도 수상함도 중요하지만 잠수함 분야가 앞으로

0: 조선업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1: 말씀을 들으니까 한국 조선산업이 뭔가 잠수함이라는 굉장히 어떤 큰 모멘텀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짧게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라든가 등등 풀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조선산업을 전체적으로는 지금 기회의 중간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조선산업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는 조선업을 그동안에 사람들이 힘들게 땀 흘려 노동을 하는 일종의 그 3D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래 조선업은 바뀔 것입니다. 네, 어떤 방산 수요와 에너지 전환을 기대하는 어떤 최첨단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뀔 건데 현재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일부 그런 과거 같은 어떤 힘든 노동과 첨단이 서로 겹치다 보니까 좀 전환기 있습니다만은
1: 네.
0: 더 많은 인재들과 자본이 투자가 돼서 미래에서 영속하는 그런 첨단 조선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정말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1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있어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록위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은 28.7도까지 오른 6월의 첫날이었습니다. 평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2.4도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오늘 울진이었습니다. 경주와 나란히 기록된 기온이 32.4도인데요. 전국 최고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 경상권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졌고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곳 백령도 20.7도까지 올랐는데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 산지에는 강수가 가장 강하게 지나고 있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비는 점차 밤부터 전남과 경남으로도 확대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남부지방으로는 20에서 최대 80mm 이상이고요. 제주도도 30에서 80, 최대 제주 산지로 12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중부와 주로 전라권 서쪽은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이 내일 아침 19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49분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당초 인명 피해 규모를 사망 6명, 부상 1명으로 발표했으나 아직 치료 중인 부상자가 있다며 사망 5명, 부상 2명으로 정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진체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중한 직원 5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관련해 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2차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해당 작업대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숨진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 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 캠퍼스 공장 내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독성 물질인 불소 5ppm가량이 대기 중에 누출되면서 11명이 눈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여 산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 3,600명을 임시 대피시키고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장비 가동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으며 근로자들도 대부분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8,700선을 넘으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 3.68% 오른 8,788.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8,874.16까지 치솟았지만 오름폭을 일부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09% 오르며 34만 9천 원으로 마감했고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북부지역 경찰이 지방선거 사건 100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6.3 지방선거 관련한 사건으로 모두 100건의 피의자 131명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피의자 2명을 송치하고 28명은 불송치, 불입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사건 75건의 피의자 10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포상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월드컵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면서 32강 진출 시 10억, 16강 진출 시 20억, 8강 진출 시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포상금 집행은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최대 80mm 이상, 제주에는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서 자세한 상황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사고를 의식해서 선거운동 로고송과 율동 등을 금지시키면서 차분하게 선거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에선 23.51% 투표율로 지방선거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호응으로,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따른 결과라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중동사태 짚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수정안을 이란 측에 보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방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중동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코스피가 8,788.38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주식 흐름 돈 워리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대전에서 한화 공장이죠. 큰 사고가 나서 5명이 숨졌습니다. 자, 여야가 이제 좀 선거운동, 요란한 선거운동 자제하고 일단 하지 않고 오늘은 좀 조용한 유세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3: 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5분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인명 피해가 아무래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로고송이나 율동, 뭐 유세에 대해서 뭐 너무 이제 기존처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금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뭐 양당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 중앙에서 지침이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네. 둘 다.
1: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양당 이렇게 이제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럴 때 양당이 이렇게 좀 선거운동도 요란한 거 자제하고 이러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뜻인데 네. 이틀 남았는데 양당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4: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뭐 후보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직자들이 이제 좀 과욕에 욕심이 좀 앞서서 이제 말실수 같은 거 했다가 논란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이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각 후보자들 입단속하는 게 저는 그 어떤 선거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세치 혀가 문제입니다. 우리 신주호 부대변님도 동의하시고요.
5: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남은 기간은 사전 투표도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들이 최대한 그 실수를 줄이느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이 이제 내일 하루 사실상 남은 건데
1: 네.
5: 내일 하루 동안 이제 큰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는 뭐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인 규명, 수습, 그리고 좀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 이거 이번엔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3.51%. 4년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3%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 신조 부대변님. 사상 최고치의 의미 뭡니까?
5: 일단 사전투표가 사실 그동안에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투표와 사실상 같은 효과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투표를 사흘 동안 한다?
5: 네. 예. 투표를 사흘 동안 하는 것인데 이제 지난번보다 지금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내놓은 분석들이 네. 15대 1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또 실제 분위기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투표를 안 하겠다. 투표 포기층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격전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해당 격전지에 계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가셔서 국민의힘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5: 그래서 저희
1: 민주당은 결집 안 하고 국민의힘만
5: 민주당은 이미 결집할 대로
1: 아니죠?
5: 결집을 한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5: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본 투표율이 만약에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자, 투표율 높은 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3: 뭐 사실 열어봐야 알겠죠. 네, 사실 뭐
1: 까봐야 한다
3: 네.
1: 뭐 이런 표현 네. 조금 예, 예.
3: 네,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는 이 마음을 조금 비교적 일찍 정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지방선거의 성격 자체가 뭐 각 당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더 힘을 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해주셨을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사전 투표의 의미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이동수 대표님. 네. 부동층이 제법 많더라고요. 예. 막 18%, 20%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꽤 많이 나오는데 아, 우스갯소리로 투표장 가면서 결정하는 분도 있다면서요. 아 이거 누구 찍지 하면서 걸어가면서 거기 투표장에서 줄 서서도 막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토론에도 토론에 보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여하튼 어떤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기존에 뭐 몇 퍼센트 뭐 60% 이하면 뭐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6% 넘으면 뭐 진보 정당이 유리 이랬었는데 그 수치의 문법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4: 저는 이제 투표율이 과거에는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고 여겨졌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과거에는 민주당이 이제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었는데 이제 중장년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일정 부분 유지됐던 반면에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굉장히 들쭉날쭉했었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건 곧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참여했다는 뜻이고 네. 청년들의 지지가 높은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정당이 유리하게 이제 여겨졌었죠. 근데 최근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앞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청년층의 보수 정당 지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좀 결집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서요. 네. 과거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선거의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분기점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1: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적극 지지층이 얼마나 또 투표장으로 많이 가냐 이게 이제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자 짧은 퀴즈 광역단체장 16개 중에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 몇 개 국민의힘 몇 개
3: 저는 지금 제일하면 안 되는 발언이 이거라고
1: 아,
3: 생각합니다.
1: 진짜요?
3: 지금
1: 총으로만 그, 생각할까요?
3: 네, 그냥? 아니 뭐 다른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네. 뭐 우리 이동수 대표님 생각도 궁금하고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를 시작할 때 뭐 15대 1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15개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그게 결코 저는 선거에 좋은 영향을 작동하는 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영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여론조사 이제는 공표 금지 기간이지만 그 직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보수 지지세가 좀 빠르게 결집하고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몇 개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일단 서울 그다음에 이제 부산,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울산도 네.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뭐
2: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몇 군데 주목하는 데 있고.
3: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방금은 이제 뭐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이거 기준으로 네네. 좀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정원우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이제 열심히 이제 네,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이제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어쨌든 후보자들 토론회가 또 있었던 만큼 이게 어떤 막판 변수로 작동할 거냐 이런 것도 좀 보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2: 네. 근래 이동수 대표님.
4: 근래 이제 지방선거에서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때가 2018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민주당이 대부분 지역 석권을 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대구 경북 가져갔고 또 제주도가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이 세 석을 챙긴 거죠.
2: 네.
4: 근데 이제 한 두 달 세 달 전까지만 해도 박지원 의원도 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압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은 사실 그때처럼 막 무기력하게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전체 16개 중에 한 4, 5개 정도는 잘하면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직전에 선거 직전에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민주당에 이제 좀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딱히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이김으로써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좀 욕심이 앞서서 좀 무리한 장면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분위기가 2018년만큼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네. 신조 부대변님.
5: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 6군데의 광역단체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5: 일단 기본적으로 영남에 더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고 또 그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또 정원호 후보와 그 양천구청장 후보 간의 그 뽀뽀 논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아 이렇게 자질이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서울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 시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증폭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해서 영남의 5곳 그 6군데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수성 가능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두어 군데 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사실상 민주당과 동률 혹은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를 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6: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
2: 한 말씀.
3: 말 좀 하려고.
2: 아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하신대요.
3: 웬만하면 이제
2: 최고의.
3: 저희가 네. 좀 좋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에 있었던 뭐 GTX 철근 관련해서 뭐 오세훈 후보의 해명

0: 이 전 적절치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가 약속했던 어떤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되는 선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하고 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의미와 상징성 이런 것이 추경호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느냐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거라고 봐요. 추경호 후보가 뭐 경제부총리도 하셨었고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하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혹은 보수 정당이 계속 이제 대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해왔는데 그래서 대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지금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뼈아프게 하고 계신 상황이라 라고 보고 네. 부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저 신주호 부대변인과는 좀 다른 견해를 다른 전망을 하셨고요. 자, 지역별 이제 한 군데씩 가는데 이게 김관영 후보 유세차 밑에 이원택 후보의 운동원이 딱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지 마. 자, 뭐 물론 이 현장 가면 서로 뭐 차를 어디다 대니 이건 옮겨야지 우리도 공간이 생기지 뭐 이런 좀 마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그 한 장의 사진이 해프닝이긴 하지만 아 저곳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과열돼 있는 곳이구나. 과열 지수로 보면 전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을 한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도 이제 뭐 초접전이 아닐까 뭐 또 혹은 뭐 어느 후보 쪽에선 자기네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깜깜이 기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김관영 후보 쪽에도 많이 사람이 모이고 민주당도 또 당 차원에서 결집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김관영 후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8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송영길 전 대표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했어요. 힘 실어준 발언. 왜 전라북도에 민주당이 당력 집중하고 있나. 김관영 민주당 사람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이다. 이에 이원택 후보는 당의 원칙과 민주주의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송 전 대표가 당 떠나 있어서 그런지 당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신 선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야, 이 보니까 박성훈 최고위원님. 전당대회 전초전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영과 송영길의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일단 뭐 송영길 후보께서 네. 사실 뭐 이원택 후보의 사정을 이제 뭐 까내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 발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당의 자원이셨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돈을 주는 그 장면 때문에 그 영상이 이제 나왔고 뭐 대리운전비를 이제 주셨다라고 대리비를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이제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치를 최적게 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당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럴 만한 사안이기도 했고. 네, 그러고 나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하셨고 이 무소속 출마를 한 상황에서도 뭐 대통령과의 교감을 내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복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겨서 복당을 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당에서 공당이 마땅히 해야 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치 불복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명분이 없는 처신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상황에서 출마하고 출마해서 나 돌아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당은 뭐 허수아비도 아니고 이제 돈 주는 장면이 찍힌 사람을 이겼다고 다시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 당의 기강을 굉장히 해이하게끔 만드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미 후보가 나온 상황에서 이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뭐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저번 주에 조승래 사무총장 나와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이원택과의 형평성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경선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일단 좀 짧게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거울을 시켜놓고 이원택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는 그게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 이게 형평성 문제 그렇게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조승래 사무총장의 얘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 이거는 김관영은 제명, 이원택은 구명 뭐 이런 구호가 좀 먹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관영 전 지사만 이제 돈을 네. 나눠준 장면이 문제가 돼서 이제 쫓겨났다면은 제명이 된 거라면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냥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 네.
2: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시기에 이원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식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심지어 거기엔 또 도의회 업무 추진비를 좀 이렇게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안의 경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원택 후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제 보는 유권자들도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1: 네.
2: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지금 사안이 이렇게까지 흘러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관영 후보자 같은 경우가 저는 전략도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냐 무소속 후보냐 김관영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다가 어느새 점점 보니까 이게 친정청래 대 친이재명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누가 의도했던지 간에 유권자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송영길 뭐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가 이제 끝났을 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당내 어떤 지각 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예상이 됩니다.
1: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이다. 자, 8월 전당대회를 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도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지호 부대변인?
3: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승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호남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서 경고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3: 그런 만큼 이 전북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지방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가 한 발 앞선 상황에서 시작하느냐 그 판가름이 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전북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서 오히려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뭐 같은 민주당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만 민주당에 있는 친명 진영 그 반청에 계시는 의원들은 아마 김관용 지사의 당선을 내심 다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가 당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제동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 그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 모종의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북의 결과에 따라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더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이 실리는지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2: 이게
1: 네.
2: 그 재미있는 게 지난 22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북 지역에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24.41%가 나왔어요. 그런데
1: 네.
2: 이번에는 10.64%포인트 높은 35.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전남 광주랑 더불어서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1: 네. 전남 광주 합하면 아마 거의 제일 높은 걸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 찍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투표장으로 달려갔다는 뜻이고 보통 찍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를 심판해야겠다는 정서가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 전북 지역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그 심판론이 좀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민주당에는 결코 유리한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전북지사 사전투표율 전북 지역의 사전투표율 높은 거 이게 민주당의 불리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 평택을로 가봅니다. 자, 경기 평택을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에 서로 가짜다라는 이른바 범여권 정체성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 조국 혁신당 이혜민 총괄선대본부장 서로 상당히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민주당 그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원색적인 용어를 이렇게 막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 이렇게까지 싸우게 됐을까요?
0: 뭐 계속 그랬어요.
1: 계속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기 네. 위해서 싸우는 건데
0: 네.
1: 와 이게 약간 어느 뭐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이게 발언들이 네. 이제 좀 수위가 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적자 논란처럼 된 거거든요. 네, 약간 네. 정체성 논란.

0: 적자 논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민주당 적자다. 참 희한하죠. 이제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엄연히 한 당의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뭐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선거 전에는 이 조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저희가 이제 했었어요. 네. 민주당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고 근데 뭐 내부 절차를 거쳐 안 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좀 우군이고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탄핵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좀 빛의 혁명의 동지들이다 이런 이 동지의식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조국 후보가 이 평택에 출마를 하고 나서 뭐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친다고 쳐도 뭐 그것이 이제 진보 진영 간의 어떤 단일화나 선거 연대를 어렵게 했다라는 평가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뒤에 이제 평택을 해서 하시는 선거 운동의 모습이 국민의힘 제로를 외치면서 출마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영남 제로를 외치면서 계속 내내 선거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아까 쭉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처음에 어쨌든 조국 후보께서 평택을 나오셨을 때부터 이 김영남 후보에 대한 공세가 당 차원에서 집중이 됐어요. 사실 이 뭐 총괄 선대위원장 뭐 이런 선대 본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좀 유감스러운 것은 뭐 사무총장끼리는 그래도 좀 감정적인 비판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불과 네, 얼마 전에.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선거 운동에서 흔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감정적인 선을 계속 건드리는 방식으로 네. 공격을 이제 해왔고 그것이 이제 상호간의 공격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좀 조국혁신당이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1: 이게 이제 사실은 조국 대표가 여기 이제 나올 때 그 전에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아 이거 뭐 원인 제공 민주당에서 한 지역군데에서 될 수 있으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정서가 조국혁신당에서 좀 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나왔고 나온 사람이 보수 정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자기네 선명한 색채를 항상 강조하는 당이니까 또 그런 점을 공격하다 보니까 공천조차 당적 쇼핑하는 카멜레온. 민주당 오물 함께 뒤집었을 필요 있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신주호 부대변님 이게 나중에 연대와 뭐 통합 이런 거를 자기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주도하겠다고 조국 대표가 밝혔는데 이 앙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2: 제가 보기에는 합당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2: 지금 이게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국 대표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그 반감이 크진 않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은 가짜 민주당이다. 내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연 민주당 구성원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끼실지를 한번 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는 유의제명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의제명의 선두주자인 김용남 후보의 의회 입성이 필요로 할 겁니다.
1: 네.
2: 이재명계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조국 대표는 유의제명을 공격하면서 본인이 문 성향을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친청 그리고 친명 간의 명청 갈등이 이 평택을 해서도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서로 감정의 골을 너무나도 상하게 하고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건까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난타전이란 말이죠.
1: 네.
2: 그리고 이 난타전을 사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한 그 계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계제를 마련하는 것, 그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전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 이후에도 합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자, 짧게 여쭤볼게요. 신주호 부대변인께. 자, 그럼 유희동 후보가 있는데
2: 네.
1: 국민의힘.
2: 네.
1: 두 분이 이렇게 싸우면서 유희동 후보에게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면서 양쪽의 당이 더 결집해가지고 유희동 후보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2: 저는 유희동 후보가 여기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대표와 김용남 후보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저희가 지난 총선에 45.8%를 득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데 지금 유이동 후보가 그것보다도 못한 득표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고정표가 이 지역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피튀기는 혈투를 벌이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지역 유권자들께 밀착형 선거운동을 했었던 유이동 후보가 상대적으로 저는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1: 이거는 한 분한테만 더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
0: 네, 근데 이제 네.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박스권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했기 때문에 이 후보에 대한 지역의 평가가 이미 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황교안 후보라는 변수 외에도 유이동 후보가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지지율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이동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 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도 평소보다 덜한 편입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원효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잠실 철교에서 구리시계 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쪽 강변문호 성수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고요. 양재와 한남 나들목 사이는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광산에서 산월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주호 정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 정당 출신이죠.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내란 안에 큰 불은 잡혔지만 내란 안에 잔불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안에 잔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란 안에 잔불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큰 불로 번질지 모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이제 윤호계인 이명박근혜 구태 세력과 결별하고 경제 발전 실용 애교 한반도 평화의 길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이명박근혜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 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유세 지원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윤석열 뭐 세 명 감옥 갔다 온 사람 아니냐 옛날 역사 속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왜 박근혜 이명박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공소 취소 움직임 이후에 아, 좀 양쪽 비교해보니까 이분들한테도 공간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제한적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없을 것이다. 꽤 있을 것이다. 뭐 갈려요.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6: 일단 그 두 분이 간 지역들이 보면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갔었고요. 뭐 충북 옥천 충남
1: 처음에는 칠성시장 두 번째가
6: 예.
1: 서문시장.
6: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그리고 뭐 경남이라든지 강원권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이 보면은 보수 지 보수 세력을 좀 규합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근데 네. 아마 후보자들의 굉장한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와서 좀 본인 좀 도와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이랑 부산 이렇게 좀 중도층 정서가 강하면서도 정책 역량을 좀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가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역사 속으로 뭐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두 분이 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보수 세력을 좀 규합하는 정도의 뭐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큼 막 갑자기 막 보수 지지층이 들고 일어날 만큼의 영향력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분들이 이미 한번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처벌 받을 대로 받은 분들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정서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분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막 그게 또 뭐 국민의힘에 아주 막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냥 뭐 굉장히 뭐 나쁜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수에 도움이 되는 행보도 아니다. 그냥 좀 무색무취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네, 박성민 최고위원.
0: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효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앵커께서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대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 당연히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구도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지금 보면 뭐 지역 발전 이슈도 이 접전지마다 다 겹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집권했던 것은 뭐했냐 니네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상황에서 플러스 이제 계엄 이후,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이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지해 왔어도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끔 하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을 당했었고 사유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대통령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던 대통령들이 이렇게 등판을 해서 다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는 보수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전반적으로 주기가 쉬운 상황인 거고 저는 이것이 뭐 일부 보수 지지층은 집결할 수 있어도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 보수에서 지지를 철회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역결집의 명분을 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조숙래 사무총장도 아니 뭐 그쪽에 그 야당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이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결집할 거고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도 또 결집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좀 압축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2: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를 포기했었던 분들을 다시 투표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건드릴 수 있을 만한 효과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의 보수 정당의 얼굴로 계셨을 때가 네. 보수 정당의 황금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황금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그 과거를 어떻게 보면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오히려 그 과거를 희구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게끔 하는 견인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에서 분명한 그 영향력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계천 복원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토대를 마련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서울에 계시는 유권자들을 분명히 그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찍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영남에서의 영향력이 아직도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두 전직 대통령의 이 선거 지원을 민주당이나 범여권은 굉장히 폄하하고 싶을 텐데 그럴 만큼 오히려 보수 결집의 촉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효과는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부산 북갑 한번 가볼게요. 박민식 후 국민의힘 후보 뭐 친한계 설전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박 후보가 SNS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아, 한동훈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반면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 민주당 후보가 싸우라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자, 전망. 여기 네거티브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전망. 조심스럽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0: 뭐 사실 근데 일단 박민식 후보와 이제 한동훈 후보 간에 뭐 네. 단일화는 이미 애초에 물 건너간 상황이고 결국에 둘이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의자 뺏기처럼 지금 한 명이 앉으면 또 한 명이 못 앉고 뭐 이런 상황처럼 이제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올린 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봐요. 박민식 후보의 이 글은
1: 네.
0: 결국 그렇다고 보고 저는 지금 박민식 후보는 오히려 뭐 하정우 후보보다도 한동훈 후보를 이기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까지의 변수는 이 한동훈 후보에게 가는 뭐 혹은 있는 지지가

0: 만큼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신조 네. 부대변인님.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선거운동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특이하게 좀 하는 면도 있고 하정우 후보도 막 그 가족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주고 있고 부인이 또 제가 언뜻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북극곰 유세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북극곰이 네. 춤추다 뿅 튀어나오는데 부인이고 네. 와 완전히 총력을 쏟고 있어요 양쪽이.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죄송합니다. 지금 기세가 네. 한동훈 후보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단일화가 힘들다면 네. 유권자가 투표로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그러한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민식 후보가 이 지역에서 그 패착이 좀 많았다고 저는 봐요. 그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만 그게 유권자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 북갑에 계신 지역민들이 박민식 후보보다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를 찍어서 우리가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아마 그렇게 선거 결과가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지역에 제가 다녀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정우 후보가 안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전재수 전 장관이 여기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굉장히 밀접한 스킨십, 지역 밀착형 선거 유세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전 장관보다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전재수 전 장관이 했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웰빙 유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하정우 후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지금 굉장히 기세가 오른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지역에서 아마 당선되지 않을까 무난한 저는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0: 자, 이동수 대표님. 예.
2: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3: 근데 저도 근데 저도 부산 북갑 보면서 지난 총선 때 이제 경기 화성시 을 지역구 선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처음에
0: 민주당
3: 예, 그 예.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이 정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선거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위기 대응을 잘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졌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역전승을 거뒀었잖아요.
0: 네.
3: 근데 지금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딱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리스크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네. 좀 이 부산 지역을 좀 휘젓고 다니는 그런 좀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 근데 오히려 네. 이제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좀 하정우 후보의 새로운 면모를 많이 봤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주호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뭐 지역에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역에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유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 이제 정치한다고 이제 부산 북갑에 내려왔을 때보다
0: 네.
2: 지역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무엇보다 하정우 후보 본인을 좀 많이 알린 시간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정우 후보에게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가 되었던 것이 전재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분들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다 결집을 했느냐
0: 네.
2: 이 물음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후보자 토론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뭐 유사 선거 사무소 운영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토론회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좀 선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정우 후보가 본인의 지지층을 좀 많이 결집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세 중에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양천구청장 후보가 아기에게 뽀뽀 뽀뽀 이른바 오빠 논란에 의해서 뽀뽀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동구 대표님
3: 네.
0: 짤막하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3: 그 개별 후보자들 이제 이 입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0: 네네.
3: 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사전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대응 잘 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그게 네. 또 선거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사람이 이제 감성에 관한 거니까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아, 저는 뭐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장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천구청장 후보가 행동을 잘못하고 처신을 잘못한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사과를 좀

0: 했습니다. 굉장히 네.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사과를 한 상황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빠 논란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어떤 유사한 논란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후보자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감수성을 갖고 이제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셔야 될 때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을 정원 후보와 연결해서 정원 후보의 자질 논란으로 가는 것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 후보는 이제 뭐 다른 분과 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쪽을 또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옆에서 이제 그 양천구청장 그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정원 후보의 책임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신지옥 부대변님
2: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또 나왔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하정우 후보의 그 오빠 논란이 이 선거판을 강하게 휩쓴 상태에서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논란을 다시 발생하게끔 한다? 그럼 그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얼마나 조심성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자정 능력이 없는지를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호 후보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양천구청장 후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소만 띄었어요. 정원호 후보가. 그런 이야기 근데 더 웃긴 게 그 뒤에 있었던 민주당의 한 캠프 관계자가 양천구청장 후보를 말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캐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프 관계자가 제지할 정도면? 근데 그러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정원호 후보와 계속해서 캠프 관계자가 제지함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던 양천구청장 후보. 저는 그 두 후보가 공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아까 우리가 정청래 대표 얘기 들었으니까요.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지금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광란의 폭주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바람 앞에 놓인 대한민국만은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약간 이게 납작 엎드리는 모드로 하면서 정권의 독주 막아달라, 정권 심판해달라,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얘기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투표 동력을 올렸습니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투표 포기는 내 삶을 망치는 그들 편을 드는 것이다. 자, 야당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투표 동료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를 특별히 염두에 둔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동료한 거다?
0: 저 이거 찔리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봐요. 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사실 뭐 고전에도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뭐 정치 무관 정치 네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대가는 최악의 사람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고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투표의 중요성과 그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행동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두고 뭐 이게 뭐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 얘기가 뭐 최악의 저질들이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을 겨냥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찔렸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이 좀 긁힌 것처럼 대응을 하는 것은 뭐 오히려 좀 악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4: 저는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 대응을 보면서 그냥 오버하지 않는 쪽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건 가지고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했고 또 이재명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이제 기표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부분 가지고도 뭐 탄핵 대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언행이라든지 뭐 선관위 직원한테 막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부르는 모습이나 이런 게 부적절하고 생각은 하더라도 이게 과연 탄핵 대상까지 될 일인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버하지 않고 진짜 국민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쪽이 또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신조부 대변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영남 지역 많이 가고 이제 최근에 행보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과연 선거에서 이길 바랄까는 뭐 상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고 그들 편을 드는 거다 했을 때 이게 과연 일반적인 얘기인가 하는 게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이제 그 문제 제기하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 투표 독려를 할 수 있죠.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강도 높은 비판을 섞어서 투표 독려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을 찍어달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최악의 저질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일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내란 청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그건의 대상은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투표 동료 해야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빨간 자켓을 입었다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과거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찍은 표를 들고 나와서 사실상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어느 정당을 향해서 투표를 해달라라는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품격 없는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하고 이렇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면서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낮았는데요. 그래도 경주와 울진이 32.4도, 서울은 28.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볕이 강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방선거일인 모레 낮에도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며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전북과 경북 남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 경남 남서 내륙과 전남 남부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 5에서 6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에,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며 불소가 누출돼 일부 근로자가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3,6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여야는 모두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는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선거를 이틀 앞둔 만큼 차분한 가운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8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3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다시 전달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이 이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지 않고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으로 보냈습니다. 극적으로 종전 합의를 할지 아니면 결렬돼서 이른바 노딜 상황이 될지 중동 정세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원 중동 이슬람 연구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김덕일 위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조건 담긴 수정안 이란에 이제 전달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수정안에 뭐 우리가 의제는 대충 알겠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4: 아직 이 수정안이 이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이제 네네. 추측을 해보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핵 프로그램이 이제 막연하게 좀 제시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겠죠. 네네. 확실하게 이제 이란은 좀 핵 의제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럼 언제까지 확실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담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고농축 우라늄 60% 이거 처리 문제가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개방이 상당히 또 시급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란 측이 원하는 거죠. 자금 네. 동결이라든가 경제 제재 해제 같은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완화보다는 좀 더 강경하게 이란하게 나가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아마도 좀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쪽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이겠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란에게는 좀 더 불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협상 타결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합의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막 미 의회 같은 데서도 좀 비난이 있었잖아요.
4: 예, 예, 예.
3: 그런 게 아무래도 트럼프한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4: 원래 저 뭐 언론들도 네. 이번 전쟁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었고요. 뭐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를 했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층들, 공화당 내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할 거면은 전쟁을 왜 했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좀 핵에 네.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고 계속 유가는 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가장 가장 자극을 받는 게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했던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란 협상대로 간다면 이란한테 돈을 주고 제대로 핵 문제 마무리 짓고 못하고 나오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 그럼 좀 더 세게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좀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쫓기고 지지자들한테 비난도 받지만 이란 경제가 지금 인터넷이 개방이 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5: 아, 이란이 버티기 힘들 거다. 네, 경제 그렇죠. 때문에.
4: 예, 이란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양날의 검과 같은 거거든요. 아, 이란이 그러네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수출입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역봉쇄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인터넷 경제로 상당 부분 서민들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 89일간 인터넷이 중단된 상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열어줬는데 이것이 네. 또 언론이나 정보가 또 교환이 되는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엄청난 반체제 시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까지 고려했고 또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또 돈을 좀 빨리 좀 달라고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국내 반발 의견과 이란의 초조함 본인도 물론 초조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까지 조금해 봤을 때 조금 더 이걸 좀 강경하게 내봐도 좋지 않을까 얘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3일간 또 기다려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를 했었다면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란의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죠. 네네. 답변이 와야 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란은 이메일로 주고받지 않은 것 같다. 모스타바에게. 실제로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네. 전기라든가 전자장비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암살 위협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3일 정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또 월요일 날 화요일. 사이에 또 이란이 또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마도 그것에 대항할 준비가 대응할 답변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갑자기 궁금한 게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4: 모르죠. 예.
5: 야,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안이나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기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부상됐는지 부상했는지도 예. 정확히는 모르겠고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최고 지도자가 오케이를 해야지 또 진행되고 그렇죠.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하지만 인터넷을 개방하고 보니까 이란 경제가 생각보다도 더 안 좋구나. 그러면 이란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경제 상황 반전을 예. 깨야 할 텐데 그러면 미국에게 자기네 자산 동결 해제
4: 예.
5: 이런 거 엄청 급하겠구나 하니까 트럼프가 좀 더 나도 버텨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4: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좀 성격을 봐도 상대방이 예. 좀 초조해 보이면 조금 더 네. 뭐랄까요 좀 튕겨볼까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결정함과 그 비슷한 시점에 국회의장 갈리 바쁜 사람이 저는 1차 회담 때 협상단장했던 사람이 네.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 결정하지 않았는데 카타르에 가서 자산 동결 해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왔어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같이 데려가서 이거 어떻게
5: 해를 너무 보여줬네요.
4: 예, 너무 좀 돈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5: 힘든가 봐요.
4: 예,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봤을 때 조금 이거 좀 밀어보고 다시 한번 센 조건 한번 걸어보고 이란 측 답변 들어보자 이런 단계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5: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전쟁 시작할 때는 뭐 아이고 이건 어렵겠지만 했지만 말로는 뭐 체제도 뭐 자기네가 흔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그게 좀 굳건했잖아요.
4: 그렇죠.
5: 그런 게 네. 확인됐는데 또 인터넷을 개방하고 보니까 경제는 상당히 어렵구나. 네. 이게 이란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되게 급하구나. 그렇다면 키는 어쨌든 미국이 쥐고 있는 거네요.
4: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0: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 되겠죠. 예, 극단적으로 한다면 또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도 뭐 60일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예, 뭐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 서명하는 속도도 또 빠르면 또 자존심이 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양측 간에 또 체면 대결 또 실리 대결 아주 팽팽한 또 신경전이 있어서 어떻게 뭐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1: 그래요. 자, 어쨌든 그 핵물질 우라늄 농축 물질 여기 이제 키포인트고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완전히 없애는지 누가 주도해서 없애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호르무즈 통행이 있잖아요.
0: 예, 예.
1: 자,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밝혔습니다. 아직 이게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가요? 배경이 있을까요?
0: 우선 이것은 저는 이거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수로잖아요. 자유항행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통행료 지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란이 지금 석유를 그동안 밀수출했던 것보다 아, 통행료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우리나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얼마 전에 나무도 피격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안전하게 뭐 이용해 주겠다 뭐 통행료를 내라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고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금전적 이런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를 하고 있으니까요.
1: 네네.
0: 그 부분을 서로 단계적으로 같이 동시에 어떤 풀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일단 통행료 지급 같은 경우는 이란 지금은 자신들이 뭐 금전적으로 부족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 부분 카드는 지금은 뭐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1: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수정안에 대해서 이란도 또 다른 수정안을 제시했다. 물론 뭐 양측의 안을 갖고 또 이제 보는 거기는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뭐 이란은 미국이 원하는 강도보다는 조금 더 이란 쪽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그 의제별로 내놨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노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0: 그렇죠.
1: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0: 그렇죠. 계속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테헤란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관영 방송이긴 하죠. 국영 방송이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 모여서 뭐 벌기대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제 시위 같은 걸 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란 측에서도 이것을 이제 맞받아치는 대응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유리한 쪽 이란은 여기서 맞받아 또 강경한 대응 이러면은 좀 저점을 찾기가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양해각서 지금 쓰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예. 예. 이제 법적 효력도 없는 거고 어떤 얘기를 앞으로 60일간 치열하게 싸울지 다툴지에 대해서 문 안을 정리하는데도 지금 이걸 못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아, 양해각서조차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0: 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지금 하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지금 공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된다고 쳐도 그럼 60일 안에 이 문제들이 봉합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 본 단계도 아니고 양해각서 어떤 틀을 만들지도 지금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김덕일 위원님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 나 전쟁 왜 했지?
0: 후회.
1: 이거 생각보다 이 완전히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처음에 4주에서 6주까지면 이제 끝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레짐 체인지, 즉 신정 체제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레짐 체인지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생각만큼 뭐 군사적으로 타격 주고 이란을 뭐 후퇴시킨 건 분명합니다만 뜻대로 지금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생각지도 않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1: 네네.
0: 이란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없던 권리도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근데 또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내향적인 사람이면 좀 이렇게 후회도 하고 할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거
1: 툭툭 털어버려요.
0: 그거보다는 지금 본인 뭐 팔순 잔치도 있고요.
1: UFC.
0: 예, UFC. 예,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예,
1: 그래요.
0: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백악관 UFC가 이게 화끈하게 치러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트럼프 대통령 할 것 같은데 자, 이 와중에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이 사임서 제출했다. 이란 반정부 매체가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정부는 사임서를 부인했고요. 자, 이게 이제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신빙성이 있는 어떤 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임서 제출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어떤 약간 그런 것과 연관되는 약간 이런 권력층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불화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0: 지금뿐만 아니라 네. 전쟁 중에도 일단 폐지시키는 대통령이 모스타바가 지금 네. 잠적해 있을 때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지금 자기가 정부 수반이기 때문에요. 최고 지도자는 이제 국가 수반이고 최고 지도자죠.
1: 네네.
0: 그런데 자신 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월권을 하고 있다. 보고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면담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고 네. 그때도 아마 사임하고 싶. 봤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현재 상태 경제가 안 좋으니 빨리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제안하려다가 계속 막힌 적이 있었고 네. 얼마 전에 또 뭐 모스타바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건강한 모습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헌법상으로 봤을 때는 권력설 2위인데 그거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고 지금 네. 사실상 혁명수비대 초강경파를 쓰는 총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회의장 갈리바프 있었죠. 협상단장까지 네. 했던 네. 사람. 그리고 최고국가안보위 사무총장의 뭐 졸가들 이런 초강경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물론 이제 갈리바프는 협상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임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사임을 하든 안 하든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 전부터 허수아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사임했다 안 했다 이게 나오는데 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공식적인 권력 서열에서 보면 최고 지도자 다음에 2위인데 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실권은 훨씬 더 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0: 그 전부터 계속 예. 이제 세단 얘기가 있었고 예. 이번에도 이제 전쟁이 특수한 상황이죠. 전시체제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보고도 어떻게 나한테 오지 않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 가느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보도까지 이번에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부터 폐지시킨 대통령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구나.
1: 네.
0: 허수아비였구나를 볼 수 있겠고 사임한다고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란 내부 분열설. 뭐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히 이란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란 대통령은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었는데
0: 예.
1: 전시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역시 실세는 혁명수비대 뭐 총사령관이나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제 무장 조직이면서 최고 지지도자 산하의 무장 조직이기도 하지만 네.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중국으로 밀수출을 하잖아요. 그림자 네. 이것도 혁명수비대가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부분 아마도 이러한 경제 제대로 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 지하경제 뭐 20% 많게는 뭐 50%까지도 이런 혁명수비대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기업 하나의 기업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대한 경제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꼭 국가 안의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1: 그래요. 예. 자 이제 또 권력층 안에서 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뭐 어떤 입장이나 스탠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권력층 안에서는 비둘기파 매파 중에는 당연히 매파가 득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다 매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매파 안에서 그래도 협상이라도 일단 해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갈리바프라고 하는 국회의장이고요. 네네네. 나머지가 청명세 총사령관이 협상도 안 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리바프가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 때 어느 정도 양측 간에 그래도 뭐 타결은 안 됐습니다. 접점이 좁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핵 얘기를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꺼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안에서.
1: 네.
0: 그래서 매파 쪽에서 확실한 매파들 쪽에서는 예, 핵 얘기는 꺼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아마 고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 다 혁명수비대 선후배관입니다.
1: 그래요?
0: 예, 형사령관 선후배관이에요. 다. 그래서 갈리바프가 좀 더 후배고요. 예,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아흐메드 바이디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선배입니다.
1: 아, 갈리바프가 그거 하다가 지금 국회의장으로 온 게 아니고
0: 테헤란,
1: 오히려 후배예요.
0: 테헤란 시장 한번 하고 또 국회의장까지 한 거고요. 아. 대통령 선거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 페지시켄한테 예, 예. 져서. 하지만 예. 예, 지금 아흐메드 바이디는 혁명수비 총사령관이 실권자라고 하는데
1: 그게 또 선배네요.
0: 예, 기수로 보면 더 형입니다. 선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 형이 예. 힘드세네.
0: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하극상은 아닙니다. 예.
1: 그래요.
0: 예, 선후배관이 철사한 질서가 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자, 이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급한 건 이제 경제 제재 해제 문제. 경제가 네. 아주 급하니까 자기네 체제가 유지되고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경제가 되게 중요해 네. 보인다고 이제 보이는데 합의 대가로 200억 달러 넘는 해외 동결 자산 해제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한꺼번에 주냐. 너희 하는 거 봐서 조금씩 준다.
0: 예.
1: 이런 약간 순차적인 건가요? 거기서 또 약간 입장차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제 동결 자산 부분이 네.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네. 카타르에 묶여 있는 돈이 대략 이란 측 얘기에는 120달러, 240억 달러 뭐 이런 수치가 다르지만 뭐 120억 달러를 먼저 협상과 동시에 달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카타르에서 받는 돈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나라 돈도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원유 대금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란이 받았어야 될 돈 중에 못 받은 돈이 지금 카타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것을 쓰려면 용도는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그다음에 농자재, 뭐 비료 같은 거 살 때만 써야 되지 이런 것을 다른 곳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단 먼저 달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는 거죠. 핵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이란의 행동을 보고서 순차적으로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17억 달러를 현금으로 준 적이 있다.
1: 네.
0: 이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비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이란 쪽이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 트럼프도 오바마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 이럴 것 같아서 트럼프
1: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했는데.
0: 예.
1: 그죠?
0: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00억 달러, 120억 달러 먼저 주는 거 아니냐. 뭐 네.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네. 거 아니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3천억 달러 자금 뭐 투자 펀드 얘기를 했죠.
1: 예, 예.
0: 동결 자산에다 걸프 국가들 돈까지 합쳐 3천억 달러로 이란이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주겠다. 대신 펀드 관리는 미국 돈은 안 들어가고 대신 미국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또 미지수죠.
1: 그래요.
0: 걸프 국가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란 위해서 재건 자금을 돈을 대달라.
1: 그러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1: 네.
0: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자,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또 이게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 뭐하지만
0: 네.
1: 와, 그 걸프 국가들한테 막 쏴대는
0: 예.
1: 이걸 보고 세계가 좀 놀랐습니다.
0: 예.
1: 자, 그래서 그 전에 걸프 국가들 뭐 이렇게 친미적인 국가들이 있었지만 요번에 확실히 아, 이란은 정말 안 되겠다고 그 걸프 국가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된 분위기가 있나요?
0: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더 큰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예. 보는데 예. 그럼 이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가 약간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란과 불가침 조약이라도 한번 맺어서라도 어떻게 좀 평화 구도를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 물론 서로 간에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약간 이쪽으로 조금 더 이란과 이쯤해서 조금 중단하는 게 어떨까?
1: 어느 정도의 제어 벽이라도 하나 세워놓자.
0: 예, 벽 같은 벽을 만들어
1: 보자. 어기더라도
0: 만들어 보자고 가장 이란을 끝까지 한번 싸워.

0: 보지 않은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있겠죠.
1: 요거는 많이 상했나 봐요.
0: 많이 상했고
1: 주로 당했죠. 많이.
0: 주로 많이 당했고 네. 지금 드러난 사실로는 아랍에미리트 이란을 상당히 많이 공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걸프 국가들 중에서 예. 예, 이스라엘과 수교한 국가거든요.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국가고 친미 국가면서 이 안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친미 친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조금 더 경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란과 만약에 뭐 군사작전이 개시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공격을 받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또 군사작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그래서 걸프 같은 넓게 보면 한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랍의 형제들인데 그 안에서도 이란에 대해서는 우선 위협을 느끼는 건 똑같지만 대처 방안은 좀 다를 수 있고 오만은 뭐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1: 거기는 또 다르네요.
0: 예, 오만은 그전에는 좀 중재국 이미지였는데 오. 이란과 같이 한번 통행료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생각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야,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핵과 그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0: 예.
1: 그거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제 장기화될 걸 예상 못했던 것처럼 자,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있죠. 일단 우리가 이란 측은 좀 언론이 제안돼서 트럼프 대통령 패턴은 밑에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왔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한 다음에 다시 또 미루고
1: 네.
0: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또 중재국들이 말리고 이런 패턴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3일 이제 지나서 이란 측 답변을 받았는데 맞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이란 측은.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뭐 군사적인 뭐 압박은 계속 하면서
1: 네.
0: 하지만 뭐 중재국들이 또 이번에 한 말려서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거 뭐 네. 한도 끝도 없이 또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긴 한데요. 이런 네. 패턴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 이렇게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울러 미국은 예멘 후티반군 또는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란 지원받는 군사 세력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 한다는 걸 이렇게 명문화하라 이렇게 이란 측에 이제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란이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0: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1: 없어요.
0: 왜냐하면 네. 이란이라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나라의 존립 그러니까 혁명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거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혁명을 수출하는 게 국가의 어떤 존재 기반인데요. 정체성인데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레바논에 직접 이란 사람들이 가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존재라 볼 수 있겠죠.
1: 예, 자식을 죽이는 거하고 비슷한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란이 경제가 어려웠어도 7억 달러 정도는 헤즈볼라에게 줬었습니다. 쓰라고.
1: 그래.
0: 예, 그렇게 크게 용돈을 주면서 키운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는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암의 비유를 해요. 중동의 암. 암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거하라고 암이라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만든 조직이 헤즈볼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네.
0: 그럼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레바논 쪽도 지금 또 이스라엘이 또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또 많은 또 인명피해도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양측 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가 예, 사라져야지 끝나는 싸움이지 않을까.
1: 그래요.
0: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1: 최근에 보니까 또 네.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어디더라? 거기 군사 요충지다 그러는데 보포르 섬
0: 예.
1: 이런 데를 또 점령했다고 해요.
0: 예, 군사적 요충지 고지대를 해서 내다볼 수 있는 지역까지 해서 북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레바논 영토가 군사작전 하고 있는 것도 좀 국제 문제가 되지만
1: 네.
0: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계속하고 있고서 서로 간에 계속 공방전 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만약에 또 종전한 얘기 날 경우에 미국은 레바논 지역에서 헤즈볼라 이스라엘 좀 빼고 이번에 이란과 종전을 하자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0: 이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이것도 종전에 넣어야 한다. 이것 좀 넣느냐 빼느냐 이거 가지고도 좀 갈등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예, 헤즈볼라 지금.
1: 헤즈볼라 계속 때리고 있는 것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종전 협상의 한 부분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이란은 요거 넣자고 얘기할 겁니다. 헤즈볼라 네. 공격 중단해달라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지금 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양측 간의 지금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의견만 네. 요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헤즈볼라를 더 괴멸시키기 위해서 더 북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까지도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시간 안에
1: 이스라엘 때릴 수 있는 시간. 네.
0: 더
1: 우리 협상할 테니까 계속 네. 때려 네. 이런 공감대가 네. 있을 수도 그렇죠. 있다 이거죠.
0: 답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조금이나 더 때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레바논 영토에는 있지만 그 헤즈볼라
0: 네.
1: 이란의 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틈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괴멸로 나아간다 이러고 있는 거네요.
0: 그래야
1: 지금.
0: 되는 것이고 뭐 헤즈볼라도 끝까지 뭐 항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아, 엄청나게 여기도 해법이 상당히 보이지가 않네요. 양측이 하나가 사라져야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 이 싸움이 그렇게 오래됐고 또 해결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래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자꾸 다가오고 있고.
0: 네.
1: 그 전에 우리 계속 이란과 다투고 있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0: 그렇죠.
1: 본인의 시간표도 있는 거고.
0: 네.
1: 이란은 경제라는 아주 어려운 난제가 있는 거고.
0: 네.
1: 자, 그래서 중간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냥 한 여름 중에나 초가을에나 언제 엉거주춤하게 봉합된 상태로 일단은 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엉거주춤보다는 그냥 이 상태로 서로 협상 안 맞는다
1: 계속.
0: 주고받으면서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1: 아,
0: 하는데 양측 간에 네. 지금 빨리 발을 빼고 싶어 하는데
1: 그러니까.
0: 또 자존심도 있고 상호 불신 때문에 먼저 양보를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1: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상태가 그냥 가는 것도 엄청 부담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빨리 이걸 뭔가 좀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유가는 뭐 호르무즈협의 재개방 지금 당장 된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떨어지기 힘들 거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1: 네. 네.
0: 마지막에 중간 선거 전에라도 한번 제한적인 공격 한번 짧고 굵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통해서 아 우리가 이란을 확실하게 이겼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싶지도 않을까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유가는 또 감당하기도 힘들 거거든요. 이란은 분명히 걸프가들에 있는 정유시설들을 공격할 겁니다.
1: 네.
0: 혼자는 죽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참 양측 다 지금 시간을 끌수록 본인들이 불리한 것이 분명한데
1: 네.
0: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 제가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이거 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최근에 CNN 보도 나온 건데
0: 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걸로 확인됐다. 이게 CNN 보도더라고요.
0: 네.
1: 야, 그렇게 빠르게 트럼프는 완전 괴멸시켰고 저기 남아있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뭐
0: 네.
1: 선박도 안 남아있고 뭐 다 괴멸시켰다 그랬는데 CNN 보도입니다. 다른
0: 네.
1: 나라 언론도 아니고. 야, 그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약간 좀 CNN은
1: 부분.
0: 트럼프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1: 저널이긴
0: 합니다만
1: 있죠.
0: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지상에 있는 시설들은 다 공격을 해서 많이 무너뜨렸는데 미사일 도시라고 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하에 드론과 미사일 생산시설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1: 네. 예,
0: 그런 것까지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라운 건 이걸
1: 네.
0: 또 어떻게 또 미국이 정보를 알았을까 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0: 90% 뭐 70% 복구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 스파이들이 아마 있을
0: 스파이들도
1: 거예요.
0: 있고 아마 위성 정부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짧고 굵은 타격을 한다면 이 부분 다시 또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1: 네.
0: 지상은 상당 부분 타격한 건 맞는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하에 많은 시설들이 있다. 근데 이것이 또 이란이 반드시 또 이걸 또 바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겠죠. 발사체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과연 이란이 가동할 수 없을지는.
1: 그러니까요.
0: 예.
1: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 또 세게 한번 때리고 이제 전쟁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 이제 못한다는
0: 네.
1: 얘기신데 자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 은신처 찾아내가지고
0: 네.
1: 특수부대 동원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중동이 됐건 뭐 아프간이 됐건 파키스탄이 됐건 어디가 됐건 미국의 그 휴민트라 그래요.
0: 그렇죠.
1: 예. 이런 정보, 게 예. 이런 게 대단한가 봐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0: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네. 모사드 같은 경우도
1: 그렇죠.
0: 엄청나게 그 현지인들을 포섭해서 이런 것들 많이 기상천외한 작전을
1: 네,
0: 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전쟁을 만약에 개시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었죠. 지지난
1: 네.
0: 주말 때 이스라엘은 다 어디를 공격할지 미국하고 공지했습니다. 누구를 제거할지까지 일단 명단까지 만들었다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재개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막 짧고 굵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요인 암살,
1: 요인 제거 작전에 네, 참치 작전. 또 들어갈 것 같다.
0: 네, 이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제거하고 협상파들만 남겨둘 가능성, 그런 가능성. 저는 워낙에 특히나 이스라엘 모사드는 끝까지 또 추적해서 제거하고 이번에도 남부 지역에 반달 네. 그러니까 해군 사령관을 또 살해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력을 합쳐봤을 때 만약에 짧고 강한 군사 작전을 한다면 저는 참수 작전 거의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자, 무시무시하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중동 긴장이 다시 최고조 치솟으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참수 작전 혹은 굵고 짧게 때리고 이러면 국제 유가 이란도 또 저쪽 그렇죠. UAE나 이런 데 또 때릴 테니까요. 네. 유조 시설 국제 유가 물류비 급동 급등 세계 경제 아주 큰 타격 입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0: 네.
1: 그건 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요.
0: 지금 월요일인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긴 네. 합니다만 네. 지금 그 세계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가 경제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네. 7월 되면은 이거 위기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7월이요? 7월. 다음 달이네요.
0: 그렇죠.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네. 전기 사용료도 늘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 전부 다 아직까지는 석유 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네. 전기라든가 원유 같은 거 공급받고 아직도 우리는 석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좀 불안한 예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렇게 불안이 호르무즈 불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수요가 더 부족해질 거. 그러면은 원유 공급이 부족해진다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1: 자, 네. 그 전에 잘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최소화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연구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자, 안타까운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방위산업공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불이 나서 5명 숨지고 2명 다쳤습니다. 자, 어떻게 일어난 사고예요?
1: 예, 오늘 오전 10시 59분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세척장에서 이제 화약 세척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뭘 세척을 했는지는 아직 이제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요. 이거는 방산이다 보니까 약간 기밀성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세척실에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세척실 안에 있던 5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밖에 있던 2명은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명은 좀 심각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위중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총 5명인데 이 중에 비정규직, 20대 비정규직이 2명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더했고요. 119에는 최초 신고 당시에 폭발음이 들렸다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30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네. 소방당국이 11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에 진화에 나섰고 불을 완전히 끈 것은 오후 1시 7분입니다. 그 불을 인해가지고 그 해당 건물이 다 불탔습니다. 네.
0: 아무래도 화약을 다루는 공장이니까 이제 사고 위험성이 항상 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과거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여기가 항공, 방산, 우주산업 이런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네. 불꽃 제품을 많이 다루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과거에도 두 번 있었습니다. 2018년에 로켓 연료를 주입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5명이 숨진 적이 있고 네.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이형공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추진체 연료를 빼는 작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불이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체 특성상 이제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점검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소방안전조사는 올해 진행은 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안전관리 체계나 재해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사업장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고 하나그룹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0: 자,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직원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죠?
1: 예, 7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는 했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네.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직후에 스프링컬러가 작동을 해가지고 불은 바로 진압이 됐는데 네. 예,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화학 약품을 많이 쓰는 공장이다 보니까 독성 물질을 이제 유출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이제 대피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0: 네. 자, 주제 바꿔서 수출 관련한 얘기 좀 해볼게요. 5월 한 달간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했습니다. 수출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나왔습니까?
1: 예,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오늘 5월 한 달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 인데 이게 작년 5월이랑 비교해서 3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50% 넘게 늘어난 거고요. 네. 수출 금액이 월간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3월이 역대 최대였는데 그때가 877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하루 평균치로 따져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 2위가 지난 3월이었고 3위가 지난 4월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수출이 계속 최대치를 이어가는 추세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수출이 총 3,942억 달러인데 작년 1월에서 5월보다 43.4% 늘었다고 하고요.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은 올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수출을 기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작년보다 그만큼 늘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그렇고 그리고 흑자 규모도 지금 5개월간 흑자 폭이 1월부터 5월까지 흑자 폭이 1,019억 달러인데 이게 2017년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이때 952억 달러였는데 이미 연간 최대치를 넘어선 겁니다.
0: 그래요. 자, 수출 전체로 얘기하셨는데 역시 그거의 큰 부분은 반도체 수출이죠?
1: 예,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작년 이맘때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372억 달러고요.
0: 네.
1: 마찬가지로 이게 역대 1위인데 2위가 3월, 3위가 4월입니다. 역시 그냥 계속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이제 이어지면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디램 가격이 작년 5월보다 7배 올랐다고 하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은 9배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디램 수출이랑 낸드 수출이 자연히 늘어난 거고요.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아니면 화장품, 비철금속 이런 종목들이 이런 상품들이 이제 역대 수출 1위를 계속 썼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번에 올리브영도 열고 했다고 하는데 화장품 수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0: 화장품 수출도 많았고 예. 역시 주력은 반도체였다라는
1: 예,
0: 말씀이시고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논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노사 분쟁이 다른 기업으로 또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카카오가 결국 파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죠?
1: 예, 카카오 노조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에 부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총 5개 회사입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XL게임즈 이런 회사인데요. 그날 집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노조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 입대해서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이고요.
0: 네.
1: 실제 파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섭 상황에 따라서 더 파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전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 파업 결정은 지난달 27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이제 결렬이 된 데 따른 것이고요. 노조 측은 결렬 이후에 핵심 요구는 매각이나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XL게임즈에서 희망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이런 갈등이 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0: 네.
1: 예, 자동화도 돼 있기도 하고 노조 측에서도 이제 서비스 중단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0: 네. 카카오 외에 이제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1: 예, 최근에 철강업계 뉴스가 있는데요. 철강업계에서 일단 포스코 노조는 이달에 상견례를 할 예정인데 그걸 앞두고 이제 기본급 7.1%를 인상해달라 이런 교섭 요구안을 했고요.
0: 네.
1: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는데 사측에서 노조가 여기에 좀 반발을 해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0: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부터 파업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급 150%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하청 노조가 이제 원청 노조, 이제 현대제철 노조가 달리 이제 하청 노조도
1: 네.
0: 별도로 이제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의 이제 판단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1: 네,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유튜브 등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광고 만드는 경우에 가상인물이라는 점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직접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요즘에 아바타 같은
1: 네네.
0: 그리고 진짜 사람이랑 헷갈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네. 실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만 많이 자신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인할 그렇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배경색이랑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게 이거는 가상인물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둬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글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말하는 듯한 사진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목에다가 글 제목에다가 가상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없애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정.

0: 봤을 때 과연 그 엔비디아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젠슬랑 CEO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이것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피지컬 AI 어떤 발표를 할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한 이 우리나라에 또 방한을 합니다.
1: 네.
0: 아, 요 행사를 끝내고 컨퍼런스 끝내고 5일쯤에 이제 방문할 것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 요것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뭐 이재용 회장은 이제 해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못 만나고
1: 네.
0: 그럼 뭐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뭐 네이버, SK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관련 주가가 그래서 크게 또 뛰고 있습니다. 특히 LG 그룹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젠슬랑 CEO와의 그 로봇
1: 네. 네.
0: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큰 기대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가장 큰 아마 지금의 이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는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4월 같은 경우가 2.6% 상승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예, 만약에 이번에 물가 지표 유가 때문에 만약에 3%가 넘어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7월에 금리 인상 확정. 네.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가 지표도 굉장히 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요. 지금 뭐 LG그룹 뭐 회장 만날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이런 사업 협력 이런 것 뭐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0: 있죠. 지금 일단 보통 깐부 회의라고 보통 얘기했었잖아요.
1: 네.
0: 이 깐부 쪽그 당시에 있었을 때가 작년 10월이었죠. 그때는 이거였어요. AI 두뇌.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었죠. 이번에 2차 깐부는 아마 몸통. 그 AI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1: 네.
0: 아 그때는 네. 이제는 두뇌였고 지금은 이제 몸통 만드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휴머노이드라든지 피지컬 AI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일단 네이버가 엔비디아
1: 네.
0: 이제 사줘야 되니까 엔비디아 칩을 이번에 이제 많이 사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회동이 있을 거고요. LG 쪽은 확실히 이제 피지컬 AI 쪽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 몸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디서 만나느냐도 되게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뭐 설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뭐 성수동이다, 홍대다, 뭐 어떤 분들은 성수동일 거라 어떤 분들은 뭐 홍대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어디든 간에 일단 삼겹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삼겹살이요?
0: 네, 이번에 삼겹살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오. 이런 그때는 이제 치킨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1: 삼겹살 여의도도 괜찮은데
0: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그 지역에 엄청난 그 군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특히 이제는 누굴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유동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이거는 효과가 확정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 당시에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기대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관련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아시겠지만 지금 뭐 LG라든지 아니면 관련 주가들은 이미 그 선 반영된 상태입니다.
1: 네.
0: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상한가를 쳤으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큰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1: 네.
0: 주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게 보니까 젠슬랑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전 투표하다가 그게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1: 제가 사전 투표하는 거 보니까 아, 해외 출장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0: 네.
1: 맞네요.
0: 네, 맞습니다. 예리하십니다.
1: 자, 역시 대세는 인공지능 또 반도체라는 얘기인데 네. 지난주에 삼전닉슬 레버리지 상품 출시됐는데
0: 네.
1: 사흘 만에 28조 원 팔렸죠.
0: 네. 예. 그, 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죠.
1: 네.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보시는데
1: 네.
0: 같이 인버스 상품도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이제는 출시가 됐고
1: 그렇군요.
0: 사흘 동안 봤더니 SK하이닉스 쪽으로는 한 19조 원 정도 삼성전자 쪽은 한 8조 원 정도가 이제 몰렸습니다. 그래서
1: 네.
0: 확실히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쏠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이제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1: 네.
0: 특히 이제는 뭐 반도체 쪽이죠 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50%가 넘어갔으니까 네. 당연히 이 두 종목에 대한 돈이 몰리면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

0: 빠진 종목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 그러시죠. 내 계좌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반도체 없으면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이지 않을 거예요.
1: 주가 상승의 그늘이군요.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쏠림 현상을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투자 심리가 다 반도체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꺾을 수 없는.
1: 방법은 없고.
0: 예. 상황이 다 모든 그러니까. 분들이 다 반도체로 가고 있어요.
1: 자, 왜 SK 하이닉스에 두 배 이상 이렇게 몰렸을까요, 아까?
0: 보통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죠. 그런데
1: 예.
0: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합니다. 아시겠지만 C가 가저 부분도 있고요.
1: 네.
0: 우리가 항상 그 노사 쓸 때 DX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 아닌 쪽도 이제는 하고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종합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인데 그럼 반도체 회사만 하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돈이 크게 몰리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네.
0: 확실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돈이 가고 있다. 오늘 주가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로 오늘 크게 이제는 몰렸던 부분이 있겠고요.
1: 아, 그렇군요.
0: 돈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디가 좋다더라 그럼 그쪽으로 훅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도 내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0: 네.
1: 이 반도체 강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0: 이거는 진짜 외신도 그렇고요.
1: 네.
0: 계속 나와요. 고점이다. 아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PER이 6배에서 7배 정도 되는데
1: 네.
0: 이게 선행 PER입니다.
1: 네네.
0: 앞으로 12개월 안에. 그러면은 선행 PER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이크론은 15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이. 야 그러면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는 더 오를 거다라는 본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일단은 너무 많이 고점이다. 그래서 외신도 오늘 또 블룸버그가 또 칼럼니스트 얘기를 통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뭐라 그랬어요?
0: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좋은데 SK하이닉스는 이제는 거의 다 고점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근거치를 제시를 못했어요. 그냥 본인들의 이제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그 이제 미국의 30년 물짜리랑 10년 물 채권 금리가
1: 네.
0: 굉장히 높아요. 근데
1: 예.
0: 이게 약간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선행 PER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계속 저 낮아졌던 이유가
1: 네.
0: 그만큼 영업이익이 이제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을 어디서 받쳐주느냐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런 빅테크들이 사준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미국의 10년 물짜리나 30년 물짜리 채권 금리예요.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금 금융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경기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좀 줄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제 확 꺼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빅테크들이 정말로 예상대로 캐펙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 투자 금액이 예상대로 쏟아내고 있는지 만약에 채권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렇게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 타이밍이 아마 제가 봤을 땐 고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의 동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네. 당장 반도체. 제 대표 기업 두 개가 한국 경제 사실상 견인하고 있습니다.
0: 네.
1: 법인세면 변분세. 또 두 기업 성과급 늘어나면서 소득세 수입도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이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 거냐. 정부 부처마다도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제 지금 재정경제부 쪽은요.
1: 네.
0: 아 이거 그냥 세금 많이 거두니까 내년에요. 근로소득세가 한 12조에서 14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러면은
1: 네.
0: 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 이거를 그러면 결국에는 제2의 반도체 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재투자해야 된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
1: 네.
0: 뭐 기획예산처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박홍근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노동부 장관 빼고는 대부분의
1: 네.
0: 재투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기업에 재투자한다. 근데 이제는
1: 타이를 키워야 된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쪽으로 이제는 재투자해서 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는 큰 이슈가 됐었죠. 이거를
1: 네.
0: 이제는 뭐 사회연대 임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1: 네,
0: 있고
1: 이건 뭐예요?
0: 예 사회연대 임금은요 그냥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금 자체를 동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이 있고 중소기업 임금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는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임금이면 같은 노동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임금으로 만든다. 한마디로

0: 많은 임금을 깎아서 적은 임금으로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노르웨이 얘기까지, 스웨덴 얘기까지 해야 되고, 네, 노동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임금 네. 인상이 계속되죠. 그러면 계속 물가 오르죠. 물가 오르다 보니까 내 임금 많이 달라고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는 금방 얘기했던 사회 연대 임금인데, 한마디로 임금을 똑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실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꺼낸다는 아젠다가 저는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너무 앞서 나간 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에서 5조 원 상생자금 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0: 일단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노사 합의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이 자금이 사실 영업이익의 10.5%가 이 노사 노조 쪽으로 간다 그러니 네네. 이제는 사회적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연대로 해서 사회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1: 뭐
0: 내놓겠다.
1: 하청업체일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협력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기부로 해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그 5조 원 정도가 쓰여질 거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성과급 1인당 최대 6억 원대라는 관측 나오면서 사실 일반 직장인들 뭐 대다수가 박탈감 느낀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른바 K자 양극화 해결 문제가 우리의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도 네.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도 안 될 뿐더러 네. 지금 사회에서 또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급하더라도 일단은 교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자. 한마디로 이제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질적 부분을 좀 균일하게 맞추자라고 해서 이 초과 이윤에 대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에 좀 쓰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일은요. 아직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더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루이스 터커의 문나잇 블루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 산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부터 그 밖에 전남과 경남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제주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 경남 남서 내륙과 전남 남부 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체감하는 더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0: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춘천 32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29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선거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불소가 누출된 사고로 노동자 3,6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인 877억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사상 최고치인 8,700대의 거래를 마치면서 9,000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전달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서로의 군사시설을 공격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시공사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작업장 안에 있던 5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2: 오늘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56동으로 불리는 건물 세척공실에서 로켓 추진기관을 만드는 데 사용한 공구를 세척하는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도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4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난 건물 한계동에 대한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1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폭발이 발생한 작업장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로 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은 가장 핵심적인 시설로 꼽힙니다. 화약과 불꽃 제품 등을 다루다 보니 과거에도 두 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심한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2019년 2월에도 대전 사업장 70동 추진체 2형 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주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폭발 원인과 사측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1: 오늘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화재와 함께 불소가 누출돼 일부 근로자가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3,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누출된 불소가 극소량이고 인명피해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3: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SK하이닉스 사캠퍼스 공장 6층 가스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과 세정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불소가스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삼불화질소 등 다른 물질 대신 불소 등 사용량을 늘리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불소 누출량이 일각에서 알려진 5ppm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근로자 11명은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큰 부상자가 없어 11명 모두 외부 이송 없이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사고 이후 추가 인명피해를 막고 방제 작업을 위해 한때 근로자 3,600명을 임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스 제거 등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정확한 불소 누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도 불소 누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반도체 등 생산 작업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1: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여야는 모두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는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선거를 이틀 앞둔 만큼 차분한 가운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 유세전은 이어갔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전국 후보와 캠프에 유세 시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오늘 저녁 울산 유세를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로고송을 틀거나 율동은 하지 말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전국 후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송원석 선대위원장 모두 오늘 제주와 울산, 대구 등에서 예정됐던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유세를 축소하거나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듯 선거로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폭거를 투표로 견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을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선거운동 일정과 방향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지난달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주역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AI발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증시까지 밀어올렸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또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인 877억 5천만 달러. 이 가운데 42%, 371억 6천만 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AI 특수로 1년 새 값이 8, 9배 뛴 D램과 NAND 등 메모리가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 꺾이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CEO는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며 그 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은 16.4% 늘었습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2개가 플러스였습니다. 반도체와 AI의 장밋빛 전망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젠슨황 방한을 앞두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0% 넘게 오르는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8,788에서 장을 마감하며 9,000피를 눈앞에 뒀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1: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오늘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매우 강력하다며 부동산 가격, 가계 부채, 환율 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통화 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AI 특수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 총천은 AI 특수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앞서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GDP 증가율을 기존 7.7%에서 1.9%포인트 크게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다시 전달한 가운데 백악관이 이란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또다시 서로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이란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대신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새 합의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이란의 핵 보유 금지가 이뤄져야 임무 완성이라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특히 이란이 핵무기 비보유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건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군사적 압박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격한 게 큰 실수였다며 이제는 걸프국들이 이란 계좌 동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난 주말 이란의 레이더 드론 통제 시설을 자위권 차원에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공습 원점인 미군 기지를 보복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격 지점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 공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 당국이 방공망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일곱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원유를 국내로 운송 중입니다. 앞서 홍해를 통과했던 우리 유조선 6척 가운데 4척은 지난달 국내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책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도현 기자입니다.
7: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경찰이 철거 시공자의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형사 입건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발주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화청 본사,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등 시공계획이 적절했는지가 첫 단추입니다. 계획이 적절했다면 이에 따라 현장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또 사고 당일 단차가 발생한 뒤부터 사고 발생까지 12시간 동안 어떤 의사결정으로 단차가 방치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공사 계획과 시공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년 전 가설 지지대 등 보강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와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와 시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약 열흘 동안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해양경찰청의 계엄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시도에 대해서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내란 부하 수행 혐의 피의자로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안전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해경 내부 회의에서 총기 휴대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전조정관은 유치장 정비와 수사인력의 계엄사령부 파견도 주장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KBS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란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란 모의부터 가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계획 개정에 관여해 계엄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했던 겁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전입니다.
1: 권창용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과 협의 과정에 있으며 출석 모습 공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구상 최대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명보호는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을 노리는데 개막전부터 부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포츠 주요 소식 박주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에서 사전 캠프 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조유민이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평가전에 출전했던 조유민이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돌파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부위를 삐끗해 교체됐는데 병원 검진 결과 발꿈치 족저근막이 부분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치료에 8주 진단을 받은 만큼 조유민은 이번 대회 출전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유민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되고 훈련 파트너로 사전 캠프에 합류한 전북의 조휘재가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진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5개를 몰아쳤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전의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이정우는 6타수 5안타를 때리고 2타점 1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이정우가 빅리그 무대를 밟은 뒤 한 경기 4안타 경기를 펼친 적은 있지만 한 경기 5안타 기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3할 4리로 올랐고 팀은 19-6 대승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의를 표명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보상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월드컵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면서 32강 진출 시 10억, 16강 진출 시 20억, 8강 진출 시 3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에 따른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 중단, 고용안정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6월 14일까지 고객이 요청하면 충전금액 사용 비율과 무관하게 선불카드 잔액 100% 환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북부반군 장악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55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중국 접경지대인 미얀마 샨주 남캄 타운십의 카웅탄 마을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민가와 인접한 곳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폭약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어린이 6명을 포함해 46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부상자는 74명 안팎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회부수사대는 오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낮 정오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90대 여성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 옆을 SUV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90대 여성 환자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구급대원과 보호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최대 80mm 이상, 제주 산지의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를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둘러싸고 제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투표율에 담긴 여야의 반응과 본투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격전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도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여야를 대표하는 네 분의 논객 모시고 사전투표율의 의미, 격전지의 판세, 그리고 선거 막판 변수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1: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 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4: 네, 평택 시변 김현정입니다.
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1: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1: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1: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안타까운 오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각 당도 유세를 전면 중단을 했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오늘 상황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4: 네, 그 사고가 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유세차 타고 유세하고 있었는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뭐 율동이라든지 그 로고송 트는 거 이런 거 중단하고 유세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대표도 그 유세 중간에 그 사고 현장을 가셔갖고 현장 점검하러 이렇게 갔고요.
1: 급하게 대전으로 네, 가셨군요.
4: 그렇습니다. 네. 그 하여튼 소소문 고가 붕괴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참 저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고인의 유족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이제 그 수습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투표 전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 선거 운동보다는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좀 조용한 그런 선거 운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수 의원님께서 한 말씀
7: 네,
1: 해주시죠.
7: 저희도 다 일단 다 요새 뭐 노래 틀고 하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뭐 중단했고요. 일단 메시지 냈고 실은 이제 이런 뭐 산업 현장에서 그 산재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매우 안타깝죠.
1: 그렇죠.
7: 여러 가지로
1: 네.
7: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도 그때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폭발 사고가 또 18년, 19년에 있었어요.
1: 네.
7: 있었는데 또 이걸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이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다시 다 전국 전체적으로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잘 사고 수습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토 이틀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 기록했죠. 직전인 2022년도에 비해서도 뭐 2.89%의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양당에서 해석하는 게 각각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현정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것이죠.
1: 네. 사전 투표가 2014년 때부터 이제 도입이 적용이 돼가지고 네 번째 사전 투표가 있는데 네. 이제 사전 투표를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인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전 그 투표라든지 본 투표 구별하지 않고 그냥 투표 날이 3일이다 이렇게 네. 인식하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전 투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지층이 많이 투표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사전 투표에서는 저희 그 민주당이 지금 우세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방선거의 그 뭐 저기 뭐랄까요 시대 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상화랑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저는 저 시대 정신이라고 봤을 때 우리 민주당에 좀 더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김소연이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은 네. 국민의힘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0: 네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2: 지금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전 투표가 약간 편의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0: 네.
2: 저도 원래는 여의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녁에 이제 집 근처 가서 했더니 줄에 안 서가지고 그냥 사전 투표 했거든요. 약간 사전 투표 자체 이제 편리성에 이제 유권자들이 이미 약간 익숙해지신 것 같고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고
0: 네.
2: 지역별로 어느 약간 접점지라든지 내가 꼭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결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애초에 사전 투표율을 좀 높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선관위가 보통 그 투표할 의향을 마지막에 묻거든요. 그런데
0: 네.
2: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이 78.1%로 되게 높았어요. 지난 지선에 비해서 굉장히 제일 최고치로 높은 숫자라서 아 이번 지방선거가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0: 맞습니다. 네.
2: 그 선거 관심도가 오른 것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거의 압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실책도 좀 있었고 민주당 실책도 있었고 이 대통령 메시지도 좀 있어서 보수 결집이 되면서 지금 접전지가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결집이 돼서 이제 지지율 경합인 지역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또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등장해가지고
0: 네.
2: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뉴스도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좀 봤거든요.
0: 네.
2: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평균률 정도로 뭐 2.6%, 2.7%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 낮은데 지난주
0: 잘.
2: 지난 지선보다 훨씬 3.8%가 높았고요.
0: 3.8%
2: 높았어요.
0: 오,
2: 사전 투표율이.
0: 네.
2: 그 되게 재밌는 지역은
0: 전북입니까?
2: 전북인데
0: 네.
2: 전북은 10% 이상이 확 뛰었어요. 그래서
0: 전북,
2: 결과적으로
0: 그러네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다.
2: 아, 그러니까
0: 약간.
2: 그 결과적으로 내가 후보를 딱 정해놓고
0: 네.
2: 아 빨리 해치워야겠다라는 그런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네. 강전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3: 네.
0: 투표율이 최종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3: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3: 과거 좀 저희 당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층이 투표소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평들도 있었습니다만
0: 네.
3: 최근에 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도 사전투표를 둘째 날 했는데
0: 아,
3: 사전투표를 가신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2030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2030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진보층이었다라고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좀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0: 네.
3: 근데 이분들은 공정에 굉장히 민감 만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가 딱 선거판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발로 초반에 나왔었던 공소취소 특검법
0: 네.
3: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상황에 있어서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이게 원칙 없는 합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형태로 지금 노사 간의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 마지막에 스타벅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2030 청년들로 하여금 공정하지 못한 정부, 공정하지 못한 여당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주면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3: 전체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2030들의 한 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더 신중히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 종합해 보면 2030에게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닥 민주당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3: 최근에는 보수 쪽에 2030에 더 마음이 가있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2030이 그동안에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오면은 그 연령대별의 투표율들이 나오는데 한 50% 많이 낮아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0: 네네.
3: 이분들이 나오신다는 것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보수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4: 아니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각 당이 서로 이제 서로에게 더 유리하다고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0: 네.
4: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보수 진영 유권자분들한테 완전히 불식됐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경향상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제 민주당 내지는 진보계열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좀 다수였던 게 또 상식이기도 했었고
0: 그동안은 이번, 그랬었죠.
4: 맞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라고 해서 특별히 또 이제 다르다고 볼 여지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0: 네.
4: 그래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 측에서는 이제 부정투표 관련해서 뭐 SNS 글이나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민주당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김현정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보궐 지역 중에 평택 사전투표율이 18.39%잖아요.
1: 네.
0: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네. 어떻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사전투표 하지 말아라라고 한 영향도 있는 겁니까?
1: 아니, 그건
0: 어떻게
1: 아니죠.
0: 보세요? 그것도 아닙니까?
1: 지금 대구도 투표율이 낮지만
0: 네.
1: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평택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0: 아, 평택도 올라간 네, 겁니까?
1: 평택이 아. 원래 투표율이 낮아요.
0: 네네.
1: 전체 평균보다 보통 한 10% 정도 낮고 경기도에서는 한 5% 정도 이 정도 낮는데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이번에도 뭐 경기도에서 가장 낮아요. 낮은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사전투표 그 율로 봐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사전투표가 지난번에 제가 총선 때도 기억으로는 사전투표에서 제가 많이 이겼거든요.
0: 네네네.
1: 본투표에서는 또 많이 따라잡히고. 그래서 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그 흐름은 없어지진 않았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0: 것이다?
1: 저기 지금 네.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이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꼭 본투표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0: 하시더라고요.
1: 많아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그 뭐 그 황교안 전환길 씨 와가지고 모스탄 부정선거 중앙 분
0: 강의했었죠.
1: 평택에서 특강까지 하시고 막
0: 네.
1: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황교안 그 후보가 거기서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잘 감시하겠다
0: 아.
1: 이렇게만 하시고
0: 그러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1: 예, 강의 받아. 특강 중간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 안 듣고. 네,
3: 좀 다르게 해서.
1: 근데 그것 때문에 사전투표가 뭐 낮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0: 혹시 그 강의 들으셨나요?
1: 제가 우리 보좌진 보내서
0: 아 보좌진 보내서
1: 보고를 받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 네.
0: 근데 유독 또 대구 쪽이 사전투표율이 전국 꼴찌 물론 올랐다라고는 네.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4: 네.
0: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대변인께서 또 이제 김부겸 캠프에 계시니까 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4: 이게 전국 사전투표율이 23.51이고 대구가 18.65라서 평균치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가 낮긴 한데요.
0: 네.
4: 대구만 놓고 떼놓고 보면 대구로서도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0: 그렇죠.
4: 훨씬 많고
0: 네.
4: 그리고 저희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군위라는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거의 40%에 육박 했어요. 39.82%인데 군위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제 저희 캠프에서는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군위가 상당히 강경 보수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0: 네.
4: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제 지지율이 나왔었던 고장인데 그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여기가 신공항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지자체장분들이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데 대한 좀 분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저치가 대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신 것은 그 네. 투표율을 보여주신 것은 저희로서는 좀 고무적입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그 지역이 높았던 네. 거는 김부겸 의원에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다.
4: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0: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SNS로 투표 참여 독려하고 계신데요. 투표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계신데 이게 선거 개입의 소지가 어느 부분에서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 의원님.
2: 아, 저는 대변인은 아니라서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서
0: 네. 아, 생각이 다르군요. 이거 선거 개입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 부분은 딱히고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0: 네네네.
2: 지금 메시지는 좀 잘못된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신 건 대통령으로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은 전 똑같이 반사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와 뭐 민주당이 뽑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0: 네.
2: 그 오늘 30일날 메시지랑 31일날 냈던 메시지가 그 부동산권이 있었어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선거 개입이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승기를 좀 분위기를 좀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지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0: 그렇죠.
2: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지역 서울의 주민들한테는 전월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여론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지지층 결집을 지금 되게 확고히 공고하게 하는 차원이라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선거 개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오히려 막판에 부동산 이슈를 다시 던진 것이 네. 선거 개입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2: 무주택자들이 한 그래도 50%가 넘잖아요. 네네.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계속 이 내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나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읽힐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네. 이 아까 그 투표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네. 기회를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김소희 의원님은 그다지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강조래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반사. 똑같이 반사.
0: 아 이것도 역시 반사.
3: 대통령과 아, 예. 여당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곤란하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선거 중립 의무가 있으신데 본인의 당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악마화해서 이야기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결국 국민의힘 쪽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너무 편가르기라고 네, 보고 계시군요.
3: 그렇죠.
0: 계시는군요.
3: 대통령께서 중립 의무 이런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어쨌든 정무적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국민을 네. 편가르기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0: 네.
3: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준 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로 글을 쓰셨거든요.
0: 네네네.
3: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국민들을 좀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 GTX나 서수문 사고가 처음에 났을 때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정쟁화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 으로서 진행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0: 네.
3: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서대문의 김동아 의원이 그 사고 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지지자들의 단톡방에서는 정원 후보에게 이거 호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아니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0: 네.
3: 그럼 오히려 후보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GTX까지 끌어오시면서 GTX와 소소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바로 다음 날 경찰에서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과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2018년에도 울산시장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나왔었던 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긁어부스럼 같은 거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너무 강한 메시지가 나왔고 이거는 편가르기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김은정은
1: 네.
0: 어떻게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온 거긴 한 겁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일단 뭐 투표 동료 메시지 관련해서는 뭐 두 분 다 선거 개입 아니라고 하시니까
0: 네네.
1: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게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0: 그죠? 당연하죠. 예.
1: 윤석열, 내란수위 같은 사람 또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주어가 없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너무 감명 반응 하실 필요 없다.
0: 네네.
1: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이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요거를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많이 이제 10건 중 8건이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 관련해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관련해서 뭐 이게 무슨 국민을 가진 자와 뭐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뭐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데
0: 네.
1: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탈세라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왜 범죄 척결이랑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그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비틀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은 유권자들이 되게 현명하시거든요.
0: 네네네.
1: 그 대통령이 그렇게 그 발언을 하시는 것들도 다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0: 네.
1: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한 그 언행이나 발언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 발목잡기 하는 것보다는 민심을 잡는 데 집중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발목 잡다가는 뭐 다 문제가 되니까 네, 너무 발목 잡지 말아라는데 하나 발목이 더 있어가지고 하나만 네. 더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발목이 하나 더 있네요. 예. 선관위에서는 기표 내용 노출되지 않았고
1: 네.
0: 그러니까 기표하실 때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반만 찍혀도 이거 되는 거냐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재입장하셨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나오셨다가 재입장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뭐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관리소홀로 추가 고발하겠다. 국힘에서는 고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장유미 대변인께서 네. 이거 고발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이게 선거법을 정확히 보면요.
0: 네.
4: 167조에 유권자가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했을 때 그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0: 네네.
4: 그러니까 공개하는 그 고의성과 의도를 갖고 제3자한테 본인의 이 투표한 용지를 오픈했을 때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보여요.
0: 네.
4: 그래서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반만 찍히니까 이게 무효표가 될까 봐 들고 나오셔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0: 네네.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4: 예, 그래서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례들은 좀 비일비재하다는 거고
0: 네네.
4: 그랬을 때는
0: 어르신들이
4: 하고.
0: 많이 그렇게 하긴 해요.
4: 예,
0: 네, 어르신들 잘 모르셔서 하시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예.
4: 근데
0: 예.
4: 그거를 보여주면 모르겠습니다.
0: 그쵸.
4: 그거는 이제 무효로 할지 그 논란이 남겠지만
0: 네.
4: 그 담당자도 보진 못했고
0: 그 담당자가
2: 보여주시면 안 된다
0: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4: 네, 그렇죠.
0: 그분
2: 용기 있어.
0: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훈련 받으신
0: 분.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4: 그래서 예, 예. 선관위에서는 이게 만약에 또 그러면 고의성이 일단 없다고 보여지고 오픈되지 않았고 나아가서 기표소에서 나와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가면 이게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또 문제가 되지만
0: 네, 네.
4: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마침표 찍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께서 고발장을 접수하시더라고요.
0: 네네.
4: 이거는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이 진짜 대통령 헐뜯기밖에 없구나. 약세고 열세고 후발 주자라는 걸 거의 자인하는 겁니다.
0: 아,
4: 이게 선거 캠페인상
0: 네.
4: 유효하지 않거든요.
3: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안이 다른 일반 국민한테도 사전 선거 상황에서 있었거든요.
0: 어떻게
3: 한 분이
0: 나왔네요?
3: 이제 투표를 하러 가셨는데 투표용지가 너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본인이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접어서 네. 넣으려고 했는데 교육감은 도장을 안 찍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투표함에 넣고 교육감 거는 이제 다시 찍으려고 뒤돌아서 이제 기표소로 들어가려는데 네. 선관위 직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죠. 아. 그렇고 이제 서로

0: 봤을 수도 있다. 이제 사진 각도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이건 뭐 일종의 해프닝이다 하고서 끝내버리고
1: 근데 일본 김혜경 교수는 궁금할까요? 그 투표 용지가.
0: 근데 그거는
2: 너무
0: 저희가 몇 번씩 알고 말고의 문제가
2: 궁금하진
0: 아니거든요.
2: 않아요. 솔직히.
1: 네네.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서.
2: 아니 뭐 대통령께서 뭐 이번을 찍으셨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 저희가 네네. 그 내용이 궁금하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100%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 의도된 행동이다. 예예. 예.
2: 대통령 자신도 변호사신데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주신 어르신도 아니시고 이런 일을 한 거는 저는 의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은 그 보여주던 투표지가 시장일까 교육감일까 아.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냥. 아 그리고 거기 그 선관위 그 장소에서 하셨던 행동이 저는 너무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1: 불렀죠.
2: 손으로 예. 일로 와보세요 하고 네. 뭐, 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여주신 것 같아. 근데 뭐 상관없으니까 일로 와봐 약간 이렇게 돼서 그 행동을 보고 저는 약간 아 이분 이렇게 돼서 진짜 지방선거 이기면 공소 취소 하시겠구나 하는 뭐 사법위에 본인이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저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다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난리도 났겠죠. 네네네.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선관위 직원은 뭐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문제없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딱 내렸잖아요. 선관위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아니 궁금한 거 문의도 못합니까?
2: 아니
3: 이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반밖에 안 찍혀서 그거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밖에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무효될 수 있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야지.
1: 근데 이걸 의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3: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1: 거군요.
3: 어떻게 의도를 합니까?
2: 아니죠. 보통의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서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어서 고개를 빼끔히 내밀어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걸 들고 바깥으로 나올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죠.
1: 아니 근데 그거 의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2: 어쨌든 들고
1: 이 사람을 찍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의도입니까? 그래?
2: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근데
1: 여러 가지 계산이 있다.
2: 일본이시겠죠.
3: 그럼 계산은 무슨 계산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색안경 좀 써서 보지 마시고 우리 장현미 변호사가 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의로 노출한 경우에만 이게 저게 공선법 167조 위반이잖아요. 근데 고의가 어디가 봐도 고의가
2: 고의로 본다니까요.
3: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반만 찍혔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저기 투표관리관이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되면서 고개 돌리시잖아요.
1: 네네네.
3: 그렇게 당당한 그 투표관리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고압적인 자세예요. 그것도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
2: 괜찮아 했잖아.
3: 그래서 안 봤잖아요.
1: 있었던 것 같아요.
3: 노출이 네. 안 됐잖아요. 노출이 네네네.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도 없이 지금 이게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든지 뭐 최악의 강권 선거라든지 이런 자극적 표현 쓰는 거 이거 완전 이건 너무 그 과도한 거 아니에요?
1: 너무 나간 것이다.
3: 고발을 하면서 이게 명백한 탄핵 사유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3: 민주주의 훼손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내라는 일으켜서 한 거 아닙니까?
1: 네, 저에게 자꾸 퀴즈를 내시면 안 됩니다.
3: 그리고 탄핵 그래서 탄핵 당했는데 네. 지금도 탄핵 반대가 당론인 정당 아니에요.
1: 네.
3: 이런 해산 이런 사유들이 쌓여서 정당 해산 사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런 거로 너무 대통령 자꾸 이렇게 발목 잡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3: 민심을 잡으시라.
1: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너무 깊게 들어온 것은 아니냐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네요.
2: 문제를 제기할 행동을 네. 안 하셨으면 더 좋았고
1: 아예 행동이 네. 없었으면
2: SNS에
1: 됐다.
2: SNS의 메시지도 그렇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메시지는 안 내셨으면
3: 그러면
2: 좋겠어요.
3: 이게 유연지 무연지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계속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기표소 안에?
2: 어쩔 수 없죠. 무역부 되는 거죠.
3: 아니, 찍는 거 자체가 네. 그렇게 찍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1: 이게 사실
2: 아니, 사정선거에서 알잖아. 돌장 잘 찍으면 네네. 찍혀요.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는 시선에 따라서 네,
2: 그렇죠.
1: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3: 제가 알기로는 그 노출이라는 게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노출한다든지 또는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표소잖아요. 투표소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는데.
1: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편 선거 막판에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전에 전면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서울숲에 또 갔다 오신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선거전 마지막 주말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영남권 찾았고요.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 이번 선거 어떻게 작용하고 뭐 어떻게 흐름이

0: 이어갈지 좀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1: 이게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에 자주 가시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그 이렇게 된 선거의 구심점 역할을 못 하시니까 네. 그래도 전직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이루어진 업적 같은 관련된 도시나 지역에 가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 대표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활발히 다니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되는데. 그 대구 지역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대구를 좀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강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들이 기사를 한 번이나 더 내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고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박형준 후보는 같이 청와대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또 뭐 계속 공격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김부겸 후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 안 되셨죠.
0: 그렇죠. 이제 못 만나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하네요.
1: 네.
0: 이거 국민의 의견 한번 더 들어볼게요.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역할하고 계신 거잖아요. 강전혜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이 표심의 결집에 보수의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저는 중도층은 일부 이탈할 수 있지만 보수층이 투표소로 나오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다.
0: 결집에는 효과가 있다.
2: 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당에 실망을 하시면서 아우 이번에는 투표소 나가지 말아야지
0: 네.
2: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후보들은 빡치고 올라가는데 저희 당 지지율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후보의 지지율과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투표소로 나오기 위해서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했다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도 부산 지역 도셨고 이번에도 김부겸 후보 캠프는 가셨어요.
0: 네.
2: 그 개소식 전날 가셨죠. 정확히는. 그래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아마도 본인이 이제 경남의 그 김경수 후보나 이런 데는 좀 돕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선거는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 또 싸우고 있는 그 모양들을 보이고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매직이라고 불렸던 부산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 한 명만이 민주당에서 당선했던 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을 보셨기 때문이었다는 평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0: 네,
2: 나오실 만한 좀 어른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민주당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2: 네.
0: 도움을 줄 분이 안 계시다라고
2: 네,
0: 생각하시는군요.
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2: 그 저희는 어쨌든 두 분의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것은 그 보수 집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특히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에서 뭐 서울숲도 가시고 또 그 전에 청계천도 한번 걸으셨거든요.
0: 네, 오세훈 시장과 걸었죠.
2: 박원순 시장의 무능함을 다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그 시장은 야당의 시장이었지만 일 열심히 해서 서울숲 만들고 청계천을 만들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에는 시민단체들만 배불렸던 거 아니야? 도대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어떤 문화적 강국이 되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좀
0: 네.
2: 인물론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대구 쪽 아무래도 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인미
2: 네.
0: 대변인님 그
2: 네.
0: 김부겸 후보께서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그
2: 네.
0: 얘기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겠다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럼 못 찾아뵙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3: 네, 그렇죠. 사실상 네네. 현실적으로는 좀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고.
0: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3: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만남을 청했던 것은
0: 네.
3: 대구에 이제 터잡아서 살고 계시고 대구 분들이 또 존중하고 예우하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저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0: 네.
3: 여러 원로분들을 이제 찾아뵙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 드렸던 거고 다만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은 한 진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직 대통령은.
0: 네네.
3: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님은 그냥 단순히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한 분은 탄핵을 한 분은 유죄 확정형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그 꼬리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농객 조갑제 대표 같은 분도 오히려 이 대통령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의 광폭 행보로 인해서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진보 유권자들이 더 역결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점, 더더군다나 그게 효과도 미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숲 내성가다 하는데 언제 시장하셨는지 아세요?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서울숲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 유권자들이 누구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성과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서울숲을 만든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아닙니까?
3: 그대로 거쳤다고 예. 하고 그 정원호 후보의 그 성수동이라는 책을 보면 서울숲과 관련해서 어떤 정비 이 준비가 있었고 거기에 유후 부지를 네네.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산업 그런 센터로 굉장히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공가를 따지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무게값을 잘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너무 옛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점. 더더군다나 15일에는 오세훈 후보와 같이 청계천을 이제 행보하셨지만 이번에 서울숲에는 두 사람이 나눠져서 각각 행보를 하는 것도 아, 이 정치적 효과가 반감되는 걸 캠프 내에서도 인식했구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게 좀 올바른 선거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선거 캠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우리 저기 김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당대표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내세울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인 건 알겠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뭐 한 분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신 분이고 한 분은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아직도 해자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17년 실형 그 선고받으신 분인데 저는 이거는 그 이제 보수 논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구 심판론 자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도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국민통합에 져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나올까라고 보면은 세상에 공짜밥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선거 후에 당내 투쟁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저는 봐요. 정치적인 그런 저기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0: 정치적인
4: 위해서.
0: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4: 그러니까
0: 있을까요?
4: 그분들과 친한 네. 뭐 친이 친박계의 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심점으로 이제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로 이어질 것이다.
0: 유영아 의원처럼 어떤 한 대구의 한 지역에 뭐 공천을 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4: 그러니까 말인가요? 어쨌든 당권 경쟁할 때 구심점으로 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가 좀 태행적이고 구태로 해결할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된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이제 일부 보수의 결집 효과 이것도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중도나 무당층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까지도 결국은 이것이 과거의 그 탄핵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구구 심판론을 자극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2: 민주당 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이런 얘기는 네.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시긴 좀 그렇지
1: 네,
2: 않은가 싶은 게
1: 많이 나가신 것 같고.
2: 지난번 전당대회 직전에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박찬대 후보는 일정이 있다면서 오지 않고 정청래 후보만 갔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오셨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김어준 씨 방송과 유시민 씨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저희 국민의힘에게 전직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계제가 되는지 네. 의문입니다.
1: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조갑재 위원 대표 말씀하시면서 보수 농객이라 했는데 이분은 지금 모두 가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수 농객이라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랑 지금 본 그 실제 투표한 표 차이가 지난 지선에는 한 20% 정도 차이 났고 이번에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그때 20% 뺀다 하더라도 그게 55%나 본 투표율이 55% 이상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두 분이 각각의 해당되는 지역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구 지역은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더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 안전성도 안전하게 난 그냥 늘 하던 대로 본 투표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 전직 대통령이 보수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는 한쪽의 의견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쪽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보니까 선거가 코앞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저희는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가. 하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전

0: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치열한 공방전답게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6005님께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 나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당을 위해 동요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007본드님께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직책을 가진 분들은 모두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은 되고 남의 편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이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원들 나오고 있고요. 투표용지 관련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4770님 저도 너무 종이가 많고 가, 뭐, 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순간 헷갈려서 두 명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긴 했었어요. 맞죠. 이번에 교육감 후보 선거는 뭐, 기호도 없고 정당도 안 나와 있고 많이 헷갈린다고 하고 뭐, 구의원 선거 중에 가, 나, 뭐, 이렇게 나뉘어져 그렇죠. 있고.
1: 중대선거 문제.
0: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헷갈린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통섭님께서 대통령이 뭘 해도 통과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다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최상진님께서 너무 유치한 논란입니다. 제대로 비판다운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에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격전지 얘기 나온 김에 여야가 보는 격전지 그리고 몇 개 지역 정도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이제 제일 격전지로 보고 계시는지 김현정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지방선거는 그 저 부산, 울산, 경남하고 대구, 네. 전북, 서울 한 여섯 군데.
0: 아 서울도 포함시키십니까?
1: 서울도 그 국민의힘에서 포함시켰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0: 네네. 숫자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여섯 곳이고요. 보궐선거는 우리 평택을 하고 북구가 그 두 곳이 지금 격전지 같아요.
0: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섯 곳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 여덟 곳을 보시는구나.
0: 지금 10대 6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0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대 1이니까.
1: 예. 네. 16곳이
0: 16번 10대 6. 10대 6을 보죠. 민주당 10곳 네. 격전지 6으로 보시는군요.
1: 예.
0: 예, 예.
1: 아니죠. 그러니까 저 경북은 이제 그 예.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이니까.
2: 네, 네, 네.
1: 여섯 곳이 아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전북, 서울.
0: 전북 아 전북까지 포함된 거군요.
1: 전북까지 예.
2: 아, 대구를 포함하셨구나.
0: 네, 대구를 포함하셨습니다. 대구를 포함하신 거에 대해서 네.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대구는
0: 궁금하네요.
3: 저희가 이기더라도 신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이걸
3: 뭐 압승을 어떤 진영도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언제나 좀 한결같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 그게 지금 엄청 붙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으로선 사실상 이런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상황이고 대구에서는.
0: 네.
3: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 판세 분석을 한다면 이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경북도 저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북도 험지 중에 험지인데
0: 그렇죠.
3: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글부글하는 이 정서가 경북이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경합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평론가가 민주당은 약간 앓는 소리 한다.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좀 후발주자라서 동요하는 취지로 이제 경합적을 상당히 좀 좁히고 더 이길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0: 네.
3: 각 당의 전략도 녹아있는 판세 분석인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진짜 이 경합지역 여섯 곳으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도 분류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선거는 진짜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김현정 의원님 좀 약한 척 하는 겁니까?
3: 그렇지 않고
0: 이게 분석해야 되나요?
2: 전략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네, 겸손한 표현이다.
2: 네. 네. 며칠 전에
0: 예.
2: 그 각 두 당에서 그 경합 지역을 발표를 했거든요.
0: 맞아요.
2: 그런데
0: 예.
2: 대구를 저희 국민의힘은 조금 우세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합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명단에 없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합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당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0: 네네.
2: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번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격전지를 가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만 있는 것은 전당대회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내의 어떤 판세 여기에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전북을 봐야 된다.
4: 전북은 저희는 아예 뺐죠.
2: 그렇죠.
0: 전북 무소속이니까.
4: 무소속 당선이라.
1: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여섯 곳이라고 해요.
4: 저희는 뭐
0: 김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4: 저희는 대구하고 경북은 우세니까 아예 뭐 격전지라고 안 하고요.
0: 네.
4: 그 재보궐선거 두 곳은 김현정 의원님하고 똑같고 네. 부산 북구하고 평택은 똑같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충남, 울산, 경남을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0: 서울, 부산, 충남, 울산, 경남까지.
4: 네, 약간 경합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0: 울산의 약간 의견이 다르네요. 울산은 아무래도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현정
1: 네,
0: 의원님은.
1: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서울을 보니까 서울의 판세를 제가 다른 방송도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수 패널들이 서울을 격전지에서 뺀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그런가요?
0: 예,
4: 보수
0: 예.
4: 패널분들께서.
0: 보통 14대 2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가요? 막판으로 갈수록?
4: 근데 계속 박빙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선거 때처럼 네. 한명숙 후보가 뭐 승리했다가 나중에 졌잖아요.
0: 서초구를 네. 열면서 이제 역전이
4: 네.
0: 됐죠. 새벽에.
4: 그 새벽 4시쯤에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한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네. 끝까지 좀 봐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비율이 한 1, 2%에서 이길지 질지가 결정이 돼서 아마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네네. 아니, 격전지라고 했잖아요.
0: 서울 몇 퍼센트 정도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보세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사실은 뭐 기저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보수 결집도 있는 거죠.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그 추세나 이런 구도나 유리한 구도 이런 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격차가 좀 줄을 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우세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사선한 경륜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그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저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이고 또 서울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뭐 저 많은 패널들은 뭐 이렇게 언행이나 뭐 말조심 이런 게 가장 변수라고 하는데 제가 봤던 투표율이 변수라고 보거든요.
0: 네, 네, 네.
1: 어느 당의 지지율 맞아요. 지지자들이 누가 더 많이 나와서 투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럴 때 보수층이 더 많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박빙 우세 뭐 이 정도 정확히
0: 정원 후보의 박빙 우세를 보고 네. 계시군요. 근데 그거 지방선거에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오세훈 후보를 이긴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으십니까?
1: 뭐 그거보다도 일단은 이번에 어쨌든 서울 자체가 좀 보수화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0: 네네.
1: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번 선거에는 이제 그 정권 안정론도 있지만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심판론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0: 심판론이 분명히 있다.
1: 네, 네 번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전시행정에 치중했고 성과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켜야 되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얼만큼 잘 소구력 있게 저기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 문제도 이제 새로운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0: 사실 그게 막판 가장 큰 이슈였죠.
1: 그게 이제 안전 문제가 유권자들이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전체적인 구도나 흐름 이런 것들은 정원 후보가 유리한 구도나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박빙 우세 정도로 봤습니다.
0: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철희 변호사님 이 지금 어제 정원호 시장 양천구 유세 과정에서 또 논란이 하나 나왔어요. 예, 이 쌍비읍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뽀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장 후보가 사과했지만 물론 뭐 정원호 후보 쪽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정천회 대표의 오빠 발언이 소환이 되면서 야당 공세가 또 이어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민주당의 악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막판에.
2: 이번 선거의 악재이기도 하고 민주당이란 네. 당의 정체성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보수 정당에 비해서 소수자,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제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문제라든지 안희정 지사의 문제 그리고 NHK 뭐 전날에 있었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또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
2: 또 여성 현직 국회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조합해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원호 후보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양천구청장 후보가 뽀뽀 뽀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그 오빠 해봐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때 오빠 옆에서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여성 당직자분이 이거를 제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당이었는지 그리고 또 정원호 후보가 최근에 여성과 관련한 그 외박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좀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좀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서로 뭐 교육을 한다라든지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사람들을 자꾸 좋은 자리에 앉히고 공천을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국민들께서는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장윤미 대변인님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자세나 태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3: 예, 그러니까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0: 예민하죠.
3: 상당히 좀 주시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과가 근래에 나왔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후보 본인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 아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의 판세가 이 문제로 좀 뒤집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어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또 서성 고가 붕괴 사고가 또 연이어 일어났죠. 이 안전 관련 이슈가 오세훈 후보 책임론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소희 의원님.
4: 소소문 사고 같은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경우고 네. 실제로 12시간 전에 위험 경보가 있었으면 열차가 지나가지 않게끔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지자체 책임으로 모으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 전문가가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다 같이 꼭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어차피 관련된 상임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다 보면 실제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다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떤 한 지자체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이재명 정부 탓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초반에는 저희가 좀 그렇긴 했지만 오늘 또 사고가 터지고 계속 이런 사고들이 연달아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좀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토론회 때 정원호 후보 입에서 여정업원 외박에 대한 답을 결코 듣지 못했고 오늘 또 그 개혁신당에서 칸쿤 여직원 채용 공고 관련해 가지고 결국 그런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조국 대표가 어쨌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던 청년들의 마음은 청년들의 마음 상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불공정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 30대 청년들로 하여금 불공정 이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슈로 굉장히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빙으로 가겠죠.
0: 네, 안전 이슈보다는 불공정 네. 이슈로 네. 넘어가는 분위기다.
4: 그리고 이제 도덕성이나 네. 여러 가지 역량 부분의 자질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토론회 때 해소가 좀 잘 안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서울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또 무소속 후보의 약진을 바라보고 있는 여야 내부의 속내가 복잡하잖아요. 전북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기세가 지금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 도지사 선거판도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현정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뭐 처음에는 사실은 그 김관영 후보가 뭐 비전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한 여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는 거로 나와 있었는데 네. 그 28일 이전에 마지막에 했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이원택 후보가 다시 앞서는 거로 해서 이제 됐는데 지금 뭐 혼조세에 있는 것 같아요. 혼조세에 있는데 우리 당에서 판단하기에는 저 이원택 후보가 유리한 구도로 지금 저 판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판세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김관영 그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흘리고 네. 그 본인이 인재형이 미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탄핵했잖아요.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 아니거든요. 영입 인재가. 사면돼서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후보직을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제명된 이유는 돈을 살포하는 그 CCTV에 명확하게 빼박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0: 네.
1: 그것을 마치 이제 이원태 후보의 그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물타기하면서 본인 그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처음에 원인이 돼서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원태 후보를 지지 그 지원하면서 또 그런 팩트들이 사실관계가 바로 잡혀가면서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그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이원태 후보랑 경쟁했던 안호영 후보도 선대위 합류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그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인 이원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0: 그래요. 이원태 후보가.
1: 네.
0: 지금 근데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났는데.
4: 그러니까요.
0: 뭐 유세차 밑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네. 들어가셔가지고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1: 좀 전에 말씀드린 판세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저는 이제 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저희 당의 후보가 진다라고 얘기할 수
0: 아, 그럼요. 예. 아유.
4: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0: 천번만번 이해합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김소영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제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급등한 지역이 1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전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4: 그만큼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송영길 후보의 말씀으로 저는 가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김관영 지사가 제명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전북 도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심판과 평가는 겸허하게 도민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4: 실제로 이게 이제 표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0: 그런 프레임이
4: 네,
0: 있죠. 예, 예.
4: 그래서 민주당 그 거기에 있는 민주당 당원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저희는 이제 김관영 후보가 될 거라고 지금의 그 여론조사 이제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관영 네. 지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타격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전당대회 준비할 때 전북의 당심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재미있는 건 이제 명청 갈등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정청래 대표의 완패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0: 8월 전당대회가 오히려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군요.
1: 이거는 예. 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0: 네.
1: 그 사실 김관영 후보가 그 반청 정서를 이제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에 맞아요. 맞는데 그게 처음에 그게 통했다고요.
0: 네네네.
1: 통했는데 그 안호영 후보 있죠. 그 저 이원태 후보 경쟁했던 안호영
0: 네.
1: 후보가 단식까지 했었잖아요. 그
0: 네.
1: 저 문제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친명 그 개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선대위 연장으로 합류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다 이렇게 당심이 모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선거
0: 이후의
1: 문제는
0: 선거 네. 쪽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한 거군요.
1: 네.

0: 그래서 네. 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의 그 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서는 다 원팀으로 지금 모아졌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1: 알겠습니다.
2: 송영길 후보가 본인 인천에서의 선거운동보다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 또 관심
0: 메시지를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1: 아니 막 이원택 후보는 지금 누가 돼도 민주당 후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영길 후보 얘기 나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북지사 선거 두고 그냥 누가 돼도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해당 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저기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건 맞고요. 네. 오늘 사무총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거는 적자 우리 당의 후보는 명확하게 이원택 후보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맞죠.
1: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장윤미 대변인님, 그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3: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거 아마 당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저희가 선거 캠프에 있으면 약간 사전 조율되지 않고 이제 유튜버나 여러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터뷰 명목으로 오세요. 뭐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질문 즉답 과정이니까 이제. 그 후보의 어떤 선거 캠페인이나 공약을 넘어서서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그 후보 본인이 선거에 뛰어든 후보로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내 현안을 묻는 거예요. 전북 선거에 대해서 인천 후보한테.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 민주당 사람이었고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도 아마 이 맥락을 좀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네. 민주당 입장을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본인이 출당이 됐습니까? CCTV가 나와서 그래요.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론 없이 출당했습니다. 그러면 복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친명 친청의 갈등으로 가져가고 대통령까지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끌어들인다. 여기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좋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네요. 네.
2: 근데 그러기에는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뭐 다른 지역의 판세를 모르면서 이야기하실 만한 정치적인 입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 얘기는 이전에도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부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산에 갔다가 그 하정우 후보와 오빠 논란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 가지 말고 부산은 그냥 전재수에게 맡겨라.
1: 네.
2: 그 얘기를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격전지를 당대표가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남이 지금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오는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곳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정청래 대표는 지금 평택에 서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그 김현정 의원님처럼 당 대변인 이런 분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당 대표 스스로가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의문점들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모호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진화 한번 해주셔야 되나요?
0: 아니 그 대변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0: 결과가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물론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호남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호남에도 그 군선거들 있잖아요. 군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진보당 후보도 나와서 그 극전지가 은근히 많아요.
0: 네네.
1: 간 거고 호남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충청권 갔잖아요. 충청권. 내일은 영남권 가고 전북은 이미 돌았고 평택도 두 번이나 왔어요.
2: 제가
0: 민주당에서 전북 당대표가 전북을 이렇게 자주 간 적이 있나요 원래?
1: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네. 이게 김관진 무소속 후보의 저기 출마 때문에 그렇게 네네네. 간 것이죠 사실.
0: 네네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저 뭐랄까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 네. 네.
1: 장동혁 대표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2: 저는 오늘은 제주도 가고 네.
0: 제주도 갔어요.
2: 네, 제주도도 가고 되게 뭐 여러 군데 다니고 계세요.
0: 근데 진짜 이번
1: 제주도 왜 갔어요? 격전지도 아닌데.
2: 어쨌든 아. 저희 후보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네. 이제 막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좀 관심 받지 못하는 지역들로 지금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1: 하루 남았는데 하루 남았는데 격전지 가도 모자랄 판에. 아니 제주도 갔더니 진짜 제주도는 어떻게 끊었대요?
0: 제주도는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다들 아예 없는 겁니까? 그래. 아예 네, 언급도 그쵸. 안 하시네요 진짜로.
1: 워낙, 혹시 워낙 시간 더 끌려고 배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2: 알겠습니다. 불리하니까
0: 아니 갑자기 정종희 대표 이야기하다가 장동욱 대표로 이야기가 넘어왔네요.
3: 왜냐하면 저희 이제 양당의 대표님들이 네네. 지금 양당의 무소속 후보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예예. 네. 예. 10분 이해합니다. 예, 요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또 김현정 의원님 계시니까 평택을 네, 네. 재보궐선거가 엄청나게 큰 관심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법력권 내 경쟁이 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후보의 전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하루 남겼잖아요. 이제 네. 내일 하루,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선거 날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초박빙이죠.
0: 초박빙이다.
1: 지금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유희동 후보까지 세 분이 네. 오차 범위 안에서 혼조세예요. 혼조세고 뭐. 저 최근에 막판에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했던 한 네 군데에서 했는데 그 세 군데는 뭐 거의 뭐 1% 2% 차이로 조국 후보가 1위고 2위가 이제 그 김용남 후보고 3위가 이제 유동 후보인데
0: 네.
1: JTBC는 또 1위가 똑같아요. 동률이에요. 26%씩.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깜깜이 선거로. 그래서 지금 표를 끝까지 이제 까봐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보수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평택에서 모수탄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0: 네.
1: 그 자리에 뭐 황교안 후보 전환길 씨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길 씨가 그때 뭐 그 우리 보좌진의 보고에 의하면 그 6월 3일날 부정선거의 징후가 보이면 바로 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환길 씨가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뭐 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저는 그 혹시 그거를 한 이후에 그 후보직을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약간 있었는데.
0: 뭐 기자회견 같은 데서.
1: 네네.
0: 예. 근데
1: 그렇진 않고.
0: 그렇진 않았죠.
1: 부정선거를 예. 감시하겠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또 끝까지 안 계시고 중간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끝까지 완주하실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선거를 봐왔고 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정말 많이 그렇죠. 이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보시잖아요. 않겠습니까?
2: 네.
0: 여태까지 선거 결과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정말 평택은 모르겠어요.
2: 그리고
0: 예,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해줄 것 같다는 의견 반, 안 해줄 것 같다는 의견 반이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김수희 의원님 좀 설명해 주세요.
1: 저희... 말씀하시고 제가 결론을 얘기 안 했는데.
0: 네네. 결론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도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초박빙이고요. 평택 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답도 잘 안 하세요. 사전투표율도 보셨지만 지금 대부분 다 답도 안 하시고 사전투표율 보신 것처럼 아직 후보를 결정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3: 그리고 이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뭐 진짜 선거가 잘 투표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거는 뭐 그쪽에서 하실 역할이시면 막판에
0: 네.
3: 저희는 또 하루 더 기다려봐서 막판에 사퇴, 좀 사퇴하셔가지고
0: 네.
3: 이렇게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 할 시간도 없게끔 네네. 막판에 하시고
0: 단일화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한 5시 막 이렇게 6시?
3: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막판에라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원로들이 뭐 설득을 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또 이변을 한번 기대해 보면 유희동 후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1: 국민의힘이 자력갱선 하셔야죠.
0: 마지막
1: 기대려고.
0: 이제 평택 결론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혼조세인 건 맞는데 그래도 깜깜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0: 네.
1: 투표를 하는데 평택을이 특징이 뭐냐면 투표율이 낮은 게 특징이고 도농복합 도시라서 관성 투표도 많이 한다. 그리고 보수 결집도 많이 있어요 막판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평택을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4: 그럼요.
1: 거의 50% 네. 육박하고 대통령 지지도 상당히 높아요.

0: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기 추미애 후보랑 평택시장 후보인 최원영 후보도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같은 당을 이렇게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같이 찍어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여서 네. 결국은 김영란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25일 27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영란 후보 조국 후보 26%로 동률로 나왔고요. 유희동 후보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21%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아,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위 얘기하셔서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정치권의 말들이 뜨거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은 하지만 좀 무겁네요. 오늘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다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남겨진 가족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거도 중요하고요. 정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사고 원인이 철저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다이나임으로 출발합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전지 훈련 중인 축구 대표팀 수비수 조유민이 발바닥 부상으로 낙마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조유민의 경미 검진 결과 우측 발바닥 족저근막 기시부 부분 파열 부상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발탁 선수로는 현재 대표팀의 훈련 파트너로 소집돼 있는 조휘재가 선택받았습니다. 홍명보 후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가 자국리그 소속 선수 17명이 포함된 26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 파트리크 시크와 체코 대표팀 역대 최다 경기 출전 선수 미드필더 소우체크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체코는 명단 발표 전에 있었던 코소보의 평가전에서 2-1로 이겼습니다. 멕시코도 대표팀 최종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골키퍼 오초아 등 14명의 해외파와 12명의 자국리그 선수 이루어졌고 40살의 베테랑 오초아는 메시, 호날두와 함께 사상 처음 6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콜로라도전에서 빅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5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우는 6타수 5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허리 부상에서 복귀한 뒤 15타수 11안타로 쾌조의 타격감을 이어갔고 시즌 타율을 3할 4리까지 끌어올려 33일 만에 다시 타율 3할대에 진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9-6 대승을 거두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자유계약 선수인 국가대표 출신 전준범과 계약 기간은 1년, 보수 총액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한편 고향 손은 공격력이 돋보이는 스카티 제임스와 1옵션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해 공격력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서 김주영이 마지막 날 4-5-8을 기록해 최종 합계 2분파 공동 5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승은 연장 승부 끝에 미국의 러셀 헨리에게 돌아갔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프로야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역시 지난 한 주는 SSG의 연패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 네, SSG가 지난달 이제 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2주 넘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17일 LG전부터 이제 어제 한화전까지 12연패 수렁에 빠지며 창단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SSG의 전신이었던 SK 시절 2000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두 차례 11연패를 기록한 바 있는데 12연패는 처음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상위권에 위치했던 SSG의 순위는 8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1: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위, 4강 안에는 그래도 계속 들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4: 그렇죠. 12연패에 들어가기 전인 5월 16일까지만 해도 SSG는 1위와 경기 차이가 두 경기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5월 승률 플러스 4였거든요. 비교적 이렇게 좀 중상위권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때도 선발 평균 자책점은 5.48로 유일한 5점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하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이닝 소화를 못하면서 이게 이제 불펜으로까지 이어진 현상. 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연패에는.
1: 그러니까 5월 16일 이후로 승리가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5월 16일 이전에도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5월에만 20패예요.
3: 그러니까 5월 성적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6경기에서 5승 20패 1무 승률이 2할입니다. 네. 리그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5월 초부터 조금 부진이 이어졌고 이제 그 부진이 계속 좀 길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투타 동반 부진이 좀 팀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시즌 초반부터 선발진이 조금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후에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까지 좀 불안하면서 그 마운드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서는 팀 전체에 이 부담감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네. 부상 여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4: 저는 고명준 선수 부상이 네.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고명준 선수가 창원에서 NC하고 경기에서 손목골절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명준 선수가 클러치 능력이 탁월했거든요.
1: 네.
4: 근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균열이 시작됐고 간판 타자 최정이 연패 기간 동안에 그 빠졌잖아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미치 화이트가 네. 4월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까지 복귀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겹쳤던 건데요.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말 3연전 한화와의 대결만 봐도 잘 돼가는 듯 싶다가도 결국에는 뒷심 부족으로 연패를 끊지 못하고 있잖아요.
3: 대전 원정에서 이제 좀 연패 탈출을 좀 바라봤던 SSG인데 네. 세 경기 모두 결과적으로 좀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첫날 경기에서 3-4 접전 끝에 한 점 차로 졌고 최정 선수가 이제 돌아온 30일 경기에서도 10-13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기였던 어제 2-6으로 패배하면서 이제 12연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사실 SSG로서는 최정 선수가 부상을 털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심 최정 선수의 이 복귀 효과를 좀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최정 선수는 30일 경기에서 홈런 한 개 포함해서 3안타를 몰아쳤고 어제도 4타수 1안타 2타점으로 제 몫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최정 선수의 활약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30일 경기에서는 마운드가 무너졌고 어제는 또 타선이 침묵을 하면서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 현재 SSG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언제쯤일까? 그리고 어디일까? 제가 좀 궁금하네요.
4: 아무래도 부상 선수들의 복귀에 기대를 네.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제 주말 한화전에 복귀하면서 팀 타선에 이제 활력을 좀 불어넣고 있거든요. 노경원, 조영우, 김성욱 선수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복귀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1: 네.
4: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2022년 우승 당시에 거포 일루수의 면모를 보여줬던 전희산 선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4: 이 선수가 오늘 그 상무에서 제재합니다.
1: 네.
4: 그 내일부터 합류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이렇게 복귀 전력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확실히 또 새로운 얼굴이 또 오랜만에 돌아오면은 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주말 3연전을 한화 입장에서 보면은 한화는 4연승 시리즈였습니다. 그 전까지 1승 보태서.
3: 한화는 5월 한 달간 팀 타율, 홈런, 출루율, 장타율 부문 1위에 오를 정도로 한 달간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는데요. 주말 3연전에서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의 주축타자인 노시환, 강백호 선수는 물론이고 5월에는 이 포수 허인서 선수가 무려 9홈런을 몰아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김태현, 이도윤, 뭐 심우준 하위 타선에 배치된 선수들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정말 기분 좋게 5월을 마무리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현재 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위표를 정리해보죠. 유준상 기자.
3: 네. 지난 주말 기아와의 3연전을 싹쓸이한 LG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KT가 0.5경기 차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3위 삼성 역시 2위 KT를 0.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4위 기아와 5위 한화의 격차가 0.5경기 차까지 좁혀진 점도 좀 눈길을 끌고요. 6위는 두산, 7위는 NC, 8위는 SSG, 그리고 9위는 롯데, 10위는 키움입니다.
1: 네. 와, 그 일주일 전에 야구 소개했을 때만 해도 그때 기아가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무섭고 사실 지난주를 지나고 나면은 3강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연패네요, 또.
4: 기아 타선의 페이스가 내려온 분위기입니다. 이번 LG하고 3연전에서 3연전만 놓고 보면은 팀 타율이 1할 6푼 1리였어요.
1: 네.
4: 타격 침체가 두드려졌고요. 특히 김도영 선수가 7타수 무안타 부진이 뼈 아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심 타선 역할을 했던 나성범 선수도 4타수 무안타, 김호령 선수도 6타수 무안타. 이 타격 침체가 좀 두드려졌고요. 여기에 이제 마운드에 선발로 나왔던 첫날 경기에서 이의리 선수가 2이닝 동안 6실점에 이제 부진한 투구를 한 거예요.
1: 네.
4: 그러면서 이제 좀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기아가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1: 자, 반대로 이 기아를 상대로 수입승을 거둔 LG는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3: 그 짜임새 있는 마운드 또 이 집중력 있는 타격이 3연전 싹쓸이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3연전 기간 오지환 선수가 홈런 2개를 포함해서 10타수 6안타로 활약을 했고요. 여기 홍창기, 박혜민, 신민재, 오스틴 선수도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투수들의 활약도 좀 큰 보탬이 됐는데요. 특히 마무리 손주영 선수는 30일과 31일 경기에서 연투를 소화하면서 이틀 연속 세이브를 수확 했습니다.
1: 네. 기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이게 그 연승 뒤에 연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패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잠시 타격을 조정 기간을 거치는 중이라고 봐야 할까요?
4: 아무래도 타격은 좀 사이클이 있으니까.
1: 네.
4: 지난 그 화수목 그 키움하고 3연전 때도 타격 페이스는 조금 내려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LG를 만나면서 그게 두드러진 거죠. 근데 결국에는 조금은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타격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와 있더라고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슬슬 날도 더워지고 확실히 이제 페이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 변신을 이번 시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3: 손주영 선수가 뭐 사실 이게 마무리로 전환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1: 네.
3: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투도 정말 문제 없이 소화하고 있는데요. 뭐 손주영 선수 인터뷰로 선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이 성적만 놓고 보면 지금 퍼포먼스는 지금 10개 구단 마무리를 통틀어도 손주영 선수 뭐 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 저 짧은 시간에 지금 손주영 선수가 세이브를 8개나 했어요.
1: 네.
4: 지난주에 세이브 3개를 했고요. 일요일 경기에 이제 조금 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타 2개 맞고 4사구 2개를 허용하면서 1실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손준영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이제 선발로 돌아가고 싶다.
1: 네.
4: 그만큼 이제 마무리의 중압감을 호소한 거죠.
1: 그렇죠. 네. 이제 진짜 힘든 역할을 아주 앞서서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기아의 상승세보다도 LG 하락세가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LG 자체가 굉장히 여러모로 부상자도 많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전년과는 다르다, 예년과는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4: 실제로 투타 지표가 대부분 하위권이에요. 뭐 평균자책점, 뭐 팀 타율 다 놓고 보면 하위권이고 득실점 놓고 봐도 지금 실점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1: 네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이 아무래도 조직력이 탄탄한 것 같아요.
3: 네. 한편으로는 좀 LG가 올해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는 경기를 보면 LG가 좀 큰 점수차로 지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 좀 접전 상황에서 좀 쫄깃쫄깃한 상황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팀의 전략. 뭐 지금 LG가 연결 감독이 5월 한 달간 얘기했던 게 좀 버티기인데 그런 면에서는 LG가 참 잘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5월 승률을 보면은 삼성 한화에 이어 지금 3위거든요. 네. 16승 10패 6할 1푼 5리니까 정말 잘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팀의 주축 선수인 문보경 문성주 선수가 이제 부상을 털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2군에서 실전 모드에 돌입을 했고 이르면 내일 수원에서 진행되는 KT와의 경기에 맞춰서 복귀할 전망입니다.
1: 네. 아 진짜 확실히 팀들마다 뭔가 이번 시즌은 확실한 일강이 있다기보다는 각각 흐름을 타면서 굉장히 선두권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KT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 류선규 전 SSC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연승을 달린 KT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두산과의 주중 3연전에서 위닝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은 수입을 해냈습니다.
2: 네, KT가 주말

0: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지금 8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뭐 그나저나 최원준 선수는 대단하네요.
2: 그렇죠. 예. 최원준 선수가 FA로 이제 4년에 48억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좀 오버페이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네. 지금 어우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5월 지금 성적을 보면요. 25경기에서 100타수 45안타 타율이 4할 오픈이에요.
1: 4할 오픈.
0: 리그 1입니다.
1: 근데 사실 이 4할 오픈도 그냥 뭐 짧은 경기에서 이런 게 아니라 100타수에서니까 네. 네. 믿을 만한 지표고 신빙성이 있는 지표잖아요.
2: 그렇죠.
1: 예. 타격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일단 최원준 선수는 내려올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원래도 타격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 수원이나 KT하고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키움에서 외인 타자 새로운 선수가 왔는데 히우라 선수 어땠나요?
0: 히우라 선수가 이제 비자 발급 과정이 조금 이제 지연되면서 30일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치렀고 이제 30-31일 이렇게 두 경기를 치렀는데 첫 경기에서는 뭐 안타도 기록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좀 안타 없이 경기를 마쳤는데요. 어쨌든 히우라 선수에게 키움이 기대하는 거는 좀 공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히우라 선수가 어떻게 좀 리그에 좀 적응해 나가는지 좀 그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시즌 초반 상승세 그리고 1위를 계속해서 달리던 KT가 조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축 선수인 안현민 선수까지 복귀를 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안현민 선수가 더 오래 걸리네요.
2: 4월 15일 날 이제 주루 도중에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쳤잖아요. 네. 근데 햄스트링이 원래 좀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금 4월 15일이니까 거의 이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네. 한 달 반 이상. 근데 지금 재활에는 돌입했고요. 5월 29일 날 재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100% 회복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현민 선수는 본인은 6월 12일 날 수원 NC전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군 복귀. 근데 이제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이 시점은 퓨처스 리그 참가가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선수 본인은 조금 더 빨리 오고 싶은데 어찌됐든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 우승을 노리는 KT 입장에서는 서두르다기보다는 일단 완벽한 복귀가 좀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0: 안현민 선수 없이도 지금 5월을 보냈는데 너무나 훌륭한 5월을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의 부상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아마 지켜보는 것
2: 그렇죠.
0: 같습니다.
2: 그렇죠. 이제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복귀하면 한동안은 지명타자나 대타로 출전할 거예요.
1: 네네.
2: 수비는 뭐 서면은 좀 안 보낼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8연패에 빠져있는 키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키움 선발이 그 신인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박준현 투수였기 때문에 연패 탈출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경기 내용이네요.
0: 1군 데뷔전부터 좀 꾸준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던 박준현 선수인데요. 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4이닝 6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4실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회 초 2실점 이후 이제 조금씩 안정감을 찾는 듯 했습니다. 2회 초부터 4회 초까지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5회 초 무사 1-3루 위기를 만든 뒤 마운드를 내려갔고 여기에 승계주자가 모두 들어오면서 박준현 선수는 4실점으로 네. 좀 등판을 마쳤는데 사실 신인 선수가 지금 꾸준히 선발로 나가면서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주는 게 쉽진 않잖아요.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은 이제 유준상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박준 선수 이 중간 평가 정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0: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1: 어떠십니까?
2: 저 80점 이상 줄 수 있죠. 지금 최근에 KBO 리그에서 고조 신인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선수를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불펜을 쓰거든요.
1: 네.
2: 지난해 이제 김영우 저기 배찬승 정우주
1: 그렇죠.
2: 다 불펜이었잖아요. 이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게다가 박준현은 처음에 개막 때는 불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발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는 것 자체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강을 형성하고 있는 또 한 팀 삼성의 주말 3연전도 되짚어보도록 하죠. 두산을 만나는데요. 삼성도 역시 상승세가 좀 꺾인 모양새입니다.
0: 네. 두산과 삼성이 대구에서 3연전을 가졌는데요. 두산이 첫날 9회 이제 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9-7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날 경기에서도 삼성의 경기 중반까지 좀 리드를 하고 있다가 이 정수빈 선수의 말롬런이 터지면서 좀 리드를 가져왔고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0: 8대 7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경기 만에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는 삼성이 좀 아쉬움을 만회했습니다. 9대 4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야, 두산이 사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그리고 삼성의 방망이가 침묵했던 경기도 아닌데도 위닝 시리즈 만들어냈네요.
2: 네, 금요일 토요일 경기가 데자뷰 같았어요. 네. 금요일은 강승호 선수의 역전 말로 없는, 토요일은 정수빈 선수의 말로 없는, 이게 비슷한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29일 금요일까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던 삼성이 두산한테 두 번 지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 네. 자, 삼성은 일단은 루징 시리즈입니다만 최용호 선수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0: 네, 최용호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4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3회 말 2사 2루에서 1타점 2루타를 기록을 하면서 통산 2루타 553개, 그다음에 2루타 20개, 홈런 427개, 427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KBO 리그 출범 이후 역대 최초로 1,000개의 장타를 달성한 타자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를 통해서 기아에서 친정팀 삼성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보더라도 타율 3할 4푼 6리, 8홈런, 42타점, OPS가 0.996이니까 뭐 정말 정상급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삼성은 대체 외국인 투수죠. 잭 오로클린과의 계약을 다시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2: 이번이 두 번째 연장 계약인데요. 박진만 삼성 감독이 정식 계약 가능성도 시사할 정도로 기복이 없고 꾸준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삼성이 스프링 캠프에서 외국인 투수 맨 매닝이 네.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오로클린이 훌륭하게 메워주면서 삼성이 지금 상위권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롯데 대 NC의 주말 3연전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지요. NC가 위닝을 가져갔습니다.
0: 네, 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롯데가 6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다음 날 경기에서는 또 NC가 똑같은 스코어 6대2로 승리를 하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고 31일 경기에서도 8대2로 승리를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차지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이우성 선수가 3연전 동안 11타수 5안타로 활약을 했고요. 여기에 박시원, 뭐 맷 데이비슨 선수도 제 몫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발 투수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첫날 선발로 나왔던 구창모 선수 뭐 비록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8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8회 초 1사에서 전민재 선수에게 홈런을 맞기 전까지 노히터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위력을 뽐냈고 여기에 라일리 선수, 뭐 테일러 선수도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 네. 자, 롯데가 NC를 만나면 힘을 못 쓰는 모양새입니다.
2: 그렇죠. 낙동강 더비라고 하잖아요. 네. NC와 그 롯데 경기. 전통적으로 지금 롯데가 NC한테 약한 모습인데 이번 3연전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 이게 두 팀 다 지금 올 시즌 좀 부진하거든요.
1: 네.
2: 공통점이 타격이 안 돼요. 득점이 조금 약한 팀인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3연전 같은 경우는 이긴 팀은 6점 이상 내고 진 팀은 2점에 그치고
1: 네.
2: 이 패턴이 좀 이어졌죠.
1: 롯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루징 시리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2: 그렇죠. 이게 가랑비에 옷 젖고
1: 네.
2: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활약 그렇게 선수들의 상황도 나빠 보이지 않고 지표도 썩 많이 나쁘진 않은데 계속해서 차곡차곡 패를 쌓고 있는 느낌입니다.
2: 제가 볼 때 작년에 두산 같아요. 작년에 두산이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이었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루징을 꾸준하게 특별히 이렇게 긴 연패가 있지는 않았는데 1승 2패 이렇게 꾸준하게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롯데도 좀 그런 모습.
1: 두 분께서 보시기에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이시나요?
0: 그러니까 뭔가 탁 이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간 성적을 보면은 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12승 13패니까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긴 연승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뭔가 투타가 좀 약간 엇박자도 있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밖에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력이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투타가 애매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지도 않고 특별히 연패에 빠지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거죠.
1: 네. 자, 게다가 롯데는 어제 그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가 경기 도중에 교체가 됐잖아요.
2: 그렇죠. 레이에스가 롯데 타선의 핵인데
1: 네.
2: 어제 경기에서 2대 8로 뒤진 7회 말에 1사 후에 안중열 타구를 잡다가 허벅지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0: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방산기업 특유의 보안 폐쇄성이 반복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군 당국도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기술진과 함께 사고 현장과 사업장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선 불이 나면서 위험물질인 불소가 누출됐습니다. 직원 3,60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다만 생산 공정엔 차질이 없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2: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한때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있던 직원 3,600명도 방제 작업 등을 위해 대피했습니다.
3: 예속상황이라 해가지고 그 전체가 그 직원들이 다 이제 대피를 했죠. 해갖고 각 그 팀마다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 인솔하에 다 대피를 했습니다.
2: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선 질소와 섞어 오염물 제거에 쓰이는데 가스 주입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걸로 당국과 회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에서 챔버에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5: 반도체 공학부 교수입니다.
2: 가스 누출 이후 회사 측은 환경정화 장비를 가동했고 남아있는 가스 제거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6: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2: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1: 네, 불소가스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하지만 사람에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오늘 누출된 불소가스의 농도는 정부 기준치의 50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박혜진 기자입니다.
7: 2012년 9월 경북 구미공단의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새어나온 유독성 불화가스, 이른바 불산이 주변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치료를 받는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소가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챔버 등에 세척에 쓰입니다. 또 불소가스가 수소와 결합한 불화수소도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문제는 불소와 불화수소 모두 인체에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불소는 특유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 피부 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고 전신 신경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소가스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불화수소는 무색무취에 노출돼도 쉽게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체로 침투하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칼슘, 마그네슘을 파괴합니다. 이는 골괴사, 신경마비,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불소 깼을까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나 이런 것들 망가뜨리고 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불화수소 가스가 또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7: 사고 현장에서 누출된 불소가스의 농도는 5ppm.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화학물질 노출 기준치인 0.1ppm에 무려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점검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1: 5명이 숨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현장으로 가서 유족 지원도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은 다시 조용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폭발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고 직후 추가 피해 최소화를 지시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10: 부상이
11: 부상자 두 명,
5: 김기상 대장 소방사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민청
9: 총리는 사고 발생 경과를 보고받은.

0: 위. 합동 감식이 끝나는 대로 원인 규명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 방지 말을 하겠습니다.
2: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0: 유가족 지연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행안부는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에 피해자와 가족 지원센터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차분한 유세로 몸을 낮췄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거 로고송과 율동, 마이크 사용 연설 등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선거 막판, 안전 문제가 쟁점이 됐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 후보들과 시민들 목소리 박효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철거 중이던 서울의 고가차도가 붕괴됐습니다.
5: 불감증이 너무 심해요. 세 분이 가셨다 그러는데 저 마음이 아프고.
6: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4: 사고를 선거에 이용한다 역풍 맞을라 책임론 정치 공방은 자제했지만 안전은 내가 적임자다, 나도 안전 챙겼다, 신경전은 더 달아올랐습니다.
7: 첫 번째 결제는 공사장 그리고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8: 스크린 도어가 모두 설치가 됐죠.
9: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공사장은 지금 100% CCTV로.
4: 표심가를 또 다른 변수는 뭘까?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집값 잡아달란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10: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거든요. 집값 좀 내려주면.
11: 양극화를 해소될 수 있고 또 서민들이 좀 남고 거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3: 부동산 문제는 서울 선거 전 내내 최대 쟁점입니다. 공급 늘리겠다는 공약은 여야 후보가 같은데 구체적인 해법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4: 공급에 키를 쥐는 쪽. 여당 후보는 공공에, 야당 후보는 민간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7: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내년 말까지 8만 7천 호 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8: 서울은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정비 사업을 꾸준하게.
12: 1인 2인 가구에 대한 공급을 대폭
3: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12: 공공부업장 제도를 통해서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고.
4: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차는 좁혀지는 상황. 후보들은 마지막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900만 서울 시민들의 선택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3: 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또 충청을 찾았습니다. 내란 심판을 다시 외쳤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고민 말고 1번 찍으라며 표심도 단속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충청을 공략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사전투표율을 언급하며 더 결집하자고 했습니다. 보수 민심 자극할라 한동안 자제했던 내란 심판 구호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4: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13: 정 선대위원장의 충청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8번째, 중원 표심을 잡는 데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15: 충청권이 접전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충청권 네 곳은 매우 안정적으로.
13: 민주당 지지자라면 복잡하게 생각 말고 1번 찍어달라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야당으로 향하는 표심도 단속했습니다.
14: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을 응원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13: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시민께 호소한다면서 서울의 가치를 깎아내린 상대 후보 대신 정부와 협력해 일을 해낼 적임자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16: 국무회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 후보는 정원호입니다. 일자라는 서울시장이 서울의 프리미엄을 만들겠습니다.
13: 강남 용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보수표 많은 지역에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3: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주를 찾아 정권 심판을 거듭 외쳤습니다. 부족했다, 반성한다면서도 권력 견제 버튼은 한번 눌러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계속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7: 선거 이틀 전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제주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주 숙원 사업, 그동안 누가 받고 누가 추진했느냐며 지역 발전 돕겠다는 여당에 일침 가하고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8: 국민의힘의 표를
19: 장동혁
18: 모아주시는
19: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8: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17: 이곳에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듯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18: 경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6월 3일 지나서 재판 취소, 세금 폭탄, 개헌, 연임 이런 것들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
17: 송은석 선대위원장은 몸을 낮추며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송구하다, 반성한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20: 권력의 맛에 노취한 집권 세력에게
19: 송은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20: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7: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시장 때 조성한 서울숲을 찾아 연이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형 사업 마음대로 밀어붙인다고 상대에게 비판받는 오세훈 후보는 즉각 반색했습니다.
21: 동대문 DDP를
19: 본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 선제적인 판단, 이러한 정책 결정에는 늘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17: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서울 전역을 돌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인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2: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우리 수출이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도 9000선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또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인 877억 5천만 달러. 이 가운데 42% 371억 6천만 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AI 특수로 1년 새 값이 8, 9배 뛴 D램과 낸드 등 메모리가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 꺾이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며 그 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24: AI is now a profit generator.
19: 이제 AI는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입니다. 국가의 GDP를 견인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23: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은 16.4% 늘었습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2개가 플러스였습니다.
25: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금
19: 강감천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입니다.
25: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23: 반도체와 AI의 장밋빛 전망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젠슨왕 방안을 앞두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0% 넘게 오르는 등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26: AI의 어떤 진화라고 할까요? 그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19: 산업증권 수석전문 위원입니다.
26: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23: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8,788에서 장을 마감하며 9,000피를 눈앞에 뒀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22: 네, 수출과 주가는 이렇게 좋다지만 양극화가 걱정이란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었지만 나머지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13: 올해 초 SK 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27: 빚을 많이 갚고요. 그렇게 큰 소비는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익숙치 않아서인지.
13: 이런 대기업 직원들이 주로 포진한 소득 상위 20%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벌이가 유지된다면 연 1억 5천만 원 수준, 상위 20%의 소득 수준은 어느새 이렇게 뛰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을 봐도 고소득층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계층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계 씀씀이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4: 소득 상위 20%는 처분 가능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 여윳돈이 344만 5천 원에 달했지만 하위 20%는 오히려 43만 8천 원 마이너스,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적자입니다. 버리는 제자리인데 식비와 병원비,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0: 생활하시기는 좀 어떠세요?
1: 좀 차이죠, 조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 나이 지금 뭐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니까.
4: 저소득층이 한계에 몰리면서 올해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5만 5천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2: 반도체 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될지 몰라도 여파가 좀 적다고 할까요?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금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4: 1분기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6.6배 수준, 6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0: 올려야죠. 안정환 뜹니다. 헤딩 골!
1: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에 위협을 달성한 한국 축구의 딸입니다.

0: 월드컵을 열흘 앞두고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이제 열흘 뒤면 해발 1571m 고지대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에 대비해 고도가 비슷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 캠프를 꾸려 지금까지 2주간 적응 훈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선수들 효과를 느끼고 있을까요? 현지에서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고지대 앞에서 자신만만했지만 훈련 하루 만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2: 말하는 순간 확실히 힘들어요. 그냥 말 없이 해야죠.
1: 이처럼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는 선수들에게 극복의 대상인데 최고의 처방은 결국 시간입니다.
3: 제 손에 끼고 있는 이 장치가 바로 몸속 산소량을 알려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인데요. 저도 해발 1450m인 이곳에 도착한 초반 4흘간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98%로 회복했습니다. 몸이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1: 매일 산소포화도를 비롯한 몸 상태 확인과 탈수 방지를 위한 전해질 섭취 등 의무팀의 밀착 관리를 받아온 대표팀. 실제로 2주 전 고지대에 입성한 선발대의 몸놀림은 더욱 가벼웠습니다.
4: 내일주 먼저 소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늦게 합류한 선수들보다는 좀 더 적응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1: 여기에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더 고운 다습해 고지대와 폭염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상황. 대표팀은 훈련 후 열탕욕과 사우나를 하는 일명 열적응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 많은 운동 후에 그대로 똑같이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열쇼크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이제 분해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그게 이제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3: 철저한 적응과 과학적 관리로 고지대와 폭염 변수는 이곳에서 최대한 해결하고 간다는 축구대표팀. 이제 남은 건 열흘 뒤 완벽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는 것뿐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 바로 히딩크 감독이겠죠. KBS가 한국 축구의 모든 걸 바꿔놓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 태극전사들과 홍명보 감독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을까요?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2002년 4강 신화를 썼던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의 황금세대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기 응원하고 있습니다.
7: Go to the semi-finals at least.
8: 적어도 준결승까지 가야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마세요. 물론 가끔은 꿈꿀 수도 있겠지만 준결승에 진출하는 목표는 좋지만 현실적이어야 해요. 거스 히딩크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6: 홍명보 감독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반드시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Of course, I will.
8: 물론 연락할 겁니다. 대표팀 관계자를 통해서 전 그냥 늘 하던 말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6: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했던 감독답게 과거 대표팀 내에 불거진 갈등 긍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But if you have a conflict within your team, 팀 내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이용해

0: 선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데 저는 홍명보 감독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을 마음껏 즐기고 대표팀을 성원해달라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굴 약속의 6월을 기대했습니다.
0: 엔조이 더 게임스. 경기를 지켜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정말 활기찹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빨간 옷을 입으세요. 붉은 양말 티셔츠를 입고 소리쳐요.
1: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탱크다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충전식 선불카드의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도심 주요 공원이나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무심코 먹이를 줬다가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 비둘기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배설물, 악취 등 시민 불편 민원에 6월 한 달간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칩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사인 아람코, 엑손모빌, 쉐브론의 합산 시총보다 20%가량 높습니다. 대만 당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특수에 힘입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71%에서 1.93%포인트 올린 9.64%로 상향 조정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직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대표팀 성적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추가 포상금을 사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측과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또다시 홍해 우회로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7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20년 넘게 일본 최대 기업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 자동차를 시가총액에서 추월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가총액 기준 일본 최대 기업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오늘은 기업인의 연설문을 쓰고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를 만납니다. 바로 저희 프로그램의 전 진행자이기도 하시죠. 많은 청취자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 강연자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리가 바뀌었죠. 네. 네, 저희 지금 이 사람의 제가 진행하기 이제 바로 전에 진행을 하셨는데 이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자리가 좀 바뀌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1: 아, 이거 언제 제가 그 자리에 앉았나 싶게 벌써 정말 옛날 일 같이 느껴지고요.
0: 네.
1: 여기 막상 이렇게 저 초대받은 사람으로 자리에 앉아 보니까 그 제가 그 진행할 때
0: 네네.
1: 여기 나오신 분께 좀 더 친절하고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예. 잘할 걸 그랬다.
0: 네.
1: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0: 그래서 역지사지가 이게 네. 중요합니다. 입장 한번 바꿔보는 게 저도 사실 그래서 아나운서로 맨날 질문하다가 네. 텔레비전에서 패널 경험을 하면서 아 이쪽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깨닫기 질문도 어려운데 답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1: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은 예. 어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질문 받는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죠.
0: 예, 제가 좀 칼을 쥐고 있는 건가.
1: 그렇죠.
0: 예.
1: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어떻게 칼을 좀 잘 다치지 않게.
1: 네.
0: 아, 어떠셨어요? 그 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을 얼마 정도 진행을 하셨었죠?
1: 제가 한 2년 8개월.
0: 예.
1: 한 200분 넘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0: 그 시간은 작가님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1: 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매일 우리 PD님한테 칭얼대고 아 이거 못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0: 예.
1: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와 진짜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아주 밀도 있게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떤 때는 그 한 분의 인생 전체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이 네. 평생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을
0: 네.
1: 이제 그걸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전 세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니.
1: 아,
0: 그런
1: 역시.
0: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저는 그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0: 예.
1: 이게 그런 좋은 기회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저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그 어때요? 대통령의 글쓰기가 첫 책이셨죠?
1: 예.
0: 처음으로 쓴 책.
1: 예. 예. 예.
0: 그게 12년 됐나요?
1: 그게 2014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글쓰기 책의 출간 전과 후로 내 인생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1: 예. 저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0: 예.
1: 그냥 그러니까 그 책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그게 출판사였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썼어요.
0: 네.
1: 그 책을 이제 쓰자마자 직장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책 출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디 다니는 인생에서 그냥 어디에 다니지 않고 지금처럼
0: 네. 네. 네,
1: 이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어찌 보면 내 시간이나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하지 못했죠. 남의 손에 의해서 이제 그게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그럴까? 그렇게 살았죠.
0: 정말 부러운 인생이신데요. 글 쓰는 것만 빼고.
1: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됐다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안 하고.
0: 예.
1: 그 전에는 시키는 일 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옛날에는 시킨 일을 내가 내 역량에 정말 붙이고 힘들어도 해야 됐거든요.
0: 예, 그렇죠.
1: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0: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월급 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거든요.
1: 그럼요.
0: 예.
1: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출판사에서 뭐 그 어떤 새로운 책 기획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데 이제 고맙긴 한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거.
0: 야, 골라서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0: 와, 이건 진짜 더부러운 얘기인데.
1: 아니, 누구나 직장 안 다니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0: 근데 어때요? 실제로 생활이 바뀌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지나요?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게 있나요?
1: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그럴 때는 되게 위축되고 주눅들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집에 당하는 입장이니까
0: 네.
1: 그렇게 전 직장 다닐 때 어느 하루도

0: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나가고 싶고 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성격도 되게 예.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1: 제가 예전에 뭐 사진이나 뭐 이렇게 화면에서 본 그 인상하고 좀 제가 진짜 네. 아까 깜짝 놀란 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네.
0: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사진을 보면 웃으며 찍은 사진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늘 막 그 뭔가 이렇게 쫓기고 뭐 그런 표정인데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면 네. 진짜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1: 그렇죠.
0: 아, 용됐다고.
1: 예. 아, 지금까지 보니까 12년 전에 첫 책을 쓰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쓰신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15권 썼어요.
1: 15권이면 예, 예. 1년에 한 권도 더 쓰신 거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런 셈이죠.
1: 첫 책을 냈을 때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진짜 전업 작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0: 아니요, 전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안 쓰 책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딱 한 권만 쓴 사람은 없다고.
1: 어.
0: 한 권 쓰면 계속 예. 쓰게 된다고.
1: 예.
0: 이런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1: 제가 아직 한 권을 못 쓴 사람인데요. 네,
0: 근데 이제 예. 제가 볼 때 우리 아나운서님도 한 권 쓰시면. 최소 5권 이상 저는 쓰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써보면 아니, 쓸 때는 힘들어요.
1: 네.
0: 다시는 잊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쓰고 나면 그 성취감이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라톤 완주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1: 제가 아주 옛날에 그 한국어 관련된 칼럼을 한 3주에 한 번 정도 아주 짧은 글을 네.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0: 예, 예.
1: 제가 늘 아, 3주가 이렇게 21일이 있으면
0: 금세우죠.
1: 19일 동안은 생각만 하다가 네. 이제 마지막 날 컴퓨터 앞에 앉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일 후회해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0: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를 네.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안 내셨어요?
1: 아, 그때 저는 짧게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못하겠다고 했죠.
0: 아.
1: 전 못하겠어요.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0: 그래서 그게 책으로 묶여 나오면
1: 네.
0: 이제 드디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저술가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아직 그거를 그 문턱을 못 넘으셨네요.
1: 네, 문턱이 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좀 비법을 좀 네. 작가님 모셨으니까 네. 작가님 하면 글쓰기 아닙니까? 글쓰기 네. 뭐 거의 개인 브랜드가 되셨어요. 네, 글쓰기 말하기로 강연도 하시고 네. 책도 쓰시고. 아직도 쓸 게 남아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0: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책을 하나 쓴다는 거는 이렇게 마중물을 붓는 일 같아요. 그 내 안에 뭔가가 있는데 이제 책을 쓰면 여기를 퍼서 없어질 것 같은데
1: 네.
0: 오히려 마중물을 붓는 일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 쓸거리가 생기는 게 저는 책 쓰기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책 쓰는 일이 밥벌이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써야 또 뭐 인쇄 수입도 있지만 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그 하던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책을 써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런 이거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넓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깊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글쓰기 책을 이제 쓰다가 이제 말하기 책 쓰게 되고 뭐 관계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넓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글쓰기 책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총론적인 걸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직장인의 글쓰기 또 뭐 책 쓰기 이런 식으로 깊어져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책을 이렇게 막상 써보시면은 오히려 막 소진이 될 것 같은데
1: 네.
0: 아, 쓰면 쓸수록 더 쓸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1: 사실 이 시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힐링했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글을 쓰는데 좀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 이제 AI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AI라는 게 글도 잘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0: AI 지금 쓰십니까?
1: 저는 이제 뭐 저는 아직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 버전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뭐 간단한 걸 시킬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 얘가 아무리 잘해봤자 나보다 못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이제 글 뭐 안 써도 AI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0: 저도 AI 시대에 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아, 저도 겪어보니까, 저보다 잘 씁니다.
1: 아, 진짜요?
0: 진짜입니다.
1: 저보다 잘 쓰는 건 확실한데 작가님보다 잘 쓰는
0: 아니, 저보다.
1: 예.
0: 아니, 누구나 그 수준 이상으로 써줘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더 글을 써야 되냐 그러면 AI는 어떤 도구냐면 잘 쓰는 사람을 더 잘 쓰게 만드는 도구지 못 쓰는 사람을 잘 쓰게는 못 만듭니다.
1: 아.
0: 예. 있는 거에 더 뭘 덧붙여주고 증강해주고 네. 이 지렛대 효과를 주는 도구지 없는 걸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정말 더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 혜택을 더 입으려면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 직장에서도 실력 있는 상사가 부하 직원 잘 부리잖아요.
1: 그렇죠.
0: 잘 뽑아 먹잖아요.
1: 원래 그래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시집살이를 많이 한 시어머니가
0: 그렇죠. 잘 부리잖아요.
1: 잘 부리죠. 네. 네. 어떻게 하면 힘든 줄 알고.
0: 네.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좋은 걸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알아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를.
1: 네.
0: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줍니다.
1: 예.
0: 아, 대충 줘도 된다는 걸 압니다.
1: 네. 그러면 작가님도 실제로 AI 네.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0: 많이 하죠.
1: 예.
0: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걱정인데 옛날에 한 10시간 드렸던 거를 지금 2, 3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중에 나머지 7, 8시간은 AI가 해결을 해줘요.
1: 그래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이게 조금 그 비밀일 수도 있지만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책에나 이런 데 쓴 적은 없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썼던 그분들을 모셨던 8년이 제가 그분들의 인공지능이었더라고요.
1: 아.
0: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저 같은 뭐 참모를 데리고 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야 뭐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간단합니다. 많은 걸 수집해놨다가 그걸로 이제 뭔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글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수집해서 갖고 있었어요.
1: 거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러니까 예. 저만큼 그분의 어떤 말과 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영감과 통찰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맞고 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 것을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분 흉내를 낸 거거든요.
1: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된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네.
0: 근데 딱 인공지능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걸 하더라고요. 사람들 쪽을 많이 제가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 모시면서 대통령과 어떻게 함께 글을 썼는지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부렸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쭉 그랬던 그 방식들이 생각이 났고 그 방식으로 제가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 같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연설 네. 비서관과 그렇게 부리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을. 워낙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탁월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뭐 요구하고 했던 것들을
1: 네.
0: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근데 인공지능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한테 받아갔던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1: 나를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인공지능한테.
0: 그래서 글을 또 많이 써야 되고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예.
1: 아 그러네요. 그 완전히 빙의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셨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 최고의 산출물을 뽑아낼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걸 많이 줘야 돼요.
1: 네.
0: 학습을 시켜서 애가 그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준 걸 가지고 내 글을 이제 쓰죠.
1: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셨어요? 인공지능하고? 사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저는 작년 말에 이제 처음.
1: 되게 빠른 편이 아니시네요.
0: 작년 말에.
1: 예.
0: 근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제가 글쓰기에서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제일 잘 활용하고 있다.
1: 네.
0: 정말 가성비 높게. 왜냐면 저는 무료 쓰거든요. 무료.
1: 아 유료 버전 아니에요?
0: 아 일부러 그래요.
1: 네네.
0: 돈보다는 너무 깊이 빠져들 것 같아서 무료를 쓰시면요.
1: 네.
0: 빠져들고 싶어도 오래 못 빠져들어요.
1: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0: 어느 정도 쓰면
1: 안 해줘요. 더 이상은.
0: 안 해주고 네. 내일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거리두기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져들면 저는 거의 뭐 영혼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정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 예, 그래서 무료를 쓰시는 걸로 네. 돈이 네.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0: 전혀 아닙니다.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진짜 공부라는 책을 내셨어요. 사실 어릴 적에 제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야. 시험을 안 봐도 될 거야. 네. 근데 그 어른이 돼서 보니까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고 매 순간 시험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진짜 공부 뭐 아, 이게 진짜 공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공부라는 게 뭘까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읽고 듣는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 네.
0: 뭐 직장에서 공부도 다 뭔가를 읽거나 들음으로써 뭔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어떤 소유를 늘리는 아는 거에 양을 늘리는 이런 거였다면 제가 이제 직장 나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공부는 말하고 쓸 때 되더라고요. 말하고 쓸 때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말하고 써봐야지만이 진짜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지 그게 내 것인지를
1: 네.
0: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소유를 늘리는 공부가 아니고 공유하는 공부,
1: 아.
0: 나누는 공부, 베푸는 공부가 저는 진짜 공부다.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당연히 그 생각했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입신양명과
1: 예.
0: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본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들공의 아비부 스승부인데 그 아비나 스승을 만드는 게 공부다. 근데 아비나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죠. 그럼 공부를 왜 하냐? 알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뭔가 남을 돕고 세상에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직장 나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했는데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막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었던 것은 그냥 읽고 듣고 나만을 위해서 내 소유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여서 그랬구나.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먹었어야 되는데
1: 네.
0: 써먹는 데까지를 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시험 잘 보고 내 성적 올리고 내 등수 높이는데 이 위한 공부여서 공부가 재미없었던 게

0: 건가.
1: 나만 알고 있는 건 공부가 완성이 된 게 아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네. 이끌어줄 수 있어야 네. 진짜 그게 공부다. 네.
0: 그렇게 했을 때 아 공부 아 이래서 맞아 공부를 해야 돼. 네. 아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게 되는구나 라고 알았을 때 다시 또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순환해야 되는 건데 막혀 있었던 거죠. 그냥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1: 네. 근데 3년 전에 진짜 공부 책을 처음 내셨는데 최근에 또 새로 펴셨어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0: 아 우선 이제 그 전에 냈던 것은 청소년 대상이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어른도 아. 보실 수 있게끔 어른용으로 네. 한 거고.
1: 청소년 대상, 기성 대상은 메시지가 좀 다릅니까?
0: 아니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정말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절감했거든요.
1: 예.
0: 하나는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 네. 모든 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요 시대는 그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우리 중장년 청년들, 뭐 저는 이제 중장년도 이제 지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에게 정말 제가 경험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사실 청소년기 학생 시절에는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성세대가 돼서 하는 공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기성세대는 어떤 공부를
0: 그러니까
1: 해야 되는
0: 이제
1: 겁니까?
0: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면 왜 공부를 했나.
1: 예.
0: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1: 그렇죠. 예.
0: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 잘 풀고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1: 예.
0: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디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런 그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직장 소속도 벗어나고 이렇게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나를 잘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것저것을 다 잘하고 이게 평균이 높았어야 돼. 국영수 평균이.
1: 그렇죠.
0: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평균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무엇 하나. 남보다 좀 뭐 잘하거나 뭐 남보다 더 그걸 좋아하거나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그 하나. 그걸로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살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50에 저는 나왔는데 이제 뭐 60까지 한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120살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 길고 그런데 그 기간을 살아내려면은 그러니까 이 뭔가를 많이 아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건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많이 해서 뭐 많이 알다 대답을 잘한다 뭐 문제를 잘 푼다 문제 인공지능이 제일 잘 풀고요.
1: 예.
0: 결국은 그 이후에는 그 어찌 보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 문제 내는 사람, 뭔가를 자기가 안 것을 말하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그 어찌 보면 나만의 어떤 컨텐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먹히는, 시장에서 네. 팔리는 그런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팔아먹으려면은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말하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아는데 이제 그 기본 전제는 듣기와 읽기가 많이 돼 있어야지
0: 그렇죠.
1: 나오는 거잖아요.
0: 그건 그렇죠.
1: 예.
0: 그거는 이제 그건 기본입니다. 예. 문제는 그 전에는 듣기와 읽기만 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말하고 쓰려면은 듣기 읽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때 듣기 읽기는 되게 재밌어진다는 거죠. 의미있어진다는 거죠.
1: 네, 네.
0: 말하고 쓰기 위한 읽기 듣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공부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 때 공부하려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 동기가 있어야지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나한테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나요?
0: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엄마가 막 공부해라 한다고, 예, 동기부여가 막 돼가지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공부하려다가 엄마 잔소리 하면, 네, 책을 덮게 되죠. 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근데 마치 그게 동기부여가 될 줄 알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막 그건 잔소리를 막 하셨잖아요. 하등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1: 네. 자, 이거 공부법을 좀 저희가 제대로 배워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서, 예, 예, 나머지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좀 얘기를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고립 등 저지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5도, 현재 습도는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700선을 넘으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 3.68% 오른 8,788.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종가 기준 7,204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09% 오르며 34만 9천 원으로 마감했고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내일 오전 10시 시작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회의 장소는 서울 외교부 청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긴급 방문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대전 사고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합동 감식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재까지는 사고 원인을

0: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사망자 5명의 장례 관련 준비 상황을 물으며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가 함께 유가족을 잘 모셔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엄벌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졌다며 과거 기소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하나도 벌금 5천만 원에 그치는 등 요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를 일으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재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 내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독성 물질인 불소 5ppm가량이 대기 중에 누출되면서 11명이 눈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여 사내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 3,600명을 임시 대피시키고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장비 가동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으며 근로자들도 대부분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된 뒤 이란 측에서 레바논 휴전이 핵심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SNS에 이란과 미국의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어느 한 전선에서 휴전 위반은 모든 전선의 휴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대미 협상단장도 미국의 해상 봉쇄와 집단 학살하는 시온주의 정권이 레바논에서 자행하는 전쟁 범죄 고조 행위는 휴전 위반의 명확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보복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최대 8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작업실에서 화약을 세척하던 도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자제하거나 조용히 진행하며 애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겸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첫 공개 소환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뉴스는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세계 이면에서는 최신 국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6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 화상으로 중상을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1: 예.
0: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쯤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훼손이 심해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할 것을 또 지시하기도 했었고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발생 현장을 긴급 방문했는데요.
1: 예.
0: 김 총리는 사고 발생 경과와 인명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대전 유성소방서장에게 사고 원인과 피해자의 신원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행을 했는데요. 김 총리는 행안부와 노동부에 이번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족을 잘 모시고 어려움 없도록 챙겨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은 형식적인 수칙 준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예방 체계를 철저히 가동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는 사고 발생 이후 전국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개별 후보 캠프에서도 선거 로고송과 율동, 마이크를 사용하는 연설을 취소한 채 차분히 유권자들을 만나는 등 사고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불거진 안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막판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여야 모두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 경북 안동, 또 울산을 차례로 돌면서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1: 예.
0: 하지만 괴산에 도착한 정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전국 선거운동 중단을 긴급 공지하고 왔다 하면서 중앙당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불길 속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선거운동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예정됐던 이차영 괴산군수 후보의 공약 전달식도 생략한 다음에 경북 안동으로 이동을 했고요. 유세 일정 중 마지막 이 울산 일정은 취소가 됐습니다.
1: 예.
0: 이어 정 위원장은 곧바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사고 직후 전국 후보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라라고 긴급 지시를 했고요. SNS에도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하신 분들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1: 예.
0: 장 위원장은 울산 방문 계획을 취소한 뒤 곧바로 또 사고가 발생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1: 네, 문제는 이 사업장에서의 이런 폭발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0: 그렇습니다.
1: 하는데요. 예,
0: 네.
1: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집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오늘 또 있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0: 네.
1: 청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0: 네. 오전 10시 32분쯤 SK하이닉스 4캠퍼스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1: 예.
0: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곧바로 진화가 됐지만 인체에 유해한 이 불소가 소량 누출이 되면서 직원 11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산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이 불소는 흡입할 경우 눈과 호흡기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 SK하이닉스 측은 이 가스 누출 직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장 내 직원 3,6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불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등 방제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오후 들어 직원 3,600여 명과 병원에 간 11명 모두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도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는 반도체 가공 설비에서 불꽃이 발생해 직원들이 또 한때 대피한 소동이 있었거든요.
1: 예.
0: 당시에는 직원들이 인근 소화 장비를 이용해 불꽃을 금방 잡았고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닷새 만에 오늘 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SK하이닉스의 안전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계속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조용히 차분하게 또 진행이 됐었고요.
0: 네. 네.
1: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즘 그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지원 유세가 유독 또 이게 뉴스.

0: 이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숲을 방문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을 했어요. 이 전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말 잘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 아, 일 잘하는 시장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오 후보에게 힘을 실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또 박민식 부산북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만나서 격려하기도 했어요. 아, 오 후보와 박 후보는 과거부터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아,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급 광폭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이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25일에는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서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또 대전으로 가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이제 친박계로 이제 불렸던 또 이장호 대전시장 후보도 만났거든요.
0: 예.
1: 여기다가 지난달 27일에는 박형준 후보와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또 이어서 울산과 강원에서도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각각 또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예.
1: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진실은 가둬지지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노산군에서 복이 된 단종처럼 거짓과 모함으로 덧씌워진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 자리로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썼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주요 이유였던 국정농단 사건이 뭐 사실상 거짓이고 모함이다라고 주장한 셈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여야 이제 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직 대통령 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0: 그렇죠.
1: 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 민주당에서 뭐 나오고 있고 특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전직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게 맞는 도리인데 지금 많은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주라고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오찬시 요청한 내가 머쓱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 통합에 물꼬를 트자고 요청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요즘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수 결집에 나선 거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냈으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파에 이제 갇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모습 이거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0: 예.
1: 그리고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선거운동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냥 투표장에 가자든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자 하는 얘기 우리 정치사상 처음이고 하나의 관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때 전 국민을 대외적으로 대표했던 국가 원수 아니냐. 정파적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입장에 서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또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노릇을 못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을 불러낸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아무튼 뭐 예전 선거운동에서는 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되는
1: 그렇습니다.
0: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격전지들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예. 네. 사실 지난 주말 내내 경기 평택을이 뜨거웠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띄우고 경쟁자들을 직격한 이 민주당 지도부. 오늘도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를 상대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조국 후보가 당선돼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 조국혁신당의 주장 장을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국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은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다. 상호 간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지 그건 약간 억지 주장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조국 후보는 한때 최대 관심사였던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이미 종료된 상태다라고 선을 오늘 그었어요. 네. 그러면서 선거 막판 패색이 짙어지자 초조함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재보선 격전지인 이 부산 북갑도 막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해 집중 공세에 나섰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된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패배하더라도 북갑을 떠날 일은 없다면서 내가 지면 북구한테 해코지 할 테니까 나 뽑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AI가 아니라 애 같은 생각이다라면서 또 하정우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지금 지사 선거전이 과열된 전북에서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 유세 차량 밑으로 들어가 눕는 일이 발생했어요.
0: 그래요?
1: 네. 보니까 다름 아닌 자리 선정 때문이었는데요. 이 운동원은 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는데 비키지를 않아서 항의하는 차원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0: 예.
1: 하지만 여기에 대해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아니 어차피 차를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가로막았다. 이거 너무하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0: 예.
1: 이렇게 논란 일자 이원택 후보 측에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던 사안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이 논란의 선거운동을 해초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0: 예. 자, 오늘 또 주식시장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요즘 뭐 연일 기록하다 보니까 또 뭐 꼭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덤덤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1: 네.
0: 이제 9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1: 코앞입니다.
0: 예. 그런데 오늘 이 지수를 끌어올린 게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곧 한국에 온다는 소식.
1: 네.
0: 뭐 어느 기업에 누구를 만나서 아마 뭘 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전해지면서 그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젠슨황 CEO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 또 대형주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오르면서 8,788선에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 때 8,900선에 다가가면서 9,000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실적뿐 아니라 이번 주 방한하는 젠슨황 CEO가 우리 시장을 들썩이겠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젠슨황 CEO가 오는 4일 저녁 우리나라에 입국한 다음에 다음날 5일부터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달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깐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0: 예.
1: 치킨을.
0: 치킨집이었죠. 예.
1: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같이 먹었는데 이번엔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0: 예.
1: 삼겹살에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겹살 소맥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0: 네.
1: 여기다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고 또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0: 그
1: 얘기도.
0: 일정이 많네요.
1: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0: 프로야구 시구도 한다고 하니까요.
1: 예. 꽤 이제 뭐 오늘 들어보니까 가족들과 예. 뭐 휴가를 보내러 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꽤 어떻게 보면 좀 휴가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젠슨황 CEO를 만나기로 한 주요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주와

0: 수 있다는 기대감에 두산 그룹주도 껑충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 만에 10% 뛰면서 35만 전자를 눈앞에 뒀는데 예. 젠슨항 CEO가 차세대 칩에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를 언급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대만에서 마무리된
1: 지금 대만에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예.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이 행사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칩뿐 아니라 D램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과학, 로보틱스, AI 팩토리 분야에서도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로보틱스는 한국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엔비디아도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1: 예.
0: 아, 계속해서 피지컬 AI, 로보틱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공급사로 꼽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거든요. 우리는 SK와 매우 오랜 기간 협력해왔다. 그들의 성공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어섰다는 취재진 언급에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뭐 이제 시장 쪽에서는 아 내일은 SK하이닉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1: 예.
0: 젠슨항 CEO의 언급 아니면 일정 예상되는 그런 예. 모습들의 하나하나 반응을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젠슨항 CEO가 방한한다는 사실 자체 그
0: 그렇습니다.
1: 관련 기업들 CEO들과 만난다는 사실 자체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다는 것.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아무튼 오늘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종목 개수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0: 네.
1: 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인지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 11월 관저회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사를 하면서 관저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키는 거 무엇이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1: 예.
0: 김 전 의장은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 뭐 이런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1: 예.
0: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거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024년 12월 1일쯤 이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걸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는데
1: 예.
0: 종합특검은 또 다른 정황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렇죠.
0: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1: 예. 자, 오늘 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첫 공개 소환한다고요?
0: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처음 소환이 되는 건데요.
1: 예.
0: 이때 이제 인근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만큼 당초 특검은 구속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1층 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모습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과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특검 역시 아직 동선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포승줄 같은 이 피의자의 도주,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개구라고 하는데
1: 예.
0: 이걸 착용하는 걸 공개한다면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예.
0: 신경전이 있는 거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에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조태영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를 했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는 5일 다시 불러서 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까지의 행적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1: 네. 뉴스픽 함께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간 것처럼 좀 얘기가 되다가 또 네. 약간 또 뭔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이어서 또 무력 공방도 한 차례 또 하기도 했고요.
1: 네. 예.
2: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에요.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 양해각서 합의안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2: 예.
1: 이 문건을 이란에서 사실상 승인을 했었던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 미국이 양해각서 수정 안을 이란에 다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된 합의안이 어떤 거였나, 수정안이 어떤 거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한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식과 시기를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문구 수정, 자금 동결 해제 합의 무효화 같은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 예.
1: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막길 원한다 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하나 더 높였다는 건데요.
2: 예.
1: 하지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쪽의 또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리도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즉 노딜 시나리오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 예.
1: 그러더니 지난 주말 새 양측의 무력 충돌도 주고받았는데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고르쿠와 게슘섬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와 드론 통제시설을 대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공습을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자 곧장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습 원점인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종전한 얘기가 지금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2: 예.
1: 상대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높이려고 서로 이렇게 교전을 벌인 걸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란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처럼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회장이요.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건 거창하고 극적인 발표가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인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끈질기게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강경파 지도부 간의 합의가 새로운 장기 협상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군요. 이란은 요즘 그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도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1: 네. 최근에 이란 해커들이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이 미국산 AI 모델을 활용해서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 피싱 메시지 작성, 허위 신원 생성 등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2: 예.
1: 지금 이란 해커들이 공격의 전 과정에서 AI 프롬프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AI를 쓰니까 자연스러운 외국어 구사, 장기간 신뢰 형성이 필요한 피싱 공격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2: 예.
1: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공격하는 사람이 몇 주간이나 좀 사전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관계를 좀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AI가 등장을 하니까 이런 작업이 자동화하고 정교해지면서 좀 빨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올해 초 실제로 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APT42라는 곳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피싱 캠페인 작성, 방산 전문가 및 기관 정찰, 미국의 F-35기 전파 교란 등의 활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오픈 AI도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의 서비스 악용 시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예.
1: 근데 지금 이란이 AI를 쓰는 게 사이버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 5년간 이란 군사 전문 학술지에 실린 한 300여 편의 논문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란이 AI를 전자전, 드론 유도, 수중 표적 탐지, 전장 지휘 통제 시스템 등에 적용하는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예.
1: 그래서 지금 일부 공격 작전에서는 목표물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0: 는 보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과거에 구글 번역이 서방의 군사 연구 자료 접근성을 높였던 것처럼 지금 생성형 AI 역시 이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역시 뭐 팔란티어나 엔트로픽의 AI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1: 실제로 사용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란은 뭐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는 뒤쳐져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AI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 실제로 작년에 외부 인터넷과 단절이 되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국가 차원의 AI 플랫폼 시험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시스템을 군과 연관돼서 서방 쪽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교가 개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했다는 네네. 거군요. 예. 아, 요즘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변종이고
0: 네.
1: 백신도 치료제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요.
0: 예. 지금 뉴욕타임스가 민주 콩고 이투리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취재해봤습니다.
1: 예.
0: 4월에 유산한 산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에볼라 감염 징후가 처음 확인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을 중심으로 전파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시점은 당국의 에볼라 유행 공식 선언보다 6주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에볼라 전파 속도가 과거 사례를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민주 콩고 정부가 15일에 에볼라 사태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지금 2주 정도 흘렀는데요. 의심 사례가 1077건, 사망이 246명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1: 네.
0: 이미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커졌는데요.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에볼라 발생 선언 이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환자가 나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에볼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확산되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교 종입니다. 기존에 많이 퍼졌던 건 자이르 종이거든요. 자이르 종과 다르게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요. 이번이 아프리카에서만 세 번째 확산입니다. 치사율이 30에서 50%에 달하는데요.
1: 예.
0: 잠복기가 최대 21일이라고 합니다.
1: 예.
0: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좀 어렵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일 이상 걸리는데 이 백신이 개발된 그 노력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번번이 무산이 되는데 지금부터 개발을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호복, 검사 키트, 식수 같은 기초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손으로 병간 후에 의료진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에요. 환자 가족들도 그렇고요.
1: 네.
0: 그래서 의료진이 이미 7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수백 건의 샘플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볼라 대응 역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1: 네.
0: 미국이 지원을 축소한 게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했고요. 미국 국제개발처를 폐지하면서 이전까지 에볼라 봉쇄를 주도하던 감시망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이번 사태가 좀 커지니까 우리 돈으로 한 317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분디부교의 유행이 유럽 아니면 미국에서 벌어진 문제였다면 치료제랑 백신이 이미 나왔을 거다라면서 국제사회의 안일한 대응을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지금 미국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약품 등 보건 원조를 재개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을 걸었어요. 이 해당 국가의 핵심 광물 접근권과 의료 데이터 등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1: 여기도 뭐 협상에 들어갔네요.
0: 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도 미국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저개발국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 원조 사업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뭐 다른 나라 일처럼 좀 보고
0: 네.
1: 있는 게 아닌가 하는
0: 그렇죠?
1: 네,
0: 네.
1: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기온이 뭐 꽤 많이 올라가고
0: 네네.
1: 있는데 영국 런던을 보니까요. 지금 5월 기온이 35도를 넘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예,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

0: 네. 근데 문제가 제가 영국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네. 그 집에 에어컨이 잘 없다면서요?
1: 네, 주택 구조가 그렇답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까지
0: 안 가보셨습니까?
1: 아니요, 가봤는데요.
0: 가보셨을 것 같은데.
1: 저는 호텔에 갔으니까요.
0: 아, 그래요?
1: 거기
0: 호텔은
1: 있었거든요.
0: 있고.
1: 네.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에 영국과 서유럽을 덮친 이른 폭염이 에어컨 없는 주택으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6일에 런던 큐 가든의 낮 최고 기온이 35.1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34.8도였거든요. 이게 5월에 세워진 가장 높은 기록인데 이틀 만에 지금 두 번이 경신이 된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영국의 주거 환경이 이런 더위를 견디도록 애초에 설계가 안 됐었다라는 점인데요. 네. 지금 영국의 전체 주택 가운데 에어컨이 설치된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네. 신축한 주택도 냉방시설을 갖춘 경우가 드문 상황인데요. 2021년에 개정된 건축 규정이 단열, 차양, 환기 같은 수동 냉방을 우선하라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처음부터 에어컨을 넣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에어컨이 필수 가전이 아니었습니다. 좀 사치품 같은 느낌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0: 많이 덥지 않고 네네. 또 우리처럼 이렇게 습하지는 않을
1: 그렇습니다.
0: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요금이
0: 높겠죠.
1: 굉장히 많이 나가지
0: 뭐
1: 않겠습니까?
0: 또 장난이 아니니까.
1: 그리고 또 유럽은 좀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식 과소비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에어컨이 이렇게 확산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매년 지금 폭염이 더 이른 시기에 더 강한 강도로 자꾸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좀 변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보유한 영국 가구가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는 4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그 다만 냉방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전기료 이제 이게 늘어나니까 전기료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가구당 주간 전기 요금이 평소에는 몇 파운드였는데요. 지금 40파운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이상인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0: 예.
1: 그래서 영국 정부의 공식 기후 자문 기구인 기후 변화 위원회도 주거 냉방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개인 선택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내놨냐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도 수준에 달한다면 영국 주택의 약 22%가 에어컨 같은 능동형 냉방 장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번 5월 폭염이요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한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과 맞물리면서 지금 영국만 더워진 게 아닙니다.
0: 네.
1: 서유럽 전역의 기온이 다 올라갔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폭염이 지금 전력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낮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을 해서 전력난을 좀 보충을 해주는데 풍력 저하, 야간 냉방 수요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저녁 시간대의 전력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서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이제 도시와 주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각국이 하게 된 시점이 됐습니다.
0: 예, 그동안 이제 에어컨이 필요 없던
1: 네.
0: 그런 지역, 그런 나라들도 앞으로는 에어컨을 좀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기후 변화가
1: 네.
0: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미국에서 있는 일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1: 네.
0: 다른 학생들의 급식 먹는 모습을
1: 네.
0: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1: 네.
0: 이걸 이제 영어로 뭐 런치 쉐이밍.
1: 네.
0: 예.
1: 이게 점심 사진
0: 망신주기 그런
1: 네.
0: 겁니까?
1: 괴롭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0: 예.
1: 지금 미국 전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생의 음식을 입에 넣거나 씹는 순간을 우스꽝스럽게 찍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0: 예.
1: 입을 좀 크게 벌린다거나 오물오물하게 되면 예쁜 모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어느
0: 예.
1: 순간은 그걸 포착을 해서 좀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올린다는 건데요. 다른 하나는 혼자 점심을 먹는 학생을 촬영해서 조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자기가 점심을 먹는 모습이 30번에서 40번 정도 불리하게 찍힌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때 좀 숨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0: 예.
1: 그래서 결국 학교 야외 캠퍼스에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심 장소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사실 다른 학생들도 괴롭힘을 당하는 걸 꽤 봤는데 학교 학교가 뭐 별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0: 그래요?
1: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도 자기가 직접 표적은 안 됐는데 가까운 친구가 피해를 입으니까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지 않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칠면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던 순간 다른 학생들이 재빨리 그 모습을 찍었다고 그래요. 예. 학교 SNS에 올리니까 결국 그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학교 안에서 밥을 먹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급식실이라는 공간이 교실보다는 학생 대비 교직원 숫자가 적어서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런치 쉐이밍은 단순한 놀림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외모 콤플렉스, 체형 고민, 음식 알레르기, 또 가정 형편 같은 민감한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괴롭힘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이런 학교폭력의 형태를 더 은밀하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걸 단순하게 뭐 급식실에서는 휴대폰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0: 예.
1: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 교육,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1: 네.
0: 스마트폰이라는 게 물론 뭐 혁신의 도구이긴 네네. 합니다만 이 교육 차원에서는 아, 문제가
1: 그렇죠.
0: 없다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집단 따돌림으로
1: 그럼요.
0: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예. 자, 세계 이면이었고요. 네. 배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앞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듯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네네. 이런 사고가 있었죠.
1: 네.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0: 예.
1: 2018년 5월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요.
0: 예.
1: 불과 9개월 뒤인 2019년 2월에도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다시 5명이 사망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같은 사업장에서 세 차례 폭발 사고가 반복이 되면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고 이후에 회사 측에서는 작업 환경 개선과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일부 공정은 원격화, 자동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 예.
1: 그럼에도 7년 만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 네. 항상 이런 큰 사고가 나고 나면 재발 방지 를 약속하는데
1: 네. 예,
0: 그 약속이 참 잘 안 지켜집니다.
1: 네.
0: 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건데 한화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번 사고가 난 공정은 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공정으로 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한화 측에서는 2018년과 19년 사고 이후에 그때 문제가 된 공정은 큰 비용을 들여서 자동화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0: 예.
1: 이번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당초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했던 작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화약이 물과 접촉하면 무력화되고 세척 작업 자체도 물을 많이 쓰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0: 예.
1: 근데 노조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은 어디가 위험하고 덜 위험하다는 것은 없다. 노동자가 있는 곳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특히 추진체나 화약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덜 위험한 공정이라는 판단 자체가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건데요.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이라면 그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공정일수록 오히려 더 촘촘하게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추진체 관련 공정 자체가 좀 매우 민감하다고 경고했다면서요?
1: 네. 전문가들은 이 추진체 개발 공정이 작은 충격이나 정전기에도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고체 미사일 추진체에는 알루미늄 가루가 들어가는데 이 알루미늄 가루가 정전기에 매우 취약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보면 무정전 시설이나 뭐 방진복, 접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를 갖춰도 공정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100%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 위험성이 낮은 공정이었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
0: 예.
1: 폭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했느냐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폭발한 건물이 면적이 작아서 자체 점검은 하지만 소방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0: 네.
1: 공정 위험성 평가도 소방 당국이 아니고 사측이 자체적으로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나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법과 제도의 빈틈이 없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사고가 계속 나는데 이 근로자들이 좀 한편 일을 할 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걱정이 됩니다. 아, 그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딸의 이름과 또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1: 네.
0: 예, 엄벌을 호소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요.
1: 피해자는 17살 고등학생 고 이채원 양입니다.
0: 예.
1: 이채원 양은 지난달 5일이었죠. 새벽 0시 11분쯤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가해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졌는데요. 그러니까 유족은 그동안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로 불려온 딸이 익명의 피해자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름과 생전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공개한 겁니다. 우리 채원이를 절대 잊지 말아달라 이런 말도 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채원 양은 그 대학 응급 구조학과 진학을 꿈꾸던 학생이었고요.
0: 예.
1: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직접 입시 상담까지 알아볼 만큼 미래를 준비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그런 딸의 삶과 미래를 참혹하게 빼앗은 가해자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또 가해자가 반성조차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이라면서 시민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결국 유족이 뭐 이름을 공개한 건 단순히 신상 공개를 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한 소녀의 삶이 무너진 비극으로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절박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0: 네. 예. 또 유족 들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네.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를 해달라는 부탁도 했죠.
1: 네. 그러니까 유족은 엄벌과 함께 이채원 양의 친구와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의 안전시설 확충도 요청을 했습니다.
0: 예.
1: 이 사건이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밤길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피해자

0: 우리 사회가 함께 묻고 답할 문제라는 의미였습니다.
1: 예. 지금 병원 입원실을 이제 남녀로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폐지하려던 방침이 있었는데 그 논란 끝에 다시 바뀌었다고요.
0: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1: 예.
0: 보건복지부가 입원실의 그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 시행 규칙에 보면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반복해서 위반한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복지부는 이 규정 때문에 부부나 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하고 병상 운영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1: 예.
0: 그러니까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한 사례가 있었고
1: 예.
0: 어린이 병원의 뭐 다인실이나 중환자실은 남녀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초에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병실 내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불법 촬영, 성범죄 우려가 커졌고 결국 복지부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기본 방침은 남녀 병실 구분한다는 거고
0: 네.
1: 이제 일부 예외는 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처럼 현실적으로 남녀 구분이 어려운 경우
1: 그렇죠.
0: 또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 때문에 따로 병실을 쓰는 경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초에는 규제를 아예 없애는 방식이었다면 이 수정안은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인데요. 복지부도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 그 간병 편의도 중요하지만 병실이라는 곳이 환자가 가장 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6호 태풍이고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장미라면서요.
0: 네.
1: 장미. 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올 것 같지는 않고 일본 쪽으로
0: 일본
1: 클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좀 비가 많이 오고
0: 네.
1: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지금 예보가 됐다고요?
0: 네. 같은 태풍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날씨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예.
0: 장미가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북동 지나는 태풍 사이에 좁은 바람길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기가 비구름대와 만나는 제주나 남부 지역에는 강수량이 크게 늘리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120mm, 부산 울산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 지역에서는 이 뜨겁고 습한 공기가 그대로 기온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밀어넣은 남동북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더해져서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지방은 폭염에 가까운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1: 예. 아무튼 뭐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장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작년에는 한 차례도 안 받았다면서요?
0: 네네.
1: 그건 좀 몰랐네요.
0: 네, 저도 네.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올라온 게 2024년 8월에 태풍 산산
1: 예.
0: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지난해에 태풍이 모두 27개나 발생을 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 장미는 남쪽 바다에 거센 풍랑을 일으키고 있고 남해 먼바다의 풍랑 경보가 태풍 경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1: 남해
0: 있습니다.
1: 남해 쪽에 영향이 좀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는 내일까지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요. 중부에서는

0: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태풍은 직접 상륙 여부보다도 뜨겁고 습한 공기를 얼마나 밀어 넣느냐가 핵심인데 남쪽에 많은 비와 풍랑, 중부는 폭염과 소나기 가능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 네, 아무튼 그 좀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네요. 인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0: 네.
1: 한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0: 오늘 오전 11시 55분쯤에 인천 서구 청라동의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SUV 차량과 충돌을 했는데
1: 예.
0: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보호자와 구급대원들도 다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구급차가 병원에서 서구의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는데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려다 정상 신호를 받고 달리던 SUV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 예. 보통 이제 긴급자동차는 이런 교통 신호 위반 특례가 예. 인정되긴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예. 뭐 당시의 상황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0: 조사를
1: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고립 등 저지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5도, 현재 습도는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어쩐지 모든 일이 뒤틀려 간다는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첫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출근길에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목격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치게 되죠. 신고를 해주리라 다짐했지만 핸드폰이 없었고 관리실엔 도움을 청할 경비원도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마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클레오파트라와 프랭켄슈타인입니다. 틱톡에서 천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소설인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독이들의 사연도 살펴보고 갈게요. 뒷번호 0020번으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작은 서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좋은 책을 접하고 소개받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성찰과 위안을 많이 받습니다 하셨는데 위안까지는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성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붙여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준에이3님께서는요. 콩에서 다시 듣기로 복습까지 하고 있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이런 걸 남겨주셨는데 복습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 본방도 듣고 다시 또 제 방으로 한 번 더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와, 진짜 저희가 더욱 알차게 잘 만들어야 됐다는 각오를 하게 하는 문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구한의 MD입니다. 네.
0: 자, 오늘 준비한 책. 제목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오늘은 작은 서점에서 그 서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저하고도 약간 작은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추천사를 쓴 책입니다.
0: 아, 그래요?
1: 아, 네. 꼭 뭐 이 도움도 되는 책.
2: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3: 현재 제주도 제주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1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아주 긴 서점입니다.
0: 아, 네.
1: 이처럼 오랜 시간 생존했지만 네. 그 시대의 변화 때문에 다른 서점들처럼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에 밀려서 독자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가을에 유린도 서점의 당시 부사장이었던 마스노부 겐타로 씨가 아, 우리 서점에는 두 가지 위기가 있어. 이렇게 진단합니다.
0: 두 가지 위기. 하나는 아까 책이 예전만큼 잘 안 팔린다는 그 사실일 텐데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1: 첫 번째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출 감소와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0: 네.
1: 그래서 직원들이 갈수록 위축되어서
0: 그쵸.
1: 5만 원짜리 비품 하나 사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고
0: 네.
1: 해요.
0: 네.
1: 부사장님은 이런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책의 저자인 하야시 유타카 씨에게 미팅을 요청합니다.
0: 부사장이 그러면 이 저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요?
1: 부사장님이 평소에 입에 달고 산 말이 하나 있었대요.
0: 네?
1: 그건 바로 서점업계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망한다예요. 단순하지만 공감이 되는 말이죠.
0: 네.
1: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하면 네.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건 예. 당연한 일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부사장님은 그 외부인인 저자를 불러다가 뭐든지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이 유린도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외부인이에요.
1: 맞아요.
0: 그럼 어떤 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1: 저자는 원래는 프리랜서 영상 프로듀서였습니다.
0: PD였어요?
1: 네. 도쿄 소재 방송국에서 뉴스, 정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렇게 위기라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홍보와 브랜딩을 강화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과 달리 유튜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0: 영상 프로듀서라고 했잖아요.
1: 네.
0: 굉장히 다운 제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0: 지금 서점 살리겠다고 한 그 일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실패했다니까. 실패 이유가 뭐예요?
1: 첫 번째 원인은 후발 주자인데 선발 주자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책을 소개하는 비슷한 채널이 많이 있는데 네.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약간 웃기면서 슬픕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기업의 지옥 같은 국어책 읽기를 그대로 내보내 버려서 라고 말합니다. 네. 정치가나 기업인의 기자회견처럼 그냥 준비한 내용을 딱딱하게
0: 그냥
1: 읽기만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0: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1: 끝으로 마지막 네.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네. 무엇일까요? 간단하면서도 네.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었겠네요.
1: 맞아요. 네. 세상에는 네. 그 유튜브, 텔레비전, 게임, OTT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영상을 내보내면은 아무도 관심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상 기획에 관여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참혹한 영상들을 보고서는 안 되겠다. 그럼 제안을 한 내가 직접 운영을 맡아봐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혁신에 들어가요.
0: 네.
1: 이 지점부터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자가 한 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책의 내용을 유린도 서점 유튜브 채널이 재미있어진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저자가 이제 직접 등판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1: 우선은 채널명을 특색 있게 바꿔요.
0: 예.
1: 그 채널의 새 이름은 유린도밖에 모르는 세계인데 좀 그 감이 좀 좋죠?
0: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다른 방송국의 인기 토크 프로그램명을 슬쩍 가져온 거고요.
0: 네.
1: 가장 중요한 채널의 컨셉트 역시 유명 프로그램에서 빌려옵니다.
0: 네.
1: TV 가나가와라는 방송국에 사쿠사쿠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 빈센트라는 이름의 인형 마스코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애는 굉장히 외모는 귀여운데 네. 말을 거칠게 하는 독특한 개성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0: 약간 엽기토끼 같은 그런
1: 느낌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그러면 예. 이 빈센트처럼 까칠하지만 지적이고 재미있는 인형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내세워야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하여서 올빼미 모양을 한 진행자인 부코로가 탄생합니다.
0: 그러니까 저자가 PD였잖아요.
1: 네.
0: 근데 프로그램명도 지상파 방송국에서 슬쩍 가져오고 캐릭터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따왔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친밀함이 이제 있으니까 편안하게 젖어질 텐데 이건 조금 나중에 뭐 표절 시비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결론적으로 그런 시비는 안 휘말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이 너무
0: 네.
1: 웃깁니다.
0: 네.
1: 저자는요. 그래 나 베꼈다라고 순수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0: 이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네. 이렇게 소송 같은 건 안 걸릴 수 있나요?
1: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굉장히 진지하게 덧붙이는데요. 콘텐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다른 콘텐츠를 적당히 따라가면서
0: 그래요.
1: 나만의 독자적인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0: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네.
1: 방송국도 성공한 그쵸. 예능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
0: 맞아요.
1: 비슷한 거 연이어 생기잖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0: 네네.
1: 게다가 이 저자는 좀 현명하게 완전 똑같지는 않게
0: 네.
1: 티가 안 나게 적당히 벗겨서 이 조절도 굉장히 적절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결국은요
0: 네.
1: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0: 우선 제목부터 잘 바꿨고요.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서점은 선도쿠라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린도밖에 모르는 세계. 뭔가 호기심이 조금 이렇게 자극이 되잖아요.
1: 네, 잘 벗겨왔으니까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로 성공해요? 사랑받는 채널이 되나요?
1: 그럼요. 그래서 마스코트 부코로가 출연한
0: 네.
1: 대망의 초태는요. 2020년 6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후 1시간 만에 조회가 1437회를 찍었는데요.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채널에 비해서는 30배 이상 는 거라고 하네요.
0: 네.
1: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문구박람회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행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가 60만회나 될 정도로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가 네. 한 50만 명이 넘더라고요. 출판 관련한 채널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0: 네. 네, 영상이 이제 이렇게 뭔가 대박 나고 인기 끌고 이런 건 좋은데

0: 서점 채널이잖아요. 결국은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도서 판매 쪽은 어땠어요?
1: 재미와 판매를 다 잡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구독자 수가 약 5만 명이던 무렵에 마스코트인 부코로 봉제 인형을 출시합니다. 원래 내부에서는 그 500개만 팔려고 했는데 저자가 안 된다. 3,000개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네. 했고 주변에서는 그러다가 재고가 남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요. 불과 30분 만에 3,000개가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책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요. 네. 다음에는 그 도감책을 한번 라이브로 실시간 판매를 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도감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도 준비했던 500권이 35초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판매보다 더 뜻깊었던 점은 그 유린도가 비로소 사랑받는 서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0: 아까 그 117년의 전통이 있다는 얘기에서 좀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와, 이런 유명한 유서 깊은 서점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쳤구나. 그 자체로도 좀 감동이 있는 스토리인데 그 성공의 배경, 그 지금 마스코트 부코로 얘기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 맞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죠. 예. 부코로는 우리로 치면 약간 펭수처럼.
0: 그런 이미지예요.
1: 그렇죠? 솔직한데 네. 그러니까 외모도 독설도 약간 더 매운맛이에요. 네. 그리고 거리낌 없는 솔직함이 큰 웃음을 주는 캐릭터인데요. 예를 들면 부코로는 출연자하고 책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프리토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린도 서점에서는 안 파는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한 번은 나카야마 시칠이라는 약간 유명한 분인데 50대 후반에 추리소설가가 출연했거든요. 근데 부코로는 대뜸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목소리가 독특해요. 근데 그걸 따라하진 않을 텐데 작가라기보다는 골프만 치러 다니는 경영자 같은 외모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영상으로 들어보면 말투도 목소리도 진짜 특이한 애인데 이렇게 솔직한 말을 마구 쏟아내니까 구독자들도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0: 아 진짜 지금 보니까 정말 팽수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아 이거 부코로 어록들이 많겠네요. 몇 개 더 좀 소개해 주세요.
1: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일본의 문단계를 대표하는 기타가타 겐조라는 작가가 출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작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장편 소설을 집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출연 당시에 나이가 75살이었거든요. 네, 부코로는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완결하기 전에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인데 작가님 역시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도 앞으로 5, 6년간은 살아있겠지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정말 진솔한 대화가 담긴 이 영상은 지금까지 조회수가 125만 회를 넘겼습니다.
0: 이런 거 요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한데 솔직함. 이게 가장 그 큰 미덕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사실은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0: 어마어마한 스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그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부장님, 사장님, 이른바 윗선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1: 이렇게 한 프로그램, 한 채널이 성공할 기미가 보이면요. 이런 내용 넣어라, 이런 내용 넣지 마라, 말라. 우리 회사 찬양하는 내용 넣어라. 온갖 지시와 개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가장 경계했던 부분도 그 내용이었대요. 훈화 말씀이 한번 들어가면 채널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저자는 가장 강조하는 게요. 그 무엇보다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가 재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내내 계속 강조를 합니다.
0: 유린도 서점 이제 사장님은 그런 면에서 지원을 잘 해줬나 보죠.
1: 책의 초반부에는 부사장이었다가 어느덧 승진을 해서 중반부에는 사장님이 되신 마스노프 씨는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책임은 지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했다고 합니다.
0: 멋진 리더십입니다.
1: 대신에 딱 네 가지 원칙만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대요. 첫 번째 원칙은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반사회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저히 품위를 깎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예요.
0: 굉장히 그 원칙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면서도 연결이 되면서도 진짜 그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잘 모아놨는데 이 선들만 지키면은 뭐든지 다 해도 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상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네요. 인기 캐릭터와 이제 윗분의 그

0: 도요 기획 일을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이에요. 특히 지금 내 회사와 업계가 위기다.
1: 네.
0: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는 분이라면요. 이 책을 통해서 반전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MD님이 쓰신 추천서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0: 이거 뭐 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다 읽고 싶지만 네.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0: 인상적인 내용 그냥 한 줄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재미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 변화는 일어난다. 그곳이 서점이든 어디든 간에 인데요.
1: 네.
0: 이 책을 읽으면요. 재미에는 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1: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맞아요.
1: 네.
0: 이 책의 저자처럼 엄청나게 노력하고
1: 네.
0: 공부해야 따라오는 것이 재미다.
1: 네.
0: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1: 저희 프로그램에도 좀 반영돼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네요. 더 열심히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유린도밖에 모르는 세계보다
1: 네.
0: 훨씬 재밌습니다.
1: 그래.
0: 네. 저희 작은 서점이.
1: 네. 알겠습니다. 진짜죠?
0: 그럼요.
1: 네. 자, 하야시 유타카의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3: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3: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소설가 최민석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더워져서 더위에 허덕이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1: 아니, 이제 시작인데 벌써 허덕이면 어떡하세요?
4: 저 여름이 힘들더라고요.
1: 힘들죠.
4: 네, 힘들죠. 오히려 가을, 겨울이 좋고 봄, 여름이 힘듭니다.
1: 하지만 항상 또 계절은 지나가기 마련이니 조금만
4: 이 또한
1: 잘
4: 지나가리라.
1: 네. 버텨주시고 아니 뭐 이렇게 좀 스튜디오 시원한데 오셔서 책 얘기하고 이런 게 뭐 사실 피서 아니겠습니까?
4: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1: 네.
4: 제가 뭐 투덜대려고 그런 게 아니라
1: 네.
4: 여러분들 힘드실 테니까 힘내시라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 제일 힘을 내야 되실 분이 다른 사람한테 힘을 내라 그러니까.
4: 제가 좀 힘이 없긴 하지만.
1: 네. 아니 이 문자 보내드리면 저기 소개해드리면 좀 힘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독이 YNA62369님이 최민석 작가님 추천책은 읽었던 책들도 다시 펼쳐보게 만듭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어요.
4: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1: 소개를 받고 뭐 약간 이제 작가의 어떤 해석을 들은 다음에 책을 보면 더 재밌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그죠?
4: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이제 좋고 사실 제가 하는 말 중에 또 제가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가끔씩 이제 틀린 말도 할 수 있으니까
1: 네.
4: 팩트체크도
1: 네.
4: 알아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 자꾸 자기 비하 발언 금지.
4: 비하가 아니라 가끔씩 실수를 해서.
1: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자, 오늘 불타는 이 책도 아마 좀 다시 보게 되실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김영하 작가의 소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김영하 작가 소설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4: 한 번도 안 했어요.
1: 웬일이야. 예,
4: 네.
1: 네. 어떤 소설인가요?
4: 오늘은 단편 소설입니다.
1: 네.
4: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이 작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1: 네. 정말 그 김영하 작가 소설 아마 제가 거의 한 권도 안 놓치고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 독서량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김영하 작가 소설은 그냥 쉽게 네,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잖아요. 자, 오늘 좀 김영하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4: 사실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1: 네.
4: 뭐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안 하자니
1: 그러니까.
4: 또 아쉬우니까
1: 네.
4: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1995년에 참고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해에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1: 네.
4: TMI였고 장편 소설로는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 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 네.
4: 그리고 소설집으로는 오직 두 사람,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0: 않나 등을 냈습니다.
1: 네.
0: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받았고요.
1: 등등. 네. 네.
0: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고. 30여 개국에 작품이 번역돼서 출간되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 네. 그중에서 오늘 살펴볼 소설은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네,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제목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되었죠? 그
0: 그거는 이제 네. 그 어떻게 된지는 네. 줄거리를 네. 들어봐야 알겠죠.
1: 네. 네. 이 작품을 골라오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한국의 그 중견 작가 혹은 내노라 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읽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그리고 또 글을 읽을 때에도 많이 등장하고 네. 여러분이 뭐 혹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좀 뭔가 강의를 하거나 아무튼 뭐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작품이 김영하 소설가의 초기작인데 그 90년대 당시 한국 사회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1: 어떤 시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는 네. 인간이 뭐 개인화되는 걸 넘어서 아주 원자화된 그런 현대사회의 그 모습, 즉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 소설의 서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최초로 출판된 게 1999년입니다. 세기가 바뀌기 전이죠.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럼. 굉장히 세기 말적인 풍경.
1: Y2K 어떤 네. 그 문화를 좀 많이 담고 있는.
0: 그렇죠. 이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불안한
1: 네네.
0: 모습. 네. 그런 것도 은근슬쩍 여기에 좀 담겨 있어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99년도의 작품이군요. 그런 시대상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이거 사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좀 이렇게 극화돼서 베스트셀러 극장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0: 네. 그 그렇죠? 타방송사지만 그 네. 베스트 극장이라고
1: 네. 네. 네.
0: 거기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남자 주인공이 권혜요 씨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좀 또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 작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도 들어야죠.
0: 네. 첫 곡은 이제 작가 헌정곡으로 골라왔는데요. 김영하 작가가 주로 이제 도시인이 처한 차가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1: 네.
0: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0: 이름이 김영상이었다면 작품이 훨씬 더 따뜻했을 것 같은데.
1: 아, 이름 때문에 좀 추워요?
0: 영화니까 춥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춥다에서 차관을 해서
1: 네.
0: 가수 콜드 한국 가수입니다. 콜드가 부른 곡을 골라왔는데
1: 네.
0: 콜드가 가수 청하와 함께
1: 네.
0: 부른 원래 이제 샤프의 곡이죠.
1: 네. 네.
0: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을 골라왔는데
1: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0: 청하와 콜드가 함께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 김영하 작가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날이 있잖아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연이어 터지는 날요. 네. 오늘 작품의 주인공한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0: 분명히 가끔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아침부터 뭔가 안 풀린다는 그런 날은 계속 연달아 네. 나쁜 일이 생기죠.
1: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겪은 안 좋은 일의 첫 번째 사건은 네. 면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 튼튼하기로 소문난 질레땡 면도기의 목이 네. 면도기 목이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0: 목은 잘 안 떨어지나요 원래?
1: 웬만하면 안 부러지죠. 그리고 이거 그 보통 쇠로 된 거니까 예. 심지어 산 지 한 달도 안 된 건데 아이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인칭 화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어이없게도 이렇게 면도기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염을 왼쪽만 깎은 채로 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0: 근데 뭐 이 한 건으로는 뭐 머피 법칙을 운운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1: 그렇죠.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네.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야 이거 이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나 생각했지만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네. 나는 바쁜 현대인이니까요.
0: 출근 시간 맞춰야 돼요.
1: 네. 네. 자칫하면 회사에 지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15층인데 1층까지 뛰어서 내려가기로 합니다. 현대인이 또 운동을 얼마나 안 합니까? 빨리 뛰면 무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인공은 빨리 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서두르는 거죠. 그러다가 잠시 멈칫합니다.
0: 무슨 일이 벌어지는군요.
1: 네. 이 6층과 5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그 층과 층 사이에 걸친 채로 멈춰 있고 그 문틈으로 사람의 다리 두 개가 대롱거리고 있는 겁니다.
0: 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장면 아닌가요? 빨리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나는 도와주고 싶죠. 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굉장히 바쁜 그 넥스트의 노래 넥스트 가사처럼 노래 가사네요. 네. 바쁜 도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나가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0: 그렇죠. 119 신고하는 게 사실 제일 수순이죠. 네.
1: 그렇죠. 예, 전문가가
0: 와야죠. 네. 네.
1: 그래서 나는 잽싸게 버스 정류장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정류장에 도착해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0: 지금 이 주인공 핸드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때는 1999년이니까 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그래요. 가지고 다닐 때는 아니었습니다.
0: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1: 사람들 중에는 핸드폰이 아직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핸드폰을 안 샀을까 이렇게 후회하는데 이때 마침 버스가 옵니다.
0: 버스는 그냥 타야죠. 뭐.
1: 네. 왔으니까 타야죠. 네.

0: 버스에 타서 전화기를 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버스에 타고 보니까 아뿔싸. 아, 이번에는 네. 어이가 없네가 아니라 지갑이 없네.
1: 지갑이 없네.
0: 이것도 어이가 없네.
1: 일이 계속 꼬이네요. 진짜.
0: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지갑이 없다고 하니까 버스 기사는 나한테 바쁘다면서 아 그럼 내려요. 그래요. 네. 근데 나는 또 지각은 하면 안 되니까 비굴하게 버스 기사한테 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네. 큰 덤프트럭 한 대가 돌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면서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그렇지만 쿵! 결국 덤프트럭이 버스를 들이받고 맙니다.
1: 그 비명이 너무나 긴장감을 주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뭔가 커지는데 덤프트럭이 왜 버스를 들이박아요 아침부터?
0: 덤프트럭은 오다가 네. 혼자서 뭐 이렇게 너무 코너링을 뭐 좀 전에 심하게 했는지 아무튼 혼자서 중심을 잃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 앞머리를 덮친 겁니다. 결국 버스 기사가 크게 다쳤죠.
1: 아이고, 네.
0: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고 막 경찰들이 와서 승객들한테 목격자 진술을 받거든요. 나는 이때 경찰들을 딱 보니까 네. 엘리베이터에 다리가 낀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1: 그래요. 지금 막 사건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잠시 잊었는데 소설의 제목에 등장한 그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 이제 신고를 했어요?
0: 그래서 네. 나는 경찰한테 네. 아 저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남자 다리가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요.
1: 네.
0: 그러니까 경찰은 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1: 좀 타이밍이 안 좋긴 하다. 지금 당장 큰 사고가 앞에 있어서 온 건데 이 얘기가 좀 경찰들한테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좀
0: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작가는 여기서 현대인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매몰돼 있다. 이걸 이제 명백히 보여주면서 네. 현대사회를 어느 정도 비판을 하죠. 아무튼 근데 나도 자기 일이 중요한 현대인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다음 버스가 오고 승객들은 전부 다 다음 버스를 탑니다.
1: 네.
0: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요금을 안 냈다는 거. 그렇네요. 네.
1: 그래도 마침내 출근길에는 오르는 거네요.
0: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 예.
0: 이게 또 만원 버스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있고 사고 차량에 있던 승객들이 다 탔으니까 만원 버스라서 몸이 막 이리저리 밀리는데 이 와중에 내가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승객의 성추행범으로 몰린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좁은 버스 안에서 나는 막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야,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1: 네.
0: 이게 이 해명을 하니까 이게 어째 오히려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켜서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나는 땀도 막 나고 있으니까.
1: 네.
0: 결국은 부인하다가 오해를 더 사버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누명을 써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일단 그냥 버스에서 내리는 걸로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버스에서 내렸지만 나는 억울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1: 지금 출근길입니다. 얼른
0: 그렇습니다.
1: 출근을 해야죠.
0: 요즘 SNS 보면 90년대 풍경 그러면서 네. 그 수혜가 났는데 90년대 직장인들이 스티로폼으로 뗏목 만들어서 출근하고 막 그런 영상들 돌거든요.
1: 네.
0: 그런 90년대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나도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죠. 게다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회사가 있는 종로까지 네. 무려 구두를 신은 채 30분을 달려서 갑니다.
1: 30분을 와 정말 발에 땀나도록 아니 발에 불이 나도록 뛰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회사에 도착하니까 나는 완전 사우나에서 갓 나온 사람처럼 땀 범벅이 된 겁니다.
1: 네.
0: 이제는 진짜 엘리베이터만 타고 회의실로 올라가면 됩니다.
1: 아, 하지만 싸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그쵸, 불길한 일이 또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역시 베테랑 네. 진행자답네요.
1: 네.
0: 고품격 문학방송의 네. 베테랑 진행자답습니다.
1: 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예상하는 네. 거 아닌가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0: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1: 참, 하필 인과응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침에 네.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네. 다리가 낀 남자를 안 구해줬으니까.
1: 네.
0: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설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 아, 어떤 전환점을?
0: 엘리베이터에 네. 나 혼자만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1: 네. 네.
0: 나는 한 명의 여직원과 함께 여기에 같이 꽃이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로맨스를 상상하셨다면
1: 아니, 근데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이성이 갇혀 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0: 뭐 박진영 가수가 노래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그런 광경을 상상하셨다면 그거는 명백한 오산입니다. 네. 여러분은 아직도 김영하 작가를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입니다. 영하 작가.
1: 차가운 도시의 삶을 쓰는 작가.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좀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마치 우리 집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처럼 네. 층과 층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나보다 좀 더 가벼운 여직원한테 아 저기요 제가 웅크리고 있을 테니까 네. 저를 밟고 올라가서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아 그럴게요 라고 한 뒤 올라가서 예,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네. 정말 내 몸을 밟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1: 자기 혼자 그냥 네.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나갈 수 있는지
1: 네네, 봐달라 그랬는데.
0: 보고 아 나갈 수 있네요. 그러고 갑니다.
1: 좀 그렇다. 네.
0: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을 추천한 겁니다.
1: 네.
0: 좀 그랬더라면 좀 더 이제 따뜻한 소설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네. 상상력도 좀 발휘하게 되고.
1: 가서 그래도 이제 신고를 하겠죠. 저 안에 사람 갇혀 있다고.
0: 아직도 김영하 작가를 모르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나는 이 바람에 한참을 더 갇혀 있어야
1: 한참을
0: 했습니다.
1: 한참을 더 갇혀 있었어요. 네.
0: 그러다가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 그거는 아까 나간 여직원이 얘기를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어이없게도 경비 아저씨가 그냥 돌아가 지나가다가 어? 이거 왜 작동이 안 돼? 그러면서 한참 뒤에 그것도 또 한참 뒤에 수리팀을 부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아무튼 뭐 틀리다면 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나는 나와도 숨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1: 아니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그 회의는 어떻게
0: 그렇죠.
1: 잘 거기
0: 가야죠.
1: 거예요?
0: 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의는 12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는 그제야 119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1: 네.
0: 90년대 네.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1: 그래요.
0: 전화하면 네. 그 뭐 아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여기 바꿔줄게요. 네, 돌리고 네. 돌리고 하면 결국은 지쳐서 전화를 끊고 뭐 그런 문화 있었잖아요.
1: 그쵸. 네.
0: 그걸 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1: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좀 어이없는 블랙 유머예요.
0: 그렇죠.
1: 이 주인공은 나름 그래도 소시민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그 와중에 신고할 거는 또 이제 까먹지 않고 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아무튼 다 호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0: 다 호탕 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신고도 안 됐고
1: 네.
0: 이렇게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불운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죠. 근데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는 멀쩡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샤워부터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아직도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1: 아, 뭔가 샤워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0: 샴푸질을 이제 다 하고
1: 예.
0: 물을 트는데 갑자기 찬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름이 아닌데 그래서 경비실에 인터폰을 하니까 배관 공사 공지 못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짜증만 냅니다.
1: 네.
0: 왜 그 공지를 못 봤냐는 듯이.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요?
1: 자, 뭐 누구나 겪을 법한 얘기보다는 조금만이 더 이게 과장이 되고 조금 더 많이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면서 봤었던 단편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잖아요, 우선. 근데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0: 일단 그 당연히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을 다루는 거죠. 예, 그리고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 거는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전화기를 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빌려주고 네. 또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동료 여직원은 또 혼자 탈출해버렸고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지 않고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119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주인공이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 거는 사실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다리가 낀 남자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게 똑같은 상황에 병치되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층과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꼈는데 내가 회사에 갔을 때도 그 사이에 껴서 나는 거기서 탈출 못하고 여직원만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명백히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바빴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좀 휴대전화도 있고 스마트폰도 이제 갖춰진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화도 신고도 제때 했을 테고 그쵸? 회의도 좀 늦는다고 상황을 좀 설명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근데 이때만 해도 정말 애매하게 그쵸? 그런 어떤 삶의 쳇바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들이었던 것 같네요. 네.
0: 뭐 기술적인 발전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작품이 결국 말하고 있는 바는 그 분주함.
1: 분주함.
0: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현대인들이 사실 선하게 살 수 없는 것 혹은 이제 좀 반대로 말하자면 좀 악한 거는 바로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악함의 동의어는 사실상 분주함인 거죠.
1: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되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0: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소개한 실험인데 두 그룹의 학생들한테 장소 그러니까 장소 1번에서 2번 장소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1번에서 2번까지 잘 도착하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그 잘 찾아가는 게 임무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사실 가짜 임무죠. 그 학생들이 가는 코스 도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A그룹은 꽤 많은 학생들이 낯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고 B그룹은 낯선 사람의 도움을 외면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A그룹한테는 그냥 목적지까지 2번 장소까지 잘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고 B그룹한테는 목적지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박한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실험이 현대사회에서 분주함이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1: 나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좀 제거할 수 있을 때 나는 좀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성을 인간다움을 실천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악해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1: 분주하고 각박하고
0: 이걸 핑계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분주 내 삶이 지나치게 분주하다면 내 삶을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낀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작가의 상상력을 여쭤봅니다.
0: 결국은 이제 미궁에 빠진 건데 저는 환영이 아닌가.
1: 아 그런 거 다리 매달리고
0: 수염을 반쪽밖에 못 깎았으니 얼마나 흔히 요즘 하는 유행어로 멘탈이 붕괴가 됐겠어요.
1: 잠이 덜 깼다.
0: 뭐 그리고 바쁘니까. 그래서 갈 때 이 사람의 그 분주함과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만들어낸 망상이 아닐까. 그래야 소설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구출해냈다 그러면 뭐 물론 밝히진 않지만 시시한 에피소드가 되잖아요.
1: 그러네요. 여기서 제일 악인은 저는 그 여자 직원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탈출해버리나 참. 아무튼 오늘 또 재밌는 단편 하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끝으로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0: 끝곡은 제목 헌정곡입니다. 오늘 작품 제목이 이제
1: 또 기대됩니다.
0: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는 전기로 작동되잖아요. 전기가 이제 영어로 명사로는 electricity, 형용사로는 electric인데 엘렉트릭 하면 떠오르는 또 위대한 밴드가 있죠.
1: 아, 이에로.
0: 엘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네. 예. 그래서 줄여서 ELO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예. 아주 경쾌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소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최민석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동안 분명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잠시 못 본 척 눈을 감았을 뿐인데 일상의 문제들은 어느덧 태산처럼 쌓여 있고 인간관계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애꿎게 연차만 늘어날 뿐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커리어. 숫자가 채워지기는커녕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하는 통장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죠. 어쩌자고 이 모든 난제들은 언제나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어디론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이 아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야말로 또 다른 무게와 스트레스를 짊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지?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지? 비용은? 다녀오면 여도까지 겹쳐서 더 피곤할 텐데? 상상만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할일 없이 지나는
1: 일상의 커피.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2026년 6월 1일 23시 5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그리고 이 글을 접한 우리의 주인공 박하경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과연 미쳐서 여행을 떠난 걸까? 그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떠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경이 떠나는 몇 번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먹고 걷고 일상을 잠시 잊는 것으로 충분한 하루짜리 여행. 주인공 박하경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은 도끼 가득한 세상의 소란과는 멀리 떨어진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23시 5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고립 등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도 힘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또한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에서 먼바다는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다시 한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전라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도 전국 대부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으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파주 13도.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파주 31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4도, 춘천 15도, 원주 17도, 대관령 13도. 낮 기온은 철원 31도, 춘천 32도, 원주 32도, 대관령 25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9도, 광릉 20도, 동해 19도. 낮 기온은 속초 27도, 광릉 29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서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7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천안 17도, 보령 19도.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천안 34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19도, 광주 19도, 목포 20도, 여수 19도, 순천 19도.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9도, 여수 25도, 순천 26도. 경서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0도, 포항 20도, 안동 19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진주 18도. 낮 기온은 대구 27도, 포항 25도, 안동 28도, 부산 24도, 울산 25도, 진주 2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북한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평양 15도, 신의주 15도, 개성 14도. 낮 기온 평양 28도, 신의주 23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9.8도, 현재 습도는 50%입니다. 내일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700선을 넘으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 3.68% 오른 8,788.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종가 기준 7,204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09% 오르며 34만 9천 원으로 마감했고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49분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를 사망 5명, 부상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진제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중한 직원 5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엄벌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졌다며 과거 기소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하나도 벌금 5천만 원에 그치는 등 요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를 일으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2분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공장 내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독성 물질인 불소 5ppm가량이 대기 중에 누출되면서 11명이 눈따가움 등의 증세를 보여 사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 3,600명을 임시 대피시키고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장비 가동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으며 근로자들도 대부분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어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광호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새벽에 전북과 경북권 남부로 확대되겠으나 전북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에 최대 80mm 이상, 제주에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는 건 설렘도 있지만 그보다는 걱정과 불안함도 클 텐데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게 사회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이야기에서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20살의 청춘 이야기를 다룬 소설 함윤희 작가의 정전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데뷔 4년 차인 함윤희 작가의 첫 장편 소설로 올해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정전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첫 장편 소설인데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가들에게 문학동네 소설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네, 우선 이 소설상 같은 경우는 1회 당선작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권위를 알 수가 있는데요. 1994년에 은희경 작가가 새의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바로 이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합니다.
1: 네. 네,
2: 새의 선물은 제가 한국 문학의 고전으로 또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1회에 대단한 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 상의 권위가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1: 네.
2: 이후에 또 많은 유명 작가들이 이 상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원수 작가의 캐비닛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조남주 작가의 귀를 기울이면 예, 그리고 뭐 도선우 작가의 스파링 황여정 작가의 알제리의 유령 늘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또 천명관 작가의 고래 예, 북커상 또 인터내셔널 부분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1: 네.
2: 이런 작품들이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늘 이번 소설상을 누가 받을까? 이건 또 문단에서는 굉장히 또 첨예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함윤희 작가는 이제 데뷔 4년 차인데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라고요?
2: 네. 함윤희 작가가 2022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 네.
2: 소설집으로는 자개장의 용도라고 하는 작품집을 냈습니다. 뭐 문지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또 이상문학 문학상, 우수상, 그리고 젊은 작가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단편으로서 또 이미 좀 두각을 나타내 왔고 중요한 건 이렇게 단편으로 등단한 작가들이 장편을 쓸 체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시험 받기도 하거든요.
1: 네.

0: 들의 경우에는 보통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해서 나중에 장편을 발표하며 자기의 이제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윤희 작가도 첫 번째 그 발걸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라는 점에서 또 작가 스스로도 네. 뿌듯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이 공장이라는 노동 현장을 이야기로 시작해서 노동 문제를 다룬 소설인가 했는데 청춘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흐르더니 초능력 이야기까지 아주 다채로운 소설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뭘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전기가 끊어지는 그 정전이 맞습니다.
1: 네. 네.
0: 이 공장이라고 하는 이 노동 문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뭔가 리얼리즘 소설로서
1: 네.
0: 묵직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아니 근데 그 주인공의 친구 은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전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네. 있어요. 이건 네. 초능력이잖아요.
1: 그렇죠.
0: 웬 판타지가 이렇게 섞이시라고 하면 예, 좀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이 소설 안에서 기묘한 화학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풍부한 읽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또 많은 심사위원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네. 자, 오늘 감상할 작품 함윤희 작가의 정전 줄거리 살펴볼게요.
0: 네. 우선 등장인물 이름이 독특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막이에요.
1: 네. 네.
0: 장막할 때 그 막, 1막, 2막 할 때 그 막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주인공이 이제 공장에서 막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막내야, 막내야라고 하는 그 호칭을 그냥 막이라고 호칭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막의 친구 이름이 은단입니다.
1: 네. 네.
0: 이 은단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1: 할아버지들이 드셨던.
0: 네. 주로 이제 흡연하시는 네. 분들이.
1: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네. 구슬같이 생긴.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은단이어서 네. 아니, 등장인물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구나
1: 그러게요.
0: 느껴지는데요. 아,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고백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친구인 은단이가 주인공인 막에게 나 사실은 초능력이 있어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1: 네.
0: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전류를 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은단이 하고 싶었던 고백이 이런 초능력에 관한 말이기도 하면서 막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뉘앙스로 전해지는데
1: 네.
0: 막은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20살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1: 네.
0: 이후에 막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휴학을 하고 제약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곳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인 라히루와 가까워지는데요. 이 라히루가 기계 오작동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또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서 소설은 본격적으로 이 노동 현장의 부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1: 네. 일부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노동 현장의 축소판 같은데요.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부터 계약직과 정규직 문제, 노조 문제, 산재를 둘러싼 차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주고 있죠.
0: 네. 이 작품이 1부, 2부 뭐 이렇게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일터 하나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축소판처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인 막이 이제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에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반년짜리 휴학생이자 계약직이 되었다라고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막이 처음부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돈을 벌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근데 그 잠시의 순간이 이 주인공을 노동 문제의 한복판으로 네, 들어가게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0: 공장에 들어간 막이 처음 쓰게 되는 게 계약서 그리고 출입증도 받고요. 방진복. 에어 샤워를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선별 포장 이제 업무에 투입되게 되는데 이렇게 노동 현장의 질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촘촘하게 사람의 몸을 좀 규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마귀 공장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

0: 하게 되고요. 또 약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생이 생명이다라고 이 관리자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분명히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는 약을 만드는 곳인데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손목 다치고 기계의 발등이 으스러지고 또 여러 이제 가루약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그 분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날리는데 네. 그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이러한 이제 역설이 일부에 좀 날카롭게 포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약직과 정규직의 문제도 드러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직인 주인공 같은 경우에 방진복, 출입용 카드는 받지만 또 정규직 직원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 사원증은 또 받지 못하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계약직과 정규직 예, 그 말하자면 정규직들이 계약직을 두고 철새 같은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이러한 그 갈등 같은 것도 이 소설 안에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1: 막은 취업 비자로 온 라히루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그의 안부가 계속 궁금한데요. 이 라히루에게 사고가 생기게 되죠?
0: 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한 데서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바로 스리랑카 출신인 라이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이 작품에서는 제시가 됩니다. 기계를 참 잘 다루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막과 라이루가 이제 친해지게 되는데 사실 막은 라이루를 이성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일부러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라고 네. 이제 하던 차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이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이 막 이러면서 네. 네, 마음을 참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라이루가 주말 새벽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기계 장치의 문제로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1: 네. 네,
0: 그리고 이후에 이 라이루가 어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막이 뭔가 이건 옳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 네. 불편한 진실이 막의 경우는 학교로 돌아가면 되지만 취업비자로 온 라이루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하면 결국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루의 그런 공장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막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수지 언니가 노조 가입을 권해요.
1: 네.
0: 그래서 주인공이 그러면 나도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조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라이루의 그 사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 건데 또 막이 이렇게 노조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이 공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인 거예요. 애초에 6달 계약직이었으니까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약속한 기간이 끝났을 뿐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것이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종료된 사람들이 모두 전부 노동조합원이었다. 이걸 또 생각을 해본다면
1: 네.
0: 이거 회사 쪽에서 그냥 밀어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막과 다른 노조원들이 또 그런 복직 투쟁을 벌이는 장면도 이 소설에서 상당 부분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1: 네, 막의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해고 직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 학교로 돌아갈 것인가 말고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죠.
0: 네. 저는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1: 네.
0: 주인공은 완전한 노동자도 아니고요. 완전한 대학생도 아닙니다.
1: 맞아요.
0: 네, 거기에 걸쳐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의 감정을 보여주는데 이제 특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과거의 노동소설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막은 또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가령 이런 그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칙 복직을 약속해라 라면서 그걸 이렇게 투쟁 구호로 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이 나중에는 근데 이 구호 너무 말하자면 너무 낡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이 20대 청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1: 네. 네,
0: 젊은 노조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1: 네.
0: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주 뜨거운 그런 그 도로 위에서 이렇게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막은 계속 의식합니다. 그러면 속마음으로는 저 근데 사실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언제든 자기는 대학생의 세계로 예, 돌아갈 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순적이고 또 그게 자기도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네.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 소설 안에서 아주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책의 2부는 어릴 때 친구 은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은단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한 가지 있죠.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1: 네.
0: 예,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예, 능력인 거죠. 그래서 2부의 제목이 은단인데요.
1: 네.
0: 2부가 처음부터 은단의 과거만을 다루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이 계약 종료를 당하게 되고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당하고
1: 네.
0: 그런 구제 신청 차 여러 가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기 라이루가 이제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라고 하며 은단을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은단의 능력이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공장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공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물론 뭐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지 영원히 멈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런 공장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메커니즘을 내가 끊어냄으로써 뭔가 내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1: 네.
0: 은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1: 네. 사실 공장을 정정시키는 건 범죄 행위인데
0: 네.
1: 독자 입장에서는 막이 붙잡히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보게 돼요.
0: 그렇죠. 이게 뭐 공장이 이제 멈췄을 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1: 네.
0: 이건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공장이 굉장히 밉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소설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1: 네.
0: 예, 공장이 굉장히 비워. 은단아. 그래서 은단이가 또 막을 좋아하는 청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말 없이 그래 네가 그러겠다면 나는 기꺼이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을 네. 진행하듯이 네. 탐크루즈가 네. 어디 네. 침입하듯이 공장 도면부터 구해서 감시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그 전기실 앞까지 가게 되는데요. 독자가 이제 공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막과 은단의 행동을 약간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1: 그러니까
0: 이게 옳지 않은 걸 알지만 응원하게 되는
1: 네.
0: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1: 아, 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은단이 막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0: 은단이 그냥 착해서만은 아니고요. 이 자기가 막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은단이 막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범죄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래 막에게 드디어 뭔가 먼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스스로 흡족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이 좀 도와줄래? 라고 은단에게 물었는데 은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런 걸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말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 든든하네요.
0: 네. 근데 보고 있노라면 근데
1: 네.
0: 막이 조금 네. 나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네.
0: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아까 막은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은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정말 은단 입장에서는 이거 걸리면
1: 그렇죠. 네, 범죄인데. 뭐,
0: 그렇죠. 경찰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은단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불편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예.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그 막의 어떤 복잡한 마음이 또 소설 후반부에 가면
1: 네.
0: 은단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또 소설이 한층 더 성장 소설처럼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소설이 장편 소설로서의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불완전한 주인공을 택해서 그 불완전한 주인공이 여러 사건들을 마주해 나가며 자기 마음의 여러 못난 부분들
1: 네.
0: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한층 더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장편 소설로서의 가치 그리고 단편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 나름대로의 응답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을 만한
1: 네.
0: 영향을 갖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함윤희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멈춰야 할 것은 전기가 아니라 사람을 쓰고 버리는 세계의 회로다.
1: 네,
0: 이런 메시지를 좀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 세계를
1: 네.
0: 문학이 잠깐 멈춰 세우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의 멈춤이라고 하는 게 무슨 통쾌한 복수처럼 네. 그려지지 않습니다. 질문의 시작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고통을 시스템의 요란한 소음 가운데 묻어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았는지 그리고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묻게 하게 되는데요. 작가가 수상소감에서 이 이야기 그리고 인물들과 자주 만났고 많이 친해졌다. 친구가 되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누군가가 자랑스러워지면 바깥에 말하고 싶어진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 정전이란 작품은 그냥 노동자로서의 피해만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얼굴과 이름
1: 네,
0: 이런 것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함윤희 작가의 정전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재즈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일품인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오케스트라 편곡자 호지 칼란드렐리를 추모하면서 그의 음악으로 함께할게요.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호지 칼란드렐리는 어떤 음악가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2: 예, 아마 좀 그 이름이 좀 낯설다 싶으실 겁니다.
1: 네.
2: 호지 칼란드렐리.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음악에서 막 가장 무대 전면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
1: 네.
2: 특히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 안에서 가수나 독주자들의 연주를 뒤편에서 오케스트라로 잘 협조해 주었던 아주 뛰어난 편곡자였습니다.
1: 네.
2: 그래서 좀 이름이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항상 많은 뮤지션들로부터 많은 그 도움의 요청이 있음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많은 뮤지션들이 존경했던 그런 편곡자였죠. 지난 5월 4일 날 8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1: 네.
2: 이 호지 칼란드렐리는 말씀드린 대로 재즈, 팝, 또 크로스오버 음악, 뭐 다양한 음악계에서 활동했던 오케스트라 편곡자였고요. 특히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뿐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좀 아르헨티나에서 활동을 하다가 80년대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1: 네.
2: 2020년대까지 수백 장의 음반을 이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아서 이렇게 그 훌륭한 연주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주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1: 네.
2: 편곡자로서 그래미상 후보에 28회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요.
1: 네.
2: 그 가운데서 6번 수상을 기록한 오케스트라 편곡의 명인이자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28회면 거의 활동하는 동안 내내 올랐던 것 같은데
2: 그렇습니다.
1: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네요.
2: 그렇습니다. 뭐 그 함께 작업했던 인물들을 열거해 보면 뭐 대단한데요. 팝음악 분야에서는 뭐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셀린 디옹, 엘튼 존, 레이디 가가, 존 레전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호세 칼란드렐리의 편곡에 도움을 받았고
1: 그렇군요.
2: 또 클래식 연주자 가운데서는 첼리스트 요요마가
1: 네.
2: 이 탱고 프로젝트 음반을 만들었을 때 또 뒷부분의 이 오케스트라 파트를 이 호지 칼란드렐리가 역시 맡았습니다.
1: 네.
2: 재즈계에도 참 많은데요. 뭐 퀸시 존스, 또 트럼펫 연주자 아르투르 산도발 그리고 클라리넷 연주자 에디 다니엘스 또 그 너무나 유명한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도
1: 네.
2: 모두 다 이 호지 칼란드렐리의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연주하거나 노래했던 그런 재즈계의 명인들이었습니다.
1: 네. 어떤 음악 먼저 들어볼까요?
2: 그래서 뭐 우리에게 친숙한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 관도 관도 관도인데요. 뭐 잘 알려진 이 캐나다의 또 유명한 가수인 넬리 후르타도가 함께 노래를 불러줬고 오늘은 좀 뭐 노래도 좋지만 뒷부분에 깔려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에도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이 호지 칼란드렐리의 이 훌륭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0: 음악에서 오케스트라 편곡자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1: 예, 뭐 말 그대로 여러 악기들이죠. 현악기군부터 시작해서 관악기까지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관현악적인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이제 이 오케스트라 편곡자가 맡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곡은 곡과 멜로디와 이 코드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작곡가가 이 만들어 놓습니다만 이제 그걸 완성해 나갈 때 이 쓰이는 뭐 여러 기타라든지 베이스 드럼 이런 연주하는 것들은 보통 여기 세션맨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곡을 만든 사람들과 협의하면서 어떻게 연주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바로 이제 연주에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뒤에 오케스트라 인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한꺼번에 함께 들려주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훌륭한 연주가 나올 수가 없죠. 이때는 이제 편곡자가 다 악보를 만들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딱 그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음악의 주인공인 작곡가나 또는 그 프론트맨 가수와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를 편곡자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음악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때 이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음악의 중심에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팝 음악이나 뭐 또는 뭐 재즈에서 독주자들이 있을 때 뒤에 이 오케스트라 파트는 주연이기보다는 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지금 이 마이클 부블레 음악 들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이 오케스트라 파트가 너무 튀어나와서 이 주연의 목소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은하게 뒤에서 깔리면서 동시에 없으면 안 될 존재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음악에 완전히 빛깔을 네.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역할을 이제 이 호지 칼란데렐리가 아주 누구보다도 잘 해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음악계에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솜씨를 바라고 늘 함께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가 어떤 곡을 좋아하면 사실은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깔려있는 음악들이 사람을 굉장히 호감으로 만들고
1: 맞습니다.
0: 빨려들게 만드는
1: 우리가
0: 것 같아요.
1: 이제 그걸 명백하게 인식 못하지만 뒤에 받쳐져 있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때문에 사실 그것 곡을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늘 나 그 영화 너무 좋아. 아 거기서 정말 주연이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주연의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뭐 여러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0: 맞아요.
1: 함께 앙상블을 만들어준 조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0: 네.
1: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 주연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다 이 협업 속에서 모든 완성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자의 역할도 음악 안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재즈 가수 다이안 슈어의 작업에도 함께했는데요.
0: 네.
1: 이제 그 베리 매닐로우가 쓴 곡인데 베리 매닐로우는 너무나 유명.

0: 한 또 네. 팝 가수죠. 뭐 Can't Smile Without You라는 곡도 만들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He Loved Me라는 곡인데요. 다이안 슈어의 음성이고 또 멋진 그 호지 칼란드렐리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함께한 그런 곡입니다.
1: 네.

0: 호지 칼란드렐리 아까 아르헨티나 분이라고 하셨는데
1: 예.
0: 어떤 삶을 살았나요?
1: 예. 이분은 이제 1939년 12월 31일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그 재능을 부모님이 이제 발견을 하고
0: 네.
1: 야, 이러지 말고 유럽 가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찍이 아주 그 훌륭한 부모님들이 일찍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0대 때부터 유럽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1968년도에 LA

0: LA에 와서 되게 LA에 또 아주 그 뛰어난 재즈 오케스트레이션 또그 전문가이자 또 영화음악도 많이 만들었던 클레어 피쉬의 이제 부지휘자 겸그 조수로서 잠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1970년대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아르헨티나 음악계에서 본격적으로 편곡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1980년대에 다시 미국 무대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명한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 에디 대니얼스의 음악에 이제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음으로써 그의 그래미상 후보에 이제 오르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 더욱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983년도에 아마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감독을 맡았던 컬러 퍼플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1: 네.
0: 이 음악은 이제 바로 퀸시 존스가 담당했었죠. 이때 이제 퀸시 존스가 여기 오케스트라 파트는 바로 이 호지 칼란드렐리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호지 칼란드렐리가 이 영화 음악의 오케스트라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또 하나의 계기가 등장하는데요.
1: 네.
0: 바로 토니 베넷입니다. 이 토니 베넷이 우리에겐 정말 이제 전설과도 같은 그런 정말 90대까지도 활동했던
1: 네.
0: 그명 보컬리스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바로 락 음악이 너무 인기가 거세지면서 이런 스탠다드 팝이나 재즈를 부르는 가수들이 갑자기 이제 자신의 활동 기반이 확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1: 네.
0: 이때 이제 그 이전까지 50년대부터 콜롬비아 레코드와 계속 음반을 녹음하다가 이 토니 베넷이 1972년도에 콜롬비아 레코드와 이제 결국 결별하고서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아무 음반사와도 계약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러다가 87년도에 드디어 이제 음악계 분위기가 바뀌면서
1: 네.
0: 토니 베넷이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주
1: 어.
0: 오랜만에.
1: 네.
0: 이때 그 복귀작 앨범이 The Art of Excellence라는 앨범이었는데 이때 여기에 오케스트라 편곡자가 호지 칼란들레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토니 베넷의 노래 뒤에 오케스트라 파트를 만들어주면서 더욱더 이제 음악계에서 그 이름이 높아졌고요.
1: 네.
0: 이 토니 베넷이 인생 마지막에 90대까지 활동할 때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은 다 호지 칼란들레리가 맡아서 해줬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래미상도 이제 여러 개 타게 되고요.
1: 그랬군요.
0: 최고의 이제 또 팝스타들하고도 또 함께 활동했고 어떻게 보면 그이 오케스트라 음악에 이팝 음악 또는 크로스오버 재즈 오케스트라 음악에 아주 많은 공을 세웠던 호지 칼란델리였습니다.
1: 네. 어떤 곡들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0: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토니 베넷의 그 87년 앨범이죠. 본인에게도 아주 기념비적인 앨범인데 The Art of Excellence요. 이 앨범에 두 곡을 또이 호지 칼란델렐리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앨범에서 짧은 곡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토니
1: 네.
0: 베넷의 노래고요. I got lost in her arms 그리고 The day you leave me 이렇게 두 곡, 토니 베넷의 노래 그리고 호지 칼란델렐리의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통해서 이두곡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이두곡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Don't ask me just how it happened.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마음, 바람이 나에게. 김정윤. 바람이 내 마음을 가져갔다. 바람이 네 마음을 가져왔다. 바람 부는 날 넋을 놓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정윤 시인의 마음, 바람이 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둘러싸고 제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투표율에 담긴 여야의 반응과 본투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격전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도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여야를 대표하는 네 분의 논객 모시고 사전투표율의 의미, 격전지의 판세, 그리고 선거 막판 변수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1: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4: 네, 평택 시변 김현정입니다.
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1: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1: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1: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안타까운 오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각 당도 유세를 전면 중단을 했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오늘 상황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4: 네, 그 사고가 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유세차 타고 유세하고 있었는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뭐 율동이라든지 그 로고송 트는 거 이런 거 중단하고 유세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대표도 그 유세 중간에 그 사고 현장을 가셔갖고 현장 점검하러 이렇게 갔고요.
1: 급하게 대전으로 네, 가셨군요.
4: 그렇습니다. 네. 그 하여튼 서소문 고가 붕괴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참 저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고인의 유족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이제 그 수습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투파로 전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 선거 운동보다는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좀 조용한 그런 선거 운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수희 의원님께서 한 말씀
7: 네,
1: 해주시죠.
7: 저희도 다 일단 다 요새 뭐 노래 틀고 하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뭐 중단했고요. 일단 메시지 냈고 실은 이제 이런 뭐 산업 현장에서 그 산재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매우 안타깝죠.
1: 그렇죠.
7: 여러 가지로
1: 네.
7: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도 그때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폭발 사고가 또 18년, 19년에 있었어요.
1: 네.
7: 있었는데 또 이걸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잘 회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이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다시 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잘 사고 수습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토 이틀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 기록했죠. 직전인 2022년도에 비해서도 뭐 2.89%의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양당에서 해석하는 게 각각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현정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4: 그 사전투표가 2014년 때부터 이제 도입이 적용이 돼가지고 네 번째 사전투표가 있는데
1: 네.
4: 이제 사전투표를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인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전 그 투표라든지 본투표 구별하지 않고 그냥 투표날이 3일이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전투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지층이 많이 투표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1: 네.
4: 그리고 과거에도 사전투표에서는 저희 그 민주당이 지금 우세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지방선거의 그 뭐 저기 뭐랄까요 시대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상화랑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저는 저 시대정신이라고 봤을 때 우리 민주당에 좀 더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김수희 의원이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은
7: 네.
1: 국민의힘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7: 지금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전 투표가 약간 편의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1: 네.
7: 저도 원래는 여의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녁에 이제 집 근처 가서 했더니 줄에 안 서가지고 그냥 사전투표 했거든요. 약간 사전투표 자체 이제 편리성에 이제 유권자들이 이미 약간 익숙해지신 것 같고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어느 정당이 유불리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고
1: 네.
7: 지역별로 어느 약간 접점지라든지 내가 꼭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결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애초에 사전투표율을 좀 높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선관위가 보통 그 투표할 의향을 마지막에 묻거든요. 그런데
1: 네.
7: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이 78.1%로 되게 높았어요. 지난 지선에 비해서 굉장히 제일 최고치로 높은 숫자라서 아 이번 지방선거가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1: 맞습니다. 네.
7: 그 선거 관심도가 오른 것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거의 압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실책도 좀 있었고 민주당 실책도 있었고 이 대통령 메시지도 좀 있어서 보수 결집이 되면서 지금 접전지가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결집이 돼서 이제 지지율 경합인 지역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또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등장해가지고
1: 네.
7: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뉴스도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좀 봤거든요.
1: 네.
7: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평균율 정도로 뭐 2.6%, 2.7%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 낮은데
1: 나왔죠,
7: 지난주 잘. 지난 지선보다 훨씬 3.8%가 높았고요.
1: 3.8%
7: 높았어요. 사전투표율이.
1: 네.
7: 그 되게 재밌는 지역은
1: 전북입니까?
7: 전북인데
1: 네.
7: 전북은 10% 이상이 확 뛰었어요. 그래서
1: 전북,
7: 결과적으로
1: 그러네요. 전북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다.
7: 그러니까 약간. 그 결과적으로 내가 후보를 딱 정해놓고
1: 네.
7: 아 빨리 해치워야겠다라는 그런 지역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네. 강전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7: 네.
1: 투표율이 최종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있잖아요 했는데 아, 사전투표를 가신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2030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2030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진보층이었다라고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좀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공정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가 딱 선거판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 발로 초반에 나왔었던 공소취소 특검법 네.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상황에 있어서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이게 원칙 없는 합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형태로 지금 노사 간의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 마지막에 스타벅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2030 청년들로 하여금 공정하지 못한 정부 공정하지 못한 여당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주면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2030들의 한 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더 신중히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종합해보면 2030에게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닥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최근에는 보수 쪽에 2030에 더 마음이 가 있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네네. 2030이 그동안에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오면은 그 연령대별의 투표율들이 나오는데 한 50% 많이 낮아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네네. 이분들이 나오신다는 것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보수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2: 아니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각 당이 서로 이제 서로에게 더 유리하다고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보수 진영 유권자분들한테 완전히 불식됐다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경향상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제 민주당 내지는 진보계열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좀 다수였던 게 또 상식이기도 했었고
1: 그동안은 그랬었죠.
2: 맞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라고 해서 특별히 또 이제 다르다고 볼 여지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 측에서는 이제 부정투표와 관련해서 뭐 SNS 글이나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민주당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김현정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보궐 지역 중에 평택 사전투표율이 18.39%잖아요. 네.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네. 어떻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사전투표 하지 말아라라고 한 영향도 있는 겁니까?
3: 아니, 그건
1: 어떻게
3: 아니죠.
1: 보세요? 아, 그것도 아닙니까?
3: 지금 대구도 투표율이 낮지만 네.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1: 그렇죠.
3: 평택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1: 아, 평택도 올라간
3: 네,
1: 겁니까?
3: 평택이 아. 원래 투표율이 낮아요.
1: 네네.
3: 전체 평균보다 보통 한 10% 정도 낮고 경기도에서는 한 5% 정도 낮는데
1: 아, 그렇군요.
3: 네, 네. 이번에도 뭐 경기도에서 가장 낮아요. 낮은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1: 네.
3: 그래서 그 사전투표 그 율로 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사전투표가 지난번에 제가 총선 때도 기억으로는 사전투표에서 제가 많이 이겼거든요.
1: 네네네.
3: 본투표에서는 또 많이 따라잡히고. 그래서 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그 흐름은 없어지진 않았다.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기 지금 네.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이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꼭 본투표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1: 하시더라고요.
3: 많아요.
1: 예예. 예. 네.
3: 그래서 뭐 오늘 사실은 그 뭐 그 황교안 전환길 씨 와가지고 모스탄 부정선거 중앙부
1: 강의했었죠.
3: 평택에서 특강까지 하시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황교안 그 후보가 거기서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잘 감시하겠다 아. 이렇게만 하시고
1: 그러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3: 네, 강의 받아. 특강 중간에 가셨다 예. 그러더라고요. 안 보시고.
0: 네,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서.
3: 근데 그것 때문에 사전투표가 뭐 낮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1: 혹시 그 강의 들으셨나요?
3: 제가 우리 보좌진 보내서
1: 아 보좌진 보내서
3: 보고를 받았습니다.
1: 아 사전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유독 또 대구 쪽이 사전투표율이 전국 꼴찌에 물론 올랐다라고는 네.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대변인께서 또 이제 김부겸 캠프에 계시니까 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2: 이게 전국 사전투표율이 23.51이고 대구가 18.65라서 평균치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가 낮긴 한데요.
1: 네.
2: 대구만 놓고 떼놓고 보면 대구로서도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1: 그렇죠.
2: 훨씬 많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군위라는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거의 40%에 육박했어요. 39.82%인데 군위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제 저희 캠프에서는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군위가 상당히 강경 보수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제 지지율이 나왔었던 고장인데 그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여기가 신공항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지자체장분들이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데 대한 좀 분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저치가 대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신 것은 그 네. 투표율을 보여주신 것은 저희로서는 좀 고무적입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그 지역이 높았던 네. 거는 김부겸 의원에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SNS로 투표 참여 독려하고 계신데요. 투표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계신데 이게 선거 개입의 소지가 어느 부분에서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희 의원님.
2: 아, 저는 대변인은 아니라서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서
1: 네. 이 아, 부분은 생각이 다르군요. 이거 선거 개입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 부분은 딱히 뭐 선거 개입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1: 네네네.
2: 지금 메시지는 좀 잘못된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신 건 대통령으로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은 전 똑같이 반사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 뽑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2: 그 오늘 30일날 메시지랑 31일날 냈던 메시지가 그 부동산권이 있었어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선거 개입이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승기를 좀 분위기를 좀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지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1: 그렇죠.
2: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지역 서울의 주민들한테는 전월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여론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지지층 결집을 지금 되게 확고히 공고하게 하는 차원이라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선거 개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오히려 막판에 부동산 이슈를 다시 던진 것이 네. 선거 개입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2: 무주택자들이 한 그래도 50%가 넘잖아요. 네네.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계속 이 내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나를 지지해 달라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네. 이 아까 그 투표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네. 기회를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김소희 의원님은 그다지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강준하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반사. 똑같이 반사.
1: 아 이것도 역시 반사.
3: 대통령과 예. 여당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곤란하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선거 중립 의무가 있으신데 본인의 당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악마화해서 이야기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결국 국민의힘 쪽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너무 편가르기라고 네, 보고 그렇죠. 계시군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중립 의무 이런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어쨌든 정무적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국민을 네. 편가르기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1: 네.
3: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준 분들 그리고 또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로 글을 쓰셨거든요.
1: 네네네.
3: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국민들을 좀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 GTX나 서수문 사고가 처음에 났을 때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정쟁화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 대통령으로서 진행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서대문의 김동아 의원이 그 사고 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지지자들의 단톡방에서는 정원우 후보에게 이거 호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아니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네. 그럼 오히려 후보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GTX까지 끌어오시면서 GTX와 서소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바로 다음 날 경찰에서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과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2018년에도 울산시장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나왔었던 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긁어부스럼 같은 거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너무 강한 메시지가 나왔고 이거는 편가르기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김은중 의원님 네. 어떻게 메시지가 좀 강하게 나온 거긴 한 겁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계십니까?
4: 일단 뭐 투표 동료 메시지 관련해서는 뭐 두 분 다 선거 개입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게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1: 그죠? 당연하죠. 예.
4: 윤석열, 내란수위 같은 사람 또 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주어가 없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너무 감명 반응 하실 필요 없다.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이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요거를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많이 이제 10건 중 8건이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련해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관련해서 뭐 이게 무슨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뭐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데 네.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부동산 탈세라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왜 범죄 척결이랑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그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비틀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은 유권자들이 되게 현명하시거든요. 네네네. 그 대통령이 그렇게 그 발언을 하시는 것들도 다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한 그 언행이나 발언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 발목 잡게 하는 것보다는 민심을 잡는 데 집중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발목 잡다가는 뭐 다 문제가 되니까 네, 너무 발목 잡지 말아라는데 하나 발목이 더 있어가지고 하나만 네. 더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발목이 하나 더 있네요. 예. 선관위에서는 기표 내용 노출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기표하실 때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반만 찍혀도 이거 되는 거냐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입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셨다가 재입장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뭐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관리소홀로 추가 고발하겠다. 국힘에서는 고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장유미 대변인께서 네. 이거 고발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이게 선거법을 정확히 보면요. 네. 167조에 유권자가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했을 때 그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개하는 그 고의성과 의도를 갖고 제3자한테 본인의 이 투표한 용지를 오픈했을 때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반만 찍히니까 이게 무효표가 될까봐 들고 나오셔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1: 네네.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네네.
0: 예, 그래서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례들은 좀 비일비재하다는 거고 네네. 그랬을 때는
1: 어르신들이
0: 하고.
1: 많이 그렇게 하긴 해요.
0: 예,
1: 어르신들, 어르신들 잘 모르셔서 하시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0: 그런데
1: 예. 예. 예.
0: 그거를 보여주면 모르겠습니다.
1: 그쵸.
0: 그건 이제 무효로 할지 그 논란이 남겠지만 네. 그 담당자도 보진 못했고
1: 그 담당자가
2: 보여주시면 안 된다
1: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분
2: 용기 있어.
1: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1: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훈련 받으신 분.
1: 저 그분 좀 놀랐어요.
0: 그래서 예, 예. 선관위에서는 이게 만약에 또 그러면 고의성이 일단 없다고 보여지고 오픈되지 않았고 나아가서 기표소에서 나와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가면 이게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또 문제가 되지만
1: 네, 네.
0: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께서 고발장을 접수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이거는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이 진짜 대통령 헐뜯기밖에 없구나. 약세고 열세고 후발 주자라는 걸 거의 자인하는 겁니다.
1: 아, 이게
0: 선거 캠페인상 네. 유효하지 않거든요.
3: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안이 다른 일반 국민한테도 사전 선거 상황에서 있었거든요.
1: 어떻게 나왔나요?
3: 이제 투표를 하러 가셨는데 투표용지가 너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본인이 이제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접어서 네. 넣으려고 했는데 교육감은 도장을 안 찍으셨다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1: 네네.
3: 나머지 것들은 이제 투표함에 넣고 교육감 건 이제 다시 찍으려고 뒤돌아서 이제 기표소로 들어가려는데
1: 네.
3: 선관위 직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죠.
1: 아.
3: 그렇고 이제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이분이 화가 나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이렇게 찢어버리면은 이게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은 입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투표도 안 했다라고 하고 다시 들어가서 기표하겠다고 하다가 실갱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미 찍었다라고 하고서는 반 정도밖에 안 찍혔는데 어떡하지? 그 투표 그 참관인은 못 봤을 수 있지만 뒤에 김혜경 여사는 봤을 수도 있다. 이제 사진 각도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이건 뭐 일종의 해프닝이다 하고서 끝내버리고
1: 근데 일본 김혜경 여사는 궁금할까요? 그 투표용지가.
3: 아니 근데 그거는
1: 너무
2: 저희가 몇 번 찍었는지
3: 알고 말고의 문제가
2: 궁금하진
3: 아니거든요.
2: 않아요. 솔직히.
1: 네네.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서.
2: 아니 뭐 대통령께서 뭐 2번을 찍으셨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 저희가
1: 네네.
2: 그 내용이 궁금하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100%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1: 의도된 행동이다.
2: 없어요.
1: 예, 예.
2: 대통령 자신도 변호사신데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주신 어르신도 아니시고 이런 일을 한 거는 저는 의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2: 실은 그 보여주던 투표지가 시장일까 교육감일까
1: 아.
2: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냥.
1: 네.
2: 아 그리고 거기 그 선관위 그 장소에서 하셨던 행동이 저는 너무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1: 불렀죠.
2: 손으로
1: 예.
2: 일로 와보세요 하고
1: 네.
2: 뭐, 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보여주신 것 같아. 근데 뭐 상관없으니까 일로 와봐 약간 이렇게 돼서 그 행동을 보고 저는 약간 아 이분 이렇게 돼서 진짜 지방선거 이기면 공소취소 하시겠구나 하는 뭐 사법위에 본인이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1: 네.
2: 저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다 하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난리도 났겠죠.
1: 네네네.
2: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선관위 직원은 뭐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문제없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딱 내렸잖아요. 선관위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4: 네.
1: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아니 궁금한 거 문의도 못합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반밖에 안 찍혀서 그거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밖에 안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무효될 수 있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궁금해서
1: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걸 의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4: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의도를 합니까?
2: 아니죠. 보통의 사람은
4: 그런
2: 안에 들어가서
4: 나타났어요.
2: 그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서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어서 고개를 빼끔히 내밀어서 뭐 이렇게 뭐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걸 들고 바깥으로 나올
4: 아니,
2: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죠.
1: 아니 근데 그거 의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2: 어쨌든 들고
1: 이 사람을
2: 거잖아.
1: 찍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래?
2: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근데
1: 여러 가지
2: 뭐
1: 계산이 있다.
2: 일본이시겠죠.
4: 무슨 계산을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색안경을 써서 보지 마시고 우리 장현미 변호사가 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의로 노출한 경우에만 이게 저게 공선법 167조 위반이잖아요. 근데 고의가 어디가 봐도 고의가
2: 고의를
4: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반만 찍혔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1: 네.
4: 그 저기 투표관리관이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되면서 고개 돌리시잖아요.
1: 네네네.
4: 그렇게 당당한 그 투표관리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고압적인 자세예요. 그것도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
2: 괜찮아 했잖아.
4: 아, 그래서 안 봤잖아요.
1: 있었던 것 같아요.
4: 노출이 안 됐잖아요.
1: 네.
4: 노출이
1: 네네네.
4: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도 없이 지금 이게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든지 뭐 최악의 강권 선거라든지 이런 자극적 표현 쓰는 거 이거 완전 이건 너무 그 과도한 거 아니에요?
1: 너무 나간 것이다.
4: 고발을 하면서 이게 명백한 탄핵 사유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4: 민주주의 훼손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내라는 일으켜서 한 거 아닙니까?
1: 네, 저에게
4: 그리고
1: 자꾸 퀴즈를 내시면 안 됩니다.
4: 그리고 탄핵 그래서 탄핵 당했는데 지금도
1: 네.
4: 탄핵 반대가 당론인 정당 아니에요.
1: 네.
4: 이런 해산 이런 사유 이런 사유들이 쌓여서 정당 해산 사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런 거로 너무 대통령 자꾸 이렇게 발목 잡지 마시고
5: 알겠습니다.
4: 민심을 잡으시라.
1: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너무 깊게 들어온 것은 아니냐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네요.
2: 문제를 제기할 행동을 네. 안 하셨으면 더 좋았고
1: 아예 예,
2: SNS의
1: 됐다?
2: 메시지도 네. 그렇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메시지는 안 내셨으면
4: 그러면
2: 좋겠어요.
4: 이게 유연지 무연지 모르는데.

0: 네,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계속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기표소 안에?
1: 어쩔 수 없죠. 뭐 옆에 대는 거죠.
2: 어쩔 수 없죠.
3: 이 이야기는. 그 찍는 거 자체가 네. 그렇게 찍히게 돼 있는 거잖아.
2: 이게
3: 그
2: 사실.
1: 아니 사정사과에서 알잖아. 돌장 잘 찍으면 찍혀요.
2: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는 시선에 따라서 네, 그렇죠.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0: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출이라는 게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노출한다든지 또는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표소잖아요. 그 투표소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는데.
2: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편 선거 막판에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전에 전면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서울숲에 또 갔다 오신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선거전 마지막 주말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영남권 찾았고요.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 이번 선거 어떻게 작용하고 뭐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승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1: 이게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에 자주 가시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그 이렇게 된 선거의 구심점 역할을 못 하시니까 네. 그래도 전직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이루어진 업적 같은 관련된 도시나 지역에 가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 대표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활발히 다니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되는데. 그 대구 지역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대구를 좀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강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들이 기사를 한 번이나 더 내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 같아요.
2: 네.
1: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고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 그리고 부산 시장 같은 박형준 후보는 같이 청와대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또 뭐 계속 공격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김부겸 후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 안 되셨죠.
2: 그렇죠. 이제 못 만나는 상황이 된 것
1: 그러니까,
2: 같긴 하네요.
1: 어쨌든, 네.
2: 이거 국민의 의견 한번 더 들어볼게요. 사실상 국민의 선대위원장 역할하고 계신 거잖아요. 강전의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이 표심의 결집에 보수의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4: 저는 중도층은 일부 이탈할 수 있지만 보수층이 투표소로 나오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다.
2: 결집에는 효과가 있다.
4: 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당에 실망을 하시면서 아우 이번에는 투표소 나가지 말아야지
2: 네.
4: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
2: 그렇죠.
4: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후보들은 빡치고 올라가는데 저희 당 지지율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후보의 지지율과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투표소로 나오기 위해서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했다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도 부산 지역 도셨고 이번에도 김부겸 후보 캠프는 가셨어요.
2: 네.
4: 그 개소식 전날 가셨죠. 정확히는. 그래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아마도 본인이 이제 경남의 그 김경수 후보나 이런 데는 좀 돕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선거는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 또 싸우고 있는 그 모양들을 보이고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매직이라고 불렸던 부산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 한 명만이 민주당에서 당선했던 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을 도셨기 때문이었다는 평들이 있었거든요.
2: 그러니까
4: 민주당에서는
2: 네,
4: 나오실 만한 좀 어른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아, 민주당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4: 네.
2: 도움을 줄 분이 안 계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군요.
4: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 네.
4: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두 분의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것은 보수 집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특히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에서 뭐 서울숲도 가시고 또 그 전에 청계천도 한번 걸으셨거든요.
2: 네, 오세훈 시장과 걸었죠.
4: 박원순 시장의 무능함을 다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그 시장은 야당의 시장이었지만 일 열심히 해서 서울숲 만들고 청계천을 만들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에는 시민단체들만 배불렸던 거 아니야? 도대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어떤 문화적 강국이 되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좀
2: 네.
4: 인물론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대구 쪽 아무래도 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윤미 네. 대변인님 그 김부겸 네. 후보께서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그 네. 얘기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겠다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럼 못 찾아뵙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요?
5: 네, 그렇죠. 사실상 네네. 현실적으로는 좀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고.
2: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5: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만남을 청했던 것

0: 은 네. 대구에 이제 터잡아서 살고 계시고 대구 분들이 또 존중하고 예우하는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저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네. 여러 원로분들을 이제 찾아뵙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다만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은 한 진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직 대통령은
1: 네네.
0: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님은 그냥 단순히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한 분은 탄핵을 한 분은 유죄 확정형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그 꼬리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농객 조갑제 대표 같은 분도 오히려 이 대통령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의 광폭 행보로 인해서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진보 유권자들이 더 역결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점 더더군다나 그게 효과도 미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숲 내성가다 하는데 언제 시장하셨는지 아세요?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서울숲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 유권자들이 누구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성과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런데 서울숲을 만든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아닙니까?
0: 토대를 거쳤다고 예. 하고 그 정원호 후보의 그 성수동이라는 책을 보면 서울숲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있었고 거기에 유후 부지를 네네.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 산업 그런 센터로 굉장히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공가를 따지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무게값에 잘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너무 옛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점 더더군다나 15일에는 오세훈 후보와 같이 청계천을 이제 행보하셨지만 이번에 서울숲에는 두 사람이 나눠져서 각각 행보를 하는 것도 아, 이 정치적 효과가 반감되는 걸 캠프 내에서도 인식했구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게 좀 올바른 선거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선거 캠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우리 저기 김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당대표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내세울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인 건 알겠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뭐 한 분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신 분이고 한 분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17년 실형 그 선고 받으신 분인데 저는 이거는 그 이제 보수 농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구 심판론 자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도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국민통합에 져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나올까라고 보면은 세상에 공짜밥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선거 후에 당내 투쟁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저는 봐요. 정치적인 그런 저기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1: 정치적인
2: 위해서.
1: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게
2: 그러니까
1: 뭐가 있을까요?
2: 그분들과 친한 네. 뭐 친이 친박계의 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심점으로 이제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로 이어질 것이다.
1: 유영아 의원처럼 어떤 한 대구의 한 지역에 뭐 공천을 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2: 그러니까
1: 말인가요?
2: 어쨌든 당권 경쟁할 때 구심점으로 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가 좀 태행적이고 구태로 회귀할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된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1: 네.
2: 봤을 때는 이제 일부 보수의 결집효과 이것도 저는 착시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중도나 무당층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까지도 결국은 이것이 과거의 그 탄핵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고 또 구구 심판론을 자극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3: 민주당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이런 얘기는 네.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시긴 좀 그렇지
4: 네,
3: 않은가 싶은 게
4: 많이 나가신 것 같고.
3: 지난번 전당대회 직전에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박찬대 후보는 일정이 있다면서 오지 않고 정청래 후보만 갔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오셨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김어준 씨 방송과 유시민 씨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저희 국민의힘에게 전직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계제가 되는지
1: 네.
3: 의문입니다.
4: 그 부분은
1: 알겠습니다.
4: 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조갑제 위원 대표 말씀하시면서 보수농객이라 했는데 이분은 지금 모두가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수농객이라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랑 지금 본 그 실제 투표한 표 차이가 지난 지선에는 한 20% 정도 차이 났고 이번에 투표율이 높잖아요.
1: 네.
4: 그때 20% 뺀다 하더라도 그게 55%나 본투표율이 55% 이상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두 분이 각각의 해당되는 지역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구 지역은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더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 안전성도 안전하게 난 그냥 늘 하던 대로 본투표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전직 대통령이 보수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한쪽의 의견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쪽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보니까 선거가 코앞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저희는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치열한 공방전답게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6005님께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 나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당을 위해 동요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요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007본드님께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직책을 가진 분들은 모두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은 되고 남의 편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이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원들 나오고 있고요. 투표용지 관련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4770님 저도 너무 종이가 많고 가, 뭐, 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순간 헷갈려서 두 명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긴 했었어요. 맞죠. 이번에 교육감 후보 선거는 뭐, 기호도 없고 정당도 안 나와 있고 많이 헷갈린다고 하고 뭐, 구의원 선거 중에 가, 나, 뭐, 이렇게 나뉘어져 그렇죠. 있고.
2: 중대선거 문제.
1: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헷갈린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통섭님께서 대통령이 뭘 해도 통과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다 통과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최상진님께서 너무 유치한 논란입니다. 제대로 비판다운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에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격전지 얘기 나온 김에 여야가 보는 격전지 그리고 몇 개 지역 정도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제 제일 격전지로 보고 계시는지 김현정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2: 저는 지방선거는 저 부산, 울산, 경남하고 대구, 네. 전북, 서울 한 6군데.
1: 아, 서울도 포함시키십니까?
2: 서울도 국민의힘에서 포함시켰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1: 네네. 숫자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6곳이고요. 보궐선거는 우리 평택을 하고 북구가. 그 두 곳이 지금 격전지 같아요.
1: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6곳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3: 8곳을 보시는구나.
1: 지금 10대 6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0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대 1이니까.
2: 네. 6곳이
1: 16번 10대 6. 10대 6을 보죠. 민주당 10곳 격전지 6으로 보시는군요.
2: 예.
1: 예, 예.
2: 아니죠. 그 저 경북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이니까.
3: 네, 네, 네.
2: 6곳이 아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전북, 서울.
1: 전북 아 전북까지 포함된 거군요.
2: 전북까지 예.
3: 아, 대구를 포함하셨구나.
1: 네, 대구를 포함하셨습니다. 대구를 포함하신 거에 대해서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궁금하네요. 대구는 저희가 이기더라도 신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신승을
0: 이걸 뭐 이길 수 압승을 있다. 어떤 진영도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언제나 좀 한결같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 그게 지금 엄청 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으로선 사실상 이런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상황이고 대구에서는
1: 네.
0: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 판세 분석을 한다면 이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경북도 저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북도 험지 중에 험지인데
1: 그렇죠.
0: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글부글하는 이 정서가 경북이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경합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평론가가 민주당은 약간 앓는 소리 한다.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좀 후발주자라서 독려하는 취지로 이제 경합적을 상당히 좀 좁히고 더 이길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각 당의 전략도 녹아있는 판세 분석인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진짜 이 경합지역 여섯 곳으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도 분류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선거는 진짜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김현정 의원님 좀 약한 척하는 겁니까?
3: 그렇게
1: 분석해야 되나요?
3: 전략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 겸손한 표현이다. 네. 네.

0: 며칠 전에
1: 예.
0: 그 각 두 당에서 그 경합 지역을 발표를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1: 예.
0: 대구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우세로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합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명단에 없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합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당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1: 네네.
0: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번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격전지를 가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만 있는 것은 전당대회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내의 어떤 판세 여기에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전북을 봐야 된다.
2: 전북은 저희 나이 뺐죠.
0: 그렇죠.
1: 전북 무소속이니까.
2: 무소속 당선이라.
3: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몇 곳이라고 해요.
2: 저희는 뭐.
1: 김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저희는 대구하고 경북은 우세니까 아예 뭐 격전지라고 안 하고요.
1: 네.
2: 그 재보궐선거 두 곳은 김현정 의원님하고 똑같고
1: 네.
2: 부산 북구하고 평택은 똑같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충남, 울산, 경남을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1: 서울, 부산, 충남, 울산, 경남까지.
2: 네, 약간 경합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1: 울산의 약간 의견이 다르네요. 울산은 아무래도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현정
3: 네,
1: 의원님은.
3: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서울을 보니까 서울의 판세를 제가 다른 방송도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수 패널들이 서울을 격전지에서 뺀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그런가요?
1: 예,
2: 보수
1: 예.
2: 패널분들께서.
1: 보통 14대 2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가요? 막판으로 갈수록?
2: 근데 계속 박빙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선거 때처럼
1: 네.
2: 한명숙 후보가 뭐 승리했다가 나중에 졌잖아요.
1: 서초구를
2: 네.
1: 열면서 이제 역전이
2: 네.
1: 됐죠. 새벽에.
2: 새벽 4시쯤에 오세훈 후보가 역전승한 걸로 돼 있어서
1: 네.
2: 저희는 끝까지 좀 봐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비율이 한 1-2%에서 이길지 질지가 결정이 돼서 아마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3: 격전지라고 했잖아요.
1: 서울 몇 퍼센트 정도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보세요?
3: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뭐 기저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보수 결집도 있는 거죠.
1: 네네.
3: 그런데 이제 그 추세나 이런 구도나 유리한 구도 이런 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격차가 좀 줄을 뿐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우세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사선한 경륜이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그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이고 또 서울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뭐 저 많은 패널들은 뭐 이렇게 언행이나 뭐 말조심 이런 게 가장 변수라고 하는데 제가 봤던 투표율이 변수라고 보거든요.
1: 저는. 네네네.
3: 어느 투표율이. 당의 지지율
2: 맞아요.
3: 지지자들이 누가 더 많이 나와서 투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 그렇군요.
3: 그래서 그럴 때 보수층이 더 많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박빙 우세 뭐 이 정도 정확히
1: 정원 후보의 박빙 우세를 보고
3: 네.
1: 계시군요. 근데 그거 지방선거에서 여태까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오세훈 후보를 이긴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으십니까?
3: 뭐 그거보다도 일단은 이번에 어쨌든 서울 자체가 좀 보수화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1: 네네.
3: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번 선거에는 이제 그 정권 안정론도 있지만
1: 네.
3: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심판론 성격 분명히 있거든요.
1: 심판론이 분명히 있다.
3: 네, 네 번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전시행정에 치중했고 성과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켜야 되는데
1: 네.
3: 그런 것들을 얼만큼 잘 소구력 있게 저기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 문제도 이제 새로운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1: 사실 그게 막판 가장 큰 이슈죠.
3: 그게 이제 안전 문제가 유권자들이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1: 네네.
3: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전체적인 구도나 흐름 이런 것들은 정원 후보가 유리한 구도나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박빙 우세 정도로 봤습니다.
1: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2: 네.
1: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1: 강철 변호사님 이 지금 어제 정원호 시장 양천구 유세 과정에서 또 논란이 하나 나왔어요. 예. 이 쌍비읍으로 시작하는 끝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뽀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장 후보가 사과했지만 물론 뭐 정원호 후보 쪽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정천회 대표의 오빠 발언이 소환이 되면서 야당 공세가 또 이어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민주당의 악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막판에?
0: 이번 선거의 악재이기도 하고 민주당이란 네. 당의 정체성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보수 정당에 비해서 소수자,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제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문제라든지 안희정 지사의 문제 그리고 NHK 뭐 전날에 있었던 분들이 이번 선거에 또 출마를 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또 여성 현직 국회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조합해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원우 후보가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양천구청장 후보가 뽀뽀뽀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그 오빠 해봐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때 오빠 옆에서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여성 당직자분이 이거를 제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당이었는지 그리고 또 정원우 후보가 최근에 여성과 관련한 그 외박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좀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좀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서로 뭐 교육을 한다라든지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사람들을 자꾸 좋은 자리에 앉히고 공천을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국민들께서는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장윤미 대변인님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자세나 태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4: 예, 그러니까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1: 예민하죠.
4: 상당히 좀 주시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과가 근래에 나왔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후보 본인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최근 아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의 판세가 이 문제로 좀 뒤집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어요. GTX-A 삼성역 철거 누락 사태와 또 서성 고가 붕괴 사고가 또 연이어 일어났죠. 이 안전 관련 이슈가 오세훈 후보 책임론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서 의원님.
2: 소소문 사고 같은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경우고
1: 네.
2: 실제로 12시간 전에 위험 경보가 있었으면 열차가 지나가지 않게끔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지자체 책임으로 모으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 전문가가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다 같이 꼭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어차피 관련된 상임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다 보면 실제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다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거를 어떤 한 지자체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에는 이재명 정부 탓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초반에는 저희가 좀 그렇긴 했지만 오늘 또 사고가 터지고 계속 이런 사고들이 연달아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좀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토론회 때 정원우 후보 입에서 여정업원 외박에 대한 답을 결코 듣지 못했고 오늘 또 그 개혁신당에서 칸쿤 여직원 채용 공고 관련해 가지고 결국 그런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조국 대표가 어쨌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던 청년들의 마음 상하게 했잖아요.
1: 네네.
2: 그것도 이제 불공정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 30대 청년들로 하여금 불공정 이슈,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슈를 굉장히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0: 그리고 이제 도덕성이나 네. 여러 가지 역량 부분의 자질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토론회 때 해소가 좀 잘 안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울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또 무소속 후보의 약진을 바라보고 있는 여야 내부의 속내가 복잡하잖아요. 전북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기세가 지금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 도지사 선거판도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현정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2: 네, 뭐 처음에는 사실은 그 김관영 후보가 뭐 비전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한 여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는 거로 나와 있었는데 네. 그 28일 이전에 마지막에 했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이원택 후보가 다시 앞서는 거로 해서 이제 됐는데 지금 뭐 혼조세에 있는 것 같아요. 혼조세에 있는데 우리 당에서 판단하기에는 저 이원택 후보가 유리한 구도로 지금 저 판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판세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김관영 그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흘리고 네. 그 본인 인재형이 미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탄핵했잖아요.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 아니거든요. 영입 인재가. 사면돼서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후보직을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제명된 이유는 돈을 살포하는 그 CCTV에 명확하게 빼박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1: 네.
2: 그것을 마치 이제 이원택 후보의 그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물타기하면서 본인 그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처음에 원인이 돼서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원태 후보를 지지 그 지원하면서 또 그런 팩트들이 사실관계가 바로 잡혀가면서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그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이원택 후보랑 경쟁했던 안호영 후보도 선대위 합류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1: 그래요. 이원택 후보가.
2: 네.
1: 지금 근데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는데.
0: 그러니까요.
1: 뭐 유세차 밑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네. 들어가셔가지고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2: 좀 전에 말씀드린 판세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1: 네.
2: 저는 이제 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1: 네네.
2: 저희 당의 후보가 진다라고 얘기하시는
1: 아 그럼요. 예. 아유.
0: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 천번만번 이해합니다. 예예. 예. 말씀해 주시죠. 김수경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제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급등한 지역이 1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전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만큼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송영길 후보의 말씀으로 저는 가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김관영 지사가 제명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전북 도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심판과 평가는 겸허하게 도민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실제로 이게 이제 표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1: 그런 프레임이
0: 네,
1: 있죠.
0: 네. 그래서 민주당 그 거기에 있는 민주당 당원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저희는 이제 김관영 후보가 될 거라고 지금의 그 여론조사 이제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관영 네. 지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타격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전당대회 준비할 때 전북의 당심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재미있는 건 이제 명청 갈등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정청래 대표의 완패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8월 전당대회가 오히려 재미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군요.
2: 요거는 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1: 네.
2: 그 사실 김관영 후보가 그 반청 정서를 이제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처음에 그게 통했다고요.
1: 네네네.
2: 통했는데 그 안호영 후보 있죠. 그 저 이원태 후보 경쟁했다. 안호영 후보가 단식까지 했었잖아요.
1: 네.
2: 좀
0: 알죠.
2: 문제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친명 그 계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선대위 연장으로 합류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다 이렇게. 당심이 모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선거 이후의 문제는
1: 선거 네. 쪽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한 거군요.
2: 네,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 네, 네, 네.
2: 그리고 조정식 뭐 우리 육선 의원도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1: 네.
2: 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할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이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의 그 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서는 다 원팀으로 지금 모아졌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1: 알겠습니다.
3: 송영길 후보가 본인 인천에서의 선거운동보다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 관심
0: 메시지를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2: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1: 아니 막 이원택 후보는 지금 누가 돼도 민주당 후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영길 후보.

0: 얘기 나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북지사 선거 두고 그냥 누가 돼도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해당 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저기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건 맞고요. 네. 오늘 사무총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거는 적자 우리 당의 후보는 명확하게 이원택 후보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맞죠.
0: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장윤미 대변인님, 그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2: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거 아마 당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저희가 선거 캠프에 있으면 약간 사전 조율되지 않고 이제 유튜버나 여러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터뷰 명목으로 오세요. 뭐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즉문즉답 과정이니까 이제. 그 후보의 어떤 선거 캠페인이나 공약을 넘어서서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그 후보 본인이 선거에 뛰어든 후보로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내 현안을 묻는 거예요. 전북 선거에 대해서 인천 후보한테.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 민주당 사람이었고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도 아마 이 맥락을 좀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네. 민주당 입장을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본인이 출당이 됐습니까? CCTV가 나와서 그래요.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론 없이 출당했습니다. 그러면 복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친명 친청의 갈등으로 가져가고 대통령까지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끌어들인다. 여기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좋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네요. 네.
3: 근데 그러기에는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뭐 다른 지역의 판세를 모르면서 이야기하실 만한 정치적인 입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 얘기는 이전에도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부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산에 갔다가 그 하정우 후보와 오빠 논란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 가지 말고 부산은 그냥 전재수에게 맡겨라. 네. 그 얘기를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격전지를 당대표가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남이 지금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오는 곳이 호남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곳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정청래 대표는 지금 평택에 서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그 김현정 의원님처럼 당 대변인 이런 분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당대표 스스로가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의문점들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모호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진화 한번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 그 대변인
1: 의욕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네.
0: 계속 증폭이 될까요?
1: 시키고 있는 거예요.
0: 아, 시키고 있는 겁니까?
1: 시키고 있는데 예. 근데 신기루 같은 증폭이죠.
0: 아, 이건 신기루 같은 것이다. 네. 아 근데 확실히 그 8월 전당대회는 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물론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호남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고 호남에도 그 군 선거들 있잖아요. 군 선거에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진보당 후보도 나와서 그 격전지가 은근히 많아요.
0: 네네.
1: 이렇게 간 거고 호남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충청권 갔잖아요. 충청권. 내일에 영남권 가고 전북은 이미 돌았고 평택도 두 번이나 왔어요.
0: 아, 민주당에서 전북 당 대표가 전북을 이렇게 자주 간 적이 있나요, 원래?
1: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네. 이게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저기 출마 때문에 그렇게 네네네. 간 것이죠, 사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 네. 네.
1: 장동혁 대표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3: 오늘은 제주도 가고 네.
0: 제주도 갔어요?
3: 네. 네. 제주도 가고 되게 뭐 여러 군데 다니고 계세요.
0: 근데 진짜 이번
1: 제주도
0: 선거...
1: 왜 갔어요? 격전지도 아닌데.
3: 어쨌든 저희 후보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네. 이제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좀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들로 지금 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1: 하루 남았는데 격전지 가도 모자랄 판에 아니 난 진짜 제주도는 그 어떻게 끊었대요?
0: 제주도는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다들 아예 없는 겁니까? 그래. 아예 언급도 그쵸. 안 하시네요, 진짜로.
1: 혹시 시간 더 끌려고 배 타고 가신 거 아니에요?
4: 이 말씀드릴수록 불리하니까.
0: 아니 갑자기 정철희 대표 이야기하다가 장동윤 대표로 이야기가 넘어왔네요.
4: 왜냐하면 저희 이제 양당의 대표님들이 네네. 지금 양당의 무소속 후보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예예. 네. 예. 10분 이해합니다. 예, 요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또 김현정 의원님 계시니까 평택을 네, 네. 재보궐 선거가 엄청나게 큰 관심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법률권 내 경쟁이 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후보와의 전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하루 남겼잖아요. 이제 네. 내일 하루,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선거 날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초박빙이죠.
0: 초박빙이다.
1: 지금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유희동 후보까지 세 분이 네. 오차 범위 안에서 혼조세예요. 혼조세고 뭐 저 최근에 막판에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했던 한 네 군데에서 했는데 그 세 군데는 뭐 거의 뭐 1% 2% 차이로 조국 후보가 1위고 2위가 이제 그 김용남 후보고 3위가 이제 유동 후보인데 네. JTBC는 또 1위가 똑같아요. 동률이에요. 26%씩.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깜깜이 선거로. 그래서 지금 표를 끝까지 이제 까봐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보수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평택에서 모수탄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 뭐 황교안 후보 전한길 씨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한길 씨가 그때 뭐 그 우리 보좌진의 보고에 의하면 그 6월 3일날 부정선거의 징후가 보이면 바로 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한길 씨가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막 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저는 그 혹시 그거를 한 이후에 그 후보직을 사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약간 있었는데.
0: 뭐 기자회견 같은 데서.
1: 네네.
0: 예. 근데
1: 그렇지는 않고.
0: 그렇지는 않았죠.
1: 부정선거를 예. 감시하겠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또 끝까지 안 계시고 중간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끝까지 완주하실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선거를 봐왔고 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정말 많이 그렇죠. 이제 지식을 습득하려고 네, 노력하지 보시잖아요. 않겠습니까? 네. 여태까지 선거 결과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정말 평택은 모르겠어요.
4: 그리고
0: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해줄 것 같다는 의견 반, 안 해줄 것 같다는 의견 반이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김승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1: 저희... 말씀하시고 제가 결론을 얘기 안 했는데.
0: 네네. 결론도 한번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도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초박빙이고요. 평택 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답도 잘 안 하세요. 사전투표율도 보셨지만 지금 대부분 다 답도 안 하시고 사전투표율 보신 것처럼 아직 후보를 결정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4: 그리고 이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뭐 진짜 선거가 잘 투표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거는 뭐 그쪽에서 하실 역할이 있으면 막판에 네. 저희는 또 하루 더 기다려봐서 막판에 또 사퇴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 할 시간도 없게끔 네네. 막판에 하시고
0: 단일화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 한 5시 막 이렇게 6시?
4: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막판에라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원로들이 뭐 설득을 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또 이변을 한번 기대해보면 유희동 후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1: 국민의힘이 자력 경선하셔야죠.
0: 마지막 이제 평택 결론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혼조세인 건 맞는데 그래도 깜깜리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0: 네.
1: 투표를 하는데 평택을이 특징이 뭐냐면 투표율이 낮은 게 특징이고 도농복합도시라서 관성투표도 많이 한다. 그리고 보수결집도 많이 있어요. 막판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평택을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0: 그럼요.
1: 거의 50% 네. 육박하고 대통령 지지도 상당히 높아요.
0: 네.
1: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기 추미애 후보랑 평택시장 후보인 최건영 후보도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같은 당을 이렇게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같이 찍어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여서
0: 네.
1: 결국은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25일 27일 무선전화 면접방 주고 조사한 결과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26%로 동률로 나왔고요. 유희동 후보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21%. 세 후보도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아,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위 얘기하셔서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정치권의 말들이 뜨거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은 하지만 좀 무겁네요. 오늘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다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남겨진 가족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거도 중요하고요, 정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사고 원인이 철저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 사태 이후 선불카드나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돈을 충전했는데도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물로 주고받거나 결제 편의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선불 충전 카드. 하지만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을 때 환불을 받으려면 제약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상품권과 선불 카드는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 규정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표준 약관, 즉 권고 기준일 뿐인데요.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 기준 역시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작은 환불 문제가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하죠.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의 환불 규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김혁의 21살의 비망록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이 북한의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 생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2: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여러 경공업 제품들이 생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 네.
2: 먼저 휴대전화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휴대전화의 일부 부품에 대해서 수입에 우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서 하나의 기업품으로 등장한 게 휴대전화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북한의 휴대전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리랑, 평양, 뭐 FP, 진달래 등 다양한 기종의 휴대전화들이 있습니다. 아리랑과 평양 휴대폰에 대해서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진달래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달래 선전하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은 뭐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뭐 이런 게 세련됐다고 하고요. 품질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능이 잘 되어 있고 영상통화를 할 때 화질이 상당히 개선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폰 기능 중에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진달래폰도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서 주부들도 그리고 대학생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이 진달래 휴대전화 생산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2: 네, 진달래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있는데요. 공장 소개에 대해서 북한은 진달래 휴대전화 공장은 무진화가 실현된 아주 깨끗한 공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 공장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모든 생산 공정이 통합 생산 체계에 의해서 조정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달래 선전화가 뭐 평양에서 소개하기에는 진달래 선전화기 공장은 진흥형 휴대전화기의 외형 설계라든가 회로 설계는 물론이고 조작이나 체계, 핵심 개발 기술 등을 뭐 북한 자체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신보에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2: 휴대전화 생산을 위해서 공장에서는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는 한편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 정보를 개선한 등의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달래 휴대전화가 이제 생산되는 공장은 공장 이름이 만경기술무역회사인데요. 그 산하의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휴대전화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기종은 지금까지 7가지나 8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노동신문에서도 지난해 진달래 휴대전화 공장에서 생산한 다종의 휴대전화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이 기호에 맞게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지능형, 우리로 말하면 스마트폰 전화기죠. 그 지능형 선전화기 부품을 흐름식으로 생산 조립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진급수가 C급이라고 소개했고 생산 현장에 공기

0: 판결도 역시 국제 수준에 부합된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 휴대전화 말고 다른 경공업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먹거리가 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평양 기초식품공장과 갈마 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식품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평양시 선교구역 등매 2동에 있는 평양 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식품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전에 없던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평양식품공장은 1946년도 그러니까 해방된 이듬해 건설된 공장으로 공장 역사가 한 80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변했고 생산품의 품종도 다양해져 왔다고 합니다. 2020년대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면 기름, 만내기, 비타민, 된장, 정제소금 등 다양한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간장의 종류를 보게 되면 10가지가 넘었고요. 만내기로 불리는 미연의 종류도 4~5가지가 됩니다. 된장은 고추장, 막된장 포함해서 15가지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평양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해서 평양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공급된다고 북한 주민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갈마 식료 공장인데요.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해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품으로 창란젓, 명태국, 그다음에 물고기 양념 간장, 명태젓, 또 명태 정제 간료 이렇게 명태와 오징어로 재료로 한 식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는 대구라든가 오징어, 명태, 도루묵 등 여러 해산물을 말려온 술안주 식품과 간유사탕 등 아이들의 간식거리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양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양념 제품들도 여러 가지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품은 전국 상업망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도매상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북한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물건 구매하는 게 좀 더 편리해졌겠어요?
0: 네, 북한이 국산화를 지속 강조하게 되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산에 의존하던 많은 제품들을 국내 생산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북한 주민은 좀 자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명주로 만든 이불들이 국가 상업망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불 생산 공장으로 유명한 한 곳을 소개한다면 평양 김정숙 제사공장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명주실과 명주솜을 가지고 다양한 이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봄, 가을 이불을 아동용, 성인용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겨울 이불은 1인용, 2인용, 아동용으로 분류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용 이불은 아이들이 동심에 맞게 색동옷처럼 여러 색상을 섞어서 만들고 자수로 꽃도 넣어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은 천연 건강제품 회사인데요. 만경대 구역에 있는 그 서산동에 있습니다. 그 서산동에 있는 이 공장은 2015년도에 건설된 신생 공장이기도 합니다. 주로 한약재, 건강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북한이 오래 전부터 전통의약이라고 하는 그런 고려의약 방법과 최신 제약기술을 혼합해서 천연약재를 추출하고 배합된 천연 고려약과 건강식품 또 건강 기능성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갑상선 질환에 좋은 제품과 또 골절, 동상, 신경통, 관절 등 여러 병에 이용하는 건강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서의 수요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사실 완전 국산화를 하려면 원료도 국내에서 생산이 돼야 할 텐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위에 소개한 대부분 생산품 중 진달래 스마트폼의 진달래 스마트폰의 일부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품들은 80% 정도 국산 원료 우거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는 뭐 자체 원료 기지가 있어서 콩을 생산하고 또 소금도 역시 국내 생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매 상품이 포장 용기도 최근에는 대부분 북한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산시에서도 원산 앞바다에서 잡아들인 해산물을 이용해서 대부분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김정숙 제사공장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로 씨를 뽑아서 전국의 견직 공장들의 명주씨를 보상해 주기도 하고 명지이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는 전국에서 주민들이 가재 할당량을 받거든요. 이게 그 주민들이 뭐 자체를 한다기보다 주민들한테 이만한 뇌를 뽑아서 생산을 해서 수매를 해라 이렇게 가재를 주는 것으로 수매를 하기도 하고요. 누에고치를 전문으로 키우는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뭐 국내 생산 고치로 명주씨를 뽑고 이불을 만드는 등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생산을 한다기 때문에 국내 생산 원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평양에서 생산되는 명주이불이 전국에 판매된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요에 미치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경공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광조의 세월 가면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만이 저출생 대책으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2: 네, 이걸 이제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18개 대책으로 구성된 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고 대만 중시 신문망이 보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만이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생 또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요, 0.695명이었습니다. 이게 대만 역대 최저치였는데, 우리나라도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우리나라는 0.8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대만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지원 대책에는 0세에서 18세 아동과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5천 대만 달러, 약 24만 원의 성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는데요. 일부를 아동 미래 계좌 형태로 설계를 한답니다. 만 18세가 됐을 때 학업, 창업, 가계 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또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 직장 문화 개선, 주거 지원 같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지원을 강화해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 또 양육을 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칭더 총통이요, 저출생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1: 네.
2: 기존에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을 위해서 0세에서 6세 영유아 국가 보육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또 생리적인 문제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제 이런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라이 총통이 이번 가족 지원 부문 말고도 후속 인구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가족 지원 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연간 약 2천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5,300억 원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도 좀 성장을 했고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국가의 미래인 청년과 아동 지원에 투자하는 거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1: 네.
2: 아무튼 대만의 그 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출산 지원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속속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해양장이 새로운 대한 장례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역시 초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있겠죠?
2: 그렇습니다. 초고령화 그리고 이제 가파르게 인구가 일본도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묘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새로운 대한 장례 문화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실제로 해양장을 선택하는 일본인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양산골협회에 따르면 2018년에는 1,064건이었는데 작년에 6,690건으로 6배 이상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전문기업 관계자는 수목장의 경우는 매장시설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이

0: 해양장은 초기 비용 말고는 이후에 지속해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해양장이 좀 위법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 법무성이 예절을 갖춰서 사회적 통념 안에서 진행을 한다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건데요. 지금 업계는 육지에서 약 1.8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만 해양장을 하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바다를 사랑했던 일본의 유명 인사들이 해양장을 선택하면서 이게 대중화되는 데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배우로 꼽히는 이시하라 유지로 그리고 그의 형이자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가나가와현 앞바다에 합장을 하는 것처럼 산골이 됐고요. 유명한 만담가 요코하마 야스시, 나치카와 단시도 해양장을 선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 전문가인 긴키대의 다긴세 교수가요. 후손이 부족하고 묘지 관리비 부담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이제 해양장이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추세가 앞으로도 확대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 그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이죠. SAT와 ACT에서 추가 시험 시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0: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요. 그 SAT와 ACT에서 시험 시간을 더 늘려서 받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각종 진단서를 끊어주는 일이 지금 입시 컨설팅 코스처럼 확산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하. 이 추가 시험 시간이 원래는 학습장애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DHD,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으면 이 두 시험에서 시간을 1.5배 또 최대 뭐 2배까지도 더 늘려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왔거든요. 네. 또 수험생이 불안해하면 별도로 시험실도 제공을 해주고 무제한 휴식,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심한 불안장애가 있으면 이 SAT 시험을 나흘에 걸쳐서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의도에서 마련이 된 전략인데 그쵸. 이게 돈 있는 집안의 입시 전략으로 지금 악용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부 부모들이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들여서 신경 심리학자 진단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 진단을 받게 해서 시험 중에 무제한으로 화장실 이용 허가를 받는 사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학교에서 추가 시간을 좀 시험 볼 때 받도록 한 뒤에 교사들에게 이 아이는 불안 증세가 있다 이런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도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맨해튼의 사립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좋은 위장병 전문의를 찾는 게 SAT 전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 기관 측은 돈만 있다고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ACT 측은 신경 심리검사 비용이 2천 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 들 수 있지만 우리 시험 기관은 이렇게 진단서만 보는 게 아니다. 학교의 학습 지원 이력, 맞춤형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SCT에 따르면 이 특별 편의를 제공받은 응시자 비율이 작년에 7%였어요. 2013년에 4.1%보다 크게 증가했거든요.
1: 네.
0: 또 SAT를 주관하는 곳도 작년 응시자의 약 6.7%가 추가 시간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2%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지금은 돈 또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조용한 럭셔리 문화가 약해지고 다시 좀 노골적인 과시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0: 네, 예전에는 좀 절제된 취향이 부의 상징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화려함 또 과장된 스타일 자체가 영향력과 권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는 큰 로고가 박힌 명품을 좀 피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비싼 옷, 가구, 예술품을 선택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오래된 자산가 계층일수록 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세련된 것이다라는 취향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네.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0: 있는데요. 일부 부유층이 오히려 모두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를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4억 달러, 약 5,5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집무실을 자기가 집권하면서부터 이렇게 번쩍이는 금빛 장식 중심으로 다 바꿔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체가 19세기 말 이후 상류층의 소비 문화가 오랫동안 취향을 좀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네. 이게 개인적인 선호라는 뜻의 취향이 아니라 엘리트 계층이 만든 미적 기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특정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스타일을 따라오기 시작하면 상류층이 다시 다른 취향으로 이동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SNS가 모든 걸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짧은 영상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이 이제는 미적 기준을 확산시키는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엘리트 취향이 대중에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는 낮게 평가되던 SNS 문화 또 인플루언서 스타일이 거꾸로 상류층의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Z세대 사이에서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화려한 맥시멀리즘 인테리어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과장된 패션 스타일, 또 외모를 극단적으로 가꾸는 룩 스매싱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이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기존 엘리트의 기준에 반기를 드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1: 네. 그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그런 이상적인 얼굴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었다면서요.
0: 네. 생성형 AI가 이제 미용시술과 성형수술 상담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것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연예인 사진이나 아니면 자기가 젊었던 시절에 자기 사진을 참고 자료로 가져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와 전용 앱, 또 AI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외모를 자기가 만들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료진은 AI가 만든 이미지는 현실의 얼굴과 몸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사람의 얼굴 골격, 피부, 신체 구조, 안전 등을 고려하면 AI가 만든 이미지는 실제로 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가져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진 속 얼굴이 실제 사람보다는 만화 캐릭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환자가 가져온 이미지도 바로 생성형 AI가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성형외과학회 회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박사는 원하는 외모를 알아보는 건 괜찮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AI 이미지 생성기가 특정한 미적 기준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얼굴형과 몸매를 과장해서 보여주면서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리고 AI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1: 네.
0: 만약에 학습이 골고루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얼굴 골격, 인종적인 특징, 전체적인 균형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수라가 부릅니다. 환희.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2: 네, 이 실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향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련된 제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향을 퍼뜨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향의 방향성이나 또는 분사 범위, 공간 맞춤 제어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 방향 디퓨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향 디퓨저와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방향 디퓨저가 일반 디퓨저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네, 일반적인 디퓨저는 이 향을 자연 확산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팬을 이용해서 공간 전체로 퍼뜨리는 방식인데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향 디퓨저는 이 향이 퍼지는 방향이나 범위 그리고 강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위치를 향해서 특정 향을 집중적으로 보내거나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향이 분사되는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이 차량 내부나 침실 또는 상업 공간처럼 특정 공간의 특성에 맞춰서 향을 다르게 제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관련된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공기 흐름 제어 또는 미세 분사 기술이나 센서 기술 등이 함께 활용되면서 단순한 방향 전환을 넘어서 이제는 향기 경험 자체를 설계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방향 디퓨저는 단순 방향제 제품이 아니라 향기와 공조 그리고 스마트 홈 기술이 결합된 융합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방향 디퓨저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2: 네, 크게는 이 프리미엄화 그리고 스마트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방향제 시장은 단순 탈취나 향 제공 목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향을 통해서 공간 분위기와 감성 경험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이나 백화점, 쇼룸과 같은 상업 공간에서는 이 브랜드 향기 마케팅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네. 이 고급 디퓨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디퓨저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차량의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 공기 흐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제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 홈 시장 확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 소비자들은 조명이나 공기청정기, 이 공조기기와 연동되는 스마트 디퓨저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음성 제어나 앱 연동 기능도 점차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실내 환경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방향 디퓨저는 이제는 웰니스 제품 영역으로 인식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결과적으로 이 방향 디퓨저 시장은 이 공간 경험과 감성 기술 중심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이 방향 디퓨저 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은 어떤 걸까요?
2: 네, 크게는 이 향을 분사하는 기술, 그리고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 또는 스마트 제어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향을 분사하는 기술 측면에서는 이 향료를 얼마나 미세하게 분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입자가 너무 크게 되면 향이 무겁고 또 잔여물이 남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입자가 너무 작으면 확산성이 과도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초음파 진동 방식이나 또는 미세 노즐 분사 기술을 통해서 이 균일한 입자 크기를 구현시키려는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공기 흐름 제어 기술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단순히 별도의 기계적인 팬을 돌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각도나 방향으로 이 공기를 유도해서 향의 확산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 회전연 노즐 구조를 적용해서 이 방향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해서 실내 공기 흐름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사용자 맞춤형 이 분사 방향을 조절하는 스마트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대와 또 공간 사용의 패턴, 또 실내 온도나 습도와 연계해서 이 자동 제어하는 기능까지 결합되면서 점점 더 이 지능형 환경 제어 장치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방향 디퓨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2: 네, 최근에는 이 공간 특성에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의 방향 디퓨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차량에 사용되는 방향 디퓨저의 경우에는 이 차량의 공조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거나 또는 송풍 방향을 이용해서 향을 특정 좌석 방향으로 보내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침실이나 개인 공간에서는 이 저소음 팬이나 또는 은은하게 확산되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는 수면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는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업 공간에서는 이 천장형 또는 공조 연동형 디퓨저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넓은 공간에서도 균일한 향 분포를 유지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1: 네.
2: 또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나 또는 데스크형 초소형 디퓨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맞춤형 향기 환경을 제공하려는 흐름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이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른 향을 분사시키거나 또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일정과 연동해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근에 이 방향 디퓨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과 감성 경험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방향 디퓨저와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네, 특허 경쟁도 크게 이 향을 분사하는 구조 또는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구조 또 스마트 제어 기술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향 분사 구조 측면에서는 이 향료를 얼마나 균일하고 또 미세 분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 요소고요. 특히 이 향료의 입자 크기를 제어하거나 또 분사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노즐 구조 관련된 특허 포인트들이 최근에 특허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특정 공간 방향으로 향을 집중시키거나 또는 향의 확산 범위를 제어하는 기술들도 특허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기술 분야에서는 이 사용자의 위치 감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향 패턴을 추천한다거나 또는 IoT 연동 기술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안에 있는 스마트 홈 기기와 연동시키거나 또는 사용자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향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들도 주요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단순한 하드웨어 구조뿐만 아니라 향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사용자 맞춤형 향을 추천하는 알고리즘까지 이 특허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조와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감성 제어 기술이 결합된 융합 경쟁으로 특허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방향 디퓨저 기술과 관련한 뭐 흐름이나 이슈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2: 네, 현재 이 방향 디퓨저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개인 맞춤화라는 키워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향을 자동 조절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0: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환경 연동입니다. 스마트홈이나 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공조 시스템과 연결해서 공간 전체 환경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웰니스와 감성 기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이 향을 단순히 향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거나 또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또는 수면 보조와 같은 이런 감성 경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방향 디퓨저도 힐링이나 웰니스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친환경 향료 사용이나 리필형 구조와 같은 이 지속 가능성 이슈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향 디퓨저는 향기 제품을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 환경과 감성 경험을 연결하는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 기술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방향 디퓨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호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러블리즈가 부르는 아츄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자, 오늘 6월의 첫날이고 월요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시작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왠지 가뿐하다면, 월요일 출근길 교통이 수월하다면, 한 달의 첫 일주일 일정이 무난하게 잘 흘러간다면 나머지 시간도 아주 괜찮게 채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절도 여름으로 향하는 새로운 달의 첫날, 여러분의 첫걸음이 무난하고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신혜의 노래입니다. 난 모르겠네.

네, 오늘은 이채 시인의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6월에 꿈꾸는 사랑.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서유석의 노래입니다. 가는 세월.

네, 요즘은 배달이 되지 않는 음식이 거의 없겠지만 배달 전문 회사들이 생기기 전부터 한국인의 대표 배달 음식 하면은 이 음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통닭 또는 치킨이지요. 원래는 프라이드 치킨, 기름에 튀긴 닭을 그냥 줄여서 치킨이라고 편하게 불렀는데 지금은 튀기건 굽건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꼭 치킨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응원을 했더랬지요. 워낙에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은 기본이고 거기에 온갖 다양한 소스를 입힌 치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메뉴 치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닭고기를 기름에 튀겨 먹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퍼진 게 그 시초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닭을 주로 백숙이나 삼계탕처럼 삶거나 푹 구워 드셨지요?

서울 명동에 문을 연 식당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팔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는데요. 고은봉의 명동 브루스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재란의 멋쟁이 명동 아가씨, 그리고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 거리.

비 내리는 명동거리 배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고은봉의 명동브루스 그리고 박재란의 멋쟁이 명동아가씨 네, 명동을 배경으로 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전기구이 통닭을 파는 식당들이 생겨났는데 쇠꼬챙이에 꽂힌 통닭이 빙글빙글 돌면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의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저 회전통에 돌려 구우면서 기름을 쫙 뺀 담백한 맛이었지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고 닭 생산량이 늘면서 기름에 튀긴 바삭한 치킨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시장 골목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에 통닭집들이 하나 둘 생겨났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때나 먹진 못하고 아버지 월급날이나 가정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이었습니다. 월급날 아버지가 누런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온 가족이 달려나왔지요. 밥상에 신문지나 큰 접시를 펼치고 어머니가 먹기 좋게 쭉쭉 찢어주시면은 다리는 누가 먹을지 날개는 누가 차지할지 미묘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목뼈까지 야무지게 발라먹고 봉투 안에 남은 튀김 부스러기까지 긁어먹던 기억 아마 많이들 있으시겠지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통닭이 아닌 조각을 내서 튀겨파는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합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시장표 통닭이 아니고 이젠 네모난 종이 상자에 포장된 프라이드 치킨 시대가 열린 것이었지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등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고 아마 이때부터 치킨 배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치킨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상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매콤달콤한 양념통닭이었지요. 양념치킨 개발자의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손에 양념이 묻는다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유명 회사도 한국에 상륙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마스코트인 그 브랜드였지요. 낯선 향신료 맛의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곧 선풍적인 인기로 가족의 특별한 외식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김용만의 월급날 만보, 송민도의 서울의 지붕 및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정미조의 그리운 생각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김용만의 월급날 만보, 송민도의 서울의 지붕 및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정미조의 그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후에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게 된 많은 직장인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가장 많이 생겨난 게 바로 치킨집이었습니다. 동네 상권마다 치킨집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배달 오토바이가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지요. 그분들에게 치킨은 생계 해결과 재기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이 과잉되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말았지요. 다양한 외식 메뉴가 등장하면서 한때 치킨의 인기도 주춤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 음식으로 도약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단체로 모여 응원전을 펼칠 때 시원한 맥주와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치킨이 필수가 됐고,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시작 전부터 치킨집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가게도 있었지요. 그리고 동네 치킨집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요즘도 중요한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치킨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때도 아마 그러시겠지요? 2000년대 후반부터 널리 쓰이게 된 신조어 중에 치맥이란 말이 있는데 치킨과 맥주를 합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세계인이 주목하고 즐기는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에 오면 꼭 치맥을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한때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게 한 추억의 음식에서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대한민국의 치킨.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갈지 궁금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에 얽힌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고요.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송영란의 데이트와 시계,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이숙의 우정, 그리고 김상진의 너와 나의 행복.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0년 6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따봉, 희망사항 등 방송 유행어 만발. 따봉, 뻥이야, 희망사항 등 방송 유행어가 크게 번져가고 있다. 이들 유행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TV 광고에서 비롯된 따봉. 음료 광고에서 사용된 따봉은 포르투갈어로 좋다, 됐어, 그래, 최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봉은 음절이 짧고 경험인데다 비음 섞은 목소리로 발음돼 어린이는 물론 대학가, 일반인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다. 지난해 말 처음 TV 광고로 선보인 후 올 4, 5월에 유행의 피크를 이루었다. 한편 뻥이야는 코미디 유행어로 올해 초부터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사항은 가수 변진섭의 노래가 히트하면서 코믹한 노래말 때문에 관심을 모은 케이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이 가사는 청바지가 안 어울리고 배가 나오는 여자는 싫다는 절망사항으로 바뀌어 불리면서 대학가의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따봉, 뻥이야. 한때 많이 따라했던 유행어였지요. 따봉은 뭐 오렌지 주스 광고에서 처음 나왔는데 따봉을 외칠 때는 꼭 엄지손가락을 같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아주 색다른 가사로 또 편안한 멜로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변지섭의 히트곡인데 그 가사 내용이 한때 여성들의 유행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죠. 변진섭의 희망사항, 그리고 이어서 한명숙의 청실홍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6월 2일 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에 이어서 한명숙의 청실홍실 듣고 왔습니다.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밝은 저녁이 점점 익숙해지고 불어오는 바람 냄새도 확실히 계절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밝은 시간이 길어진 만큼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의 하얀 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 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 인생의 OST인 뮤지컬 렌트의 수록곡 No Day But Today는 유한한 삶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0: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0: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0: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묘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야, 너희 나 그만 훔쳐보고 그만 좀 웃어. 예진 평소에 버스 잘 안 타고 은광천으로 걸어 다녔대. 자기도 몇 번 같이 간 적 있나 봐. 얘도 임페리움 산대. 나 영화 안 보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조사하고 있어.
1: 데이트 끝까지 다 하고 와도 돼? 효서가 즐거운 시간 보내. 하트.
2: 란주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다. 에임하이 학원에서 임페리움 아파트까지 가는 방법은 은광천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로 가장 빨랐다.
3: 소영이가 이렇게 빨리 불 줄 알았으면 코인로커에 짐 안 넣었을 텐데.
2: 란주의 말에 유라가 피식 웃었다. 초초모들은 코인라커에서 짐을 챙기고 예진의 학원 근처로 이동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원가에서 체령 또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건물 아래 어둑한 주차장에 서서 인파가 한 차례 빠지기를 기다렸다. 학생 때가 지나가자 란주를 필두로 소초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란주는 에이마의 학원 앞에 가로수에 한참이나 손을 대고 있었다.
3: 애들이 너무 많이 오갔어. 아, 대체 누가 예진이야?
2: 란주는 자리를 옮겨가며 가로수의 기억을 읽으려 했지만 학원과 인파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예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초모들은 난감해졌다. 학원가에서 은광천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옆을 지키는 도련님을 보며 그 초대형 라투스가 갔을 만한 곳을 고양이들이 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닌가. 현우는 잠깐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4: 장서윤을 납치한 그 초대형 라투스가 이 근방에서 움직인 길을 알려줘. 그 냄새를 찾아줘.
2: 도련님은 기골장대한 덩치와는 다르게 옷깃을 구르는 듯한 소리로 울었다. 어쩐지 고양이 같지 않은 소리였지만 도련님은 꼬리를 세운 채 어딘가로 총총총 걸음을 옮겼다. 현우는 모두에게 도련님을 따라가자고 말했다. 도련님을 믿어도 되느냐는 의심의 시선이 있었으나 별다른 수가 없어 다들 그 뒤를 쫓기로 했다. 도련님은 걸음이 꽤나 빨라서 소초모들도 종종 걸음을 쳤다. 어느새 도련님과 함께 걷는 고양이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로 늘어났다. 서로 대화하듯 야옹거리고 냄새를 맡던 고양이들은 주택과 빌라로 가득 찬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근처 풀숲으로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데이트를 끝낸 효석도 소초모에 합류했다. 몹시 피곤한 얼굴이었고 왜인지 란주에게 조금 기분이 상한 듯이 굴었다. 란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는 아이들처럼 소초모들은 달빛을 받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도련님의 뒤를 따라갔다. 도련님은 걷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뭔가를 계속 킁킁댔고 가슴을 쫙 편 자태로 야옹야옹 크게

0: 울기도 했다. 도련님이 그렇게 울 때마다 어디선가 고양이들이 더 나타나 도련님의 뒤를 따랐다. 여섯 사람과 고양이 무리는 계속 주택가의 어둑한 골목을 헤매며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도련님이 갑자기 낮은 담을 훌쩍 넘더니 마당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당황한 현우가 담 안쪽을 보자 도련님은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낮은 담 앞에서 아빠를 핥으며 현우를 보고 있었다. 현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런 도련님을 본 연희는 쉽게 담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 뒤 채령과 유라, 난주가 순서대로 담을 넘었다. 네 사람은 도련님이 있는 곳, 담벼락과 건물 틈새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몸을 숨겼다.
1: 이게 뭐 하는 짓인지.
0: 효석과 현우가 담을 반쯤 넘어왔을 무렵이었다.
2: 뭐 하는 짓이고 이놈 새끼들이니까. 와, 남의 집에 기 들어오노.
0: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다. 효석과 현우는 담벼락에서 그대로 마당 안으로 떨어졌다. 노인이 두 사람을 두들겨 팰 몽둥이감을 찾는 동안 둘은 뒷마당으로 뛰어가 담을 넘고 있는 일행을 향해 죽을 듯이 달렸다. 도련님은 모두가 마당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쓰레기 악취가 나는 막다른 골목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녀석의 모습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다.
1: 이 고양이 녀석이 이번에도 또...
3: 아니에요!
0: 효석이 투덜대는 찰나 연희가 외쳤다. 연희는 도련님의 뒤편을 휴대폰 플래시로 비췄다. 반쯤 뜯어먹힌 소형 라투스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3: 라투스가 머무르던 곳이었나 봐.
0: 현우는 기특하다는 듯 도련님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곳으로는 모자랐다. 현우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도련님에게 부탁했다.
4: 예진이 있는 곳, 있을 법한 곳,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 법한 곳으로 우릴 데려다줘.
0: 알겠다는 듯 도련님은 짧게 울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두어 차례 담을 더 넘고 한참을 달려 소초모들은 도련님과 함께 은광천에 도착했다. 은광천 치고 사람이 꽤나 없는 구역이었다. 근처를 킁킁대던 도련님이 갑자기 길에 엎드렸다. 현우는 그런 도련님을 보고 오늘도 괜히 허탕을 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겁이 났다.
4: 갑자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면 어쩌지?
0: 그때였다. 사라졌던 고양이들이 하나둘 나타나 도련님에게 다가왔다. 서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휘감던 고양이들은 도련님을 선두로 은광천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은광천 트랙 위에 선 도련님은 꼭 뭔가를 지시하는 대장처럼 야옹야옹했고 그 소리를 들은 고양이들은 근처 풀숲으로 흩어졌다. 도련님은 꼬리를 쫙 세운 채 근방 풀숲을 들락날락했다. 그러고는 현우에게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비고 현우의 트레이닝 팬츠를 물고 잡아당겼다.
1: 뭘 찾았나 봐!
0: 현우와 연희는 다시 도련님의 뒤를 쫓았다. 풀숲을 뒤지며 이해진의 흔적을 찾던 란주도 불렀다. 도련님은 은광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꼬리를 꼿꼿이 세운 고양이들이 그 주변을 킁킁거리다가 현우에게 다가와 발라당 배를 뒤집고 몸을 비벼댔다.
3: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요? 란주 선배, 여기 근처를 한번 봐요.
0: 란주는 손을 뻗어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더듬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오는 잡초 수풀 속으로 깊게 들어가던 란주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소초모들은 숨을 죽이고 란주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한참 말없이 숲을 더듬던 란주가 고개를 획 돌렸다.

0: 현우. 쏘는 자, 사라진 자, 찾는 자. 소초모들은 란주를 따라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금 걸으니 강뚝이 나왔다. 란주가 거침없이 강뚝을 기어오르자 다른 소초모들도 어쩔 수 없이 강뚝을 올랐고 곧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철조망과 마주쳤다. 철조망은 강뚝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서 소초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파른 경사면에 서서 난감한 기색을 비쳤다.
1: 무슨 옷대로 다 축축해지고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상황이야. 어디로 가야 해?
0: 힘겹게 수풀을 헤집고 올라온 유라가 짜증을 냈다. 란조는 초대형 라투스가 사람이 없는 이 천변에서 이해진을 기절시킨 뒤 입에 물고 네 발로 기어 강뚝을 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것을 봤는데 대체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현우는 란조의 말을 듣고 철조망을 뛰어넘어야 할지 끊어야 할지를 고민했다. 공공기물로 보이는 곳에 함부로 손을 대도 되는 걸까 싶던 찰나 도련님이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듯이. 그러고는 철조망을 따라 10m가량을 총총거리며 걸어갔다. 현우는 홀린 듯 도련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 뜯긴 철조망이 보였다. 위에서 흘러내린 담쟁이 덩굴에 가려져 있었지만 덩굴을 걷어올리니 성인 하나가 엎드리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철조망이 뜯겨 있었다. 도련님은 의기양양하게 철조망 밑을 지나갔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음식물 썩은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라투스가 있는 것일까? 현우는 두려웠다. 먼저 철조망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연희가 빠르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고 란주와 채령이 그 뒤를 이었다. 효석과 유라가 건너고 나서야 현우는 몸을 숙였다. 란주는 쭈그려 앉은 채 식물의 기억을 읽으며 숲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철조망 안은 은광천 뒤편의 공원과 연결된 특수 부지로 보였다. 사람의 발길과 손길이 닿은 흔적이 거의 없었고 도심 속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무와 풀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 한참 수풀과 나무를 더듬던 란주가 벌떡 일어섰다.
1: 야! 여기! 중소형 라투스 지나다니는 곳인 것 같은데?
0: 아름답게만 보였던 숲은 순식간에 어두운 미궁처럼 느껴졌다. 나무 사이에 내려앉은 어둠과 괴물의 손처럼 짓뻗은 나뭇가지들, 무겁고 찐득한 데다 습한 공기. 소초모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현우는 백팩을 열고 보호대를 양 팔다리에 찼다. 머리에는 헬멧도 썼다. 항목을 꽉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오늘만큼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쳤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을 보니 연이었다.
2: 너무 긴장하지 마.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게.
0: 현우는 연희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가 도와준다니 든든한 마음이 드는 한편 자신도 연희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는 채령에게 손짓했다. 헬멧과 보호장비를 낀 채령은 긴장한 얼굴로 현우와 연희 곁으로 다가왔다.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는 숲속. 구름이 달을 가리기 시작하자 금방은 울창한 나무의 그림자로 새카맣게 변했다. 고요한 숲을 사이 긴장감이 맴돌았다. 현우 앞에 서 있던 도련님이 갑자기 등털을 세우고 오오오 하며 공격적인 소리를 냈고 도련님을 시작으로 다른 고양이들 역시 비슷한 소리를 내며 현우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음식물 썩는 냄새도 더 지독하게 풍겨왔다. 문득 모든 소리가 멈췄다. 현우의 어깨는 점점 더 경직됐다. 가려진 달빛 때문에 검게 변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나무인 줄 알았던 것이 갑자기 튀어올라 맨 앞에 서 있는 유라의 앞에 착지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중형 라투스들이 하나 둘 등장했다. 맨 앞에 있는 라투스가 크르륵 소리를 냈다. 효석이 움직임을 채 읽기도 전에 놈은 유라를 향해 오른쪽 앞발을 치켜든 채 달려들었다. 유라는 복싱하듯 잽싸게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며 라투스의 앞발을 피했다. 그때 연희의 화살이 라투스의 오른쪽 어깨로 날아들었다. 라투스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한 발 뒤로 물러나자 유라가 연희를 노려봤다. 연희는 나랑곳하지 않고 주춤하는 라투스의 목에 정확히 한 발을 더 날렸다. 라투스는 앞발을 허공에 허우적대다가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 마리가 쓰러지자 남은 놈들의 소리가 공격적으로 변했고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누군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현우는 옆을 돌아봤다. 연희였다. 연희는 현우에게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등지고 서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령과 함께 나무를 등지고 섰다. 연희도 함께 그 옆에 서서 활을 들어올렸다. 세 사람 앞에 효석과 유라, 란주가 있었다. 효석은 란주의 티셔츠를 쥔 채 란주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었다.
3: 천천히 좀 움직여봐.
0: 란주의 옷을 양손으로 붙든 효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란주는 덤벼오는 소형 라투스에게 각목을 휘둘렀지만 물귀신처럼 자신을 붙들고 늘어진 효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형 한 마리, 중형 한 마리와 대치 중이었다.
1: 야! 쟤네 움직임이라도 좀 읽던가! 자꾸 방해되면 너부터 처리하는 수가 있어!
3: 좀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야 저기! 너한테 소형 하나 온다! 머리 위!
0: 효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란주와 효석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가 재빨리 일어났다. 이제 효석과 란주는 소형과 중형 라투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란주와 효석을 보던 현우는 시선을 돌렸다. 라투스 두 마리가 유라를 지나쳐 자신과 채령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채령은 들고 있던 방패를 내려놓고 각목을 두 손으로 쥐었다. 여차하면 앞으로 뛰어나갈 기세였다. 현우는 채령을 말렸다. 자신의 뒤에 있으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또 한 발 날아가 라투스의 어깨에 맞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

에서 12m로 물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조속 8에서 20m로 물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6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조속 6에서 12m로 물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조속 7에서 12m로 물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조속 7에서 13m로 물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조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조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조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조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조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동에서 동풍이 조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오겠습니다. 규슈해. 북동에서 동풍이 조속 12에서 2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에서 7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이죠. 풍향 풍속 없습니다. 기압은 1011헥토파스칼, 기온은 17.3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011헥토파스칼, 18.4도. 백령도, 남동풍 0.5m, 1009헥토파스칼, 15.6도. 해주, 남풍 1m, 1011헥토파스칼, 16.3도. 서울, 북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18.6도. 인천, 북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18.5도. 서산, 북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19.4도. 군산, 0.5m, 1010헥토파스칼, 21.1도. 목포, 북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19.9도. 여수, 북동풍 5.5m, 1010헥토파스칼, 19.5도. 제주, 북동풍 2.5m, 1008헥토파스칼, 20.7도. 서귀포, 북동풍 3m, 1008헥토파스칼, 21.7도. 통영,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19.5도.
부산 남동풍 1.5m, 전시벨레터파스칼 20.3도. 포항 남서풍 2.5m, 전시벨레터파스칼 23.4도. 울릉도 남서풍 5.5m, 전시벨레터파스칼 20.6도. 울진 북서풍 0.5m, 전시벨레터파스칼 21.9도. 동해 남서풍 1.5m, 전시벨레터파스칼 20.1도. 강릉 남풍 1m, 1900헥토파스칼 20.4도. 속초 남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16.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선 북서풍 4.5m, 1500헥토파스칼 27.6도. 나하 남서풍 14m, 995헥토파스칼 25도. 미나미다이토섬 남풍 11m, 1500헥토파스칼 26.8도. 나세 남동풍 10m, 989헥토파스칼 25.4도. 카고시마 북동풍 1.5m, 1007헥토파스칼 24.4도. 후쿠오카 남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2.4도. 이즈하라 북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20.9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21.5도. 마세 동풍 1.5m, 1012헥토파스칼 22.5도. 시미즈 동풍 5m, 1013헥토파스칼 23.1도. 시오노미사키 곳 북동풍 3.5m, 1016헥토파스칼 20.1도. 오사카 남동풍 0.5m, 1016헥토파스칼 20.2도. 와섬 남풍 2m, 1014헥토파스칼 19.4도. 아오모리 남서풍 0.5m, 1015헥토파스칼 15.9도. 삿포로 남동풍 4.5m, 1012헥토파스칼 19.6도. 와카나이 남서풍 5m, 1010헥토파스칼 18도. 네무로 북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10.2도. 센다이 북서풍 4m, 1016헥토파스칼 19도. 도쿄 남풍 4.5m, 1016헥토파스칼 21.9도. 하치요선 북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18.9도. 지치섬 북동풍 2m, 1015헥토파스칼 25도.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3m, 1007헥토파스칼 10도. 대치해 북서풍 2m, 1009헥토파스칼 9.5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14.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8도, 현재 습도는 62%.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란의 대미 협상단이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바논에서 시오니스트 정권, 이스라엘의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 위반된 만큼 중재자를 통한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협상 중단 소식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종전 협상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신이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하즈볼라 간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9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2%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2.1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5% 상승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과 수도권, 호남 격전지를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강원도지사 후보와 군수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경기 용인을 찾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용인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곳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충청과 수도권을 찾아 막판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충남 청양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당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마지막 유세는 충남 천안에서 진행합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 등 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하나그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나그룹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으며 경찰은 추진제가 폭발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졌다며 과거 기소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하나도 벌금 5천만 원에 그치는 등 요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종합특검단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전북지역의 경우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 23도에서 3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척추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척추가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도 휠 수 있어서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으로 불립니다. 노화가 원인일까요? 자세 문제로 인한 불균형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서서히 진행되면서 변형될 수 있는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 또 성인의 척추 측만증까지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고민, 특히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치료제는 다양할까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싸이의 아버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놈은 태양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균형의 문제로 인한 변화일까요? 척추가 휘면서 척추 후만증과 전만증, 그리고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가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 휜다는 의미일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노인들에게 많은 증상으로 척추가 앞으로나 뒤로 또 옆으로 휘는 경우가 있죠. 척추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 그런 건가요?
1: 예, 그 사람 허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면은 전만증, 뒤로 이제 굽는 거, 그러면 이제 후만증, 옆으로 기둥이 쓰러지면서 휘면은 측만증,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에 따라가지고 그 전만증, 후만증, 측만증이라고

0: 보면 되는데요. 네. 그 성인의 측만증은 그 허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곧게 서 있어야 될 허리가 그 우리 노인분들 허리 구부정해지듯이 네. 그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그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의 그 원인 미상으로 생기는 측만증과 성인이 되어서 허리가 이제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그 성인 측만증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1: 네. 허리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0: 그, 결국은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가지고, 네. 그 우리 그 피사의 사탑 조금씩 보면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아. 관광지에 있는 거. 네. 그 사실 사람 허리가 이렇게 S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균형이 이제 쭉 깨지면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듯이 휩니다. 네. 그러니까 중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보면 허리가 조금 이렇게 눌리면서 구부러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죠.
1: 그런데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증은 모두가 수술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성인의 측만증도 그런가요? 수술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 청소년들 측만증은 그 대부분 이렇게 휘다 말고 그게 한 50도 이상 돼 이제 수술까지 연결되고 50도 이상 되는 경우는 한 만 명 중에 한 명 아주 그렇게 그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은 그 수술이 그렇게 많지가 대상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 성인의 측만증은 오히려 이제 많을 수도 있는 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 근력은 약해지고 점점 이제 무너지는 일이 많고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수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이제 수술로 넘어갈 수 있는 후보군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성인 척추 측만증의 특징이랄까요? 겉으로 볼 때 청소년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0: 예, 그 성인 측만증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주로 이제 요추, 그 골반 위 부위가 많이 휩니다. 골반 부위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빌딩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래층서부터 무너지듯이 네. 그 성인 측만증도 허리 척추가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네. 골반 위에 그 아래 요추서부터 이제 무너지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청소년기는 저 가슴 부위 흉추에서도 휘기도 하고 네. 뭐 S자형으로 휘기도 하고 이제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 측만증은 C자로 아래 요추에서 대부분 이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 당사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가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예, 그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예. 그 측만증이 60세 이상에서는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조금씩 다 있으세요. 예. 10도 이상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서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있고 또 그게 중력에 의해서 조금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다 그게 반드시 통증으로 연결되고 그러진 않고 또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1: 그러시군요. 그런가 하면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은 어떻습니까? 역시 노화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나요? 또 전만증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0: 예, 그 전만증과 후만증은 그것도 역시 이제 노화가 원인인데요. 네. 그 전만증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배가 나오듯이 내밀는 게 휘는 거, 이제 후만은 이제 우리 등이 구부정하게 그 우리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듯이 이제 휘는 게 이제 후만증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이 노화가 원인이고요. 근데 이제 전만증 중에도 보면 이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허리를 이렇게 딱 곳곳이 세워야 되는데 이게 뒤로 젖히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뒤로 젖히면 허리를 지탱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인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저희가.
1: 아하, 예.

0: 물론 이제 나쁜 자세임에도 그런 게 더 편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제 그 자세를 잡는 그런 이제 전만증도 꽤 있습니다.
1: 네. 척추 전만증은 이제 앞으로 배가 나오는 것 같고 후만증은 좀 굽정한 자세라고 하셨는데 이름에서도 좀 짐작이 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명이 될까요?
0: 예, 그 전만증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제 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임산부들 그 배 그 이제 만삭 정도 된 무거움에 이렇게 허리 뒤에다가 뒤짐 하듯이 이렇게 이제 손으로 받치고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모양으로 앞으로 이제 배가 이제 나오는 거 앞전자 전이 이제 앞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후만은 이제 등이 구부정하게 이제 그 우리 그 꼬부랑 할머니라고 표현할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등이 뒤로 이렇게 굽는 거를 이제 후만 뒤쪽으로 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그럼 전만증과 후만증으로 되는 건 생활 습관으로 볼 때 반대적인 경우가 많은가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휘는 모습에 방향에 이제 반대거든요. 이제 앞쪽으로 휘냐, 이제 뒤쪽으로 굽냐의 차인데, 그 생활 습관으로의 이제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만증은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등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제 전만증은 이제 그거를 뒤쪽으로 제쳐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허리 기둥이 쓰러지는 거를 어느 방향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심을 잡느냐 하는 이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몸의 척추는 정면에서 볼 때는 일자고요. 옆에서 볼 때는 S자로 굴곡이 만들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휘어 있는 모양에 따라서 척추 전만증, 이제 후만증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0: 그 발 형태학적으로 보면은 후만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후만증이 많은 거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을 때 보면 등이 이렇게 뒤로 굽게 앉잖아요. 보통 구부정하게 이제 그 자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후만증으로 이제 많이 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간혹 이제 전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환자분이 허리를 뒤짐지듯이 이제 그 골반에다 받치듯이 이렇게 배를 내미는 자세를 취하는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건데 이제 휘는 방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만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일상에서 힘든 정도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요?
0: 그 아무래도 뭐 일 보시는 쪽으로 할 때는 전만증 쪽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걸을 때도 보면은 되게 힘들게 걸으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허리를 배를 내밀고 허리를 뒤로 걸으시니까 되게 이제 불편해 보이시고 근데 그 앞으로 꼬부라져 계셔도 허리가 이제 좀 아프긴 아파도 또 일을 할 때는 뭐 또 다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상의 불편은 하면 이제 덜 이제 후만증이 덜 하고요.
1: 그렇군요. 등이 구부정한 자세, 흔히 말하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로 여성 노인에게 많은가요?
0: 예, 그 여성 노인이 이제 절대적으로 더 많으신데 우리 동요나 이런 데도 봐도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지 꼬부랑 할아버지는 없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허리 근력 근육의 문제 차이거든요. 그 남자분들은 근육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이제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 여성 노인분들은 허리 근력이 우선 약해지고요. 그 갱년기 그 폐경되면서부터 근력이 이제 확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골다공증이 또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척추가 압박 골절로 조금씩 무너지면서도 이제 후만증이 생기고 그런 이제 두 가지의 그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골다공증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 노인에게서 이제 꼬부랑 그 할머니 말 나오는 것처럼 후만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1: 네. 또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질환이 제때 치료되지 않으면 후만증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0: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탈출증도 어떻게 보면 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 후만증도 결국은 이제 척추의 퇴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협착증이나 그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치료되지 않으면 이제 후만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같이 복합돼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협착증이 많이 아프고 하면 이제 후만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골다공증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예, 그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한 50세 전후로 그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이제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척추뼈가 이제 주저앉습니다.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후만 변형이 이제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후만증이 심할수록 뭐 지팡이라든지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걸까요?
0: 예, 그 후만증이 있으면 몸이 이제 무게중심이 자꾸 앞으로 쏠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더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뭔가 이제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둥으로 따져도 기둥이 앞으로 계속 쓰러지면 뭐 하나 받쳐주면 얘가 좀 덜 쓰러질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사람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구부정하게 쓰러지니까 거기 지팡이로 받쳐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앞으로 휘는 전만증은 또 배를 내밀고 걷는 듯한 모양을 떠올리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허리 아래로 손이 잘 들어가면 전만증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 자가 진단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0: 예, 그 보통 후만증이 되면 등이 뒤로 나오니까 누웠을 때도 보시면은 그 손이 원래 젊었을 때는 그 누우면 그 아래 요추허리가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밑으로 손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그 구름다리가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전만증이 되면은 뒤를 이렇게 뒤로 허리를 꺾다 보니까 그 구름다리 같이 생긴 모양이 이제 더 생기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좀 손이 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벽에 허리 댔을 때 이렇게 손이 쑥쑥 들어가시면 이제 전만 이제 위험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척추 변형이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들에 있어서 일상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예, 그 결국은 척추 변형이 오는 그 퇴행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그 허리 근력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젊었을 때는 이게 허리 근력이 튼튼하니까 허리를 딱 잡아져 가지고 허리가 곳곳한데 이제 한 50, 60세 들어가면서 허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니까 그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허리 근력 운동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또 낙상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세요.
0: 예, 그 낙상이라는 게 우리 그 후만 변형 원인 중에 좀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데요. 낙상이 되면은 이제 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관절 부러지기도 하고 발목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기부스에서 붙으면 다행이신데 척추뼈는 이제 골절이 한번 오면은 이게 뼈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후만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부러진 자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낙상에 의해가지고 척추뼈가 주저앉는다는 모습이 우리 가끔가다 이제 콜라 깡통 같은 거 음료수 캔 이렇게 발로 쿡 밟으면 이렇게 쿡 주저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척추뼈도 그게 훅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안 펴지거든요. 펴지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제 그 자세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낙상을 많이 조심해야 되고, 낙상도 결국 이제 근력이 약하고, 이제 운동신경이 떨어지면서 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운동신경을 계속 발달시키려면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입니다.
1: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0: 예, 그 통증이 생기면 이제 급성기에는 뭐 좀 안 아파야 되니까 그 약물 치료로 이제 진통 소염제 같은 거 복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뭐 계속 또 오래 드실 수는 없고 이제 그 통 급성기에 정도에 이제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 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1: 네,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그 운동 중에서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팔꿈치하고 그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그 근력 강화 운동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도 이제 하셔도 좋은데 잘못하면 이제 너무 막 배까지 과도하게 구부리다 보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플랭크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세는 이제 그냥 바닥에 배를 깔고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팔꿈치로 이제 상체를 지탱하고 하체는 그 발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가락으로 이제 끝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 그러니까 배하고 이 그 다리 부분을 골반을 이제 하는 그 공중을 이렇게 딱 띄운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플랭크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만증과 후만증 또 성인의 척추 측만증까지 척추 변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청소년기에도 그렇고 성인들도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이 많던데요.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1: 네, 여드름은 주로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요.
0: 네.
1: 근데 얼굴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목이나 가슴 또 등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등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면포가 생겼다가 구진으로 골맞다가 물집이 생기고 막 딱딱한 결절이 발생하는 그런 염증으로 발생하는 피부 진화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서 흔하고요.
0: 그렇죠.
1: 또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뭐 몇 개월, 몇 년 안에 없어집니다. 예전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흉터입니다, 흉터. 이게 치료가 필요한 여드름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그 필요한 상태의 여드름을 그냥 냅두거나 또는 손으로 막 건드렸을 때는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용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그 여드름이 진행되는 자체도 스트레스를

0: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여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냥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여드름 때문에 우울증, 불안,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게 삶의 질을 정말 많이 좌우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증상들은 나중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드름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 네. 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0: 아, 네, 여드름은요, 스트레스 받아도 사실 올라오고, 약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음식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부모님들 피부를 물려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아마 이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호르몬을 좀 보면 안드로겐이라는 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면은요, 이 피부에 있는 피지샘을 확장합니다.
1: 네.
0: 피지라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 샘을 확장하게 되면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안드로겐 호르몬이 한참 활성화되는 때인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다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임신이나 피임약 복용 등과 관련한 호르몬 변화도 여드름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 여드름 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 네.
0: 모낭 내에 상주하는 균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균이 있는데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인데.

0: 이 성성분이 모낭을 막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즉 여드름 균에 대한 이 면역학적 반응이 이제 여드름의 염증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균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 균에 대응하는 항생제 치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유전 양식을 가지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1: 네.
0: 가족력이 환경적인 요인과 같이 결합돼서 여드름을 좀 발생시킨다라는 것까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서 생기는 게 여드름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간단히 정리하면 호르몬, 각질 그리고 여드름, 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여드름도 다 같은 여드름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구분이 네. 되나요?
0: 예, 진단을 받으면 심상성 여드름 또는 주사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는데요.
1: 네.
0: 심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듣기에는 뭐 심리적인 거라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심상성 여드름이 네, 흔하다는 뜻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일반적인 여드름을 이게 예전부터 용어를 심상성 여드름이라는 말을 썼고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주사성 여드름, 이 주사는 이제 우리가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붉어진다라는 뜻의 주사인데요.
1: 네.
0: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세가 지속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이 올라오고 농포가 생깁니다. 근데 붉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붉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뽀르지 형태의 이렇게 발진이 나타나는 걸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짜지지도 않고 시도에도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증상만 좀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붉어지면서 좀 단단하면서 뽀르지가 큰 여드름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여드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0: 네. 가만히 냅둬도 사실은 없어지긴 합니다.
1: 네.
0: 스트레스는 좀 받지만 사실 그쯤에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여드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서로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너무 극심하게 관리해야 되고 신경 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새로운 여드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약을 좀 적절하게 쓰는 게 좋고요. 사실 의학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생 얼굴에 남는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얼굴에 평생 가는 흉터가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가는 흉터는 지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들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치료, 많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적절한 걸 시행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은 먹는 약도 있고요. 외용제라고 해서 국소도포제, 피부에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 항생제도 쓰고요. 피지 조절약으로 알려진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스킨케어의 개념인데요. 막힌 모공을 좀 열어주고 모공 주변에 쌓여있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개념의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각질을 제거하거나 피부 스케일링을 받거나 여드름을 압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건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술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될 때 이제 레이저 치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난치성이나 재발을 자주 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한 치료고요. 좀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는 그런 치료 법이어서 난치성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써보시고 이제 세 번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죠?

0: 아, 예. 최소 한달반 안에서 두 달간의 치료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1: 예.
0: 좀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치료 방법을 쓰든지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먼저 아마 제일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이제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일 거예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입소문도 많이 나와 있고, 또그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막 뭐 이렇게 갑자기 품절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1: 네.
0: 이건 한 가지는 아니고 좀 다양합니다. 성분으로 따져보면, 가수, 가사나 벤조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살리실산. 요두 개는 이제 각질을 좀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이부프로핀 피코놀이라는 성분에 이소프로핀 메틸 페놀이 합쳐져 있는 성분.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게 있고요. 아젤라이크 애시드라 해서 아젤라산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1: 네.
0: 모두 항균, 여드름균을 제어하고 항염증, 아까 염증 반응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각질 용해, 그러니까 위에 두껍게 덮여 있는 각질을 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제품도 굉장히 많고 나오는 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1: 네.
0: 액상 제제도 있고 겔 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니즈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떤 게 그럼 나한테 맞는지는 이제 상태를 보고서 보면 이제 붉은 보류주에 쓰는 거 아니면 작은 여드름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바르면 낫느냐? 아까 제가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오래 여드름이 계속 금방 낫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들이 하나가 한꺼번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꾸준히 써야 합니다. 단시간에 여드름이 완치되는 치료제라고 저녁에 딱 발랐는데 아침에 싹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과대 광고입니다. 라고. 네. 예. 네. 그런 영상들도 막 있더라고요. 네. 절대 믿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확 가라앉는다는 건 양리작용이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센 약을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내인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호르몬도 그렇고, 그다음에 피부의 상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꾸준히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좀 여드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피부 관리와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한달 반에서 두 달은 꾸준히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여드름 치료제를 바를 때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0: 예. 이 약들이 약간의 피부 자극들이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각질을 녹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에시드, 산 성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각질을 녹여준다라는 게, 여드름 때문에 과곽질화가 일어난 부위는 괜찮지만,
1: 예.
0: 다른 부위에 닿았을 때는 굉장히 따가울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화끈거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전에는 잘안 보이는 곳에 여드름에 먼저 테스트를 해봐라.
1: 네.
0: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으면 점점 넓히시고, 그리고 넓힐 때도 스팟 개념이죠. 그 부위만 콕콕 바르시고, 이렇게 펴바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랐는데
1: 네.
0: 붉은 반점이 올라오거나 건조하거나 따갑거나 막 가렵거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1: 네.
0: 당연히 쓰시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게 먼저고요. 깨끗이 세안을 하신 다음에 보통의 이 바르는 외용제들을 하루 두번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아침, 저녁 얇게 펴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니까 다른 부위의 피부 보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서서히 양을 늘리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1: 네.
0: 그다음에 약을 바르면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고
1: 네.
0: 자극감이 느껴지시면 중지하거나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0: 아, 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여드름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1: 네.
0: 일단 먹는 약은 전부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드름균을 제어하는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을 쓰는데요. 이것도 이 경구항균요법도 짧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목감기, 목에 염증, 뭐 감염증이 생겼다 이랬을 때는 5일에서 7일 정도 쓰면 되는데
1: 네.
0: 이게 피부에 관련해서는 기본 2주 이상, 4주, 6주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주 또는 뭐 16주까지 치료를 지속했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없을 때에는
1: 네.
0: 항생제나 항생기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1: 네.
0: 사실 여드름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에 대해서도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도 있습니다. 바르는 약인데
1: 네.
0: 이제 처방이 필요한 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보다는 자극감이나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묶어놓은 건데요.
1: 네.
0: 이게 성분으로는 피지 조절제인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크레티노인, 아다팔렌 성분들이 있고요. 요 성분들이 각질 제거, 피지 배출 작용을 도와줍니다.
1: 네.
0: 요것들은 절대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한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게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약입니다.
1: 네. 새로운 신약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뭔가요?
0: 아, 성분명으로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이 최근에 국내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1: 네.
0: 약 40년 만에 새롭게 개발된 작용기전의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사실 의사, 약사들은 다 흥분합니다.
1: 네.
0: 와, 그동안 못 썼던 약이 나왔어. 막 이렇게 네.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허가를 받아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약인데 이게 작용기전이 좀 다릅니다.
1: 네.
0: 작용기전이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인데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는 건데 이게 피지선의 수용체에 작용을 합니다. 작용 부위가 피부인 거죠. 그래서 여드름의 주 원인이 되는 피지생선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 작용으로 감소시키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체내 흡수는 좀 제한되어 있어서
1: 네.
0: 전신적인 안드로겐 부작용이 거의 없고 피지선에만 작용해서 이게 남녀 모두 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진 약입니다.
1: 네.
0: 일단 허가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여드름 환자에게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났는데요. 아마 좀 신약이기 때문에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에게 먼저 뭔가 다른 약제로 제일 조절되지 않았던 성인 환자들에게 먼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임상실험상에서는 1,400명 이상의 환자 대상 3상 임상에서 12주간 하루 위에 도포했더니 이제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12월 장기 연구에서 더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들 아 새로운 이제 치료제 옵션이 생겼구나.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시술밖에 안 된다고 하시던 분에게 쓸 수 있는 약이 하나 더 생겼구나라고 약간 기대하고 있는 약입니다.
1: 네. 여드름 치료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화장품은 어떨까요? 기능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0: 아, 네.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은요.
1: 예.
0: 이제 각질이나 피지 등을 씻어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1: 네.
0: 바르는 제품은 아니고 씻어내는 인체 세정용 제품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할 때 세정용으로 여드름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 네.
0: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살리시스탄 방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베타 하이드로옥시 에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에시드여서 뭔가 산이니까 좀 자극성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히 시험을 해라. 시험을 하고 안정성을 확인해라. 라고 묶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건 근데 많이 쓰던 화장품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던 성분입니다. 각질 세포의 결합을 풀어주고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과 때문에 사용하던 성분이고 또 항염증 효과 그리고 홍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역시 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네.
0: 예민한 피부 또는 과량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따갑고 화끈거리면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사용을 중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여드름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혁오의 러브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이들 지역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아침 출근길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무척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수도나 배수구 역류에 대비해 주시고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차차 그치며 오후부터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치솟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데다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영유아와 노약자는 한낮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에선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3도에서 33도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평년보다 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더위가 전례 달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무척 크게 벌어지겠으니 급격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전국 대부분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라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20mm 안팎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청정하고 쾌적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파주 31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31도, 춘천 32도, 원주 32도, 대관령 25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7도, 강릉 29도, 동해 26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기온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전원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기온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5도, 순천 26도. 경서남북도 맑겠습니다. 기온 대구 27도, 포항 25도, 안동 28도, 부산 24도, 울산 25도, 진주는 26도.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25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기온 평양 28도, 신해주 23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7도, 현재 습도는 63%. 오늘 서울 쪽 해뜬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검경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강원 등에서 내란 심판을 외칩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등에서 정권 심판을 호소합니다.
0: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미국이란 종전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빠르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제6호 태풍 장미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비껴가지만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가리기 위한 합동 정밀 감식이 오늘 아침 시작됩니다.
1: 이번 폭발과 화재로 작업자 5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한 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첫 소식 최선중 기자입니다.
2: 산 너머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같은 시각 희고 검은 연기가 차례로 치솟는 장면이 대전 시내 곳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주변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3: 팡 소리가 나며 문이 막 흔들려 지진이 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
2: 폭발이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로 괴음과 함께 지상 1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과 50대와 30대 정규직 근로자 3명 등 작업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2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복된 사고 원인으로 방산기업 특유의 보안 폐쇄성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도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기술진과 함께 사업 현장과 사업장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0: 사고가 난 공장은 유도무기와 우주항공 분야 추진체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대표적인 K-방산시설입니다. 폭발은 설비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작업장에서 났습니다. 평소 사고 위험이 낮은 곳으로 관리돼 왔습니다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4: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 544제곱미터 규모의 단층 건물입니다. 추진기관의 연료 등으로 쓰이는 추진제, 즉 화약에 오염된 공구를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곳입니다. 숨진 작업자 5명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척공실은 평소 사고 위험이 낮은 곳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5: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4: 오염된 공구가 차량을 통해 세척공실에 도착하면 작업자들이 안으로 옮겨 분사호스 등을 이용해 닦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척 과정에서 화학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추진제 일부가 뭉쳐있거나 혼합되지 않은 그 잔류물이 남아있다가 세척 과정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4: 하지만 해당 시설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사측의 자체 점검만 받아왔을 뿐 소방당국에 화재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소방당국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주로 본관동 위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1: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선 사고 피해까지 감안하면 사망자만 13명입니다.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지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K방산의 대표적인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그 중에서도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로켓 추진제 폭발로 5명이 숨졌고 불과 9달 뒤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까지 같은 공장에서 1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고 때마다 정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법위반 건수만 568건. 부실한 안전관리가 드러나면서 책임자들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회사 안팎에선 방산업체 특유의 폐쇄성을 지목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고 원인 조사에 관여했던 노동부 관계자는 KBS에 보안 문제로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방해산업이라는 이유로 감시와 견제 같은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 비슷한 장소,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방치하고 용인하는 것이...
2: 2018년과 2019년 사고 이후 한화그룹은 안전경영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5명이 숨지는 사고 앞에 한화그룹은 이번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구조와 수습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현장을 찾아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4: 폭발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고 직후 추가 피해 최소화를 지시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행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고 발생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합동 감식이 끝나는 대로 원인 규명부터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뭐 원인
6: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김민석
4: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행안부는 사업장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에 피해자와 가족 지원 센터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차분한 유세로 몸을 낮췄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거 로고송과 율동, 마이크 사용 연설 등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그런가 하면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와 함께 유독성 기체인 불소가 누출되면서 한때 직원 3,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생산 공정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7: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한때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있던 직원 3,600명도 방제 작업 등을 위해 대피했습니다.
8: 유독성이라 해가지고 그 전체가 그 직원들이 다 이제 대피를 했죠. 해갖고 각 그 팀마다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 인솔하에 다 대피를 했습니다.
7: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선 질소와 섞어 오염물 제거에 쓰이는데 가스 주입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걸로 당국과 회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9: 방막을 장착하는 공정에서 챔버에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NF3 가스를 씁니다.
7: 가스 누출 이후 회사 측은 환경정화 장비를 가동했고 남아있는 가스 제거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10: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7: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1: 유출된 불소가스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시면 세포를 괴사시키거나 전신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왜 화재와 가스 누출이 생겼는지 정밀 조사도 진행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2012년 9월 경북 구미공단의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새어나온 유독성 불화가스, 이른바 불산이 주변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치료를 받는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소가스는 산화력이 아주 강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챔버 등에 세척에 쓰입니다. 또 불소가스가 수소와 결합한 불화수소도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문제는 불소와 불화수소 모두 인체에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불소는 특유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점막, 피부 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고 전신 신경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소가스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불화수소는 무색무취에 노출돼도 쉽게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체로 침투하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칼슘, 마그네슘을 파괴합니다. 이는 골괴사, 신경마비,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불소 가스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나 이런 것들 망가뜨리고 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불화수소 가스가 또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0: 사고 현장에서 누출된 불소 가스의 농도는 5ppm.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화학물질 노출 기준치인 0.1ppm의 무려 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측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점검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0: 선대위원장은 경기와 서울에서, 한병도 선대위원장은 전북 곳곳을 돌며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충청을 찾아 한동안 자제했던 내란 심판 구호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반헌법, 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0: 정 선대위원장의 충청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8번째, 중원 표심을 잡는 데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2: 충청권이 접전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충청권 네 곳은 매우 안정적으로.
0: 민주당 지지자라면 복잡하게 생각 말고 1번 찍어달라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야당으로 향하는 표심도 단속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께 호소한다면서 서울의 가치를 깎아내린 상대 후보 대신 정부와 협력해 일을 해낼 적임자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3: 국무회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 후보는 정원호입니다. 일자라는 서울시장이 서울의 프리미엄을 만들겠습니다.
0: 강남 용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보수표 많은 지역에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4: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심판, 권력 견제를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충청과 영남을 찾아 승부처 공략에 나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숲에서 유세를 펼치며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서울 출근길 인사로 마지막 날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청양과 공주, 당진 등 접전지로 판단하는 충남 곳곳과 수도권을 돌며 투표해달라 호소에 나섭니다. 송은석 선대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 등 또 다른 승부처 영남권을 공략합니다. 어제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제주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제주 수건 사업 그동안 누가 맡고 누가 추진했느냐며 지역 발전 돕겠다는 여당의 일침 가하고선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6: 국민의힘에 표를 모아주시는 것이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5: 이곳에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듯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몸을 낮추며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송구하다, 반성한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의 최소한의 견제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7: 권력의 맛에 노취한 집권 세력에게
8: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7: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시장 때 조성한 서울숲을 찾아 연이틀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형 사업 마음대로 밀어붙인다고 상대에게 비판받는 오세훈 후보는 즉각 반색했습니다.
9: 동대문 DDP를
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선제적인 판단, 이러한 정책 결정에는 늘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5: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 전역을 돌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8: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형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K-방산 산업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기술력 또 수출 성과는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은 성과와는 정반대의 현실에 놓여 있는 게 아닌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잇따른 사고 소식 접하면서 내 일터나 내가 하는 일에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요. 스스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

0: 산업이든 어떤 현장이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모든 분들이 무탈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6월 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토마토의 역사와 건강하게 잘 키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요. 점점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 마케팅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올 여름도 역대급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예고돼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농업 분야의 피해 우려 또 대책 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 여름도 이렇게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있네요. 고온에 취약한 농산물들 또 가축들의 피해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린 바 있는데 이때 가축 191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그리고 8월 1일을 기준으로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146만 마리가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대부분 폐사한 가축이 가금류로 뭐 비에 쓸려 내려가거나 아니면 폭염에 의해서 폐사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수치를 하나 또 들여다보면은 농업재해보험금 등의 정책보험금 지급액이 있는데요. 지난해만도 약 1조 4천억 원이 지급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0: 아, 지난해에도 피해가 상당했군요. 올해도 뜨거운 여름이 예고되면서 그만큼 사전 대책 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지난 5월 15일부터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대응 체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기상이나 예방 요령 전파 그리고 또 피해 상황 관리나 보고 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된 농업재해 대책법과 재해 보험법이 오는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국가책임농장이라는 기체 아래 개정된 법률이라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0: 예, 국가책임농장 그러니까 국가가 농업정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에 주목해 볼까요?
2: 일단 농업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업재해 범위 속에 이상고온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재해대책법 하위 법령을 보면은 지진이나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시군당 50헥타 이상 발생한 경우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0: 네.
2: 이상고온 피해에는 가축 폐사, 일소 피해, 그리고 생육장애 같은 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가축 폐사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일소 피해는 뜨거운 햇빛에 과일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데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온이 또 이어지면은 작물의 생육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생육장애라고 이제 부르고요. 8월부터 이런 피해도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로 보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국고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0: 예, 이상고온 피해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지난해 발생했던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된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고지원 대상 농민이 늘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주 생계수단으로 농업소득이 50%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대상이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되면서 이전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도 피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생계지원비도 경작 면적의 50% 피해를 본 경우에 1개월치를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6개월치로 늘리고요. 이 생계비 지원 대상에 농업법인도 신규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323 농가를 대상으로 5억 1,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는 해당 지원금을 이달 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또 내용 보니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동물 등록제 적용 대상이 또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소유자의 등록 정보 조회하고 또 동물 생산업자가 편리하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이걸 개선한다. 그 농식품을 밝힌 겁니다.
0: 우선 예.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에서 대표 소유자 한 명에게만 한정했던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본인 간편인증만으로도 공동소유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반려동물 영업장 내에서의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 의무가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를 등록할 수 있는 별도의 창도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니까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업인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유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다음은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코너입니다.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청취자 여러분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박영재 대표님께서 답을 해드릴 겁니다. 대표님, 이제 막 여름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작물들은 지금 씨앗을 거두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2: 네.
1: 요즘 어떤 작물들 씨앗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2: 6월이 10월이 원래는 이제 수확의 계절이지만 6월도 봄 농사에 있어서 또 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월동 작물들이 씨앗을 맺어 수확하는 계절인데요. 배추와 무, 시금치 같은 작물들의 씨앗을 거두고 있고요. 이 밖에도 씨앗을 대신 씨앗 역할을 하는 쪽파라든지 달롱파, 정근, 그다음에 삼층거리파의 주화, 그다음에 염교라든지 돼지파라고 하는 토종염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대신하는 정근이나 주화를 영양체 종자라고 부르는데요. 잠깐 저장해 두었다가 또 바로 다시 심기 시작하는 게 특징이어서 저희 이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1: 종근이나 주화 같은 거는 이제 씨뿌리라고 하는데 오래 보관할 수가 없나 보군요.
2: 네,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나눠 주신다고 했는데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저희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물론 실비가 약간 좀 듭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받아 가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받아 가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면서 또 이번 이 텃밭에서 수확의 또 재미를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 지난주 9603번 쓰는 청취자께서 토마토 기르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네. 이번 주에 알려주겠다 하셨거든요.
2: 네.
1: 어떻게 오늘 토마토 얘기입니까?
2: 네. 오늘 토마토 이야기인데요. 토마토의 고향은 유럽이 아니라 중남미, 특히 에콰도르, 페루, 칠레 쪽 해안과 멕시코 일대인데요. 아스테카와 마야와 같은 문명에서 이미 토마토를 재배해서 음식에 넣어 먹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토마토라는 이름도 아즈텍어로 시토마틀에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감자, 옥수수, 고추와 함께

0: 토마토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른바 컬럼버스 교환이라고 불리는 양 대륙 사이의 거대한 생물 교류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유럽에 도착한 토마토는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토마토가 속한 가지과 식물 가운데서 맹독성 식물도 있었고
1: 예?
0: 또 처음 건너온 토마토는 지금보다 아주 작고 낯선 모습이라서 사람들은 토마토를 독초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운이 더해지는데요. 당시 부유층은 나비 중독된 주석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었는데 토마토가 약간 시큼하면서 산성 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접시의 나비 녹아서 나중에 납중독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제 빨간 저 열매를 먹으면 미치거나 죽는다고 생각했고 토마토는 한동안 악마의 열매 또는 이제 독사과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1: 여러 요즘의 조사들을 보면 지금이야 토마토가 몸에 가장 좋은 채소라는 조사 결과가 늘 많이 있던데 네. 이런 토마토의 역사가 또 있었네요. 토마토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러면 당시에는 토마토를 먹지 않았나요?
0: 네.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토마토는 식탁이 아니라 화분에 심어서 빨간 열매가 예쁘니까 이렇게 관상용으로 더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누명이 본격적으로 벗겨지는 상징적인 장면은 1820년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데요.
1: 네.
0: 당시 퇴역 군인인 로버트 기번 존슨 대령이 토마토는 독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시청과 법원이 있는 계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먹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존슨은 근육 앞에서 바구니 가득한 토마토를 연달아 베어 먹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멀쩡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고 또 안도하면서 토마토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기록과 이야기 속에서 토마토를 살려낸 퍼포먼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토마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과정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겠지만 이 이야기는 토마토가 죽음을 부르는 독초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이미지가 뒤집힌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1: 로버트 대령이 토마토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생각이
0: 네.
1: 드네요.
0: 네.
1: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지금까지 이어지는 논쟁이기도 하잖아요.
0: 네. 토마토를 둘러싼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이런 과일이냐 채소냐에 대한 논쟁인데요. 식물학적으로는 토마토는 씨가 든 열매이니까 분명 과일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이 정의가 세금 문제하고 얽혀 있어서 쟁점이 됩니다. 당시 관세법은 과일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채소에는 10% 관세를 물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한 수입업자는 토마토는 과일이라면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고 세관은 토마토는 채소라고 맞섰는데요. 이 다툼은 무려 10년 가까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8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적으로 토마토는 채소라고 판결을 합니다.
1: 이게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 갈등이 첨예했던 걸로 보이는데
0: 네.
1: 왜 채소라고 본 건가요 그럼?
0: 이유가 재밌는데요. 사람들은 토마토를 주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기준으로 본 것인데요. 디저트처럼 후식으로 먹기보다는 반찬과 요리의 일부로 먹으니까 관습상 채소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법과 상식으로는 채소라는 이중 정체성이 토마토 이야기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1: 요즘에는 후식으로 토마토를 더 잘 먹지 않나? 지금과는
0: 그렇죠.
1: 또 기준이 다르다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소비 패턴이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주로 요리 재료로 이렇게 먹지만 우리는 과일로 많이 먹는 편인 거죠.
1: 예예.
0: 네. 17세기 말 나폴리 요리 책에는 이미 토마토 소스 레시피가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18, 19세기에는 토마토 재배와 유통, 통조림 기술이 발전하면서 값싸고 넉넉히 쓸 수 있는 대중 식재료가 됩니다. 파스타, 피자, 미네스트로네 같은 요리와 만나면서 붉은 소스 이꼬르 이탈리아 다움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토마토는 어느새 지중해 요리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이국적이고 위험한 식물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대신 값싸고 영양이 풍부하고 또 저장과 가공이 쉬운 산업과 도시의 핵,

0: 핵심 식재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토마토는 또 17세기 전후 중국을 거쳐서 동아시아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와 처음에는 남만시, 일년감 같은 낯선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네. 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1: 맞아요.
0: 이렇게 불렀나 봐요. 처음에는 텃밭이나 관상용으로 조금씩 재배되다가 20세기 들어서 본격 재배가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비닐하우스와 수경재배까지 더해지면서 사계절 내내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이자 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암 성분인 리코펜과 각종 비타민 때문에 슈퍼푸드 채소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1: 그런 말이 있었군요. 의사의 매출도 좌우하는 토마토 재미난 역사까지 지금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토마토 텃밭 농사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토마토가 한창 열리는 시기잖아요.
0: 네. 지금 텃밭에서는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포기씩 지주대를 세워주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겨순을 잘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세가 좋을 때는 잎겨드랑이는 물론 잎 끝에서도 겨순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열매 달린 가지에서도 새순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잘 잘라줘야 되고요. 성장이 잘 되어서 사람 키 정도 컸다면 더 이상 위로만 키를 키우지 않도록 가장 위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주어서 거기까지만 수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열매가 달려서 익어가기 시작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도톰해지면서 아래로 축 처지는데요. 이런 잎들도 잘라주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어야 햇볕과 바람도 잘 통하고 과일이 잘 익으면서 당도도 높아집니다.
1: 예, 제가 텃밭 농사에는 진짜 무지했는데 텃밭 가이드 들으면서 새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무조건 예전에는 이 작물이 크게 자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웃자라는 게 좋지 않고 웃자라지 않도록 늘 정리를 잘 해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네. 토마토도 그렇군요. 토마토 그렇다면 이 과육이 잘 익으려면 뭐가 또 중요합니까?
0: 과일이 익어갈 무렵에는 수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수분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면 열매가 갈라지거나 꽃이 달려있던 배꼽 부분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너무 가물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올 때 잘 생기는 이른바 열과 증상인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뿌리 주변에 풀이나 낙엽, 집 등을 이용해서 멀칭을 해줘서 퇴양 수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칼슘 영양제를 적절히 공급해주면 열매 세포벽이 단단해져서 갈라짐이나 배꼽 썩음병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의 기막힌 역사 이야기와 함께 토마토 건강하게 키우는 기본 관리 요령까지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텃밭에서도 토마토가 올여름에는 좀 붉게 잘 익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많은 분들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유문자 샵 9730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3번 쓰는 분, 옥상에 토마토 심었는데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셨네요.
0: 네, 옥상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제 꽃이 피는데 열매가 안 열리는 수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옥상에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꽃을 어루만져서 인공 수분을 시켜주는 방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지난주에 고추 저희가 인공 수분 네. 알려준
0: 고추,
1: 것처럼
0: 가지, 토마토 똑같이 꽃이 예, 예. 아래로 피는 꽃들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데 흔들리면서 진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수분을 잘 유지해주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인공 수분을 해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고추 얘기했다 보니까 고추 관련한 질문들도 많은데요. 8910번 쓰는 분, 고추나무에 거북벌레가 생겼다고 친환경 약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네요.
0: 거북벌레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노린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노린재 등딱지가 이렇게
1: 거북이처럼 생겼죠.
0: 갈라져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거북벌레가 생기면 인공 손으로 이렇게 터뜨려 죽이기도 굉장히 깨름직하고 좀 기분이 안 좋죠.
1: 네, 냄새도 안 좋잖아요. 또.
0: 네, 또 즙액을 이렇게 빨아먹어서 성장을 성장이 제대로 안 되게 하는데요. 이런 거북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엿하고 물을 1:1로 섞은 다음에 뿌려주면 이 거북벌레 노린재의 몸에 이제 들러붙어서 이렇게 호흡을 방해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2: 예.
0: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에 가면 크레솔 비누액이라고 하는 것을 팝니다. 크레솔 비누액을 페트병에다 넣고 이렇게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냄새 때문에 기피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북벌레 그 노린재의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165번 쓰는 분께서도 베란다에서 지금 고추 모종 두 포기 키우고 있는데 주의할 점 알려 달라고 하시네요.
0: 네. 보통 이제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수분 문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었을 때 꽃가루가 원활하게 이렇게 유통이 안 되는 그 꽃가루가 이제 암술머리에 닿아야 열매가 되는데
1: 손으로 잘 털어주라고 하셨고
0: 손으로 털어줄 필요가 있고요. 물 줄 때 주로 이제 물을 너무 과습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키우니까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주는데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흙 속에 넣어봐서 흙이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관찰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겉은 말라 보여도 속에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습하게 관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9549번 쓰는 분은 파주 광탄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12년 된 사과 대추나무를 키우는데 대추가 잎끝이 말리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고 실 같은 게 보인다고 하는데 방법을 물어보시네요.
0: 실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이제 거미줄 같은 것을 치면서 그 안에 벌레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거든요.
1: 예.
0: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친환경 방제제로 이제 BT균제와 같은 친환경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리실 때 잎 뒷면까지 골고루 잘 뿌려줘서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7192번 쓰는 분은 땅콩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네요.
0: 땅콩은 보통 이제 벌써 이제 다 심었을 텐데 아직 이제 심으시지 않으셨나 봐요. 보통 이제 4월부터 이렇게 모종을 키우기 시작해서 5월 중순경에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콩은 땅에서 나는 콩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이제 시방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열매가 결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 무렵에는 흙으로 이제 복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만약 비닐을 깔았다고 한다면 비닐을 찢어서 땅콩 꽃의 시방이 땅 속으로 파고들어서 열매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1: 그리고 오늘도 들어온 문자들 중에 토마토 관련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4809번 쓰는 분은 텃밭에 토마토 심으셨는데 토마토가 갈라지고 까만색 토마토들이 생긴다고 이거 왜 그런지 물어보시네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과 현상, 그다음에 배꼽 썩은 병.
1: 이런 이게 열과 현상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좀 수분 밸런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를 때, 감을 때 너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또 비 올 때 너무 또 많이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과습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영양제로는 칼슘 영양제를 반드시 해서 이렇게 배꼽 썩은 병이라든지 열과 현상을 미리미리 이렇게 영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5342번 쓰는 분께서는 작년에 토마토가 웃자라는 현상들이 있었나 봐요. 곁까지 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0: 보통 초기에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열매 열리면서도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마토만큼 계속 갈 때마다 보일 때마다 해줘야 되는 게 겨순질이기라서
1: 열매 열려도 계속 해줘야 되는군요.
0: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재배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겨순질이기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7035번 쓰는 분께서도 옆에서 나오는 새순 어디까지 제거해줘야 되냐고 하셨는데 열매가 열려도 계속해야 된다는 점 네. 똑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0: 어떤 분들은 이 겨순을 이렇게 잘라서 땅속에다 꽂아서 그걸로 또 토마토 포기를 키우시기도 하더라고요.
1: 그래도 잘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0: 네. 습하게 이렇게 관리해주면 뿌리가 돋고 예, 우리 꽃꽂이하듯이 이렇게 토마토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잘 자란 곁가지들은 다시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386번 쓰는 분 문자도 한번 볼게요. 4월 5일에 두 달 정도 전이네요. 그때 생강을 심었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0: 생강은 원래 싹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 5월 달에 심어도 장마철 즈음해야 6월 말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딘 싹이 나는데 오래 걸리는 작물이 속하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대신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풀들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 같은 걸 베어서 심었던 자리에 이렇게 덮어주면 나중에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때의 쾌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아니 두 달이나 돼서 혹시 죽은 게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좀 더 기다려보시라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4997번 쓰는 분께서는 오늘 퀴즈가 없었는데 정답하고 토마토라고 보내주셨고 7294번 쓰는 분 오늘 퀴즈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퀴즈는 매주 월요일에만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이 참 많은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려야겠네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서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닮은 공간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제품을 닮아 있는 공간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일까요?
3: 네, 오늘은 팝업 스토어들이 또 혹은 또 다른 공간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 팝업 스토어가 제품을 전시하고 또 체험하는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공간 자체를 브랜드나 제품 그 자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이제 과거의 매장들은 제품을 진열해놓고 판매만 하는 장소였다면 이제 최근의 공간은 브랜드의 세계관과 가치를 체험하는 역할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찾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러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가는 경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도 제품을 늘어놓기만 하는 매장이 아니라 이 팝업 스토어나 공간 전체를 하나의 컨텐츠로 설계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공간 안에 들어가서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고 또 제품을 닮은 공간들을 어떻게 또 느끼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요즘 젊은 소비자들 가운데서는 그 브랜드의 메시지가 담긴 공간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3: 네.
1: 공간 자체가 제품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데 가장 인상적인 사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햄버거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찌그러뜨린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3: 네, 최근 캐나다의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A사가 팝업 스토어를 하나 선보였는데요. 이제 신제품 버거가 출시되면서 이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 예.
3: 근데 보통은 당연히 광고하고 그리고 시식 행사를 여는 게 일반적인데 A사는 이 스매시 버거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매시 버거는 이제 쇠고기 패티를 뜨거운 철판에 꾹 눌러서 구워 만드는 버거라고 하거든요. 이 제조 방식을 팝업 스토어에 표현한 거예요.
1: 그럼 이제 그 건물을 찌그러뜨린 게 이 패티 만드는 네. 방법에서
3: 네. 거기서 이제
1: 사단이 거군요.
3: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를 보니까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패티처럼 이렇게 눌러서 이제 찌그러진 모습인데 이제 공간 자체도 눌린 패티처럼 납작하고 좁게 구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간판도 누군가 양쪽에서 꾹 누른 것처럼 휘어져 있어서 비율이 전혀 맞지 않고요. 있어요. 내부 의자나 테이블 그리고 쟁반까지 모두 누가 우측에서 누른 것처럼 디자인을 해뒀습니다.
1: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의 인테리어들도.
3: 네, 우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건물 옆을 거대한 프레스로 꼭 눌러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예. 구현을 했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소비자들이 이 공간을 보는 순간 제품의 특징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우리 버거는 패티를 잘 눌러서 구웠기 때문에 골고루 바삭하고 풍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건물 자체를 눌러버리면서 제품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을 설명하는 광고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제품의 특징을 공간으로 구현해서 이제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광고가 길고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 또 한 번의 경험인지도 모르겠어요.
1: 예, 특색 있는 건물 또 내부 인테리어들 덕분에 뭐 말이나 글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효과도 네. 좋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이 건물이 이 팝업 스토어가 좀 좁고 불편했다면 이번에는 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팝업 스토어가 있었다면서요.
3: 네. 런던에서 열린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인데요. 이제 사진을 아마 검색해서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게가 너무 작아서. 영국의 모찌 아이스크림 브랜드 엘사에서 그 한 입 크기의 미니 모찌를 출시하면서 런던에서 가장 작은 모찌 가게라는 컨셉의 팝업을 선보였습니다. 예. 네, 크기가 1평 남짓밖에 되지 않고 이제 작은 창문 그리고 미니어처 같은 외관 덕분에 무슨 동화 속에 있는 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줬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기존 팝업 공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더 큰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1: 예.
3: 네, 더 화려한 설치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 텐데 이 브랜드는 자금을 경쟁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도대체 저 조그만 가게는 뭐지?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이 팝업 스토어를 이용하려면 몸을 낮추거나 누운 자세로 그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야만 한대요.
1: 네.
3: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창문으로 이 모찌 하나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건 화려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를 역발상으로 활용해서 작다는 제품의 특징을 공간으로 영리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대부분의 일반적인 팝업 스토어들은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크게 설치돼서 임대료도 굉장히 네. 또 비용이 많이 들 텐데
3: 네.
1: 임대료도 낮추고 효과도 굉장히 크게 본 사례가 네. 아니었을까요?
3: 네, 맞습니다.
1: 제품의 모양을 공간으로 구현하는 방법 말고도 공간의 컨셉을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3: 네. 올 초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팝업 기념품 샵인 모마마트를 선보였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무슨 동네 식료품점처럼 보이더라고요.
1: 네.
3: 과일과 채소가 진열된 마트처럼 꾸며져 있는데 이 뉴욕 현대미술관 디자인 스토어에서 네, 사실은 식료품점 컨셉으로만 꾸민 음식 디자인 소품들의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실제 음식은 아니고 음식 모양을 본떠서 만든 위트 있는 생활용품들이었는데 크로와상 모양의 조명, 뭐 프레첼 모양의 꽃병과 같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음식 디자인의 기념품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반에 진열하기 마련인데 이 모마는 제품 유형이 아니라 마트라는 형식을 선택을 했고요.
1: 네.
3: 그리고 사과나 오렌지, 채소 코너처럼 농산물, 유제품, 빵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말 마트처럼 꾸며놓으면서 소비자들이 마치 장을 보듯이 상품을 구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공간의 맥락이 바뀌면 똑같은 상품이라도 또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꽃병이나 조명 굉장히 평범한 기념품임에도 마트라는 곳에 놓이는 순간 뭔가 전시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진짜 식료품과 구별할 수 없는 모양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인지 상상력도 더해지고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들은 제품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그 제품을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저도 이곳 찾아봤는데 식료품 사이사이에 또 제품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너무 식료품처럼 생겨서요. 뭐 과일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이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재밌는 경험이 됐던 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품 대신 소비자 고민을 또 공간으로 만든 팝업 스토어가 있었다면서요.
3: 네. 바로 여의도 근처에서 했는데 화장품 브랜드 D사에서 모공놀이터라는 팝업을 만들었어요. 예. 사실 저도 그렇지만 모공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피부 고민 중 하나인데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보기 어렵기도 하고 또 이 피부 속에서 모공이 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D사는 이 지점을 공간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팝업에 들어서면 거대한 모공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공간이 펼쳐지고요. 방문객들은 모공 구조를 확대해서 놓은 설치물을 둘러보거나 모공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피부 속에서 이 화장품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었고 이 모공들이 마치 화산처럼 보여서 예. 과학관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모공을 확대한 모양의 슬라임을 만지거나 또 모공이 있는 피부 표면과 같이 만들어둔 그 트램폴린을 직접 뛰면서 이 오감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1: 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체험들도 많이 있었나 보네요.
3: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보다 사실 내 고민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고민에 맞는 제품을 고르게 되는데 이 화장품 브랜드는 나도 소비자들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모공 놀이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제품을 보여주기만 하지 않고 소비자의 문제까지 고려하고 이를 체험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예, 단순히 모공하면 뭐 커지거나 늘어지면 안 된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팝업 스토어 통해서 모공 관리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자사의 제품들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제품의 모양이나 특징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고민까지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 마케팅 사례들 들어봤는데 공간 마케팅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습니까?
3: 네, 이제는 제품조차 없는 감정가게라는 팝업 스토어도 있어요. 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감정가게 트럭이라는 팝업을 운영했는데 이곳에서는 물건 대신 감정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적어내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고 우울하지 말자몽 에이드, 정신 체리 에이드 같은 감정 테마 음료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1: 귀엽네요.
3: 합니다.
1: 네.
3: 네, 사실 이 공간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이었는데 내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들여다보자라는 걸 감정을 거래하는 가게라는 형태로 풀어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방식, 제품의 크기, 소비자의 고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이렇게 공간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매하는 건 물건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발견하는 경험까지 포함된다는 걸 이제는 공간 마케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은 제품을 만나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오프라인 마케팅에 이어서 오늘 공간 마케팅도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지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폭주족들의 문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같이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가리켜 떼라고 합니다. 이것은 떼를 지어 다니다 또는 떼로 몰려다니다 같이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소떼나 양떼처럼 다른 말 뒤에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떼라는 말을 약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지점에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 있었다. 한 떼거리의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간혹 떼거리와 비슷한 형태인 떼거지와 혼동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떼거지란 말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떼거지는 떼와 거지가 합해져 나온 말로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내륙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밀어올리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 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후에 그칠 전망이고요. 충청 남부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지금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 서울 33도,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졌다며 과거 기소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화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란의 대미 협상단이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바논에서 시오니스트 정권, 이스라엘의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신이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스볼라 간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 중단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 지속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6% 오른 7599.96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2%,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9% 상승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과 수도권, 호남, 격전지를 찾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강원도지사 후보와 군수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경기 용인을 찾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용인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마지막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곳곳을 돌며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충청과 수도권을 찾아 막판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충남 청양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당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만납니다. 마지막 유세는 충남 천안에서 진행합니다. 송원

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내란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광호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전북 지역의 경우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전 진행됩니다. 검경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3 선거 직전 발생한 사고에 여야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유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과 수도권, 호남 격전지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청과 수도권, 영남을 찾아 막판 표심잡기에 나섭니다. 전격시사는 오늘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과 핵심 공약과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요. 전격 인터뷰에선 접전지 막판 유세 현장과 표심을 신지호 전 의원과 짚어봅니다. 또 KBS 최혜림 기자와 지난 4년간 전국 광역의원 의정활동 현황에 대해 평가해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방산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 발생했죠.
1: 예, 어제 오전 10시 59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곧이어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이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로 이 굉음과 함께 지상 1층짜리 이 건물 한 동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일단 5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고요. 오후 1시 7분 완진되면서 소방대응 1단계는 해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졌는데 20대 계약직 근로자 2명과 50대와 30대 정규직 근로자 3명입니다. 근데 유해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DNA 검사 등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일단 현장에서 자력 탈출한 2명 중 1명은 전신 화상의 중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병원 치료 후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0: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을 물과 세제로 닦아내는 작업장입니다. 어떤 곳이기에 이런 폭발 사고가 이어진 걸까요?
1: 예, 이 로켓 추진체와 관련해서 잔여물이라는 걸 이제 제거하는 그걸 담당하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오염된 공구가 차량을 통해 세척공실로 도착하면은 작업자들이 이제 안으로 옮겨서 분사호스 등을 이용해서 이제 닦아내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척 과정에서 화학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해당 시설이 이제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사측의 자체 점검만 받아왔을 뿐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과 관련한 어떤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소방당국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주로 본관동 위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이 폭발 사고가 벌써 세 번째 발생했잖아요.
1: 예.
0: 사망자가 13명이나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5월이죠. 로켓 추진제 이 폭발로 5명이 숨졌고요. 불과 그다음에 9달 뒤에 폭발과 또 화재로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까지 같은 공장에서만 지금 13명이 목숨을 잃은 거고요.
0: 네.
1: 이 사고 때마다 정부가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 감독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법 위반 건수만 568건이고 부실한 안전 관리가 드러나면서 책임자들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또 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회사 안팎에서는 방산업체 특유의 폐쇄성 때문 아니냐 이제 뭐를 좀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 이 부분은 국가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건데요.
0: 네.
1: 이 방위 산업이란 이유로 감시와 견제 같은 관리 감독 체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 6.3 지방선거 내일이 본투표인데 정치권은 어제 이번 사고에 추모로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후보들의 유세를 전면 중단했고 국민의힘은 유세 수홍 없이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1: 예,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충북 괴산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 접한 뒤에 전국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예정된 울산 방문 일정 취소하고요.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앞서 충남

0: 현안에서 선거대책 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후보들 지원에 나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내란범으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대 묶어서 감옥 3인방이라고 맹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 제주를 찾아 유세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사고 직후 울산 방문 등을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장 대표는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로고송 사용과 율동 자제 등 이 차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정부가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 공식 선거운동 막판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공방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서울 디스카운트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에 안 맡긴다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0: 예,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서 과거 세력이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제 과거 정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주가가 좀 낮았다는 이유로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또 서울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1: 네.
0: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뭐 프리미엄 정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라고 연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이른바 사생 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0: 예, 오세훈 후보는 이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0: 측면 지원했습니다. 이 서울숲은 본인의 그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면서 결국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힘을 실었습니다.
1: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0: 예.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인 877억 5천만 달러. 근데 이 가운데 42%인 370억 6천만 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1: 네.
0: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 AI 특수로 1년 새 값이 이제 8배에서 9배 정도 뛰었거든요.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이 메모리 반도체들 네. 이런 것들이 일단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월 수출액은 작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2개월 연속 해당하는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1: 예. 그러니까
0: 지난달 조업일수가 21.5일이었는데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작년보다 60.7% 증가한 42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6조 원어치 넘게 수출을 한 셈입니다.
1: 네. 반도체 열풍 한복판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있는데 젠슨 황 CEO가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며 그 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주 젠슨 황 CEO의 방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노트북과 CPU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는데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인 베라 루빈을 본격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번 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행사에서 이걸 밝힌 겁니다.
1: 네.
0: 근데 이 일정을 마치면 이제 모레죠. 한국에 이제 들어옵니다. 입국을 하는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재계 총수들 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뭐 홍대나 성수동의 뭐 유명 삼겹살집을 삼겹살집에서 작년과 같은 그런 치맥 회동과 유사한 뭐 삼겹살 회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또 7일에는 잠실 야구장을 방문해서 이 두산베어스 홈 경기 시구자로도 마운드에 설 예정입니다.
1: 시구자까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0: 예, 스타벅스 코리아 2주 동안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합니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서 액면가의 60% 이상을 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된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 규모는 4천억 대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 측은 환불 수요에 대비해 매장 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다부터널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3-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서울 방향 삼양터널을 진입하기 바로 전이고요.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서울시 구간입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방금 끝난 미국 증시. 오늘도 미국 3대 지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네. 일단은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3: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0: 휴전 종료 가능성이 장 초반에 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대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인프라라든지 에이전틱 AI 확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네. 사실 일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강세를 좀 보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장 후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약간의 좀 이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양측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모든 사격을 중단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네.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의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의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0: 네. 지금 젠슨 황 CEO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투어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만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대만에서 열린 이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사실 좀 이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브를 보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GPU에서도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서 CPU까지 넘어가는 좀 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PC 시장에서 약간 개인용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 좀 상당히 주도했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좀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델, HP 같은 이제 이런 기존에 있던 회사들과 칩 공동 개발 단계부터 깊숙이 참여를 해서 PC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 PC로의 전환을 좀 시사하는 좀 그러한 좀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명령 수행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어떤 진화를 언급했다는 부분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떤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좀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업그레이드하는 좀 그러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뭐 신규 시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어제 활약 상당히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일단 참 미국은 정말 이제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도 많습니다만 네.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보다 개선된 54를 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이라든지 고용 지수가 좀 개선이 되면서 고객에 대한 어떤 재고도 좀 증가를 하면서 지표 개선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인상될 수도밖에 없는 상황 이게 또 기업들이 좀 미리 재고를 축적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선주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표는 견조했지만 선주문에 따라서 아무래도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제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0: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사실 장 초반 급등하다가 네. 이제 좀 장 마반에 마감 때 좀 살짝 제가 볼 땐 그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브렌트유는 한 4.2% 그다음에 WTI는 한 5%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한 94에서 92달러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스라엘의 어떤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을 어떤 부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잡음들로 인해서 사실 좀 장 초반에는 좀 유가가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공격을 멈추겠다는 부분들 레바논에서 철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이제는 좀 그만하겠다라는 부분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어떤 교전도 좀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사실 유가가 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 증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 장중엔 8,800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0: 네. 제가 볼 때 이번 주 9,000선 이제 제가 볼 때 만스피 얼마 안 남은 것

0: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9,000선에 거의 가까이 온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8,700선, 8,78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장중 한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8,87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9,000선에 얼마 남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종가상 기준으로 보면 9,000선까지 글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11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9,000선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는 계속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예. 1050선에서 마감하는 조금 이제 양 지수가 엇갈리는 좀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반도체를 빼면 코스피는 4100선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지금 증권가에서 나왔고 대통령도 이걸 또 인용해서 SNS에 글도 쓰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지금 이 코스피 내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제가 볼 때는 이 쏠림 현상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건 맞습니다. 사실 예. 반도체주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스피 여기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코스피 상승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차지하는 기여도가 전체 상승분의 거의 70%가 넘어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34% SK하이닉스가 35% 정도 이렇게 좀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피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4100선에서 4200선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두 종목이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4100선, 4200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드 PR로 봤을 때 한 6에서 7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평균이 8.4배가 여전히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증가 속도도 빠르고 지금 여전히 밸류에이션의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을 빼면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좀 그러한 시장이 코스피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 시장이 계속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사실 정부도 지금 이제 출범 이후에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로 제시할 만큼 상당히 강한 좀 드라이브를 걸었죠. 뭐 네.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권 강화, 불공정 거래 척결 같은 좀 이런 부분을 강도 높게 추진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조각 확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체질 개선 작업도 같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세그먼트 분리라든지 뭐 상장이라든지 퇴출 제도에 대한 정비 같은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 다산다사의 어떤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우량 혁신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재편하는 방안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시장으로서의 어떤 체질 개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좀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이런 좀 체질 개선 어떤 작업 자체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0: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본주 여기에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계속 지금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어떻게 좀 해결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뭐 젠슨항 CEO였던 제한테 방문에 맞춰서 뭐 LG, 두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코스피 내에서는 순환매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네이버도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가 저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좀 같이 일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6호 태풍 장미. 이 장미가 일본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태풍이 불어넣는 수증기 영향으로 지금 제주도하고 남해안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요?
1: 네. 지금 6호 태풍 장미는 일본 오키나와 북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 북동진해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하겠는데요. 이 태풍과 일본 남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는 가운데 이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까지 지나면서 오늘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그 밖에 남해 먼바다와 제주 부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1: 네, 오늘 오전까지는 전북 남부에, 오후까지는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부산과 경남에 20에서 60, 최대 80mm가 넘겠고 제주도에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0: 네. 6월 들어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올해 들어 가장 덥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북서쪽 지역은 태풍에서 부는 남동풍 때문에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 남동풍이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인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3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 이 평년 기온을 7도나 웃돌아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다만 이 팬 현상으로 습도가 높진 않아서 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지방선거 막판 판세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내일 본투표일인데 어제 대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나서요.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치신 분들 쾌유를 빌겠습니다. 신 의원님 벌써 네. 이제 본투표 전날이 됐네요.
1: 네.
0: 네. 요새 어디를 제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세요?
1: 그 포인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시도지사 시장 선거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사실은
0: 네.
1: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 입장에서는 전북지사 선거 결과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결과에
0: 네.
1: 뭐 정치적 명운이 갈린다. 뭐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네. 순서대로 한번 그럼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요. 지금 선거 초반에는 정원호 후보가 많이 앞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보면 오세훈 후보가 또 많이 격차를 좁혔고
1: 네.
0: 일부 여론조사는 뭐 동률이다까지 나왔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앞서 잠깐 언급한 뭐 지금 대전에 어제 대형 폭발 네. 사고 있었고 그전에 또 소섬 고가차도 붕괴 네. 사고가 있었고 또 GTX-A 사고가 있었고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서울시민 호소문을 발표를 네. 하면서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고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른바 허수아비 이론까지 네. 꺼내들었는데 현재 판세 서울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이 선거에서는 예.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선거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0: 예.
1: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추격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지지율 면에서 그런데 그 변곡점이 된 게 서서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아닌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러야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서문 고가 붕괴 사고로 안전 문제가 급부상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전에 삼성역 GTX 철근 없는 순살공사 문제
0: 네.
1: 정원호 후보 측에서 부동산 문제로 좀 수사에 몰리니까 역공으로 그거를 했는데
0: 네.
1: 그렇게 썩 잘 먹히지는 않았어요. 임팩트 면에서.
0: 네.
1: 그런데 이제 서서문 이 사고 문제가 터지니까
0: 네.
1: 흐름이 약간 좀 추격해서 이제 역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조금 그 맥이 일시적으로 좀 그 끊기는 듯한
0: 네.
1: 이런 지금 양상이죠.
0: 네. 이런 양상이다.
1: 네.
0: 네. 일단 뭐 여론조사가 더 이상 지금은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일 투표 개표 방송
1: 네.
0: 출구조사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부산 북구갑은 새 후보가 나란히 오전 오후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로 접하셨는데 일단 하정우 후보는 북구 아들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가 인정한 일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민식 후보는 국회 경험이 없는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아바타론을 꺼내들면서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하 후보 박 후보 모두 극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 세 개 다 내용 보셨을 텐데
1: 네.
0: 어떤 게 제일 주목이 되시던가요?
1: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에 그 마지막 여론조사,
0: 네.
1: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약간의 그 숫자상의 차이는 있지만, 뭐 한동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 대전일보에서 집계를 한 거 보니까 9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9개다. 그런 그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부산 북갑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예, 북갑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도 훨씬 그 지역도 크고 따라서 여론조사 때 표본도 많이 수집하는 시도지사 선거보다도 굉장히 이게 추세선이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복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붙었는데 하나는 오차 범위 밖으로 막 벌어지고 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북갑의 경우에는 추세선이 아주 일관되고 안정적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그 시작되는 뭐 3위하는 초기에는 3위하는 여론조사도 몇 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우상향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두 후보는 정체 내지는 좀 우하향하는 이런 건데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0: 네.
1: 어제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의 기자에게는 주로
0: 네.
1: 지금 막판에 이제 선두로 올라선 한동훈 후보 때리기에 좀 집중이 됐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를 가리키는 걸 갖고 친한계하고도 네. 설전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설전이 박민식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1: 박민식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저는 제일 좀 의아한 게 지금 하정우 후보랑 박민식 후보랑 똑같은 소재로 한동훈 후보를 때리고 있거든요. 이른바 외지인. 외지인이 이 북갑에 와서 뭐 물을 흐려놓는다, 뭐 어떻다, 뭐 무리를 일으켰다, 어떻다 하는 건데요. 지금 구포시장이 그쪽 상인회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동훈 효과로 매출이 평균 30%가 늘었다. 주말 매출의 40%는 그 지지자들이 그 올려준다. 뭐 이런 건데. 외지인 논쟁을 가지고 그 한동훈 후보를 때리잖아요.
0: 네.
1: 그럼 저는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그게 본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0: 네네.
1: 좀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다 보니까 뭐 뭐라도 그냥 좀 그 뭘 만들어갖고 계속 그 한동훈 후보를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득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0: 네.
1: 묘하게도 그 박민식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는 서로 또 그 저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박민식이 하정우를 비난하거나 하정우가 박민식을 때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0: 네.
1: 오로지 한동훈만 때리고 있어요 지금.
0: 그런 양상을 보이고 네. 있다는 말씀이죠.
1: 네.
0: 자, 그러면요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1: 네.
0: 본투표가 지금 이 앞서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승부를 가를 마지막 핵심 변수가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막판 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맥힐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0: 네네.
1: 예, 기존의 그 이 선거의 그 분위기가 그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뭐 대형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확인된 그 추세선 그 결과가 저는 선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0: 그러면요 이제 내일 본투표 끝나고 이제 개표해서 결과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결국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이른바 보수진영 단일화는 이제
1: 물건 다 갔죠.
0: 물건 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계속 유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표를 통한 단일화라는
1: 네.
0: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표심에 이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그거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저도 뭐 6번을 부산에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거기 지역분들의 그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걸 봤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5번째, 6번째 갔을 때는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만 평생 찍어온 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초기에는 박민식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많이 한동훈 후보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내 표를 사표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선거운동 하는 거 봤더니 믿음이 가더라.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선거운동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봤더니 이제 믿음이 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에는 박민식을 생각했다가 한동훈으로 바뀐 사람들 굉장히 그 현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사실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에 있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끈질기게 구애한 그때 출마를
1: 네.
0: 한 거잖아요. 박민식 후보는 또 지금 뭐 장도혁 대표도 그렇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네. 만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번 선거 결과가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나 여당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소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또 평가로 연결될 소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1: 이재명 정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하정우라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 오케이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나서서 하정우를 그 부산 북갑 후보로 내세웠고 그러니까 그쪽 민주당 정권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장동혁 그 대표의 경우에는 한동훈이 당선되는 순간 거의 그 사퇴 압박에 이제 거센 사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0: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서울시장 후보 동률이었다는 여론조사 개요 좀 말씀드리고 전화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 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무선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요.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가 각각 39%로 동률을 보였던 여론조사였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이요.
1: 네.
0: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아주 또 위험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원택 후보 운동원 또는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뭐 그 차 아래로 가서 뭐 차량의 네. 진행도 좀 막 막고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지금 전북지사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거판세.
1: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뭐 기대 이상의 뭐 또 선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그쪽 그룹의 지금 평가인 것 같고
0: 네네.
1: 당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 당선이 갖고 올 파장이 네. 만만치가 않다.
0: 네.
1: 정청래 대표의 이제 그 당대표 재선 도전이 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예.
0: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어요. 송경길 전 대표가
1: 네.
0: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김관영 지사도 우리 민주당 사람이다.
1: 그렇죠.
0: 지금 이 말의 파장이 굉장히 커졌습니까? 그 이 시점에서 왜 그런 발언을
1: 이미 지금 8월 말 9월 초로 예정돼 있는 민주당 차기 전당대 당권 투쟁이 벌써 시작된 거고 김민석 총리도 뭐 예. 그 김어준 씨나 이런 쪽을 정청래의 그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글에다 좋아요 뭐 누르는 소동도 있고
0: 네.
1: 이게 다 이제 이미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지만 당권 투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에게는 전북지사 선거가 장동혁에게는 부산 북갑 선거가
0: 네.
1: 뭐 대표직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렇게 되는데
0: 예.
1: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요.
0: 네.
1: 그 전북지사 그거는 그냥 파워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입니다. 전형적인 권력투쟁이에요. 그런데
0: 네.
1: 이 부산 장동혁과 한동훈의 이 그거는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노선투쟁입니다. 보수 정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노선투쟁이다 네. 하는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요. 여기는 뭐 지금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가 그냥 뭐 혈투라고 해야 될 수준으로 지금 아주 치열하게 서로 비판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죠. 지금 뭐 그 3파전 여기야말로 그야말로 그냥 누가 될지 모르는 3파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0: 네.
1: 이제 김용남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0: 네.
1: 그거를 어느 쪽에서 그러면 그 책임 소재가 있겠는가?
0: 예, 예.
1: 예. 뭐 이런 거고.
0: 네.
1: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조국
0: 후보가 당선될 경우나 한 경우 이거 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그게요.
0: 예.
1: 전북지사 선거 결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0: 예, 예.
1: 아니 그러니까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고
0: 네.
1: 예. 그런데 그 저 평택 의뢰에서도 만약에 그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되고 김영남 조국 다 떨어질 경우에는
0: 네.
1: 정청래 후보는 데미지가 아주 최대화가 되겠죠.
0: 네.
1: 최대화가 되고 그런데 예, 만약에 조국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예, 민주당에 이제 책임 공방이 있을 겁니다. 평택을 아. 패배 그게 그 명청 그러니까 정청래 계열과 예, 이제 친명 쪽에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두 곳을 같이 엮어서 네. 봐야 된다. 선거 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대구시장이요 지금 김부겸 후보의 막판 유세전이 아주 눈에 띄는 대목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지금 지지를 이미 선언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거듭 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대구 출신인데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전 새누리당 의원이 뭐 캠프에 합류한 건 알았는데 지지를 호소하면서 울먹이는 영상까지 또 SNS에 올리고요. 이거 뭐 이른바 샤이 김부겸들에게 좀 표심이 자극이 될까요?
1: 글쎄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 내에서 그렇게 신망은 거의 없다고들 해요.
0: 예. 네,
1: 그 어. 시장직 이제 대권 도전을 해서 중도 하차하면서 대구를 떠날 때 항상 그 사람은 떠날 때 정치인은 떠날 때 모습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게 뭐 아름답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0: 네네.
1: 뭐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김부겸이라고 하는 후보 자체의 그 뭐 좀 상품성이랄까
0: 네.
1: 뭐 그런 건 있죠 분명히. 그런데
0: 네.
1: 여기서 이제 박근혜 변수가 등장을 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박근혜 변수가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0: 이게 박정희 향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고령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반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두 번이나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나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인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 중에는 과연 이른바 대구에 있는 중도층 표심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떻게 보세요?
0: 중도층 표심에는 긍정적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분들 중에 대구 분은 아시다시피 보수의 심장이니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네. 뭐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네. 보수 내에서도 이게 이 스펙트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구 내에서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는 김부겸으로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를 보고 그러면 김부겸 지지에서 추경호 지지로 옮겨갈지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봐야 되겠죠.
1: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작용할지?
0: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선대위 메시지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 심판론, 특히 이제 전 대통령 두 분이나 선거에서 등장하니까 이걸 또 네이밍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감옥 3인방 등장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권 견제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막판에 이 표심에 이 중앙선대위 이런 메시지들이요. 어느 정도나 작용을 할까요?
0: 그 유권자 중에 무슨 중앙선대위 메시지 보고 표심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네네. 이게 뭐 대선하고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다 분위기가 다르고 후보자의 어떤 매력도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중앙선대위의 메시지가 뭐 그 일정한 영향 미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특히 그 광역 단체장도 그렇고 또 이제 14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 개인기도 보지만은 또 어느 당이냐 또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지 않느냐 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마침 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네.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렇죠. 이런 등등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경합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데서는 좀 먹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코스피 뭐 8천 뭐 이런 것들은 좀 먹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그 반대쪽에서는요. 네. 뭐 이제 젠슨 황 그 엔비디아 뭐 CEO가 뭐 며칠 후에 서울 와서 네. 뭐 삼겹살 소주 회동을 한다는데 네네. 그럼 코스피 8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기여한 바가 있죠. 코스피 8천에. 근데 이재명과 젠슨 황 중에 누가 코스피 8천 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1: 예.
0: 네. 그러니까 그 코스피 8천이 민주당에게는 호재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처럼요. 그 주식해서 번 돈 다 정권 덕이니까 민주당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서울 유세 현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통동에 또 나타나셨단 네. 말이죠. 예상하셨어요?
0: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출신이고 서울시장 딱 한 번 했어요. 4년. 그런데 그때의 업적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이명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임명박이 만들어졌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울시장에 애착이 있는 분이고.
1: 네네.
0: 근데 이제 판사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또 그 이명박 시장 후임 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이었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지원인데 조금 늦었어요, 너무.
1: 늦었다.
0: 아, 좀 늦었다.
1: 조금 더 빨리 나오셔야겠다. 예. 아, 예. 부산도 갔다 오셨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0: 네.
1: 부산시장 선거에도 플러스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0: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약간 그 향수가 있는 고령층에게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또 아닐 수도 있고.
1: 아닐 수도 있고.
0: 예.
1: 네네. 사전투표가 지금 지방선거

0: 9개 중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뭐 전남 1위였고 또 그다음이 전북이었고 근데 대구가 또 제일 낮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투표가 대략 나오시는 분들 얘기가 한 50%대 중반? 만약에 60%가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1: 저는 뭐 4년 전 그 투표율이 50% 네. 정도였잖아요. 네네. 8년 전은 60%고 네. 이번에는 50%대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 사전 투표율 추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0: 보면. 네. 예. 이 본 투표율까지 연결해서 볼 때 이번에 지금 광역단체장 16개 네. 국회의원 14 이렇게 보실 때 전체적으로 대략 어떻게 갈라질 거로 생각하세요? 여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하게 보는 데가 대구 경북 두 군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부산 부울경 그다음에 저 충남 뭐 이런 데를 한 다섯 군데를 경합지로 보는 것 같아요.
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요?
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그 대구의 이진숙 후보 나간 데랑 네. 울산 그 남구 네. 거기가 좀 우세하다고 그 두 군데, 정도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네.
0: 네. 의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1: 뭐 그렇지 않을까. 그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경합지로 그 분류했던 시도지사 다섯 군데가 네. 예, 사실은 조금 박빙 열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0: 아,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8시 긴급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201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 내가 살아가는 하루,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그리고 소중한 우리 동네 4년을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밀어올리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고 있어서입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 남부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하늘이 맑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이고요.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죠. 전격시사에서는 본투표 하루 전날인 오늘 서울시장 선거 여야 양당 후보 캠프에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토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윤인숙 전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0: 네. 현장에서 뛰시느라 얼굴이 제법 그을리셨습니다.
1: 네, 뭐 농사 짓다 온 것처럼 네. 네, 탔는데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예. 어제 그 대전에서 안타깝게도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7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원호 후보 측은 유세를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1: 예, 어제 저녁 때부터는 도보 유세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이렇게 대형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지방정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별히 공직자로서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네.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0: 예.
1: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정원호의 제1철학 이런 거를 거듭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0: 네. 그럼 오늘이 지금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1: 네,
0: 오늘
1: 그렇습니다.
0: 일정 그리고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1: 오늘은 역시 도보유세 중심으로 이제 서울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특별히 정리된 메시지를 일부 발신을 할 텐데 특히 이번 이제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시대를 여는 선거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요.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서울시의 출발점이 이번 지방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꼭 투표에 임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0: 네.
1: 저녁 때 7시 반에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 을 이루었던 우리 시민들의 뜻을 잇겠다. 시민주권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다짐으로 청계광장의 마지막 총력 유세를 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0: 네.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하시는 네. 걸로. 앞서 보도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같이 하시는 걸로.
1: 예, 지금 마지막 8시쯤 아마 정청래 대표가 지방 유세를 마치고
0: 네네.
1: 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서울이 뭐 우리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0: 네.
1: 우리 민주당의 그런 이제 이후에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런 이제 다짐을 시민들께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윤식 의원님.
2: 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마지막 유세에 대한 질문을 네네.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2: 네네.
0: 어제 사실 대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어서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차분하게 이제 유세를 하시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으신 걸 봤습니다. 일단 오늘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데 오세훈 후보는 선거 유세를 어떻게 총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실 계획이실까요?
2: 그 오세훈 캠프도 지금 뭐 큰 소리나 뭐 율동, 뭐 음악 이런 거 안 쓰고 있고요. 차분하게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8시간
0: 네.
2: 사생결단 유세라는 이름으로
0: 네. 네.
2: 지금 어제 서울 동부를 돌았고요.
0: 네.
2: 그러니까 모든 구를 지금 다 그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0: 25개 구 전체
2: 그렇죠.
0: 네네.
2: 그래서 가서 내려서 시민과 만나고
0: 아.
2: 그 구를 세세하게 돌고
0: 네.
2: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도는 거죠 아. 지금. 그래서 한 구를 돈 다음에 다음 구로 가서 다음 구 책임자가 나와서
0: 네.
2: 다시 또 세세하게 돌고 유세하고
0: 아.
2: 그게 48시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 아, 그럼 48시간 쉬지 않으시고 계속
2: 그렇죠.
0: 이어가십니까?
2: 그렇죠. 어제는 성동구에 왔었어요.
0: 네.
2: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네네. 시민들과 만나서 인사하시고
0: 네네.
2: 유세하신 다음에 성동구를 아주 세세하게 도셨는데
0: 네네.
2: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그 조그만 유세차를 타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으시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자, 본격적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후보가 서울시장이 꼭 되어야 하는 제일 큰 이유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네.
1: 예, 우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벌써 9천 가까이 됐어요. 수출이 지난달 5월이죠. 이번 달이죠. 5월달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조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올해.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올 만큼 경제 상황도 좋아졌고 민생도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챙기자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지난번에 이익 배분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쪽의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지방정부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맡아야 그것도 수도 서울이면 이재명 대통령 손발이 맞아야 제대로 시민의 삶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초단체장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야말로 이재명 정부 시대에 우리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카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오세훈 시장 그만하셔야죠. 네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에 좀 기회를 시민들께서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0: 네. 윤 위원장님.
2: 그러니까 이 경제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이재명 정부가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극화라는 게 슈퍼사이클을 맞은 기업들 말고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제 상황에서 더 큰 걱정이 뭐냐면 지옥문이 열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성과급, 그러니까 보너스잖아요. 보너스를 뭐 지금 6억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파업을 마음껏 하고 또 그걸로 처벌도 받지 않고 아주 그 난장판의 법을 만든 게 이번 이재명 정부예요. 선거 때 민노총 가서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통과시켰고 지금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청까지 지금 성과급 나누자고 하고 있고 저는 한국 경제가 대단히 큰 위기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민주당 정부의 아주 독특한 그 뇌구조 때문이에요. 이 노랑봉투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런 걸 만든 게 제가 이제 서울시장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장이라도 그런 흐름에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저는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서울시장이라도 좀 합리적인 목소리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시민들한테 저건 잘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픽이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할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선거 캠페인에서도 그랬고 네. 지금 서울만은 남겨놔야 된다.
3: 네. 요 질문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1: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잘하면 또 찍어주고 못하면 바꾸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한 약속 중에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약은 심각합니다. 21년도에 자기가 될 때 1년에 4.8만 호 곱하기 5년 해가지고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킨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씨가 말라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16,000채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내년에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각종 핑계를 대는데 해놓은 게 없습니다. 결국 저도 성북구청장 출신입니다만 행정가는 실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정치인은 미래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전임 저 서울시장 지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 잘하는 서울시장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일을 잘한 사람을 뽑아야죠. 잘할 사람, 잘한 사람, 특히 잘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늘 대권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이런 데도 늘 거론되고 이러는데 진짜 어제 MB 말대로 정치 잘하는 사람 말고 일할 사람, 일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 이제 좀 그만하실 때가 됐고 따로 대권 준비는 따로 하시라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3: 윤위원장님.
2: 저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시장 되면 안 된다는 걸 민주당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이 우리 후보 숨기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토론회, 법정 토론회도 사전투표하기 7시간 전에 2시간. 그거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보지.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우리 후보를 숨긴다. 어디다 내놔도 위험하다, 저 사람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 역사 중에서 다른 토론회 다 피해서 안 하고 하루 전날 밤 11시에 이렇게 딱 한번 그 도둑질처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봤듯이 이분이 뭐 말만 눌변인 게 아니라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 천만 도시를 이끌 것인가. 게다가 제가 지금 성동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선거 국면에서 드러난 게 12년 동안 일 잘한다 그러지만 성동 구민들 화나 있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속았다. 뭐냐면 자기들끼리 논아먹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번 선거 동안 다 드러났습니다. 쓰레기 업체들한테 고액 후원금 받고 고액 후원금을 받아서 쓰레기한테 수익계약을 줬는지 수익계약 준 거 다 꼭대기가 고액 후원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하는 언론사, 자기 칭찬만 쓰는 언론사한테 광고비 다 몰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서울을 맡는다면 성동구를 자기 재산처럼 썼던 사람이 서울을 맡는다면 서울을 자기 사유지 재산화하는 거죠. 저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다음 질문은 먼저 윤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공약에 대한 건데요. 공약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내일 유권자들이 이 공약만을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위원장님.
2: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 공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부동산을 굉장히 시대에 안 맞는 그 도그마를 가지고 이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고요. 오세훈 후보가 지금 내놓은 게 31년까지 31만 호 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난 그 공약을 안 지키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공약을 좀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 거고 겨진다 지켰습니다. 이분이 선거에 나와서 한 얘기를. 그리고 지금 앞으로 31년 동안 30

0: 31년까지 31만 호 하시겠다는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31년까지 36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먼저 내놓은 정원호 후보의 공약을 뺏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나왔을 때.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렇고 사실은 정원호 후보가 30분 통근 도시를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교통하고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가장 문제가 강북횡단선, 난곡선 뭐 이런 경전철 사업을 전부 무산시킨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7조 원 이상을 들여서 이제 교통 그것도 이제 경전철 빨리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데 저는 진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던데 저 같으면. 그래서 저는 30분 통근 도시라고 하는 정원호의 공약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에서 새아정인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전철이 다 이렇게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전철 노선이 끊어지는 새벽에 버스를 새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존 전철이 가는 노선 그대로 가면 네. 예를 들어서 을지로역에서 이제 전철이 1시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을지로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노선 전철 노선 따라서 새벽에 버스 노선을 배치해서 네. 사람들이 전철이 없더라도 네. 전철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교통을 촘촘하게 챙기겠다. 네. 이런 이제 아주 알뜰한 공약까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통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지금 안전 문제가 화두입니다. 공교롭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계속 이제 사고가 있어요. 정원 후보 측은 지금 안전 불감증을 계속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계시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선거용 공세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0: 우선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게 이제 정원의 일관된 구정 철학이었고 앞으로도 시정 철학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정원호 후보가 시중에 관심을 끌었던 구청장실의 시절의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반지하 가구들에게 침수가 되지 않도록 물막이 공사들을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를 이제 성과를 냈던 그 사례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열정과 애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도 성북구청장 해봤지만은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체 가구를 전수조사를 한 데다가 그 조사를 기초로 마무리까지 한 3년 이상 걸리는 작업을 끝까지 해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의 진심인 정원호가 저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서소문 고가 사고를 보시면 이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서소문 고가 사고 나기 1분 전까지 그날 160몇 차례 지금 기차가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 그리고 이제 그 교각이 침하가 됐는데 서울시도 이제 국토부나 코레일로 보고도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안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전은 무슨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지도자의 역할과 관심이 핵심이에요. 그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처럼 세월호 사고 났는데 나와서 아이들 이 저 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안전 그 조끼라 그러죠. 예. 예. 그거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는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원호야말로 안전 서울의 저는 최적임자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윤 위원장님 안전에 대해서.
2: 예,
1: 네.
2: 아니 저는 뭐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런 안전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네.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 그간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 냉정하게 우리가 좀 평가하는 보고보다 아무리 선거지만 이걸 정쟁에다가 써먹는 이런 태도들이 저는 시민을 제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소문이나 GTX 뭐 이런 게 다 다른 사고들.

0: 이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 서서문 같은 경우도 이게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왜 공사 현장에서 이런 식의 일이 저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적어도 오세훈 시장은 시장 그 임기 동안 굉장히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스크린도 이런 거 옛날에 사고 많았잖아요. 그거 다들 그렇게 말리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아니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우리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에서도 사망 사고 많이 났어요. 바로 몇 달 전에도 용답동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사망 사고 났습니다. 저는 그 사고 이후에 저는 정원호 후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사가 난 다음에 구청장이 이거 왜 이런 안전사고가 났는지 우리 한번 제대로 뒤집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 지방자치장 출신이 다른 지방자치장한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정쟁적으로 자신은 안전을 챙기고 상대는 불감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게 저는 이런 정치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집값 얘기할게요. 예. 아, 지금 뭐 서울 시민들은 남녀노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집값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공급한다 한다 얘기했는데 왜 수십 년째 제자리냐. 이건 뭐 약간 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공급은 한다는데 집값 상승은 계속된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윤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을 얘기하지만 진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묶어놓은 거 보세요. 대출 다 묶어놔서 지금 이주비도 저 걱정하게 만들고 지금 강북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사실 발이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착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 버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 말로는 이게 문제가 되면 시민들한테 공급하지만 지금 뭐랄까요. 정말로 공급을 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저는 선거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급 얘기 많이 하고 아까 뭐 공약이 비스무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비스무리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 30% 거품 꺼트려서 실속주택 만들겠다 이런 거는 경선 때 우리 김영배 저기 의원께서 제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30%를 어떻게 깎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선거 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기반시설 뭐 부대시설을 나라가 대줘서 뭐 도로 같은 거를 깔고 그래서 뭐 다운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거 다운시켜도 30%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국토부에서 다 이미 해본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저 공모해라. 그 대신에 각 낮춰라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로 같은 거 그냥 하고 그걸로 용적률 받아서 그냥 사업성 높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심이 아니니까 기존의 국토부하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국민들한테 30% 깎아줄게 나 펴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왜 국민들께서 공급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이 부동산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후보다.
1: 이어서
0: 생각합니다.
1: 질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후속 뭐 하위 질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시면요. 제일 먼저 이 지금 부동산 집값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부터
0: 아니죠. 네. 변화가 아니라 네. 그 신통 기획이라는 것을 지금 더 네. 고도화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부동산 지금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착공이 되려면 사업 시행 인가도 있어야 되고 그 앞에 구역 지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정원호 후보가 36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오세훈 후보가 엄청 잘해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처럼 다 파괴시켜 놓으면 그 이후에 5년 동안 그게 나올 수 없지만 정원호 후보가 앞으로 5년 동안 36만 호 그에게는 36만 호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을 오세훈이 잘 다져놨다고 얘기하는 오세훈 칭찬입니다. 사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배 위원장.
2: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 누구였을까요? 오세훈 후보입니다. 현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의 책임은 현직 시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 안 됐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일이 1년째 되는 날이고 그래서 1년 지금 사진전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된 시장이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책임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오세훈 시장이 다른 할 말은 없다. 특히 이제 2026년 올해 17,000호, 내년이 16,000호, 28년도가 9,500호라고 어떤 지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25년도 작년에 35,000 채였으니까 반반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책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물론 그 전임 시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책임도 책임이지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이제 주택의 속도를 높이는 그게 이제 한 축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금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곧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곧 통과가 되는데 그 법에 보면은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동시에 사업 시행인가하고 관리 처분 이런 걸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뭐 절차들을 완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걸 더불어민주당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가격은 또 금리나 돈의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돈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 문제냐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핵심은 결국 주택 공급을 속도를 높여가지고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 노력하고 또 하나는 서민주택을 청년주택과 함께 소위 아파트가 아닌 쪽이죠. 그런 쪽도 매입 임대 포함해서 대폭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 매입 임대를 거의 저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한 5만 호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은호 후보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매입 임대 주택을 대폭 활성화해서 전세 그다음에 월세 이런 주택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제 주택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다음 주제는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8분까지 일부를 할 수 있어서 2분 정도인데 최근에 이른바 허수아비 공방을 두 후보께서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서 이 대통령을 빼면 허수아비 준임명직 수준. 정 후보는 오 후보도 윤석열 정부 때 침묵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셨고요. 자,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2: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서울의 일이 대통령하고 같은 일이면 더 좋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면은 반대해야 되겠지만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오세훈 시장도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했으면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오세훈 시장 할 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인기가 높아요. 뭘 반대하라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물론 잘못된 거는 비판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도가 70% 60%가 훨씬 넘는데 전 함께 가면서 동시에 또 할 일을 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허수아비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급하다.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1: 1분 정도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다 묶어놓은 대출 규제하고 뭐 조합자 지위 양도 제한이나 그다음에 뭐 이 세금 얘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서울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은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윤석열 정권 때 빨리 얘기를 했느냐. 그게 첫 부분에 사실 저는 용산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게 지나고 보면 화근이죠. 그죠? 근데 그때 저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오세훈 후보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노시켰어요. 용산 대통령실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오세훈 후보는 뭐 신통기획 이런 것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철시켰죠. 허수아비라는 얘기는 정말 진짜 허수아비는 대통령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원 후보죠.
1: 알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

0: 긴급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윤인숙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는 바람에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윤 의원님?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선거 지원이 과연 플러스가 되는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질문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계기로 하게 됐고 또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1: 어제 그 서울숲에 오셨을 때 오세훈 후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청 자체를 우리 구청장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숲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네. 근데 아마 그 우리 구청장 후보가 그런 얘기를 좀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행정가 또는 중요한 리더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명박 그 전 시장이 서울숲을 만들 때 대단히 반대를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 비싼 땅에 그 막 몇십만 평 되는 숲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간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어려운 선택을 해서 그 서울숲이라는 게 성수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 올렸습니다. 성수는 압구정동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그것 때문에 누가 거기 구청장을 해도 발전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한 사람은 이명박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우리 정원호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서울에 성수를 20개 더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이명박 그 전 시장께서 저 그게 좀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정원호 후보가 동네에서 성동구청 하면서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을 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동네의 친구들한테 뭘 논아먹고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리더의 자질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구청장 후보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인터뷰도 오셔서 저 전 대통령 전 시장께서 자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 만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0: 네. 김 의원님.
2: 야, 저는 오죽했으면 전임 대통령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 준 이명박 대통령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지원을 나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미래를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고

0: 이제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은 업적이 많죠. 청계천도 그렇고요. 서울숲도 그렇고 4년밖에 안 했는데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대통령 때 이제 평가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처럼 오세훈 시장이 결단해서 한 게 뭐 있냐. 결단해서 한 게 한강버스입니까? 뭐 결단해서 한 게 그러면 뭐 딴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면 나설수록 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치 잘하는 사람 말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원호 후보는 9호가 일 잘하는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 저는 아 MB가 정원호를 응원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죠.
1: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정반대로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많은 부분들을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양쪽 후보에서 캠프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가 어제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이었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으셔가지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다시 정상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세훈 후보의 시정에 대한 평가. 네. 언제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2: 저는 그러니까 그 정상화라는 말이 저는 아주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박원순 시장 10년을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글로벌 대도시가 되고 있는 서울한테 10년이라는 낭비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했잖아요. 뭐 400개 다 정비사업 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안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를 자기 사유화한 거예요. 벽화 같은 거 그리면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하지만 그 뒤에는 그 벽화 그리고 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들한테 돈 뿌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아주 너무너무 후진 그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저 지난 그 기간 동안 그런 거 정리 좀 하고 뭐 다 끄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저는 도시라는 걸 자기 사유화하는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문제를 신통기획이라는 걸로 이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관료적인 것을 많이 줄이고 이런 게 서울 그 박원순 때 서울이 비정상됐던 것이 부동산하고 사유화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1: 네.
0: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거기다가 서울은 교통과 물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 도약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통의 편리성과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도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강북 횡단선도 지금 와서 또 하겠다고 하고 서울의 강북을 뭐 이제 횡단하는 대도심 이제 이 저 도로죠. 그 지하 도로도 5조짜리인가요? 그걸 또 하겠다고 하죠. 왜 그렇게 공약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가 이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하면서 기획한다고 주장했던 내용 중에 달성된 게 단 하나도 거의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저는 뭐 굉장히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네.
0: 정원호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G2로 서울이 도약을 하려면 아까 30분 통근 도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와서도 교통과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자, 이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토론 얘기인데요. 예, 조금 다릅니다. 하나하나씩 드리는 건데 김 위원장님 정원호 후보는 법정 토론회에는 다른 토론은 하질 않으셨잖아요. 예. 토론회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선거 후에 시장이 돼서 또 서울시민과 토론하는 자리 자주 갔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중간에 오세훈 후보 측하고 토론의 룰을 놓고 아마 합의를 못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 정도 하게 됐는데 토론회 끝나고 나서 지금 주변에서 전부 다 그러는 게 아니 토론회를 여러분 하지 그랬냐. 오세훈 후보가 준비가 너무 안 됐더라. 오히려 정원호의 새로운 면모로 봤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구청장을 하면은 시민들하고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돼 있고요. 간담회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 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토론을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맞는 비판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시민들께 조금 더 이제 저는 오히려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4명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는 1대1을 원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이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선거법상 아예 뭐 예를 들면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들끼리 1대1 토론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모든 후보도 또 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제도 보완이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1: 네. 윤 위원장님, 윤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유세에서 장동혁 대표하고는 합동 유세를 거의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또 오세훈 후보가 다시 시장이 되시면 또 결국 당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의 일종의 뭐 거리두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할게요. 이게 시장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2: 그거는 뭐 시장 할 때 장동혁 그 대표랑 어마어마하게 친했던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고 그거 사실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당에게 당 지도부에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 민생에 가까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지금 선거 때는 그 유권자들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유권자들 중에서 당 지도부가 왜 서울시장 선거에 안 보이냐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하루 남았지만 네. 네. 저는 좀 전에 요 질문지에도 있는 그 폭행 사건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우리 정은호 후보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 후보가 그 유흥업소 직원한테 외박을 강요했냐 안 했냐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냐.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세금으로 월급 받고 밤에 가서 오입질이나 하고 그런 놈 아니다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제가 예전엔 철이 없었는데 철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든가. 근데 그 순간에 빠져나가요. 뭐 품위가 없는 질문이라는 둥. 이게 뭐냐. 국민들을 아주 깔보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허위사실 유포로 그 피선거권 박탈될까 봐.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 네. 뭐 김 의원님.
0: 근데 사실은 그게 네. 보면 판결문을 저희들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건 자체가 정은호 후보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리고 다른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위 양천 구의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관련자인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양천 구의회에서 속기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이 불가하다는 거는 다 밝혀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꾸 정치 공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토론은 저는 되면은 참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보완하지만 저희들도 절대 피해갈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거듭 다시 드립니다.
1: 네. 제가 앞서 1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9.1%로 나왔던 여론조사 개요였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월 26일에서 29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씩 우리 후보가 돼야 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0: 예, 이제 정말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시민 생활을 이제 챙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제 진짜 시민의 삶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일해온 우리 정원호 후보 꼭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시민 생활을 책임지는 그래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1: 네. 윤 위원장님.
2: 지금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내리막길로 아주 급속하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 공소 취소입니다. 전 세계에도 없는 사법부.

0: 파괴고 삼권 분립의 헌법적인 원칙을 마구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저는 서울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견제의 목소리 플러스 제발 좀 우리 21세기 그 서울에서 멀쩡한 사람이 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전에 그 판결문 말씀하셨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안 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도망다니고 이 도덕성 논란에 자신의 정책과 비전과 역량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멀쩡한 도대체 대한민국 평균적인 국민 수준이라도 되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긴급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장미가 밀어올리는 많은 양의 수증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충청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이고요.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남부 내륙에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광역의원도 뽑죠. 4년 전 열심히 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당선된 광역의원들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KBS가 전국 광역의원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해서 성적표를 만들어봤습니다. KBS 정치외교부 최혜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전국 광역의회 현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일단 민선 8기 지방의회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17개 시도의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선거에서 872명의 광역의원들이 뽑혔는데 중간에 사망하신 분, 또 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박탈되신 분, 사퇴하신 분 해서 올해 3월 기준으로는 899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있었고 네. 저희가 의정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이랑 광주가 이제 통합이 돼서 네. 광역의회가 16곳으로 줄었는데 선출되는 의원 수는 오히려 9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17개 광역의회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의정활동 평가하는 기준도 좀 말씀해 주시죠.
1: 기준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임기 내에 조례 발의를 얼마나 했느냐, 그걸 봤습니다. 조례안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제한하겠다, 혹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건강용품을 제공하겠다, 이런 생활에 가까운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게 지방의회에서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핵심 기능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하고 의결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내고 처리하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몇 건이나 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이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몇 건이나 했는지, 또 시도정 질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봤습니다. 시도정 질문은 각 시도청의 행정 책임자한테 지역 현안이랑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 발언은 좀 더 가벼운 성격인데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의에 앉아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이 세 가지 기준을 검정하셨어요?
1: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유 발언 특히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누구 의원이랑 같이 발의했는지 이런 게 있는데, 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만 이게 의회마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게시판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제일 난관입니다. 이게 어디는 회의록 들어가야 되고 어디는 영상 회의록에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걸 조사하려고 취재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그냥 궁금하다, 우리 동네 의원 뭐 할까 해서 들어가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0: 예. 접근이 쉽진 않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 900명의 광역 의원들 의정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까?
1: 4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이 4건이 안 되는 의원들, 그러니까 1년에 한 개를 채 안 낸 의원들이죠. 그런 분들이 7% 정도로 나왔는데 숫자로는 6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9명은 4년간 조례를 하나도 안 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 의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개별 의정 활동 제한이 좀 돼 있다는 거,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의장직 하면서도 조례한 4년 동안 20개 넘게 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직을 수행한 게 좀 면제부가 되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광역 의회 회의 참여도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1: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자유 발언, 시도정 질문 얼마나 했냐, 이렇게 확인했는데 의원 20%,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4년간 시도정 질문 한 건도 안 한 분들입니다. 이게 매년 최소 한 번이라도 질문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절반이 안 되고 30% 수준에 그쳤고요.
0: 네.
1: 자유 발언도 보면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이 광역의회는 평균적으로 4년에 한 90번 정도의 본회의가 있고
0: 네.
1: 이게 발언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단순 계산하면 한 명당 90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임기 내내. 근데 그 90번 중에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많이 하신 분들 보면 혼자서 자유 발언 50번 가까이 한 분도 있어서 의지만 있으면 사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지역별로 회의 참여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이게 조례 발의 건수만 놓고 보면 세종시 의회가 가장 많거든요. 이게 의원 1인당 평균 41 건씩, 그러니까 1년에 막 10건씩 내신 거죠. 근데 제일 적은 데가 경남 도의회니까 여기가 1인 평균 7건. 이게 6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네, 세종시의회는 의원수가 21명밖에 안 되고요. 또 구의회가 없는 단층의회라고 해서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위부터 보면 광주광역시의회가 평균 20건 정도 조례를 내셨고 일반적으로는 1인당 평균 13건 정도 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못 미치는 곳들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경북도의회,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아. 여기가 이제 10건이 안 되는 곳들, 13건 안 되는 곳들이고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조례 발의 건수가 적은 데가 이제 회의 참여도도 좀 저조해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 발언이랑 도정 질문 횟수 모두 17개 광역시의회에서 꼴찌에서 3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정량 평가가 제일 저조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하셨다고요?
1: 네, 저희가 이제 전국 꼴찌라고 할 만한 분들 두 분을 찾아갔었는데 각각 조례 발의 건수 한 건, 시도정 질문 자유 발언 합쳐서 한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회의 나가선 발언 한번 하시고 법안도 하나 내시고 이런 분들인 거죠.
0: 네.
1: 근데 왜 이렇게 평가가 저조하시냐 했더니 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어서 다른 의원들을 도와줬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당도 다르시고 지역도 다르신데 해명은 동일하셨어요.
0: 아,
1: 그래서 이게 딱 들었을 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했거나 혹은 뭐 본회의에서 기회가 없을 정도로 경쟁적이었다 이러면 납득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경쟁적이진 않으시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당에서 직책을 맡은 다른 의원들도 계신데 다 저조한 건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냐 했더니 그렇게는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해주진 않으셨습니다.
0: 예. 자, 정량평가가 저조하게 나왔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라고 또 단정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1: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간 분들 외에 전화로도 이제 몇 분들한테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역구 현안을 처리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의 관계자는 저희한테 발언이나 조례한 건수가 적더라도 이제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 발언은 특히 행정 담당자의 답변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 민원 이런 걸 전달하는 가벼운 성격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4년 내내 한 건도 안 한 건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도정 질문에서 나온 행정 책임자 답변을 토대로 뭐 예산을 좀 심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자유 발언으로 조례안을 구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의미 없는 활동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하고 저조하신 분들은 의미 없다고 하시니까 이건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잘한 의원들도 만나셨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1: 그러니까 조례 발의 건수가 70건을 넘는 의원이 네 분 정도 계세요. 적긴 하지만 이게 조례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자유 발언도 많이 하시고 시도정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게 아무래도 시정에 관심이 많으면 현안을 많이 물어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선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건 넘게 조례안 내신 분들 23명 정도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다들 적극성도 높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초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열심히 하시고 재선 또 다선으로 가실수록 좀 더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실 투표를 하시면서 저희가 보통 7장 이번에 많게는 8장까지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광역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유권자들도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 반응을 또 좀 들어보셨다고요?
1: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 뵀는데 인터뷰하신 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시의원, 구의원 왜 필요하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댓글 반응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세금 아깝다, 평소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의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 도지사, 구청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동네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가 국회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좀 해결해주고 생활 밀착형 행정을 도와주는 게 역할인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취재하면서 느낀 점 어떤 점이 있으셨을까요?
1: 공통적인 게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각 홈페이지에 개인이 찾아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KBS 홈페이지에 걸어놨는데 이거를 선거 나가시기 전에 좀 한 번이라도 보고 가시면 참 좋겠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네. 관련 취재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정치외교부의 최혜린 기자였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서울대 사범대 졸업, 중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대학 교수, 오선 국회의원, 최장수 교육위원,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오직 교육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설계한 추진력, 무상급식, 생존수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이끈 사람, 바로 안민석입니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안민석이 합니다. 경기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경기 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안민석이 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린 가운데 태풍이 밀어올리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제6호 태풍 장미는 일본을 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내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대부분의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역대 세 번째로 빠른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충청 남부에도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울 전망이고요.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남부 내륙에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중동전쟁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4월 2.6% 오른 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휘발유 23.1% 등 석유류가 크게 올랐고 국제항공료 33.5%, 해외 단체 여행비 26.3%, 컴퓨터 19%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걸프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한 척이 피격돼 폭발했다고 외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이라크 움카스르항 남동쪽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해당 화물선의 피격과 두 차례 폭발을 확인했고 폭발 중 한 번은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나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란의 협상단이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고 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신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미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 완성과 합의 시점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에 묻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주도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협상 중단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 지속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6% 오른 7599.96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2%,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9% 상승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